0: 마치 되도 동구 살아 냠주 저주 타종지 되녀라 고수지 람루타 람스윤 주바타 퇴고 창도 동와 냠보 타르신비 세뇌 타종 전에 당연히 제바라 샘라 시스이바타 계절은 잼스이바 제바라 춘생이바 제치구 人家 동의 다 땅주의 첩생기를 낸지 저주 타종지 千百里个 냠주 저주 동와타 롭종 롭스의 초동내든 덤진체 가라 다시르 지수 체로 당내 랭겐카 튠도도 교교로 군대 동구 人간 구제 레공탄 구제 레제비 광바워 된체 주 타종 체부터 미마라 디지 준주티 세든 레제 체쇼르 지주 타종 체토 세주의 정로타 변염 정로라 원고 그 타지도 치부터 레제비 겐저 코르페부터 티버 코네페바 레드 주브케베 제지 권에 라렌타 미마 로주 제지 십제 토베 무의 존재 후다도 급에 내소 나오시 왕준정시 기종 정도 지주 뉴스 트윈지 야제 당요 레제비 가진 조르마타 자주 변에 년가로 맞은 바란 뒤주 제유 등급 년세 로주 레드윈 코림 대변가 배신이부터 뇌세 대배 구입 바로 쥐비 감동 조름 지나 샤동 투비 로주 맨나타 로주 무유소 추제다 지제 치제제 대배 구입은 조르 심내 로주 레드윈 배신유 야제 당요 레제비 제롱 챔피언츠 냠세 틱투바타 주주다 슌다르 제티 변조당 지조 공비 용주타 년세 로주 비서주 니가라 등진 전에 레드윈카 야부 주비 변조당 지조 공비 동위 증남 상부 예내 용어타 지조 지용 윤두 시드윈 대내 용어 체대 담보 되는지 토네 양타비 시드윈 내지 따와 라더라 전에 무자차바타 강의 니가 계제제기 랭겐초 롭종 롭스에 점재라 십제치 구시 송바시
1: 이거 레고 내내 취비세 진도 고베 친니닌 게 광모 기청 기르 뉴치 선교 용자 총도 팅송바 시즈 총기 기청 정 기청 청대도 속리 랑교 전 등위 기 수지 쉰바 랑교 전 기 주시 기청 정 기 개베 니 초기 르르 뉴치 답된 롭교 관동 부 관동바 감치된 기 뉴치 통지 랑교 전 등위 타 시중 기 지게 수 시진핑 기 가구 기 진타 중앙 집지 주 기 총도 공퇴 락다 통규 타 당 중앙 타 기 시지 역한 기 탑주 규제 시송 중앙 타 계급 기 지위 부위 기 뉴대 주치 워 처카 기 도수 지지 체내 민의 최교 타 넘부 냠소 진주 레가 냥가 곡순 제키 레튼 카 야우 주베 타다 답든 타주 키 레튼 크림 덴베 고네 비신 유지 송프리 타딘 키 답든 롭죠 트 쵸카키 돕쇼 직투 디네 탑기 추동 키 디도 체베 민의 최교 체브타 뉴쇼 유괴 게람니 지초 샤던 톱 체바 루지 심지 키 진주 기 레튼 야우 주바 샤튼 뉴 친원 과제 체규 감지된 키 응지 발송토 미만 광토 고타 최소 자제 진규 윤형 체규 슈람 샤도 마토콩 추토탕 감토 카토제 냠도 피제유 추도 태동 총주탕 기주서제티 뇌즈 첩시슈 포구도 규바타 감토티 리람 작교 규티 뇌즈 첩시슈 포구도 규바 카토티 태부 남주다네 뇌즈 첩시슈 포구토 미나타 원소 원지 제유 타데파 롭교 미나 녜동 숨지타타 롭교 랑고시피타 최교직체카 계동타 Mimi nam zhu bo bu ting ge ge la ka do ne zhi qian wen suo zhuan a cha xi sum ta wo wa tie xin ne zhi cep xie xue po gui tuo lo zhen zhi qian xi ta lo dong chui jie jie lo suo zhong chan jie jie gui zhi qie ba ta dong chen dong zhi cu zhu ni zhi ne cui you le tun ge li qie yue ne zhi tun qun ne zhi cep xie xue po gui tuo mi ting sum jie sum suo zhu qie chuo mang bu ne le xi qie ta cui xi qie be jia qun ming wu zhu ti ge ta ng zhu ng wu cha ji xin yue
2: 冷不晓得突然出现这些就女子测试学破鬼托窝呢催叫不来听比心血今天古白七年年级出水中年牌女子车明年四季给他们说他将会给个十九十九年吧他都制度前面明二百十九十几月级送不贴三九元扎村队托只有严控路段期见面入教来听给做那趟给他们都说他制度前面明年能没什么说他今朝来听说个贴三个月段白七万零元不贴 将单位去军委让用中期军内主宣吧基层中期改变你主期日日内期得不能入教官东部军内官东部宣吧认为也他的内资策期学破归托当所贴切密西森不堂图三密主处行月单位所帕邦堂等着月入教民内列贵卡塞业地提狂车业切别孟西托七来有切接替拉扬催习切年给他们都学点期切真催习七月 초신신에 팅에 토지 강진하 예강 랑고조스소 존의 협공수 취집 지신 유지 송프리
1: 将民生入表积极入卡及积极入本。王海涛也崔西皮有提各次七万年各主桥是立交塔但我是崔西七万年等顶头崔西皮行月间做那托各五年过塔西瑞克等年封锁天门外区秋五九块结束立皮七万塔朝龙对面亏塔重塑亏托三十八点三秒米六百崔西七行月色系塔区别起来看不塔念托大西七根托崔脚七万塔崔年托别我也不透过卡塞七月南部乡东土街民生入表如开街各位年轻人让我走上最喜巧月艰苦去月每家堂国主广来主编车主如开租年卡松的夜店女子侧皮水破柜的月天教育年最喜连天定色主席与其送礼习子重未结束期基层总体改变年初期日日女子得病入表滚动被滚动不凶吧王方红旗女子团结推动托制度切变明年能灭这娃切与不他卡巴听阿比给出给不定这娃他给南旗制度切变明年能灭你给我中个送学他的七类列团把定制规制切的制度切不他给他们都学为明年能灭三次动为列团主部与不他每天接动给他准备定了三次动为他列七把接动你给你说规制切的下去列团给你七个与不列将车店地堂温林刚当嘴书记田香东铁女子亏铁忙做那个规制规制面团不惜直组前年人面温过堂过细学学面准所提列团主月特东能没卡机了推他南部滚土三苏东为列团主骨个月祭堂况且将用铁新款六岁贴纸卡巴昂场纪念送阿处卡扎切预备
0: 那个礼物呢你最别是刚到去从来没搞过去真是隐蔽接着我告诉你他们可以谈杀掉朝龙可以的是否用人吃死的内容人家从对头日记开完出他定的接着的日瑞内子团别就见他年岁入局两团的车别干内了也是当我最难有不是让建中让从天空天气接着不了再把征服起义接着我告诉了龙东拉人中年他们要做主不有不是是否谈人主他们这些强奸的三个破的提亏呢刚才亏的就那么开钱些都觉得有这种事亏的呢还没来也是就是传统亏的内心是不明显小汤拖长期那么些恩赛都不有了所以没样子解决后来是被出在帕罗达队内三万头的月饼跳了没修在牛子什么汤他怎么就色系牛子切为色系牛子恩过其他怎么有对呀今年是不拖汤日恩就跳了没事了吧人为杀的心常为说不说也不说连接的外面坚持心不有别那是天拉我谈到了军不休说心不有不谈你呢三十五周围那是天空卡机七节公司有别娘真我送你的别可不有吧孙呢三百多谈朝龙亏顿这么追得不灭了让军那些全国年月我的推导都当他没不说得归财联谈得不对吃得不送掉了财家不会有不是也不是看着现在见面人才入局的那段必须切入东九堂小队女子上去了问过去吧得不定期你不切入东九见了面呢切来开别全国哈气等于不是政府起义今年外面建安立起了定色旗鼓不马赛为难建起你个大赛切得不定的女秀有贵用着年问过村镇起不堂写皮的打动那些距离得不定给人家写几度对别年过给自己马拉起对贵你呢养足了他明明能住店内大概起不堂三五年脸皮的起不做的谁都不记得那么是实际间接都是马拉起对鬼孙呢小队得不定你不记得东鬼千不忙不用忘了你们住不了所有对不堂三公主位你在你们鬼打动他确实你们住了所有对鬼些送不是
1: 七十一年基层干部决策给咱们年纪初级入表人不晓东头不谈端入表没能谈我说这一切说原先单位亏的叫我们些退休期来端别无所有七十四年三个月原先单位亏脱近至八零七百元一笔下面的提款提升就受限原先单位亏谈怕他积累进餐啊有时呢三个月谈结巴刚汤马端就切不谈我是给咱们年纪初小东头那冷雨期冷气加几趟电脚列团而是别过一笔品种看了马岗菜油公司列团吧到我这些节天天安全连接作物年冷气加几东一趟电脚吃油体验光我出个夜白个冷气去切住个多了你们出个马尾推索冷气电图等我趟套了当那么多光我冷不去切住为年个多几送不贴 지체수년기인공추제중년탄체계참소사르쿠비탄제바대외크토조와타람바토럽교추체체제대외크토교신유프리지체니년기체모차파베긴케샤동체베람불라야추누유바타럽교민네지체수년기가저추제초부잠네람외야기타덴토동웨레튼비유지체니년베웨남싱원다신나지체숨타시니기촌가고차브중팜네기촌장베추고계수유라롭교레튼라강에체수유프리대외크토처카기년시롭교도수케레시치시유타티탄첩지처용케년거뜻이체리레튼야비고추고중국안능뜻이체리루카케급토뜻이치시유프리중국안능초고타세댄시뜻이초중케주장陈汉小爷按最烈的他归为 AI 的是马拉杰呢年个亏托穷为用的都是千年七月给蓝尼基出他地位亏空所按最年个七月忙不接续途穷为给蓝尼基出他出别亏空所各别年云色系逆足不他吹着些冷不济才鬼切与其送不贴年岁若表烈吞别呢他把宁古清新给创高五年三日所不所应不蓝文所等着突破月别若表各自还真情不悦等着南刚不停着马些日地面多同为年个养月小腿女子团西别苦有天之处若表不错阳内家土立起前年切律即将没有七星月蓝不小东土边电不没有他各连忙不及及心内中着多三天个月唐爹苦林点别年岁批林提到你米长来点别等着他车主提醒年个车各在别尊切不来穷我是阴性年岁若表如命特动各追其他其没有阴
0: 那时候您是没有讲没有了自卫行中华美丽金藏前面呢确实了刚爱车队就是参加的若人级别没什么规模那么提到集中重叠的确还是那温馨不是三国别集中重叠的火力重叠出人规啊我所写学习这些做呢没事看个重不清楚完了若人级的即使进了这呢刚爱七色级别没什么规模能做到真的协议行了帝国的生就是修音集中重叠的重新卡的敲开个年岁肉就都不修配他同三年提个忙做堂从对的制作前面我有所写去设置做一把堂设置体内日面套肉就不用所连出一把谁理解杨总呢设计多的集中了写一把堂设置堂全线从安写作用那是团结空气提出狂不与人心堂浪写去呢修计于重新提托接了一堂比例合理所每日明着为从不忙不有不谈咱们偏尊强不有那是天气狐狸从不开心的我也说写不去车子的做不是一种状态的从不第一样中的我说从不听在我的偏尊强不有而且我能将我们谈去过所日面到困难时的有解从不是从不麻辣的我说就是女子批人去过他啰嗦写不去所住地狱昨天谁用我的弱化的专门都不讲身边存现金得了些许车子做不影响送不出规定车子也给我们重新的艺术家这些个后来也从不麻辣的吃了困难时的决定陪给你讨论这种没准写不出这种总色的香垃圾床最聪明你们谈全送地
3: 要了多你见我能查过你要问你
0: 那是团结，若就不读书看他们的感觉对，装不出螳螂吸血那修不说，吃得不透呢，若不看都不起就不是。装不满意可以，错接了刚爱车队，确实参加的若人是第一别，让你的谁也不听作呀，三百春节怎么迎接送不是？装不满心龙去，每日我不中的主呢，天上最大的迎别，场面团结多子几只现在刚爱得来，那把的解决伢子是一件送不是？那是不过的催叫不来的二心，别当别没赢了。每日一听这节目都热不写别重叠全国台了每日各个忙作手几遍七落七遍那么样三不写通就一把谁那个流年的最别是中国贫穷与国党人内的已经这么做各不出不年轻一把谈各不定这么做的台湾这么贵银别人们刚谈不团队存在抗体听着经济团队马拉个强国国家的命令天天累积团队全国的人不谈杀到了团队接近多少个单位让人存在绝对团我们不参与团队存在抗体对外人类有国人正规预警人规的定位是你为设计时的区别那么写送对别尊重这些题人们刚给这些事情的距离 Jinguito, Jiga Chene Jene, you were turns a shammy batan. A genuity, Chungu Zewatan, Chanzin Pierre Namely. Mimi Susha Geneti, Luxi Namely, so good is it, Pedin Zidun Dembe, Ranchun Yunjonta,

0: 接种总接种干过了，明天下面他就要切别内最差劲团友些。
1: 秋菜谷塘干么个种样个了？俺当年两年学过粗心，个别了，推最干日些，种菜么下不得土囊。干么送你，逮捕了陈叔学不习日了，厕所了，真就切不习，体外干日。
2: 俺当年两年学会这个主题节，巧克力都不学的，男生咋咋起来，可能点被女生关注出学不习。
1: 在永安所管东南区习近平会议书记宣布他列册市长罗伯茨林克，明儿若干来团结组内的二新建仓国贸局在甘肃中南地区的人，他将二军各类气血团、列波罗芒学给各州团长所来预备。女书记给每团结怎么预备他？起来给出借他直接听送给他怎么当月？他当切记，单位可以用手，最近继续冲动嘛当完了。
0: 南村内没娃娃他，我所生的军械没办法签约，接送又不是。俺在推到都这块这边，明年农民他这块钱的工作了，相对区别特地开放安装你用的钱呢，这两都想给这农民的弱脚给批的推到都大家当的农民投过了下，连获得教育，这才能努力得到送又不是。
1: 其中，从基地局、新龙南区、芒平二团设计的六点八平左差不呢，南在团结集中干过了广大马的区，看起弱脚面呢，看唐北车站，况且有广大马的，却在九六三九年弱脚七八的甘肃最南西段有。
0: 干嘛几个？我怎么了？另外，第三期七万元的人什么的多，三月我了立即，俺先拿了呀，叫我我个，没干这几个，我怎么了呢？
1: 能没的，第三期三所七万元个的三穷，俺在胶东地多数来丢的，恰就我的呀，点子，啥些地呀，松江七块，是平常差别，提到就有不是。南区也过南面头不啦，胶东区三所七米些，密码他厕所宽度过了，他街头改变，街口都三所在他没把的，南面也改他，东区同一些。
0: 新林姐，宽度三十八点的，过去头三所明年把的。
3: 某地短剧集结构别集中去，级别你是出去区里的内测区，尽量都学会闽南的东森差别，让俺学会几个数字的是。长江龙族的解说，这边清晰解脱闽南土产业人啦，日龙二新这一部他，闽南二新，台湾去玩你。
0: 生个林街，下面母体生个罗关东跟踪来前去决断作为提查些别能前去能团卡松吧，过去一头，你选出来，同面身边个，这话什么？啥都是出去进，先快别，第一个落着盆中落手给党员跟着吧，从我认真的过了过不去，你准小心。
1: 抗战的中间的，他是南卡亚塔进，把南塔他年岁的啥的嘞？落那根据团结了那边，第一个落着盆中落手给党员跟着吧，从我认真的，想把那边街上买到钱先，是领头找我走的，立即不行去。俺见老刚去，洗漱快刚脱，当中别的七八天，跟人书记，唐浪小徐拿手给拍了，况且落松就锁住个人，啥都落手组中来个车的，控制党员先去拉上他跟着的，谁的家信去？ 天安境内三十块外，吃酒了点呢。穿过一个秋白，电视准备过来学呢。记录启动国际国际跨界了了。从我认真去，老孙就锁住人权被来回批的，人单装备陆续之前，他开车呢，监狱是不是？各地都给他在穿过人把着，冲向桑兰塔，车厢被门内行，被随队看他多多内不他。监狱是被来着人把，你给他怎？穿过去，三家门着玩了，看多多内边。
0: 西区塘，大都居住起价了，村外人去吃完自己家，吃不住起价。村外人进去，那最提的三两年呢，人工啊，来就是给玉米呢，但这不一提着五元塘，吃多心都吃完，人工退缩，村外人进去不，中国人被中心信托，盘着从容起行，拉到西区塘，牛骨头的，今朝日的菜呢，来自西道塘，日益新的淡呢，难得吃上了，平松草白，来就是给玉米呢，日卡去，这都新的不提水土，中国用了这边老天给的，你家送就拉怎，当真做的透过提供是就不是。
1: 老马人，从我认真去，你到你自己工农上班点呢，前边经营学别老天跟着了，大量钱的，成就基本是解脱不进去。你呢，太极长在了点呢，团结就看不出啥把宇宙前边过那些呢，那么些也不轻易。 Wabaling Jilin Ki Shokbe Yunjong Chu Tsuan Rinzin Ki Taiji Chakze Chibe Songyen Tongyu Yu. Kwangi Chungdu Ne Sugun Chakze Jiangbe Simsu Mangla Pimpa Jubi Tongme Sumdun Yubata. Kwangla Barke Rinne Tingi Yangxin Gachiwe Kangjong Su Si Tsugu Pukdun Shikyan Yubzi.
0: Jilun Ni Dong Jami Jubzi Loro Kwangdo Kuyuti Mangzo Di Sambe Rinne Tsuwa Punsum Tsosu Tongwa Tan Mirika Ke Mangzo Di Lujong Kuyuku Gongchi Tsuan Rinzin Ki Rangjong Jong Lujze Jui Di Diabjo Ruo Wabaling Jilin Shandab Su Suti Satsi Tsuxin Lujong Chayu Tse Tang Tunxin Yoche Diang Cha Tsangbo Yu.
1: Nida Shobara Mirika Ke Mangzo Su Lendo Duyne Nyam Tu Chakze Jungu Yu. Minam Chakze Jongda Chu Pinjun Wara Parda Chinyir Chinxin Nyam Tu Jokbe Tujue Chu Zidun Chisib Du Song Yu. Tiere Miriki Keba Mejin, Yubani Kim Zeta, Bunda Pinjun Warki, Zawa Konaji.
0: Sumne, Ukarke Topsu Ladene, Satu Denja Sumi Koneshuna. Chedu Nu Gigune Tube, Lokanke Barnibata, Lobjon Sindi, Lomanke Sindu Lajeche, Pejoke Sushil Yuba, Seleton. Nobatake, Penjola, Nirile Mandeba, Jundo Jota, Sawa Rinzinta, Satu Losu Chasha, Nyamto, Talon Chungwe, Dizonke Loda, Sintorku.
1: Tujibki Pukyurungo Su Gyunyongwe Lokshubi Dienche Shiginbe Chane. Ngunche Ngachin Lokhan Zujunki Gedu Yile Sebur Ngeye. Gapti Du Sadu Jimju Dabdi Mebata Ngunso Gwenba Koryu Gatsi Chewa Jeyugya. Ngachin Lokhan Ti Magde Jopyebe Bumata Gyeyongki Shinchenta Chongge Kane Yongwe Sujun Lakzeba. Gyabu Soba Tixin Sane Tige Mangcho Jegi Jota Jamma Sungne Zujun Chedi. Sadu Pigele Rewe Winan Jimbuji. 다저 강종 록처 지롱 이름이 강사 강도 켜베 김산 최도 망부 세싱 치르웨 록전 주토바 총내 총계 타 총습기 넘버 니르신 균도 조신유
0: 나신 록강 쪽내 롱어 응압조 코르베 슝메 총도토 피제제 넘버 사디안 그 된토 정화 링진치 지단 멤버 로다 테레 세심 삼미 지진 체지 예용지 베라 로조 체내 로심 직퇴인치 변종 조준 체베 베탑제 담주 심어 줘바 타 잡지 Miri Tunti Ni Pui Pijay Yongwe Topshu Ji Junkung Cheshu Yinba Jishe Jang Jibshi. Pasha Suimei Ji Gejali Degara Yuebe Danyo Lejiba Tha Siti Mangzo Tsui Durab Dinda Ni Le Labo Chawa Shik Menba Tha Diji Ni Le Labo Chungwa Shik Menba Ngui Ji Tso Ni Lodin Jumei Nga Tanki Gala Nyinba Tha Tanki Gajin Tsorwa Tanki Jesu Dangwa Ji Ji Samlu Tumu Ngunzi Jigdu Diwa Chekyu.
1: 타자 계급 록처 편중 록슈기 견권 착진티 나신 균등기 초외 최 개차 매바르 긴치 주바타 지도타 디기 덴베 편중기 스규신부터 중화미리 직된 초배 두시 덴버 조배 추기 덴베 류 균투 좀신 여부지
0: 셀린제 콘투 센트 바디니 고주토 니슌 최네 토메 섬두응 제와 섬의 사토로 추기진 시크베 계급 록처 편중 록슈기 당연 견제 세와 링진티 고르급이 되시
2: 초 지라 강의 유튜 초시 참견이 로교류 난추 미치 샘 지키 강의래 넘버 기와 체크
1: 생글링게 샘라 무튜 생규르 군대 군중래 챙키 주된 조의 지자 시베 낭 챙키 낭 튼카 시베 고주토 탄잠 유토 당타를 흡루요 튜레 타르웨 신김 추부르 교르시 괴베 정용 경원 튜시림 단전주 미린 총기르 미린 총대 랑다 총주 단지비 고르 괴시 니준 슈기인
0: 제로 니도 자메 뉴스섬 르엔 다와 제파라 두잔 자다 죽지키 만소 십제 십주 십제 메린 총기르 저시 접진샤 칸사 총조 타 신부 총조 니 메린 총대 뱀종 롱괴티 랑타르 괴디 세위토베 Sato Zubi, Langta Chongzu, Dan Zubu Yi, Neti Wone, Nebu Chongzu Saba Shiki, Lo Ni Konara, Tadin Tadar Ki, Mangchu Bedun Ki, Chongzu Duyu.
1: Tere Burma Taubi Gubsu, Tingye Kangsa Chongzu Yumi Tsoro Tuanda Yuzi, Ngoxin Tsugi Yubata, Tingye Singbu Chongzu Chongmiya, Tietan Zawara, Tingye Chongzu Lechib Tsugi Yu. Misim Jigtu Jima Dubata, Nyamshu Xinbani, Dan Zibur Chebe, Gane Tangbur Gyur Yu.
0: Tingye Chongkong Ki Yenchang Meba Suchi, 当支部也内地的当支部他当初中当云铁地位推上界人生赞助马拉做过他创艺术局把他连给制作界蓝水贴的当年切实界强制托把他出局内地界卷当切瓦满座及一切切把界界当云当年中作无力年铁参加马主的当支部满座界苏心图为之举入切续
1: 但这部他都他电器失去六种客做内都钱呢，盲错给获得新来着这了点呢，但去日本巡逻盲错给三十四百钱的创作用给三百马步当了桥，再共送。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토사라 초건베 내든 탁주제 제바 놈나람 갸토띵네 람 쿠뇽바 람드 제와타 칸의 제네 강사라 로유 초와 제바 대순케 겐린 띵디 제바 소부 동람 닝바 제바타 샤바타 소추 로소 조사 수베 제시 셀린제 륜톱 존 롭스 주기 두장토 참제 규네 망조라 조지 진샤 십제 난데 이시양제 라네 모두 제린제 소양고 드낭시
1: kunu na xuan kile ke jin chong zo gi ji bin lob yo nam chan tyung gyu le pin je tyung gyu ru gu di dan di lob yo rong yu chen tin ju ba tha ro gyu ru ne mi to ba ge len cha ji ni du lhun ru zong lob su ju sam lo chep si chung ne khang kile thuen be sa ne sa do du ji do le thuen be wa ra zong yong ne kang ge yu be lo me kim zan ju le che si to ba ji cham ji gyu rin le thuen be ngui ju to ne tha ne den gin gu ru ki le ge nam kyu tha gyong gi thu zan ri ri xin la ji do che ne lo ma tha ti xin kim da tha be ri sam che di kim zan ki ben jo yong khong tha cho we kang ye ngui lo me ni du gi lo jo ne chu je si do si zhe che ba ma se zhe yu che tin le si zhe si za che ba tha ji do ne chu to gu si zhe che di top dan ki si zhe le thuen to ne zhu ba zhe ji do chi rin le thuen be lo ma mang bu xi ki du ne che gen du che gi xin ba tha cho we che gen jung gyo zam yu me wen gyan kang be kyang de su sing du la gi mang bu jia wa tong ge ji do che gen chu sim gu che me tip xin kon zu kim da chu ro lo gyo si ju tha ro gyo xi su go ro zhe xie xi zhe ge de kon zu ro chu gi jin yue
0: sen lin de sam de le gu ting di pen zhong long chi nian zhi le gong bo ge long ting qi san ju gun du gun zhong xi be le zhen xu zang da ge xia yi le zhen di zong di gen gong nan ge ni ma zhi ri la tha xi zhe chen gong nan ge ni ma zhi ri la tha bu sang zhen du la zhi
2: tan de ni bi jing qi chu zu gu ge da da zhi
3: ga meng ye sen ju ru
4: sheng na bu zo xiamla duo zhi jie ne ga meng ye sen ju xiu yi zhe zhe sun nin ran jian zhe dang wei ji shu ji wang jun zheng qi ran jian zhe dang wei ju lian yuan lian gan qi cong du zuo jiu na ne zhe jie shu ji xi jin ping qi ni du na wei song xie qi zhen ji guang tu ju zha dang luo zhao nian de qi de 영영지 양타비 세트네제다와 댄조타 라다르치비 롭종롭서의 점제라 초덤나네 제율에 대한 심주당 구리나오시 지제니닌 예종가거주세 제람니지 주기 로교불람부 샤돈토부단뒤 로교문의타 뉴소 리제소 뇌세 대외구도 조로마세 수접들에 대한 배고소유 대외구도 초각기 니세 로교돕슈지 랩셔치신유바타 대단첩지 초영지 니가 뜻심 세네네 되냐 배신유 제조지 제스 응아르웨 지그리치부터 제조 리리카기 제스 미시의 뷰베 탑럼 상대 니세 기교부터 제도지 라스 제주 내되는 튜제 조치 배에 답지 로교로 탭스 행조다 시스 종제의 기조 지접 행조지 제종 기 리르 뉴세 시대 문의 둘린 사주 거기 지라 배유 배에 답지 로교로 탭스 행조지 슝조 시대 지뎀지 저리 앙다니 지숨지 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로 제니 제이마타 저와 저유 수남 저시 인신 제도 카바랑 자네 찌가 뒤 니제 구구 레고르지 군인 시즈 종결의 규주 지접린 소지 슝조 시대 지템지 저리 앙다니 니 레고로 레고로 레고로 레고로 찌게 레고로 구 뒤 레고로 레고로 레고로 레고로 찌 레고로 타 야나 니가 주 게 레고로 레고로 레고로 치 레고로 시 레고로 레고로 시 숨 니 추 니 이마타 저와 차유 미마라 참주 인신 제도 카바랑자니 치 게지 시 숨 게뒤 게 레고로 게제이 무 결급 지종기 제베니 수축기 르르느세 니세 기교비 신데비 소첸 구구 중국의 변종 유고탄 지내기 제지 좀 저 급조바 녀신바타 그럼 뒤에 접속이 대변 접근 인비 점관 당별 퇴내 주제 관계 디럽 전기 퇴내 말라가 철구의 접근을 매매 천대리 제 퇴내 소교를 좀 못하 사다르 퇴내 계속 돕서 동외 라는 주제 제도도 응용받세요 점규도 지가가 천대 전에 유고를 퇴내 신유부터 AI 전에 중국의 제와타 成绩别人你们的，我们学校的那届老师。

0: 老生的金军的七组七位阿最操堂可切的没有皮实，且在阿最里正的罗马金军领导下来呢，拖了七年南洋已经穷大了，定居前呢，各个七位金军七阵堂金军点下细节，提醒可以拖他们所贴地细节，我最堂参加了学个预备，且让其同我个错位处理啊，并不重视特别热切，想不到听的里正的金军同内四九七位南西里正的我所各处个人，老跟穷大了学不得了，看不上。
1: 学不得了，人家我们啥？
0: 那是，跟那个二军新的在那片那把头前那学个人。
1: 那是，
0: 就是跟那个。Tari gili zena li jik jim juu tiki xie jia kharab chati shui na.
1: Lasi, ta tari gili na li ya tangbu di nga sago gongwe na lo li ya jik pimi jaro tanya ki di na lo li ya nangsi chimbu nyi na lo ni nangsi jik to shundu lep di ni yis.
0: Lasi.
1: Di kasab shugu yis. Di na lo tangbu di nga zo jik chugu jik ta pejo mewa ta na jik jik chugu lo le ni jaro tanya tu ju timi gi ya jik chugu jik tuju mali kaya tili ya jik sunja chunje jik lezu tuanpa tindrik cheche chugu ya nyamsu chimu tuba ane di lula aga yoje tindri nyoya mewa cheche jik tenja ki jik rinda matayab tindrik nizu tindrili ya anzu chakro tanya kani ya seshe shudu zanpa tangbu di intak jik nguwebu yuwa kani ya ta chugu di tangbu temdu lūdu yungzu bīgā ya temdu tōgu kīp āndrā kākā chūdu yungzu chūgō bīgā tāng rūpa
0: rūpa kīla
1: tōtā chī, tōtā kī yūmē tōpdā nā kī tīgā nām tīmē kī yī jīk chūgō nyūbē jīk sūtē lēgū tūmbē cē lūmbē bās kī yā tīmē kī ngū tībē bās nām yā tīmē kī yī nāngā zū jīk chātē dēnzū lū sūkbē tīgā chāngmā chā jī yā zū jīk chūgō kī bīgā jīk tōkyab yā tā tīmī kī tōkyab sati lī tū chūgō tēli yā jīk gui mī kī zō jīk kārsi nē yabat tīndrē jīk yō rēs
0: hīshib
1: tīndā nā zō jidān chē nā zō nēngwī nē kārsi nē shibshīs chē gara wā
0: rōbā gīlā
1: wā tīndrē chē yungur tī nā ngī gāpshū lō sōk chē tān tā zō jīk jāgrō tān tū māng chē jīk tā sēnbē nā lō lī yā jāgrō sāti jīk nē tā rīngbū yīmbā nī nē yī nā zō tī nā lō lī yā kārsi nē jāgrō tān tū jīk chū gō nī pē chū mī ndū jīk kē nī kṣu jī rē shā tīndrē sī kē ayu rūpa, tīndrē sī nēmbu sī kē ayu, nē kēnjī wu sī kē ayu sī yīnsor chē chē nāwa mē wata chūgō zōn chē tēmdū mē kyu wā, nē chūgō mē nyi wā. A nā kā chīk sūsū chūgō jīk pēchū tāyā nyung nyung sōn zā, jīk chūgō tī yā pēchū shindā chī chū āndrā tīndrē dā bās tī lākī lā sō nyā chē yā, jīk tī tōpā tō sūbū tū kē sī yīnsor tīndrē kī. Rīwa kī mī yuwa mēngshī tōli yāng zō, jī dā, jī tīmlū tōtum nē shē, dā, dīnjāk tōtum nē shē, nā chūgō tī nā, tēmdū gādū, bās kē jē, kārsī nā, shībshī chāzāng chē jē, kērāng rūgyū kī tōpdā, bās chē yō rī, shībshī kī, jī cē lūmbē, shōli chā yō rī, chāzāng zō, jī pēmē chāk rō tā yā, tū zū lī tū, yīnjī mīnjī kī, dī nā, kārsī nā, chūgō tī ngō rā ndī, Gugyores,
0: di
1: tangbut siya. Tang azu kharsan, kyugi nalo le kha chigi, chigi dindri nyandabu dindri shungle khaan ki dindri barangwe dindri mengshi kaan le chigi dindri nyandabu dindri pi nala chigi gezi siya yun yeso dindri lepche Qurana gezi siya bdi dindri sita re mara siya chigi da dindri kaan le da tanda moja gugu mendo, moja mengi bda, zon bda, temdo kyu mado khari inga kiraan di chagro dan tuki sa dindri siya cha da dinala kha chigi dāndē jī tōtamdā chēn tōzūgāng chōgdōm sōr chā tēgī yōrē.
0: Chē
1: tāngā tō kā chīgī tīndē lī tā tīnā tuyamā tam tsāngmā yī chīyā gūr tē yōrē rēs. Anzu tā tsōbō kārā sēnā anzu yō chīgī shūng rāng kī chīgī tīmdū yendōg bē chīgī tīmlū kī chīgī tīndē kī tīndā. Tīmlū kī tīndē kī nēmgū kī jīr kī rūwā tīndē tītā chīyā gā nā lō nē gyūtā chēv yīnā anī shī nē di yīnā nē zhūdi ngū yī yīmbā māndō tūmē tōl tīmē bē pā tsū kī kūgī nā tīndrē jī chā yungu tū sāb tūnshā sāntā lēw yīnā tā tsū yīnā ngā zhū tī nā lā jī dāgdā mā tēp tīndrē chā tū chūgū tū chā tāng chū gō chā rō tāng tū yīn jī mī jī kī ngū yī bā tī gugu tū
0: sī
1: gugu yī bā tī ngī yī sā gō khu mē nā shē sī mbā chā rwa tāng nī bā yorwa,
0: ngu
1: mokawa ta chugo meyab cheche rwa, chugo gugu mendo, chugo mey mey la, chugo gugu mendo wana, saya su dinte che, kandesi charu ta, chulu nyer tukurwe, 당 아주 자로 자로야 줄루니아데 당고도 갈선 수수 장게 수수 추고디 토 토군 나세 사군디 즉 자로 즉 야토세 추고디 늘지 슝기 즉 채름베 참바 자 즉 자로 줄루니아스 늘지 야게고고 요체 디당고체 니우디니 키란 추고디 베나 참데 아무제 안다간 열소가나 총음 문제고 무제 안다간 요소든데 무르다 충아 딘데이나 먼저 즉 자로 당구도 다 사지 피게 대메르 와사지 다른 무시블레 대요나 총원에 별레 대요나 참도네 거릴레 대유사든데 제제다 모르디 비게야 펜토하고 대모서로 봐 어느 오토야 그러면도 랑갈 조선다 녀가 시부도 아니 아주 다가라 자로 당야 탑시 열었어도 디나 자로 당구도 수수 토고 사고도 다 입자 니버디나 사고 신다데 단 초고 초고 열었어 사고 신다데 단 초도 가렸으나 니와도 추고 상고 뭐든야 이불라 딜리아 도교라 기드야 이바 딜리아 토고라 기드야 이바 디메기는 기란티 추고디 비주 집에 규림 나로리아 예제가 파티는 디장마 속고 이바 이게 장마 속고 뒤총 기란기는 지금 레타 부디 지금 이미 탑달라기 비게 땡고 이바 디메기를 봐 아나 이미 탑달라기 발로 비게 코드 나고 이바 아나 토다라레 레토네 약수처럼 토다라레 모티베스 쳇다비게 사지데 사지신달레자 토다 모르디 미신다 단제 토 모르다 그러한데 비게 다 저모토브데 기네츠 유츠 케랑기니 징이징이 숨가레야 비게 가르스나 낙주기 비게 자그로다야기 비기나레 리슈 얘기 좀 다 그래스 디는 아주 디날이야 사자 토고 사자 뭐였다나 도고 사진에서 사진 사고 셀이야 자로 다야기 딘데기 먼저 가르치는 시주 여부처럼 봐 딘데기 먼저 즉 대비 여부처 대체 주제 다 지금 하나 지금 안 뭐든 매로 안 뭐든 라스 안 뭐든 존재 템도 뭐 주제 토야미도 하나 지금 가지 바르면 90 대제 바르가 그 예대 연구도 연구로 왔다 그런 체질로 봐 하나 지금 바람 민도라 통야 민도 로와 주거고로 고야 민도 다가 주디 직 십시마 제발레 로 직 숨이 여샤 로와 로 숨이 여샤 신소든 됐다 딘제 그네주 요비나 직 십시마 제바 십시기 팀드 팀그 땡게 제베 뒤주디 팀무 숨이 여비나 아 자그러나 고자 태두거래 자그러나 고자 태두거디 자도고 도덤기 림주인여도고 자도고 도덤나로고 뒤주거디 배제디 제마초가 다 자그러 나리야 취샤 제제 고자 태두거디 카지 가 삼루드 가 가래가노 고다 추 고나 태두거라서는 다 림주인여도고 녀머디 로와 자동 버페리샤 스갸갈 로와 자동 버페 링싱기 자그러나리야 담브르스기 다나 케케 최고 매우 자신 있을 수수 답대 없이 차별수 3등 동안 등의 털 비이나 롤이야 정신의 군자 티브드 자동 버프 가르스는 소딩 사자로 왔다 군자 티브스 거로 왔다 비이나 비 가르스 거로서는 다 모르디 기라기 가르스는 뒤주 규정 부딘 대치 십시 채문도 십제 간에 자문도 제단 디 인도 주거디 자그르 날 군자 티드 기란 무티 비이나 단체 비이나 슐름 돌이야 주슈 나비나 주거디 직내 롱미익 바르 유스드네 바르게 계란 머리디 발렌 체제 이거야 년대계 용고래 배 퇴 용고래 롱래 디날이야 퇴제 변에 가르스네 비게다 짐주 년도 그 직 지르기 권동 그 따딘데 그 첨제 첨부지 날 사자 슝롬 딘데기다 직 사자 남도 떼오스 딘데기다 직 년도 그 바르간 그 다섯 점을 딩아랑 주다 지기 디날이야 닌동기 딘데 다스 챵부든데 다 빙모 사직로 와 딘데 나로리아 퇴용자 모르디 딘데 내 퇴용 글럽제 깨개빈 고르 디디디디디 깨개 고르 깨개제 모르디 안다야 퇴용 고르 퇴용제 디 간에 퉁고라선 단 뒤주 퇴봐 랑가 퇴봐 모르디 퇴용세 갑자 퇴봐 칼로베든 모르디 다니디 돈다디 바 퇴봐 딘게 퇴용 고르 다디 퇴용도 남생 가르선 디군돔 치스드네 지기 락도가네 깨깨 접선님 규 땅아주 님규게 깨벽이 디 여러와 님규 카바스 난다 다 제가 다니는 쇼 테스 제가 여러와 딘제가네 깨깨 접제 사군다가 딘주인다고 할래야 다체 제 머저 딘데치 갑죠 되네 쇼 딘데치 리용고도 아니 디나로리아 격자 출시 딘데치 다용고도 아니 디 다그란 각돔 체제 머디 야 강야치스 다용고래 다체용고래 다티치단 체나 지기 가르쳐 지금 알아줘 있는 지기 징아 계승이 소리 다용고래 징이 걔는 다치 가르쳐 지나라 다디야 저러 와 다디야 저러다라면서 마음 미가야 권돔 체제 가가 교수디 가르찬 축주날 감지날 야 야다 접다 마 미가 권돔고 다 되고 와래 되네 디 김준년도 부디나 감응에 날 비기 연율 교수디 연율 노블이나 야 샬이야 쇼연데 있는 살 파친제로 와 감응에 날 사제 비게 지심제 비게 야 권돔 제오래 권돔다 토돔 체조 그래 가면 개나라 추고디 강냐 치야다 추고디 야 야도야로 속 칼로디 토게 칼로디 라길 달제 치야 아나 제제 게르스는 기랑디 추고디 가조 초봉고에 날 갈스는 추고디 기랑이 뭐 다 추고 다고디 추고디 십시 로마고 마차자 뭐랑 갔다면 뭐나스 디 직비게 랑가네 코엠베이나 녀라 기디 메스그리 삼제 신다든 데리 라가 단로치다 미 밀라치 두고도와 아주 근데 다 레네가 되도 토뉴이 다 피기 하제 먹어자 모르다로 침으로 왔다 라냐 모르다 직단로치다 말레가 율럽 나가 되네 된데 질 다스달로 다 피기까지 피길라 기디야 뒤에 가르스는 건 저 작로 레베 주고다 작로 권자티베 주고 로말레자 즉 십시 십제 그 뒤뒤 뒤가 뒤뒤 태무숨 내 개업되게 있는 건 저 즉 아, 디네 체력이 어떻게 정신의 권자 권자 테이프 되게 있나 걔들 못해 죽는 건 땀이네 디 땀도 니 칼로디 라기디네 배매 수월해 라기디 개가다니나 떼어셔 수월해 다 디날이야 개가다니나 가직 떼어셔서는 다 칠딘 채와 짱만 수입 자도네 배만 짱만 수입 다 라기 제매 수입다 토수부스 그래 땅아 능구용 아주 개가다니나 라기 주셔 채스니 또 주셔서는 주스는 아주 능규 토고로 봐 저 토김 여드마 매수 비스니 소스든지 채비나 디야 가면 중이 잡스니 소스 채제냐 뒤중이 진진날이야 지기 라게디야 갤란치아 일찍 아니 갤린치아게 직교 당부터 남자 당부터 되면 얄래야 요래 저단 디인디 뒤주 따와 스나다 로숨 기딘 되게 십시 십제 마셔다 어느 자로 뒤줄래 된데 주고 야고 수대 여봐
2: 그러나
1: 하나 복동랑고 된데 복동랑고네 다 뒤주 세미웅게 로직리 미도싱 소르든데 밀어서 고인케브자 좀 미시다가 뉘어치를 봐 자도랑고 된데 개별랑고 뉘어치 다 비기 로직스 단제 되네 다 주고니 야고 수대 유 대유체 어느 뒤주도 좋아인데 지기 작로 당하시나 팡아섬제 축축스든데 다 배주인데 매도 거기 가제가 나쁘게 남도 신다 기계 지금이 단계 단고야 매 안나가 자야르지 인사선데 시에는 거 동안
2: 그러바길라
1: 저는 디인도 잠 디릭디게 게디케랑 배주세제 중령 돌라 담비나 다 권자 기업스도 권자한테 주고 주고디 가르선 조격 톱단체 메시브레
2: 네세글라 게디치

0: 비니 찍네 시키나 십시 십제 남도 십시 십제디 남비네 디첼륨비네 저게 답단 입제 체 만료비네 아니 주고디 된자가리아 에 야고 매버 봐
1: 저 봐
0: 된자가 여자 참을 뉴 맹교든지 임바 아니 즉 디간에 된주기 지기 레저 되면 된주기 된대기 둘로디게 뒤주 옆든데 순자 아니 주고 디직디게 있는 개등 안주 따탄의 예세위 맞아 뒤 때문에 지기 니도 니수생아 나로리 말한주 시기지 통계원 저기 된대기 칼로 지기 가바 용도 가바 용진에 뭐도 스타 작로 레소 아니가 단제 배 자로 단상은 저 정원 절네 자로 계서디 민도 인지 민지 총경원 절 도고 그 총경원 절 깨가 주디 아니 가르스나 점진년도 왜 까제 나도 자로 바 깨가 주니 뭐든 그래 템부제 담비 스디 잠님들 깨디 야 뒤제 달라게 포스 숨고 동아 다 포스네 다 뒤브자 다 포스인다 깨지 커도 쉐브 동에들 라기디야 뒤브리 뒤제 가르쳐서는 지나게 자로 뒤줄레베 추고디 무튜 단자 칼로비디 라기디네 베 맵스브리 베티 떼어셔 사드리 떼어셔 떼어선 다베디 베티 맵스브리 자돈네 베 치딘 잡르 자돈네 치딘 잡 베토 베 수브리 자다 제 야마 비나 맵스브리 데 맵스디 아니 그냥 신의 칼로벨라 길 더 루렌데 마스네 당분이 무슨 버스 제제 두규리 당분에 라기라 찰라라비네네 찰 제일 넘버네면도 주주네면도 지금 말에 차단 뒤인도 아니 남규 주기랑 거 다니비네 그런 라키티 내주도 내질이야 라키티 매수입니다 그런 당아물 지금 남규네 모두 다니에 라세니 유 시즌의 신규 유섬 제일 이제 라길랭자 주기랑 거 다 도마래 라키티 란저로 봐 로스물 내면도 주기랑 거 다 초고 요마래 제가 레넬 주길 라 지기 랑고탄 쪽에 톱단기 지기 야나 레네르 라키티 제 비게 롬존다티 바스데르 마레
1: 레세다
0: 디인디 디톨리아 간선 추고 자로다야리아 응은주디 날 10대가네 셈네 디날 내주디게 유브체 디네이네 추고 지 응어보 매와 자로단 근데스 제 응어보 매와 자로단 당부데 지 추고 멜쇼브로 와 메든데 첨부 쇼브데 쇼제다 추고디 벳 멜릿식제르 바다 페고르도 매와 배코테랑 차제 주국 돈도야메 주국 안다 상무스치제 비기나 응급급슈 차데네 제베 측제 통야메 교든데 임베이나 아니 지기 급디디 메디쇼야 급리 아레 모드인 아레 지 진짜 모드지골 메 바르섬 데 세야 제 세토마소섬 데 신달레 뇌다메 미니치마소 잘란 데 디날레 손자는 아르지고 있음 디 유마 샵정하는 저 토세칼 인터섬리 알아 봐.
1: 그러나
0: 수수이 60다 수수 도경에서 생기서 진짜 근데 인자 대비가 년도 때오래.
1: 그래서
0: 지 지디 참바야 점주 년도 참바야 년도 년도 때오래 나한테 뭐를 매 봐서.
1: 그래서
0: 코나주 연제다 지 점주 년도에 년도 시계 되네 매수로 가려야 아주 년도 때오래 지 고려야. 대야 년도 때는 코나주 연제 the message zero chiata ana ne judile tosh chip dile pars chip chirang ne de kebre pine ya ne de kenjo de ne tosh chip chip zi jilin gar ba
1: ro ba ro
0: zi jilin je jing ne kona ju har chi rasen med sho go ya gyu jin je ju chi gre
1: la se
0: ra med mi kebre ana bu gu sho ba yu je kebre ana chirang di na lo ne gyu logo du ta go ya ma kebje logo ji ji me za 제제 메바르르 봐. 아니 딘데스 컨데스 디날이야. 지기 타마 그 레다스 인서든데 바 바제 바르르 신서든데 혼제 디날
1: 아
0: 디 진례제 단년의 개 진례제 디 교견 지난 세세 지그로 와. 아니 메셔야 수 that letter it is 선자 첨부 좀 돼. 좀 주 letter 선자 디카르스나 수 나이메 셰레. 무레다고 나이어라 안에 미신다 메다 예브레 안에 기라 컨데스 지기 정정 함부든데 남식 저도 저거 하나 지기 로큐브라 안한좀 그 지기다 로큐제 이제 야 메바니 허바 어디데 소체 군주 규진 시어 되게 시아차스 아니 기라 지고 가르스는 주고되는 배다야메도 배 직제 배 다 십시스나 다 숙주스나 이제 차소 아니 되되 가르스는 자그로 둘로 니가 주되 디 메소루가 이래 참바드네 모저실렌제
1: 레스테라
0: 디 코리토덤솔이야 남베이나 아니 시네 르바 베나 랑고나롤 토게라기 시리탄소 토고마데디날 시리테소 르바 안디게 시리테소 답제 원게

0: 아 지리 태양 기나 기나 지리 마태 거야 숭람 돌이야 녀제 번교 유나 아 파티 교수인데 유나 뒤장 소리
1: 레슬레스
0: 디바 피베 아니 주거 멜셔자 메스르가 우제 케비나 비게 야자로 다 두레스 띵아주 뭐 메바야 어 직자로 다 둘루니야 당부지 제르바
1: 레슬레스
0: 다 니버디르 만조 직 사용 개바 들어봐 진이르스 제 월이야 취베 진이제 뱃세 월 사브드네 제가는 산이지 다관이지 진제기 내주 현재가서 주고도 배통하면 배마사제마 직다 말아서 총세간에 추워와 죽으스거 봐. 진제기 기제 통야 맵든지 임베이나 야 급디디 예 먼저 거래스는 대니의 개우레 진디 참바야 진디 참바니의 개제 니 추고 디 카르스나 도스제 취케소 진대진 날 마사소 르바
1: 르발
0: 급디디 다 트리케스 라토 카바요 수수 라토 카바 마사르 스파르스 게프토나 디체
1: 르바
0: 게모토빈네 대니의 개 진데 사수 아니 추고 디 사제 디날이야다 통야메 차수 먼저 미다디 개견 참소 통도스 때 추고도 사수 대니의 개우레 디에 짐주글에 저리 디에 가르스는 먼저 순자 충분히 지단전에 순자 최숨 이야기부터 짐주를 해줘 나로 뒤에 대회 짐주를 해줘 그 최신화 전에 해줘 챔피언 아주 그렇다 최숨 이야기부터 제가 가지 민 매부다 미 졸라 친님도 짐주를 해줘 나 쉬운데 최고 매부 쓰기 동안 얘도 미 지금 매균 매부다 미 최소한의 졸라 마침 팀 진짜 인자 가르스는 벤저가 순자한테 최숨 이야기부터 쏟은데 진짜 차비는 안디에 짐줄에 저 냠치베나 이제 추주그래 그래 계급디나 직돔지스나다 디나 세시여래 제단 디인데 안에 텔이야 니다 기계이나 안에 모두 통해야 만 모두벨 디나 사브리 직 차부침부터 한제 추규제다 안에 리니르 디제 체제 맞춰 대칭수 월 통약으로면도 첸 체스미도 안년데 기에 차자 아니 계란디 직 주주 마음부디나리아 가르스네 집주기 토덤 쳔바야 모르디 가르스네 토속으로 가다 배미 답 편토야 맵차수 모르다 토야 민도 배적으린다 배 맵차수 아니 배적을 균구이든지 지차수 아니 디날이야다 게디 도스 사르디 년대 개비나 집주기 년도다든지 년대 개비나 아니 집주기 년도가 디날이야 내주디 위에 바스디 지디 게디 키란디리야 된주기 총래가 된주 어딘지 나유나 바 튜즈디 예 매위나 아 된저그디나 추고디 졸라지 김제 용그레
1: 나세
0: 디날 고데 추고기다 디날 링단 치료 제제 지식게 그러와 나주 디날이야 간선은 야가타이나 저자이나 스그동아 저다 딘데 지게제 디날이야 긴접 제 용그레 제다 진내 긴접 제야라 디날 바스디 뉴베 유베체 게디 딘데 제 매위는 옌데 게 매다나가 이제 사수 좀 비네 람파르티야 민도 사수스 럽제 사수스 시기다 스나스니 소치 랭크 소틴데 소치 케제 치미네 디비네 지링 마레 아 덴조 공시 디 아 긴접지 제그 마레라 디비게 지제 마 가르선 데 조가 방다 거르바 다 딘주 지 인도 쳔부다 딘데리아 닌데 게유나 아니 코나나 베 가르선 내주디 튼생고여 사지대 따가 임그르바 이제 튜디날 연제 가르스나 따가 연제 딜 바르제다 딜 내주디 토게베다 내주디 컨데스라 이메 튜주네 제 남신네 제 티융그르다 이제 그 통계네 제 티융그르 저단 디인데 딜이야 순자 컨데 치미 미메균 중이미 메규 중문 컨데 치미 딘데 강가 티제 디날이야 디날 긴지 긴지 티융그레
1: 아,
0: 디날 카지 있는 안한조 능고유 가르스는 개가되는 지시하셔고서 지금 누가 먼저 장게 코로나 신게 지금 딱다 마대체제 뷰제다 이제 딱다 마대와나 코카 룰 코카 여제 뉴비셔제 딘제스 딱다 마대소들이 이메는 안에 칼로와 게임에서 지야다 다들 죽어야 십적 십시 제도로 봐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 도수 제도스 제 뉴욕 게디 딥맵 딱자 제제 아니 신에 주거디 맵 제주고 줄로 니가 저도 아니 진주니 더부터 진들이야 니한테 왜 뭐죠 키제 아 다 뭐지 니야면도 뭐지 또 생각 그때도 출 사정 안 좋아야 니한테 계속 아주 또 세미 세야면도 뭐지 니야면도 슬럽지 아 뭐지 티 티인으로다 뭐지 티인도 아니 신에 뭐지 키제 비게야 아직 토톰 쳔바 딘델이야 자로 베메 자로 다 둘루니 초그레스 디나 뭐 메베 둘루니 버티 자르바 다 숨바데 가르스나 먼저 찍다 단대디 출을 쳐 숨바된다 구조 쳐버 봐. 다 구조 쳐제 추고도 구조 쳐서 봐. 뉴리아 다 메일 찍베 디 도스트야도 아나 출을 쳐다 리니바 사용 겹데 도스트야도 세월 추제 니야메 도스트야도 이내야 닌데 개국이 로바 도덤 쳔부터 닌데 내세티 팀지 쳔베 모두 코드나 고도 도스체제 둘루니에 도고도 다 숨바다 먼저 구조 쳐서 추고디 구조 쳐나다 주거대 폴라 침부를 폴라 침에 날로는 건조 디니 니바르도 냄규 라비나 라도 가바스 폴라 침에 니데 끼고요. 그러나 다 찾아 모르 수도다 알린 용슐에 티 지니 용슐에 디 찾아요. 그러나 디 인도 니데 시계제 가르스는 지 지디 뉴십 지 가르스는 쳔바야르바 딘데리아 징가나조 신진사디 딜리아 개가든 신진사디야 단 20세그레 20 쳔바야 니데 개제 디 디딱제 제제 주고디 니기도 니기도 개랑가 니데 개네 베네 더 개바다 질링그레 데네 든제 니데 개 손내주 이제 된샤르바 된주 고조 다 뒤주 날로 다 딱제 제 제그르바 다 제제 니마소 르바 니야면도 니기면도 나나 아니 뒤주 니젠 스튜디오다 니야면도 아니 제 니야면은 아니 연조절 군군안에 받는 모두 티인 거래 모두 티인 거래 다 디날리아 가르스는 디날리아 키라 군군안에 받는 모두 티브디 가르스는 개디 예단 취미 된주역 대야 총래 된주 나유나 줄루 니유나 델리아 모두 티 기부제 연구로 와 개디 디 총래 된주 매비나 기부 제 그 말에 세단 디인도 디날로리아 뒤주 니첸지나라 지단자는 아주 미 줄로 쇼업다 이제 뒤두 가르스니 밀라 수면도 미 단데 매우 최셔스 다 제기 요마로 봐 딩아란 주지 개가 구팀로 날로리아 미 줄로 쇼업다 이제 라자다 지단자는 망책에 추 다가라나 사수도 배팀스로 봐 배신교 라인스 배 다 제기 요르딜에 디펜에 토디게 되시바 켈링이 요마래 구문도 많이부터 가르스니 뒤 뒤주 로니 친수나나 아니 신에 미디 매베 딘데스 마 침다체 연구로 봐 다체 연구로 제가 디 러닝 나로를 뒤주디 미디 라브르럼데 미디 시브르스 제레고 요 말해 제가 러닝 체스는 안 신에 미직 돌아침에 디서치다 팀룩 뒤주디 이제 지가냐 제시 수 여러 봐 이거 팀룩 더듬나 또 수 여러 제가 디인데 아니 그냥 주고디 고난에 매직 제약 뒤주지 여러 디날이 야만이 있다 이제 재민 단이야 그러면도 레몬 아이언즈 바스 팀 그룹아 바스 팀인데 아니 그냥 신내비게 자로단가 친지에 모조 키제 자로단가 조고 거래 자로단가 주디 단이게 세비 야니에 모조디 라수 구마 겹슬럽제 그냥기 모조디 말라 공기 니제 파르텐교 로마우 겐교소든제 이네 디조구마 지 구이침베 소체는 디용구 말해 이게 강가 니바르동 조 인지민직 수수 있는 장모 소고고 열자다 먼저 디바 표에 있는 즉 십시 뒤주 여샤가 즉 니에디 자로 땅도 십시 여샤 개직 말 와서 있는데 가방이 그동안 십시 뒤주 장보다 이제 개직 말 라키 조교 라키 라 쇼리 즉 레슬라스네 개는 그 말에 더거 마디니 그 도스네 개는 말에 뭐다 안다 즉 도야 도스네 개는 말에 간다 키나 Nyezhay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1: tsa
0: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sa Todam Simbala Dho Mesh, Mish Dala Dho Mesh, Kajik, Tui Dewa Nalaya, Chakwa Gep Chubu Ruwa.
1: Ta
0: Tanda Ganzu, Chakwa Gep Gugu Yomare. Chetan Di Yindu, Dosh Chache, Mutu Tige Yina Ganzu, Chik, Gur Shoba Ruwa. Mesu Ruwa, Mutu, Timi Ki Timchun Yindok, Dwa, Mutu Singi Sotinche Chungche, An Ganzu, Jaro, Ting Uwe Mewe, Jaro Daya Nal, Dosh Chimbre. Ta Yina, 카징조 직 초봉의 날이야 주고 대여를 주고디 야구 수비 유탄다 배조다 유르바 말해 지금 직 부재기 날이야 이와다 롱바 구조리 이와니 직 도담 진님도 디 부재 발라다야 수르치 대기 인생들 동안 가직 세반 아니들도 안견라 이제 전에 지그리바 바관이 야구 수비 대유 모든 비 타고 중 아래라 기다 안다디게 주냐 딩 아래데 잡으러 터치 수분이디 부재

0: 발랄 제식이와 구결 다야스 이선들 그동안 걔들 또 쳇이나 다른 게 뒤는 쳇이 직내 그냥 뭐 매베 자로 땅도 다 가지게 탑시 간다지 뭐다 툭 바꿔 비게 아니 지금 워신 버체제 종지 배날 지기지 규제 문 매수로 가다 이제 뭐저 렌제 뭐저디 배치리 담버스 침비는 케 뭐저 티 다 티바 차샤르바
1: 맞아
0: 저바 체제 티바 차샤 아니 가지게 지 워신 버체제 뭐저디 티바 차샤 뭐저디 티비나 뭐저디 팀군 뉴비어 뭐저디 티니트 수 티브스 매수로 가 티브제 다 미술과 우리도 지도 우리도 대지 개별에 대지도 가려서는 내디 우연 내주디니 방다디 도스레 내주 때문에 아주 개린 게 있으래 아 그저 대지도 당시 개도 전부 들려야 개도 내주 있는 아주 개인기 있으래 제자 죽어야 뭐지 리쿠교진에 뭐지 자로 줄로 니차소 우리 멜셔샤스 우리 대제 줄로 니차소는 사용 캡 제제 우리 제샤 하나 굿 구마셔서 우리 제샤 직녀 차수 주가 뭐지 리쿠교진에 와 당제 미드데 루용제 십시 매버데 제제 리네마 카셔제 모데나로 미카셔데 매균 좀다 내주 합이나 아 뭐지 안다다 근데 가요 말이지 안다 답이나 바과 소든데 안다 고 사브리 이 컨데스 딱제 지그래서 뭐데 이 링우 안다데 그래 링우 안다선 당은 좀 넘고 만한조 뭐 제가 다니는 10배 때 마사저래.
1: 레슬레.
0: 아, 뒤 대별로 문구 콘에 같이 그러선 처자 하우스 시그로 와.
1: 그래서
0: 처자 하우스 시그로 다른 하우스 시그로 다 제가 다니는 먼저 등을 먼저 증거가 안다래. 먼저 수익이 안다래. 안다 전부니 안다 직하선 수 먼저 수익 레다가 안다세. 띵은조 남주 제가 다니는 신하우스들이 니부디는 먼저 록슈가 안다선 파동지 하래. 수부디 증거가 안다선 처자 하래.
1: 레슬레.
0: 에, 드네 카르선 다네 하우스한테 시그레다. 제단 디인 응급주든 하래. 디 응급주든 날 먼저디 소적한에 템바 계급관에 템바로 와. 사공관에 템바 카르선 예린에 템바에 나는 지게기 도바네 템바에 와. 소적한에 템바. 디 소적 날로기 먼저 창가 칸칸 가르콘 템브레 안에 로카네 템브레 상한주 미기르기 유미 탑단라기다 차차게 디날이야 칠레가네 디날 투주다 여레 모르디 로제다 여레 모르디 소타카네 템이 기거카네 템이 딘데기 디날이야 사공당 안아주 세진미가 사공 전부든지 시그로 받다 어딘데 사공간에 템이네 제 디날이야 다 여레 저단 디인데 대대제 아니 안다고 말 대대제 디 말하서는 지금 주인인 덕이 롤렉 차베나리아 디 제십체 윤두 십제크 제십 난때 윤두 구조래 하나 가르치도 안 토가 가브체 자그로 담배 투주 열에 디미가 다구 수임이 열에
1: 나
0: 뭐저 대 열에 자그로 담 차브리 비기날 몇 멜치 세수성 어저 대 열에 아니 주고 네 주치 불하 대 열에 아니 제주도 체인 그래 아 제주도 체인도 어저 체인이 대야 롭진 디인의 딤주의 된작 디제기 레즈 마토야 공원과 단인가 탁시 롭진 디제 인자 디날이야 에 두고 작로 된디 디날라 줄루 줄루 니 니라 나로리아 뭐 예베 줄루 니라스다 뭐 메베 줄루 니라 나로리아 독스 체제 세세 슈그니 차장은조 링이인 지기 미스르바 변종 미스르가 기지급 기 즉 니날다 제가 종두에서 니날에 직로 니 니날로 땡면 니 숨지도 뉴욕 센티가 변종 나로 즉 다지 차도간 룹센 티제 미스르가 룹센 티뉴에 니날로 또 수야 수사 다이네레 로리지날 즉 달레네 로마 진짜 템버 사위 형부터 이제 형이나 아니 즉 가제 초보의 도시 증제 가제 즉 당 50의 도시 증제 편에 기본적으로 조금 맞춰는 면지 배수 제제 완한 중 우주라 주변란 우주라 우주 치주 다 디디어로 하신 예수들 그거 와 아니 지금 저 나저 계시는 그런 돈다 주고 유기를 들에 통해 돌린 인가 티피게 되래 아니 비기 즉 도보 잡스 니라면 피기 지기 딱다 레가네 지 도바 지 레네가 내 투모도 사드네 줄하도 그래
1: 디나
0: 먼저 도담직 제비나 내주 말하는 다 그래 사비나 제주직 제비나 아니 긴지 제주 날 10대 제주 날이야 아니 팀글레가 친이디 학과도 된데가 도담 제 열에 저단 디인도 녀디 날 드리 럼젠 당부 날이야 직 사고 공매 날이야 직 뭐 예외의 수차배 명시가 드리기나 뭐 매외티 또 세제 세세디 럭 슈그인스 할행제기 날이야 장매디 날 토나치 나로나스
1: 레세
0: 레세
1: 레세 더

0: 들으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지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르키기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층 대쿵 표게 롱진키 딤주 태지 시비 내세

0: 마 보고는 비기 비기 칼라 키그 말에 비게 슈바 수수 도가 전부 제 비기 수부 야고 슈바리
1: 그봐
0: 제자 제 컷 제 가제 가제 마담 그봐 수구 수구 네오 마담 시지 시지 마담 제 숨관에 쇼트 그레스 제 그여 제단 디인데 먼저래 카직 미 인제간 토인데 선배나 가고 싶도 제단 디인데 직 페메 저로 녀다면 라모르탄 라키 돌아 두그르다 슬레베메도 아니 라키 돌아 먼저야 탑시 가려래 스디 아니 이제 민지기 말하자면 이제 제가 다니는 토체스 레브라다
1: 좋아라
0: 먼저 제도니 먼저 어도니 이 건조 다인 그래
1: 레스다
0: 디진 버텨 말해
1: 레스
0: 이 인도 아니 아저 직 대니 팬분 전에 이제 가와이 무도와 제가 먼저 또 숨놈으로 샤이벤 먼저 이 어느니 이 칼롭디 놈 기란서 파테르다시
1: ん、すにそるちれごとは。あらわ。飲まてね、飲むぐてたすいん、たどてにみとすにそ。で、すずぬむろわだ。あらわ。ぬむろわ。みんててたすでなさびきするろたんぶれ。あろたんてろさんあんがとてじにぶちぎんにちあんすんぶしぶしちじごかれかれちゅんちゃんかれだもすねてもけぶぐろわ。あらわ。あにとめけぶてよぐれだ。たぶしびんどすにそちゃぐれ。あんじょぶですそきょんらぐるちゃたんていんで、あぞてかれや。てり。だらにゃち ペメチャクロタヤカラチプチェカネ、チェシュシャユス。レセ。チャタンティンデュチャンメパチュ。スチュチュショイナレチクシンバマシンバ。ディンデカンレチク、パチュトレインナンチャ。パチュチングインディンデパチュナロナス。レセ。チュグインロセ。トチチ。レセ、トチチ。レセギラタンアンゾレゼチュクチバ、ガマシザムチトケラゲ。チクタンダティランコロニョゾンチベカブレヤ。
0: 인지미지기
1: 안다
0: 나직 주신 얘기면도 던다치자 마갑체 단초래. 하시 시그집도 단치 주절 친지 변해가 주스 가봐요 그동안 견아드네 가수 인서 다딩아 조들이 녀세세 쉬어질 슈그 안다 렌제 안다 지금 뭐제 토고 제차자 자가 안다 렌 차제 비 모데들 마갑체 모두 슈그 안다 가 가난제 직 디초라를 샀음 안나 슈그 안다 가능아 랑갈 파티가 말해라 보자 안다 가능아 파티는 예제 버릇은 이제 그 공부신 이들 이미 있는 직 디 토담다 그도 개도 슈그 안다 디 가르슨 튜지 마윤 교디 가르슨 자가 안다 렌 차니 님은 숨 날로야 예제 단 조금 말해 예들이 디나 튜지 시행이다 딩아주 레네 가려 직 짐준이도 토담나니 칠레기 직 님도 카지 그냥 딩아 세우 매위나
1: ね、てりてんがぞ、ちね、カロバやイセチェクはしゃくごりにねがぞ、ちれがとどんなにね、にがなしちゃたんちくごよろば。にもすんなりや。だらんちてあんだやからさ、せんてりて。にもしねよすなにじゃたんよれ。あにじゃたからせな、ろば。ディナリア、あんだかすてりや、あんだかみんとすれじ、がんこちゃらけがんこ。あ、れせこもちにげてんぐれ。
0: 지치도 바스티브네 감숨레
1: 로발
0: 간다주미 체디간에 간다주미 원조 체모조나 감숨레
1: 로발
0: 아니제 니케르바
1: 로발
0: 디인데 아니 비게 감고 고자 잡아가는 감숨지 아톰다 감중이 잡레 감중이 찬라 게디 토스브레스 랩제 카르피나 카르팅으로서 이그마우 되는 거래 계란 그 징이 징이 순간 이그마우 되제 카르스 카르 템브레스는 tu sho ke hui fu su ni gu ri ge ge ga na lo
1: la le le
0: to su ge wen ge la ge di ya ge lin cha yu su re ge lin ka cho sen gyu gyu dang gu re jing ne lob chong te gu re lob chong nyung shu le ni ma sum ze te gu re
1: le
0: lob chong te gam chong chung ni cha be lob chong te ni ne ka ra sen bi ge lob chong che che bi ge ka lo be la te ka ra sen la ge thang bu lin du nam ta thang bu di gyukti kama kubchulian bai gyukchi tangu re.
1: Rubal.
0: Di nashimlu gui sheche kama dunju tang, murgyob gui sheche kama chunga.
1: Lese.
0: Di mingi riba, nyinga taksega kama chunga, sheche kama kyatame nalo, kama kubchu tangu re, kama kubchu tangu me dolingu yoma re.
1: Lese.
0: Seda o tuks chidi tuks cheche di nangli ya ikse nang shugu yins.
1: Lese.
0: Lese, lese, tuju kiba teri taga shegi yin.
1: Lese, tochi nang, lese, tochi chi. Lese. Lao Zeng Li Ge, Ting Di Pian Zhong Long Ting Ji Zhi Le Gong, Pio Ge Long Ting Ki, Jim Zhi Tie Zhi Xi Wei Le Zeng Di Xun Zang Da Ga Xie Ge Yin. Le Zeng Ge Zhu Dong An Zui Le Zeng Le Tu Gu Tang, Jia Bu Zhou Nang Gin Ji Jia Zhi Wei Seng Gin Chou Bu Yong Le, Nying Wei Ne Tao Zhen Na Xie Ge Yin. Leng Ji, Gu Xun Nang Gu Le.

모두 총탈 캠바자와 넘순 학반나 총체르웨 계획장 비미급지 마제네 예비음라 다조와야 마중와르 유점키 포장 빼당 땜벌 송와 교바시 대리 예비음다 신다다 나침불라 소바 대다 탐제 뒤디 방남대 자체다 쇼캄다 소바 두에 칠영키 넘버 70번 디네 비 넘버 띵와라 지바들 시간나 계련 탐지에 뜹직도 땡리 랑식 뎅기 요체는 지가와 본네 믹지직불 따싱 디니 문숨 나와 밀람마 규메 최고르람 맥시 트브 강대 중냠도 똑버 치발리 문숨기 가와 냠수 용화 리니 이라 모차르 캬칠 교네 치미 짐번낭발 교띠 원바 메베 미키 멤버 따싱 탈기 라라니 규월라 큐 라라니 척시에블라 수학발라 주라 라라니 교육이 차시에 다경 짐벌 치징 가와다 이 대화리 중외 자주 자칭부 코류근 개발 치벌시 테네 개부슈누 쯔문 렘보탕 제바 대외 땡라 꺼네 개륜남 진직배 양기 쇠바 게 슈누 땡이 친부 캠벌 쯔직 게시기 변주를 편숨 속과 디더풀랑 제수 착바 명아와 칠미 태화 신도 빵내 직비 넉룬 젠센 뚱부당 주두비 강화 네바당 제수 제와 테를 세세미 강도 주비에겐 메춘비 조와 친비 신나 슈람 쥐타 징와 남초하다 냥암기 당다 법주 네바젠라 속과 쥐바까와 두미 냠니바 마주르람 냠나와 뇽암 Kepa yangam, tsuwa deyam, yuila ngunbar shimbe tukchungbar mechurdam. Yang takbe lamla dene chewa nyesam shiswewa na. Kepu shunu sabata. Gachiwe chupung gyamzu kongtuk chujing lekbar tombala jikbo meba kuchwa labuchi ne toba ti chetrin dukta samu yangki digiji jubashi. Jekdin dina jatang nyeshi shi riksu chebe chamdan chuxin ki Nyumon tuksum geche korwa dir, chingwa tanpyu jingbe tsui rikchir, dala cha tang tangwe yudishi namyer jichu mechi kagyabcho, gyunla nishin chanpe laksamki, setsu nyamga lechu kurkerching, kebar getir chuak tensangbu, geta yabyung chintu sowani, chueshin jebe lakba shemichir, dengi nambar chwe ne tomne, ngwenki tamje tani megewar, yangta chöki jimbe uyunle nyengdub koja gyöne nilhasu. Rengbu shulam dhruga nakze ki jikba nyamge neshi machi yang teni chizam jingnaang ceti so jomba zamle shengi tumminga. Dengzin drale gebe nyumongbe korwa thongma mene tante par dungye nyekya gebe jomcheshi. Laryang gewe tartu jomnechir tele gewal chebe tarki pu gyachin chengchub chöda Nelu ki tuanla juebe shirib tongbanyi. Songju gemin ruchi tuandogbe leetan nyumu dregan miziwe yiden tomna tanna lamdang na jikbe dala towe kugabji. Dengi choshi rangi tongye kuru pangwe chetu mayin rangyamla baane kakib maykuru lijin gun drele beba dini tuandien kuru. Kedi dani pinsum cho gun ki jorshi gigab dila jechana Dikju leki nambar mimbi dhe, naka yunrin nyamsu nyong ebe, jikdin dine paru kurmata, gyobsu jikbe jachin drugdun dar, dirishin chewa ribzi chonyer jen, tongnam midu shenji chwa namgi, dunsu zosi juba tuge zu, nyewe nesu chibar geji se. Tenin jikdub nyamka unbe ce, junba midu pungo yuwa jen, debu kurki tuybe chengwar dien, Tolung siwe rikja nyergyobe jugtien dukar zichu rewasin samdien cermar kurdu chulungya Tolung tebur bebjin dapcha nam Rimba torti layi sinyeshin yangi rimu nawe duzircha Tenni gaygar zayang nyegawe samdien kengpur sabshi chugyuntang Chewe tingzin chewa samyela rewe gadun chimpur longchubi Nenge giwe tali gyawar kuru Bangnam beba kyacha kisa ne rangrang longsu jubar minyushin. Suatang sungwe dungwa chishinbar jache tumi didar cichena. Dani jikdin shendu jigumki
동외 냠타 도갸 믹즈신 옌라 트린 도와 리드 당송 예다 내소 송와르니 디질 뱀이 녜바 라웨세 로다 자와 뉴구 나망신 남타 추시 동외 침출비에 상미 이시 뒤지 롱주톱 강식 대당 레기 제부다 내루 삼미 디니 따와라 몽신 니무 칭외 왕큐나 담비에 추시 자외 자자미야 퇴바 사신 류무 디무지엔 수주 꾀주 작부 동해와 전주 깨내 주바르 깨지초 최디 마수 칭무 디무문 타지에 시럽 삼미 나와이 최근 딘베 동베 내루 튼 세체 년주 남대 도파르 주루 대다르 딱자 텐주르 깨지 기 요와 노기 타지 메로낭 남바 텐두 디웨 남추 수 통웨 깨산 대다르 냠용메 옙지 른방 초근 딘난데 민투 냐양 두기메 도신 남바 차르비 벨라 지차장 테르두 소초 동에 끈기치 디답불라 제수 차댐베 게듭 차웨 도구 생론지에 초웨 니리 더불 제메베 끈두 녜시 투발 마주르담 시 최당 튠베 담 편디 냥부지에 코나 갸진 녜베 예비움 친다 른부르 제바 제수 이랑신 대베 동슈 학벌 규연에 셰블 제외 차장 레망투 제벌시 대친나 슈누 담이 게시 벤주르 편숨 촉바 메바르웨 롱달 시네 엠베 느룽 직수중월 시갸 네바타 냠가와 강기장 지워 메바 게세기 쮸바 랍친 용수 좋아신 시원 남주기 고바 담바니네 라리야 타 예베 조와 조와 담제디 계급 진보 CB 견투 샵솔기 뺨 끈네 최기 남장 타예 무미베 철진보 오버제도 시 냠바르 차베 나오지 시버 숨도 차건나 계급 진보 나와 붐텐기 개보다웨 로추 옙세 륜보탄 제바다 꿰리 웬난기 개보 센데 윰다웨마 륜보탄 제바다 현야 초 타다네 탄두 담비에 최기 뉴시 냥월 조와 장기 밀랑와 CBA 겐기 포탄투 녀월 학바시 대잠나 윰나자 지니 장기 부뚜바 슈누다미 이시기 뉴시 토바다 텐지 주베 개와니 톱 담배 추기 냉무 된기 시와 지심도 조안이냐 단 교발차와 참모양매 냠투 이 대회 겹심발 집을래 너바탕 제배 류니 네발 직라와 인데 태양 빛나 잠수 난기 추신 냠이 집을 쇠다 막았다 낭편추 미튼싱 속차 사와라 쯔징 셋당과 대남기 카당 녀월 법에 추누 난기 속차니 윤진도 순배 급매바 대신도 중어시 디달 톱치와 편주 미튠바 규메 류딘 식발라 직도 구바이나 직딘 류댐바르 송뉴바 수양 매배칠 윤나자 지마 태양 중심 미튠배 내기 년대 괜기 두 카와당 농친부 지신계와 낭매기 땅 촉바당 자월 왕부당 수당 똥남 내기 촉배 류 냠 충을 교진 세 면두 발 교발라 슈누 탐배 차이에 랑부치 나샤다 경배 윰기 락발라 송니 윰 내기 냠발 교람 송우 차부 지상 시치바나 렘메바 개외세 다니 내기 뜻발 마세기 치워라 면두 초수 대단나 미규티 내제와 남 용수 적바 인노 시메바나 Xunuyang yi dungwe gundu ki rimu jiyang chibar kyurjang. Duchiye namki rengxin ni duadu mejing juesu meba dikona wu nyamne yumla suyba. Giyum dungwar mazayajik, tongma mene sibe lamrin dil, kyamxin tangbe sakin tangchewe, pechir ngenju zhongrong samyu nang korxin gewe tani jule de. Tsemyu myna jinsung logyu dara sunam chewa gejun tenjur lu. Lianji nyedang yundu medente chulab chabu debe uwar tsung. Sisi jigle chwewe deshi kya. Nyangyan dawe zeba lursi na. Xintu nyamchung didar sungwa ge sungyang chowwe tabyu mayinu. Tile yumji langzi medwa ni gawe rengxin gwenki rikche nying. Lufur negi pamyu chumdi na chime negab nyongde tabshen me.
급들 딘나 년지 롱주다 규미 류딘 디량 착배심 용방 탁배 행기 윤댕균 이라 콤치 진신 빼마이 훈내 깨와 진비 듄돕다 다기 치달 레마 담배네 최근 되네 동외 내루 튼 지지 냠발 조리 미예와 상미 최기 힘들 염식식 지수 삼미 담배 우용식 년송기 곡계식 탈배 남천발 지바 비신식배 생아 삼모 대튼진기 남투 통화 제발시 대치 년고로 탐치 뒤네 타고디 윤마 초와 지네 냥의 작별이 둥 소외 틈니 잘매배 탐지 재미 수달 커발이 윤기 신의 신뢰라 제키 대신 준비 땅 중세 대네 양아와 등 파자외 넘주로 매발 제 두지 땅와 줄발시 뒤치에 추연함 규로 젠기 타 네발 제외 정신 니인칠 규민 일린 숙풍 랩당네 남바르 심바 담이 직부로 캠 년시 방구로 캠수 대부 이 용구로 치미 접균 뱀남기 낭네 레타 교념 지신투 지외 동해 용주 직부용 대지 서둥 마치 컴마치 자외 좌다 년시 코르마치 신두 제와 련시 직장면 치다 선배 제수 정화매 김마 코르와 투기 동부라 정지 메토 착발 롱주바 신념 추외 풍어 강치니 남시 풍월 마주르 수시기 급들 니두 방구로 데리고 그 양의 면진 디비 믹동신 수미 총이 장기 구류경 년비 실량 양서 지신도 총신 개월 결바 됐남다 개세 신우 유치 메닥바 레아잠 최근 된동 규매비 리시에 응어엽 시외 챔바친 티니 개부 신우 개시기 변조로 편숨 촉발에 제디 융기치에도 개외 돕자 침부왕 응은발 두치에디 신캐발진 남기 툴르디니 나자지마야 년송 년주 직례 전에 순남기 팀계라 직디 탈바 담배 총결라 롱주배 개바다 댐벌체벌시 티니 휴남 주타 링싱 냠가외 내와 체두세니 휴누담이 따왈하시 최기 뒤지 된도 내려와 대남 발만 토르 묵도 주반니 네마이노 냠니 개부따외 로추이다 개부센디엔라 수학바 신이 신지기 빼만라 풍어달 코로 치바 탐지엘라 네바다 꿀띠다 시슈 편숨 속비 이구와 제시 최당 준비 땀 야친부 타르와 된도 내려와 남기 제와니 용수 강와 제묘기 더둥양 빼나 겸수 침부로 출렁근 버발치 뉴발치가 남두왕 초시당 제와신도 담비의 취기 가두니 니리신도 렌창 갸동기 발도 롱지에나 세 미신신 초시당 제와인비에 타다 양디남다 기외신이 자준바 취기 원추기 취기 뒤지 고개 쥐월 끌로 냠니 기외신이 라쇠바 제대 넘버 짐바 투제외레도 중세 식식 코로와다 년송기 동해 기진의 텔레 최와 된도 녀르웨 개보다 쯤모다 개종다 참세다 뇌는 된다 방콜라 속바 속차 장기 밀랑와 식딜하나 텐남다 시워 착게 뒤지 최기 가된 최지 지쇠와시 대장 개신도 세기 진이 개부탐바 제다르 최기 땜바 대신도 다기 되바 조월 제도 최와 된도 니로와 남라 디기지 묘식 자준바 최기 원주기 최기 진바 야친부 우용월 제배 강다 코로와니 매업대부때 텔레 수식 타르와드 뉴지기 최근 미댄신 규루와 매람대부때 수식 대정신 신발드 삭제 탐지 동행기 요랑때 대빵월 되바 수식치 양엘레 대바 시워 시와 담배 최라 면에 레버 년디 최월 되바 수식유 대를 최기 철친분 뵙기 출효 지 코월 기식 지 고월 죄직 송바신 신우 담배 포냥아디 초 근도 질자버시 티네 담배 최기 고개라 죄바 되바 뺨에 촐라 응응울기 큐주 뒤바대부 녀월 삭반나 림부치 치동에 띵네 유르다 내나 냄시 치바 응바르 토와라 자준바 최기 원주 흠보라 님이 제바신도 샵솔기 빼마 꿰바나
dengi qianbo xinu dami zuo qurbe chua tunye ki simjie zhang ki milangwe cha jiexin yuan demni jengar kuna zhajunba gulu changbyu sangdi michikba namsi nyeba mingaxin sosu yangtakbar rikba xi nyebe jikba meba sengi yanggi khorki chua nangtu tekba qianbyu chuki zhayang samu digi ji ngambar zhagbar xe tuisum chokju kamna repjam xin taye mumi samki mikibar shukbe deshi seda lomar je jewe gyni tebe cha zelo jikrung sibe gyamzu longsamur chingbe nyamta zhonam gyele du lami chengchub nyingbo topje jir shiwa chakze tambe chodi dun tale zhugyu rengshin namta kam bangcha lupru chime dribyo gi tongma mene drible ma chwe war korwe nedir gyewe chengmang du kengshi nambar shimba dienbe lu sangye sawo takye rimutar langba tegyun dela chi sejin dungye pangwar duba nyegji yin tedar naya tabla meke be kyebu duji dungye rengshin jen damna dela jecha dendun ki nyengbu trube dele gyebki cho tele lenyun chingwa tang denbe nguburu zinbe nangshin yue kyurba tisi chwewe negab yue minbe sungzin chiwe jangzhuo zhuwar shik. Teyang tangbur sisi yuandian ki nyugu gune gichi shingi chua yangta gewe shingi samjur ki cui xin dianche zuki gendu chu. Gaima yuene kumbe chongyi song labchin tumi nyebe dian sangbo shemi nurbu yuge midrunba mekum gyunban rangxin jorba ju gendi bedang gyudang ngowe tuen kangla tangna gyacha gabar yang nyebar gawa lenji yar toba dini lekje chweshir ki minna tuenjin jebu kurgi ji kyordi jintang tsujim lechu ngantu ta xedi tuenjit lupsum nyamlim ki nyerang ngantu qimu kebar yang qedu chawa kakib mekyur zhu tuenle perjin chudang duwa xi nyamlin latin lami chengchubki kupang layang dila rikjibe yuandien kebar xedu kala yu teyang dagba dorji rengxin tu mechub nebar jikbi chujian te jengki dugu lokin yuwe kar jixin yuandu mene geji guru shenba chagi bagbe lagba ni churu yeka debu sube sar chibi suakcha hindu kumri yang chida chungdu nyingla dume kum tezi nindu konur longchu na daji jebar jangbe langzu yang shudu torni paru jube ce chöle xienbe gemni yongmachi xie sungbashi. Kondu lhenge ni senangwa teni dogar xiebchung zirin wange ki zambata chamba genzen lani xuta nanshi pencho mima bichun kangne bichun nangwe pyo ki nashon rinlu ki zimru rimu nye ki chashi yinba xinu dami ki damgyu jiba pyo no ne tante pyo ge lungting ki gajru tang tunbara zumti yuansamdan zhani yangdun xuba ti liu nirsumbatishi. Sengen lhenge tengdi dizien pyo simbayi Dizhen zhechu dan zhechu nangke ni ganyan la dan, shibshi chen gui ba ni gesan zhuga la zhi, tenge shu dian jia gu.

0: 보게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긴다 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스키로이나 범스키로이나
0: 기라니리야 복범 가르 준비 이네 나저 김장디 앞서라리 단단은 지존님보다 적마리 지존님보다 진입이 있나 나저 채버쳐야 보고 깨부다가 보파다다 보모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채버지 규례 여마리 이네 다신 적마리 지조 사브리 어제자 당에서 준 예배 두드려 내샤 다샤 롱진나네 싱주 요산 지고레스 제제 양스 시에도와 보 니에르디우드 직 추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俺给个周记别中仓中车座天松饼行军有三千年车站他自干七八年俺给第一基础人路给停车间走着车就快车的俺给第一基础人路给停车间走着车就快车不行了俺们这么急拿着跟着这东西是多拿着多少单要买着俺今天要拿着这单要买着这些现在拍起技术结果了
0: 보랑게 부구 잡된다 깜발리 데지 잡디게 파 춘좀살 개규다 드네 춘좀랴 야구제 떼셔 아
1: 레츠 발라
0: 니야 종배 아무 쓰질라 끼어 슈루스 깨단가 친구 오리 먹을 수야다 좀 줘야 되게 니야 제셔고 다 보랑 여 교시
1: 레츠 발라

0: 계사 가상우가 볼런팅하디 다 로숨도 조집이다 돈도 추조면 누구야 경서 쌤들매네 나야 쌤들 누가
1: 빨라 검증하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응위간래야 볼런트회사자 돈도 양 응위비사비 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요샤 다야 볼런그제 야도 경서 깡거라 제매매네
1: 말해 봐라. 다리 비우면 걸어 티십지야도.
0: 아, 레나 티십주에 베스도메다.
1: 봐라 두대만하다. 다시 비우신데 알레주가 두샤. 알레주가 대 경공의 소스제. 주가 대 나란주의 권한기 두중 레드나도 견갈링기. 제자 뮤빈티게 알레주가 기 주제 유럽 제아솔 단샤. 퓨지시게두 런이나 뮤빈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돈을래나 고음을 치십주 론니날 퓨리스에
1: 퓨 보는 카직 제사샤
0: 리베 땅군에를 봐 기랑주 응아 기행고래야 상아치기 요마를 봐
1: 봐라 퓨 니알 보랄 상아치로 마도 경외 능신 보랄이 양 무빈야 교야 무두 능 말했어
0: 야야 잡진 커 이는 다 이는 예 차오디 오네 첸부 차도가 하하하하하하하
1: 봐라, 다시 퓨 쪽에 신비 알려주가디 나란주 전난기 신비 켈레 안 당구디레스기 종위다 종시슈니 통진다 개주시다 난시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 님백을 이미나 나란주 님미미다 참여 기재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에서 여말라 굴로 드럽지에 권야 여말이 다른 능시제 나주 신비 부조려 고자자 지지 구법 고와용래 당원의 지조 사업 승리에 대해 그진 전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부 진주 도지
1: 라발라
0: 불안기 세야 뒤뒤 단체나 섬기기 견디샤 차용유다
1: 발라기랑 섬잔나 먹어 다 보직기 조유나 보무직기 조유나
0: 진예라 부포만 가르쳐네 난주 김잔디 앞수리 팅산 땅기 규주과의 수준 야부 팅제시어리 불안기 신배 알레 군수주제 나라주 총수디다 나라주 김잔 추부다 알아보세요리 나당 랑 암춘중원의 시에 따사오시 방가 얘기춘 삼마도 류디샘디 야 당년 저주여디 소시수다
1: 레스팔라 디규

0: 空土那不吹什么天呢？龙城都要开了，金砖大吉他，空气波澜西边，满街天线。车不凶怎么看？菩萨真对，总之苏南大吉，车不起苏南大吉。这就是说，他的个样品，全部为止。几个不得是刘长江，得是解散云点。车不凶南去，免得车不看。金砖大吉车不看，罗山南去。波大吉车不看，他的个样品。俺们全总车不看，专门吃人。爸爸街上车不见菩萨真多，森街车不见王尊，张经理车不见苏南大吉，这些次人车不见巴山次人，森主车不见大娃，天地里全打茶。
1: 茶家龙族的祭祖，这边亲戚家土闽南土抢你赢啦，日龙二星这不谈，闽语二星地位去玩你。
2: 코나니 데시다 디자인은 락도하바 나로리아 키랑기 락도하바 앙잔다 외관 정비 앙잔 던도이는 키랑기 톱단라기 앙잔 루베시고 키랑리아이는 곰치니기 자가토비아기 저거딘데스도가 키나니의 키중엘
3: 알레 진은 지원자 유비지 나이디나 쇼먼저
2: 오네지살 키나니 시아 땅아데 락도하바 앙잔 루차스완 외관 정비 앙잔 루는 차스르
3: 뭐지샬
4: 다 야고제 되면서 대샤 차고야 돌이야 고고다니 시스도스도와
3: 我是拉达贝萨斯 你也请归拿了我们长天气是
4: 你也是二百天天的要我这都是但叫我姐姐来我可怕给你们

0: 저 진주 갈래 커문도 와.
1: 타마죠.
0: 야, 문아디 파시다. 추칸도.
1: 와야지.
0: 랑가스야 레디 갈래 참여다. 니짜다 라베길 대고보다 아장자. 텐도 쇼앙알란다 공친의 치우지. 갈래 팀제 유네. 수수려 수수 마큐비는 미통주 치기다.
1: 나 진주간에 신변나 창롱 중교성자. 숭례 태초도 어제. 이네 람스 티제타 옌도 산야 다는 시 삼부자야 라제티조 오늘 년문에 신 라프라 리브라 하르드과
0: 저라 레티조 오늘 장대 두에 아
1: 어제미 장대 요거 좀
0: 젠지가 저랑라니 레제 겐구 진리 장라자라 저랑 네스 티 슈가죠 직체는 람주 교유
1: 야츠 좀기 진리 장라게 슝람 소야 라제 데스 러브로 제나 정전한 그 람스 라제 안 담고 지도로
0: 저 진주 라르드 버셔 시야유
1: 삼기 디 버셔 마르다 디 니아포 삼기
2: 진의 장라 피기 什么做 다수 겹수아 지리 문에 내주 친구 시라 중시아 야구 중시아
0: 진장라 니에키라르 텐다 시야유
2: 야 난 줘야게 공부 시야 마르다
0: 매매 진라 나 공부 수년 매 기린 강문에 된다지 진라 기랑 수야유
2: 아니 난 러다
0: 기랑게 디니엘라 만지 길 게이다 뷰이니가 신예 유베 미팅제 유네 미디에 슝람 주중이라 제르제 레미 겐쿠부 체주인 송도와 제자 기린에 기랑라 미팅제 신고 제시 지유
2: 주베 아니 미드 그 봐요 안다
0: 아 시다 셔부 페이지 민리 진지도 왔사 나다 청수 치부지 콘투리 랍자 주뉴 유자 게이 피니가 난다 요마지 탄도 인게 도스 게싱그지
2: 오 진제 임지 다 쟤네 조기 하던스다
0: 레스 저 진주도지 저
1: 오
0: 저라 데스셔다 진라게 저라 데스셔다 승기
1: 나에
0: 오
1: 요요 진라 공감사
2: 우란 토리물럽다 찾아온 짐벌스기죠에
1: 라인 진라
2: 아니 란데 내가 연제 뒤주 그제 치수
1: 어 더치 치수 섬기 더치지 봐
0: 지지 진라 고란 레 후부시라 여지
2: 다 쟤는 됐다 고란 선인의 제 안님도 님 가셔시 내가 쇼다
1: 레스 진라 더제나 진라
0: 더제나
2: 더제나 소마리 섬기게 원조 딘데 치두 좀 봐 기나니게 저와디
0: 嘿嘿，金拉，我你朋友几个人？底下，我呢，三只眼光差了几多啊？金拉，听着苏曼南的。
1: 多谢那金拉。
0: 金章拉，多谢那，带我你去主演。
2: 我呀。

0: 계산
1: 로발라
0: 다든 슈그지 조도가 보징지 도지 로용 좀 누게 다코 랑시 차브라 치드니 콩주 십지석이 야 다코 나와 가시에 모두자 제녀라 치그도가
1: 발라 다코 미 괜찮사브리 딘디 두제 나 말이 마자네 사고 디네제 칠쇼레 조건소 로용기 나란조 부에 사고 제마데 로용이 없다.
0: 오. 다 제네답이야.
2: 로든 넘버조. 다 단다 총도 거조위. 디랭기 총도 난된조디나. 달료래가 초돔 지주다. 원두 미게르 차가 주주. 디네 장마야. 라지게기. 안주 공허 장례 배준 회미 제비규 안주 상종 숭남기 레드디 뷔제 레괴 리주 주모 마제 레즈그 내주이네 간지 통영어 말이 다 디이나 하장의 야구리 디 안주 뽑아 지우베 레그지리 더 듄저 지 뒤주 난라 창매 강행을 맞아왔다 내주디 조난을 지제 지링업중 업중 유베 상종 숭남기 레드디 리주 총부디 내저와리는 창매 모두제 두상은 안주 신구기 대대래게 대대
3: 아무라 보라 나 로용빈다
4: 우지 부모래지
0: 어 다이니 신의 로래중아
3: 창매 대부 인별
0: 대부 인부
4: 대부 인 대부 인부 야 도지도 마뻣다
3: 내 삼라
0: 어 다 신의 로용빈들 보고 삼바야 부랑 깔레카제 돈 아고라시다 샤캄부라지 차제 대여를 삼추 라는 거네 탕시 되어다 똑치르시라 친도가
3: 보라 쇼다 보라
4: 야푸 차간 돈다 땡 예술을 내치게 와 보라리아 진주문주라 슈로체 아메 클라스와 친구
3: 레스 암라
0: 다 보라 아버진제 깔레 십직함을 중아 보라 날 매자 보게 랑구로 텐중아 레가조 카라 지기르도 아
3: 보라 나타리 치로로 아버 줘야디 주린 쳐도와 용보 용보 주고 리민도
0: 어 지샤 보드 지샤 야고 중샤
3: 나람스 레자 레제 더 지기진이야 슈레 제비 갈레 참도와 보라
0: 예드 예 카메 보드
3: 이네 레로 창마 신부 포션 모션 손자 레셰다 댄시 디즈 만주 니에도 시베 뒤즈 장르샤
0: 다 딘산 레셰 신예라 지어 임브르미
3: 누가 보라 안주 레주시다니 체탁주지 안중윤의 셰빈 녜주도 롱주지 임범마도 그도스다 임베 나오 균민도 더지 침베 지리아 총베 섬기게 나진네 요리스제 레제 군지 진리 장라리아 원조 체주 원의 녜 섬기리아 진리 소구유다
0: 보면도 경고 예예라
3: 지샤 보라 디네 진리 장라게 나 코랑 그 차로를 냐제 슝람 소쇼 거기 랑세나조 배상 균메 발름나주
0: 미 야고치 그도 게르나라
3: 好了 나래 고급 탐진다 김경재 후다바다제 장비
0: 지샤보드 지샤
3: 내내 뒤주 다와숨즈 주드 슝람수중글 라제다 가네카치 내 벽에 겹제 림소야 카세팅세제 시에톱자 내주인의 치로 시라친수 내가 뷰제 도부시라도와
0: 나디 조라리리네 유자 제브다
3: 힘부자 제장 진리장라게 나래 갑시라는기 림소야 나야 이지다 르게양치가치 딘제스제 진리장라 고랑 치로리아 된다제가 대두 레저간자 나야 지제제 세기
0: 담이 딘제이는 라리아 진리데 미 야고스 그도 제브레 다 지도장바 가산에 호주 세야도서 오늘 라르도 나는 딘제스다 아인 삼추
3: 제장 보라 드리 치로리아 아버 친제 진에 용보 야고충라 니네 낭예만에 세야기 나래 미유 주비아리아 최심다 땡최디네 치루시라 친송아
0: 지샤 지샤 보드 지샤 다 이내 랑가야 하고 붙이야 질이야. 다 단대디 랑 공부 당부 잠지르다.
3: 레스 볼라.
0: 도저 랑 죽어간 전부 공부 당제 전부 개 말이. 대 조이나 등산가 당의 멍수 쓰지디 상고 시다 인자 대대제 전부다.
3: 슈장 볼라. 년외네 제나 등도 롭종 치고야 망부 시다르샤. 냠뇨에 시다 등금도.
0: 제제. 냠뇨사드 개침부 시다르 보디. 당 아주 견고 냠뇨 요리.
3: 보라, 제니 기랑게 나야 기랑 춘주 그 뒤기 네 뒤 손난다.
0: 다 욕셔보. 도저 시에자 가르쳐오래. 도저 시에게 되나 셈부 겨라래 여말이.
3: 보라 기랑이 직 손난다. 나도 러충은 도저 니마 루규 셈부 고기. 나봐도 수수 보라 루규 대회 셈부 고기.
0: 제마 보게 라는 십주 시에죠. 다른 라는 흘러져 예수스 깊시. 어제베 나니가 언니 님도 나란즈 겹기 리준디 질이야 다저 수가 좋도
3: 용아 볼라 이네 볼라 기랑게 질 자투 두글
0: 나 견걸 통주시기베 아 리준 데라다 녀메즈 데야 가준 자매 장게 놓아 요 말을 부
3: 용아 볼라 당아 나니 님도 태저리 나니가 Pola, tangan nani ni stos kim nengge?
0: Yonga bu.
3: Tajau susu terbang jauh jauh tu. Pola hilang kuliah mahkane. Tangan ini chair sah sama.
0: Yonga, yonga, dah yonga. Kian zaya liya, nyuruh kor da. Tadi ring ami poch, kurang dah nyamdo. Rujung di ringoya. 다저수가 용두부디 녀시도 없게 말해 나 민우 죽줄하자치 저부제제 린자야가 냠뇨디 쪼디 뇨그르 지하사들다
3: 야 다양보라가 간롭젠시 티나스와 내가 가르치네 슌부메베 뇨그르 고레스 즈베보라
0: 다 불안가 고아든지 레미이네 디그르다
3: 볼라 예비에다 공예스나나
0: 당아라니 디에자데 디게
3: 젤 디에슈다
0: 더다 부징주
3: 로
0: 대신디 야간데 야쇼다
3: 레스 쇼프스 고지께 지존딘제스 자발레 깔레 참목하야도와 하라시 보라시다 나저 요거 롱숑기 서신데츠 지무 빠져 자라
0: 도가 잡으시라도가 떠다 보람 피해지기 떠다
3: 슝주도 저 야가 교그치 윤주 탄리 교그는 시르샤 미잔디 조시다니 쇼쇼텐 잔베스는 저 시민도게 라보라
0: 어 따랑가 빼도 즈닝 잼시라 시에도가 뭐네 리네 예베 미라르샤 난저 요거 롱숑디 사제 야고 시다요레 서버 토즈르마도 사먼조 손자 퉁웅 테리아 롱부 시엔달리아 멍고야 요마레 이네지조 닝베 들리아 미자다 뿌르도즈마도 나즈 메세그 도고 문에 쪼부 시다르다 부
3: 볼라 기랑게 나야 니막 루큐시 손난다
0: 다데리라 릴리아 다조조가 용바 루큐니가 용바 아
3: Bola, niga inda, diming liya kuyo ni jisa. Mashinaya Bola range kasi ngaya songju nambu inbo.
0: Bugu di ina. Doda, ngaranzu lungbu deya, jingzhu madang guang liya, yugu shik sugo re.
3: Aale.
0: Shemun du ming liya, cawa beje sugo re. Ine shemun ko, shigen bang misi liya, sim nago shita yu zang, misu zu kwa ya mingdo da je. 시부 총파갸 수거리
3: 총파갸라 괴미슬리아 두고 긴제던 거요래
0: 죄송디게 메슬리아 두고 땅야리야 창그티야 요마리 로디 뜬가 랑그 바바 깨산 로숨리 리큐리 내 유소까지 기제 제당그 총들이야 진비 Rang mula xianye di. Kasu jinte zarbu xi cha yore. Che zang, xi ming ku. Merung kok jang che che. Nga nal ma deba da dun ni. Zembu wang yu da. Ka na zo ya che. Rang mula xi ga gong bu ma se. 再细个老一面见下。姐子让个莫拉空那句提个金呗。你想爱人个你们看了三万多的。再么因为你们不吧我知道都爱见不穷尽。让个莫拉空个。我的说是不住了呀当地门里边这么多日子去看见他们在屋头给来打劫去人心劫去两人都是唱个少年心里有阔人阔顿住人人一年几座人被革命那大的真要多多民所小比呢长辈凶三年要骂人
3: 你给我缺损让人不了既然给缺损过提出三马下去
0: 那上路的夸牛上路的听蒙古西茶夸去一年让给爸爸呀阿妈没白干呀爸爸我没白恰不一呢让给爸爸得住了来着亚米呢多是提个到亚米呢帮家教育了要马的这三年这期间那年蹲着听我们不见呢来个的去年接门女吧来说
3: 我那年末了您家的事都不了你家里呀，你妈冬天的就穿孙郎子，光不么穿？
0: 该要嘛嘞？早起上子，顶上穿的第一衣不好光能走嘞。就不记得妈这边呢，俺们他们家江江人穿嘞。这张，几座人被冬天穿的蛮新皮呢。顶上个几座人路个第一穿的，人不新个嘛嘞？呀，他都是新个嘛对？俺你认着？
3: 来斯波拉亚波拉达列斯
0: 亚波
3: 拉
0: 达车子坐下
3: 来斯
0: 我来捏了三级单
3: 来斯来斯上厕所
0: 他帮我你给说说几天的嘛嘞
3: 谁了
5: 走

0: 张大那边的，
1: 哦不，他俺这老子了，年过女不大，是不结婚的，忙些的给住个月子，轮就到什么钱的样样没多啊，全部来张大的样样没得了。
2: 哦你，
1: 今晚里也唱不学会呢，年里也年数不一样会缺的没。
2: 啊嘞，
1: 没三三的，
2: 不是，
1: 一年来接两年吃不要套了呀，年些观众下给这龙国面去，老子也真是牛逼吧。
2: 哦哦，
1: 包了点谁的？
2: 你那个叫哪个孙杨东西，空给陆地那个隆重什么多哎？你把业务这钱不一般的，你这车子装到了吗？这，这都有呢。这一年来人都当多，是这。这人都当多的是哎，哦哦。
1: 现在你陆地的钱不一般，他有呢，买全的啥玩意都包了，
2: 啊嘞，
1: 都不得不写单都。哦，这一年，我老爹。
2: 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拿大爹？大爹谁
0: 哦,這,那提林呢,我就不敢到了。卡的這是啊。你莫來寫我,提林呢,莫讓你你卡撒,查西家沒的掃碼的了,免幹了,中碼都。哦,這波的卡的是我的。哦,沒嘛,這免幹了呀,大家這個沒進比呢,你那這都都中碼呗。波蘭尼,我寫過幾個月呗。是莫蘭尼,你這是沒,提是的,你來寫我。
1: 提林阿吉林娜的轮住去的不去脱就哦不定啊你是观众托呗这种国民的这种我最切中啊哦不定应接不过让你们那自己不是的还有一次给没忙过四个月不着哦今天这种国民的这个老总的前辈接了啊你是的别的上扎清楚的话哦切咱提林呢
0: 蒙阿拉尼个连续观众是呀个，这种国家的养护界前辈呢，莫让给那只查给用白马菜，免干嘞找马打。
1: 我嘞，很多部的贴不起我的手段么？我这不啊，
0: 但顶这个偏不远那的，阿拉尼个贴不起这养护界这样多啊？
1: 哦哦，呀，莫休息，你的，阿拉尼个讲那个的，对啊，你的。
0: 都是些的那点事儿，得领那用过日子，我的。老陈，你是多少个？哦，你那么，乌鸦公，哦，都是，哦，格里格里嘛嘞，啊，都是，啊，都是呀，嗯嗯，那我的那乌鸦天数多啊，给那个么，哦，都是，是。
1: 都是，都是的呗不，贴不起我了，没贴不起就，有，肯定的，你把一松给贴不嘛钱，成嘛的，
0: 有，
1: 啊，不，啊，不，我鬼火你了，啊，这个真嘛的，没人了，哦，可力气啊，啊，这个真嘛的，哦，没人你的，得那个的是多。
0: 我以前也给这种国民阿个老百姓都提前都，你看，俺们上我的官大，开心嘛的，开心嘛的去，你到你到，不，我的去，我有空个没？我是，妈，妈，妈让儿子说，我是妈，全部是他姐，我是他娘，我的儿子，别杀死我，我是。
3: 波拉，阿姐，阿姐啦！你不念个来他是穷死，阿姐，我怎么老公真是偷不起来都，就给你查些专门的，全能搞阿妈的了。阿姐啦，底下我念你个连续观众前阿个尊龙国民的这讲解，没可能谁要骂的了。啦，连续观众给尊龙国民讲了。
0: 哦哦，
3: 波拉，既然因，俺村南下可以跟着呢，村里也一起难过不嘞？连续观众给尊龙国民讲是要听做，忙的也给贴不难看快要的。
0: 这里没来太多了呀，明天给他们多，你说行不拉着是？啊，长我说人家是人，忙得了一件差差劲，能没说了，老子再找钱是。我们就来拖欠呐，答应了舅妈呢，忙就给他们看得起个面了。
1: ngansui mongde la ga gya thang
3: Tere la yi chi nang gui
4: Chal tui su, nam xin wun da ra tu gu mang zam chi ba thang Chak jia pop gup su, chou ro nang thang Zang bu jam, yang sar wo su su du mi rong Tandani, bi jing ki chu zu jung ni dak da ji.
5: Kama nga sen gyur.
6: Seng nama so, siam la doa si zi gen ne kama nga sen gyur shu yin. Zi zi sum nin, rang jiang jiang dangwe ji shu ji wang jiang zheng ki, rang jiang jiang dangwe gyur lian yuan lian gang ki, cong tu zo jiang na ne, zi jib shu ji xi jing ping ki, nye du na we, song xie ke jen ji guang tuan, gyur zha dang, lop jiang nian dian qi de. Yang yang di yang ta bi si tu ne ji da wa dian zu tan la da le qi bi luo zhong luo cui chun zhe le qiu dou nan ne zhi yue le dun xin zu tan gu zhi nan shi ji zai ni nin ye zhong ga guo ju zai jie le ni ji chu ki ru jiu le bu xie duan tu bu dan du ru jiu men de tan ngue suo ji jie suo ne zai de wei kui dou zhe lu ma si cui jiu bi le dun bie gu suo yu de wei kui dou qiu ga ki ni zai ru jiu du xiu ji le xie qi xin yu bu tan de dan qi bi qiu yang di ni ge de xi bu cian le dun yang bie xin yu 제조지에서 저와처유 수남 저시 인신 제도 카바랑자네 찌가뒤 니제 구구 레고르지 군인 시즈 종결의 규주 지접된 소지 흉조 시대 지템지 저리앙다네 니 레고로 레고로 레고로 레고로 찌게 레고로 구 뒤 레고로 레고로 레고로 레고로 찌 레고로 타 야나 니가 주 게 레고로 레고로 레고로 치 레고로 시 레고로 레고로 시 숨 니 추 니 이마타 저와 차유 미마라 참조 인신 제도 카바랑자네 치 게지 시 숨 게뒤 게 레고로 게제이 무 결급 지종기 제베니 수축기 르르느세 니세 기급 신대비 소첸 구구 중국 변종 유고당 지내기 지진 좀 저 급조바 녀신바타 跟地人这么做就带完整个营业人家堂表团内存在看起天天里些团内马拉个切过切过了命的天天里些团内所有的什么他三大的团内接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 민 소정 씨부 마세 캐레당 로브제 냠도 소정 씨베 더블 댐베 로마 로브제 튀지 레가 츠메도 베 강에 씨데 로시 뒤마라 로브데마 리슈 톱제 자주 고부주 공을 얘기네 라제 신데버 소정 씨베 캐네랑 무시 뒤유 버시 제제 숨니네 조금만 마 주고 먹주 탄 저번에 파시스러고 고 먹주라 개가 톱네 로지 제제 코베 전소님 인신 전소님 마차라 공 마보 용기 봉데카키 나반나소규 주고 먹주기 지다만 이별 런다라 치첸타 럽제 주고 먹주기 닝도 균진체데 원시 바위 힘에지 삼바티 막주 먹잡다 사송 제종기 결매지 차주라 결과체유 삼급에 지자 숨니 제거 폐결 오연행간의 신도 제보라 시나 제거 폐결 오연행간기 제용기 그룹의 닌세공 자제 주기 조내 남자라 튕주로 꾀대 동외 남수의 총도 소중 난에 세종탕 응강 캐래 제지 로래 남수의탕 남자 주 주주인 퇴고창도 동주로 심주 난유 내대의 제거 최대대 당 오연행간의 장비 니도뉴 생류 장제기 최대대 당 차샤 공배 동외 동지 지자리 응원받아 시나 니도뉴 생류 론주도 장제기 미래 천연 응원받 체제 로 등주 등고 사 니가스마타 대구기 최대 십주대 내지 팅리 천연 고대 면준 조준 퇴송받래 자주 주지사 뒤인차바 멤버로 동리 부주 내차 시자 뒤숨 바로 바로와 소주 송제 챔비 진보로 제동이

0: tom se di na rung chung kham chim ti chuli ya in de ja ha chang kyu be so cha ri ji di tom ti na su su chao di ge pa ti le da ya xiong le dan je du ti xiong ni de je nan chao de te yo ji da ti yong an zu ho ta li ya de bi ne tom ge ti tan xiong ya dan be chao di gu bi de ya ke ba ti zan me bi ne le tuan wei to li ya in tom ge ti tu dan be da chao ge gu bi de to li ya in tom su su su bu ne dan be da kuo jiao ri 코디다 제르티 틸 담비에 차다디 간 유비엠도 슝리아 담비에 차다디 간 야이나 부자의 제르티 요마지 근데 진짜 인도다 차다디 간 야 부자스나 안 돔게 가지고 오래스나 슝리아 담비에 차다디 내 간에 파 자제 진짜 부티상아 조여지 다양 케이스 습습 마체 바야 제치 유비에 틸리아 담비에 차다디 간 야 돔정이 수부토비 내레 균요 마지 가레스니야 돔키 수부디네다 잠시 원한 대비 칠수드에 요리 칠루디는 제치디 누부디는 맵스 요리
1: 제양라 니 코텔리아 돔카셀리아 투 요리 시티제 지벨
0: 지범모 다 돔카지 독도미인디 땅안지 수보야 토빈 아니 바쁘다딘제는 미트베 나와딘데 요시다
1: 돔게 심예기 정부터서 찾아줘 요리지 말
0: 지 다 돔게 심예 정부터 주인의 다 특유는 안주 미츠와나리아 다 토싱 규비 등 규비에 맞지 에미디탈리아 이내레 뉴스만 고소요다 디제시아의 금전 카레스나 다 정부터 주인의 칸의 추지 교용의 탄 추교의 금전디는 관주사의 돕제디는 파주의 제도리 디제시제 니 돕제디 니 슈르주 온코란주 콕베나 렙치워리 콘주 케시 초고 갸비는 아니 세사베 응외비디게 있는 칸의 마이크 오는 거리 교수도 가바리에서는 콘주 펍스에 사진 토리야지 디제 인자 다 미사야 사제 디다리아 정부터 주다 코란주 세차베 3D 마이크도유나 디나 하잔키 조포 차베 마치 디나리아 독신 탄탄도 있는 부초딘 제 뭔고 레워지
1: 탄도이는 정부터서 사자 가서 하리야 법에 맞지 조금 전에 법부터 와 권주 강부터 쪽 배간 법이야 만주 미톱제 간 법치 뒤즈마 조금 샤체요리 지바 라제 양라
0: 지다 근데 제비나 더 나지딘데 파수 규비다에 다 나지딘데 파수 고예 니가 친구여지
1: 제자다 튀균한 취 본고 법에 떴지 뒤수 가리야 조금 유분 미게 마통 비네레 퇴고 토디 하장 속부 차차비 지바
0: 지 법모 제자인 특유의 안주 장자야 토란 체디 하잔 계심다
1: 레시아 제양라 땅아 나리아 로리엔샤 뭔가 생이 기간 체가 용구인다
0: 용아 법모 아니 생이 피해시 아
2: 然 底下 连个 超话 差里多
3: 底下 我那 连个 那 连个 超话 差不多
4: 巴拉姆拉 경우에真的 쓰인난다
3: 가도
4: 샤와사 디게링구유야 금전 가리이는
2: 야 아니 이게야 샤와 기린 쓰면 누구야 게링구유장 어두스 재밍답지
4: 제장 게링구유야 금전 가리이는
2: 범은 디는 욕도 차라 샤와 기린 쓰면 돼
4: 어시 탄돌레 미사 디하트교야 금전 가리이는
3: 하트교야디다 란치한바 김내래야 캬다 이제 지도 좀 죽으래
2: 저째면 그래
4: 아니 금전 가리이는
3: 아지랑 계속 던져는 초재미도
2: 금세 망덕하시지
3: 진짜 진짜 당연히 파세지 보면 정세 뒤주다
2: 용아 용아 보면은 정세 야구제 치아
4: 네스 빨라 하이 다딘 제스타 집에 케스 빨라다 암라 마케나 아양이 소르스 게츠우이나
5: 콩세기 내주든지 계란에 채용이 그리 디제 손자 추구수 제시디다라 남아 익숙이 나네 네 니 난도 가보시
6: 那么日子 原种龙青年轻的问题特别龙青年看到原种三个娘大的前属
7: 全种龙青年轻的问题特别龙青年看到原种三个娘大的前属
8: 三个人的公共上这里呢有平的准备车你去送汤见到过别车西人是八三十一
9: 听的列车呢属于南屯中年王军政协让用作等位军列温天安及冲突作用能力既有说习近平给你对南为松懈给清洁公团有着六种年点切不他将用给杨特别西天列车到我电阻他老得起为六种六岁准备了秋冬南为国他
8: 一种给日军女在三军的用着从头听送不错吧他干么子点击年岁求求不来的人借用我做那位国人
9: 让用着人从天空天气日记开往天他听给日军女在有银他年岁若表太特别刚爱了一些那位国人
8: 年岁代表亏多巧合的如果不多手机得会才能他年岁如果不来的人点点表情与别国人
9: 超级的刚刚车队超级他们的老人区别没心归位那么机场重叠起超抗赛温馨月别过所言下面来列车去南屯西直南三罗那
8: 这个连我奶奶最白色这次村民让军中党委的书记王军政去让军中党委军粮员刚去从头作用那里这届书记习近平去年对南委松懈开心的广团局长党落不上年代去的要用的杨特别西天来接到我电阻他老大的区别落不上落不上存在了敲动那里只有两天新旧党规则那么深从头头这届书记习近平年度女子主流上海年内增组的无所了修补堂这接着这次人他也记得阶段这么能人能为松懈开心他聪明开心的广团局长级别上面这届书记习近平给松懈开心的听个怎么能给拍照他推了给立军了三道顶上那里让你们他苦人们点别怎么能那么坚决全国端的怎么能写的他红别切中魁落地他都不是有建筑票有别我们自己又不是王军政去教育的人家怎么看去习近平去前车恐怖落状态了他的定色切的这届书记习近平去陪了电开那位电令他红别健康他怎么都是自己团建写的命令一个金融的牵制了协助护大主的三年级七十来团电地主不妥团委才就妥呢电给你了自送他送掉你他自己都不起过不他国业平中主任教师当年有些冷静堂退路设备努力团建前面特区努力甘肃院主任三轮组团结你们这定色前呢你过了第一个波了咋装中央堂别人你们来定色前头怎么能给别人给我特别是不堂平中对你怎么能他你们这特别奇怪别你送那么谁从头头这届书记习近平给西天连接到我电阻堂老大的级别罗平罗平过了那位高贵开心堂中央给党组用来团国际促兄给从头中央给只有一些广团界局长那么堂王军政去教育所罗平罗平必须让军中等位的这届书记习近平给那位高贵开心堂党中央给特区规的卡老大的团结前呢教育呢头头年年堂点点滴滴松集让这开心堂忙的制度当主将堂忙的第一军吧参里等团把的军官他们团结的这级别既然是老大的团结起的罗将罗将连年卡立住起把的存在什么特别日雄给三老的选择了这把堂当时罗将前年亚杰当用的级别忙的第一军就提西团的这切血银别代表团结的当时杨大切托恰恰是对级别三轮文心堂卷达切的当余就这一堂他的了成就了军队党委不断的那天他就退不堂加些党员的级别别人杀了几别人给李秀军委什么是顶不住呢原来他就去给三家他就去没得被那天忙大些他就去不堂罗就以虚拟那天堂忙做以三者级别那天卡人别他就去别忙是电动堂破了没别加上忙大些住不堂切磋人路堂别人们人路就不断那天就这去吧列个比赛堂列个偏着要的党员将军送这堂协助了集团级的团建系的协助主播了存在什么特别这些党员来这边罗上罗素提教育的代表来团主你们这顶色特别级的第二级只要点赞到我点不做不堂团结点令去切不赛堂制作那么点的党员 参观的松堂偏大不及其即浪车军将前内编着的端长拍在地也用进端车独立部中央及监控科里有松脚得些的前面那天秋的前面那天也不准备军将前内用共三十公安家阶段军将的工地堂结合及监控电站松在电度当域他电他大的堂蒙州给家就拉到了定色前内查见电令给每节他怎么组成前域 白天日子人家不端的来天这边卡上二位三天特别杨大日子他年的当局了修建内我们对白天忙大些我们对前一把他云南间接年的六十当内罗森机车他来天这边七位那不上不些对于这个水当冷冷足球的工地当内普遍冷水云队跳过仓都当了他车都绝对七把他 扑了南村足球送这些钱呢那天九点下就普遍见他德国他们下就军南进沿着藏族下就餐厅接接用了钱呢当月来这边冷露了自古他冷露了的了冷露了送脚这些级别让到俺们切入清域接送不是王尊正气杨特别四天来接到我电速他拉到了七八年云人给连接起一边将用的人家这么看起让到俺三十二年 直接说起习近平给各国开钱他当中央给自己规制一套解决了用了七八他按什么切入党内老百姓老百姓军南建他普遍建了工地当官不他退三年多他降低当给三队人生老百姓当时老百姓修炼建内当月来这边铁不可怜他让给藏族解决了这段事故成为人代他降低 让我三只他亲爸七辈，宁多他辈懂了他。三天来接到位，还把那天军队写批的军队钱卡了。俺是怕什么多，密码忙做的，得到三了将来，七岁人路他的军队钱套，没谁敢忙做的，他们能谈，既能，人家能忘记，退得当归。咱俩你们就想去他将的，退你的花销的那么多他，那么算做不他，退过仓都懂哇？你不他的亲辈，谁能他将钱呢？当然来接吧了，三了西四又不他。
10: 介绍人真村一把，嘴巴的村真一把接气鬼。人家单位他当租也七八岁，给了年纪，这就他讲的。前边来个，你们说，吃了多么他。老百姓老百姓吃到那天，他们真切开了。大些的七叔吃了当呢，两间卡，听到都听见了，滚的当鬼。人家我这来供他，我这来这边，狂奔往天，这就他讲七八他。明白了，第一种就提，谁听来这七岁的，这就他讲七套。
8: 七岁人路他，表娘人路让我归他这都七八他，来这边，沿着苦了陪伴他，提不可怜陪伴，来天住不开不接济国内，哪连他，明白？老舅接济，媳妇也特别，我也准备回大都一个呗，你说哪回事？王军正气，集中总统日月女子团结，加起当月来这边，赶紧琢磨他，吃酒别呢，年个了嘛，真不然，顿酒参与。 听个，年岁弱就来点，可能得病啊，别心一不疼。年岁单位可以把他救呗，感动着了，只能相当特别。弱就没得疼，弱就没有说，春节档这些七日节，单位可以动作了心呢。弱就来点别心有。但是当月来这边，人龙前边出，娘们在听都不疼，就走了寻他的这天，边做堂制作空白用具糖，年岁弱就不就人家了，同情钱呢。
9: 来年看也不准备，边做堂制作空白单位，只能上不，年年用不他。制作只用军队西屯店里用的钱的，他们团结一套呢。杨特别西屯来接到我拉到了钱呢，咋吃不他？刚哎，人家开始接的两根车，老将老少准备了十几几贵些，送不是？
11: 这个来我奶奶这边些，今天过百七年年纪光么，机场去日月南区三九用着从头听说吧，其实从给机场长、机场长的都熟悉。
9: 南京总单位结束集训吧，南京总结主席，机场总结级别年初期，日月南区特段入局管道部管道吧，刚起点起，南区团结，南京总单位他师兄去，直接说习近平给各国开金堂，中央七七局给成都公团六大团结堂，党中央他给习近平开特局规制协商，中央他结合给职业部委去，南京组织我，巧克力都是集体钱呢，免得吹牛他，能不念说？ 金州来个，两个国孙姐去来团卡也不住呗。他的德顿他就去来团可能得别过呢，别心有几松不离。他听去德顿入局去，巧克力都说几土地呢？特别驱动去，这都前面的催局前不谈，女婿有个，给了年纪初小当头不前吧。如今甚至去金州去来团也不住吧，小团女请问过这些月。刚才听去，我就怕松脱，迷茫狂。

0: Sato Chachaka, Dembunga, Dunchosu, Pedia Dodu, Gundi Dongu.
1: Jezan Shunchaki, Jimki Tazet, Dembur Sunkushin. Jezan Li Chubata, Jezan Sigoni, Ginu Chubata, Chawa Lamlo Yong Way Munjushi. Nganchu Tuita Nambu Gundu, Jimta, Jilamki Zawati Tambur Sunne. Tokta Parsum Tu, Kuja Siemata, Tosunta Jingna Chiba.
0: 他在送我提醒王家熊唱嘴巴他忘记切读王家嘴巴嘴巴王家嘴巴借他用钱呢孔陈登米嘴巴熊唱起切不是让大南米亚明年把气贵罗中罗索编组之外的超动他托动给参赛日了就能解决国内拉林大队国组上提问是俺最母体当运气测试的让你来中大年不动他杨他被四军来自大卫三六丁林去诺军再去他
2: 我住拉达塔，你住丁江在前内，罗总给中寨的，跟着周边偏镇我是住过。
1: 三个连接，狂徒三周不停的，当起三队这边巡逻来过街头，当员去才是宁波所内，杨特别四团连接给到我六连单过协会提示。而且乌托克格数，当趟西雄去全面少交的费，这里他团别过内，南国去谁去过？
0: 三连接，下面了母腿节，三九军队根据来征集，决定作为其他西北南征去南端抗日吧。过去头，三十五名年把了母腿短距离即可被集中去级别，你说出去区域的绿色区，尽量的小为闽南的东三茶杯，两个人学为西沟苏镇人的休息。
1: 今的个别菜今年经阿出了，西子冲给基地局，一冲搞过引来聚集国人人，今年去南北看新。
0: 其中，
1: 给别人修车去，修理给那些车，给他们的小外面那了，东西差不，让人修为结果，你看这边有。
0: 现在这边在你修车，你听阿着，你把来车速修理给那些特别电器，现在重点的集中从集中搞过了，免得西面他这块这边内最差劲退休些。
1: 就在古塘，咱们个就挨阿了，阿达们让人修个车型，个别了，退休干日些，专程下不达头囊。
0: 甘肃呢，
1: 逮捕了陈述徐不西人了，厕所了，正确切不西，体外感染。
0: 我当年两年学会这个主题，错开给读书的男生咋咋去了？可能对比，你是贵族退休学习。
1: 三月二十，广东南京西子冲危机初级选拔他，列车不是站，诺不自认去。明儿若给不来团结做奶奶，我先检查过目日拒绝，感谢最难得去的人。
0: 他家二军刚来起学堂，来拨了忙学给高追团长苏来预备。女士期间没团结怎么预备他？起来给推荐他，直接听送给他怎么当月。他当切记，单位可以用手，催促继续冲动嘛当晚了。那么出来没我话他，我说什么呢？军前没把钱月，接送预备。俺这退到都这块钱边，明年能没他这块钱的，工作了，相对学费贴着卡巴安长你。
1: 用着钱呢，这两头兄弟在南美的弱脚皮皮里头多多，大家不当的，南美透过了一下，连活大脚鱼在这里努力得到送入去。其中从基地局新龙南区芒片泥团设计给老店包拼做茶不呢，南在团结集中搞过了刚打马的鱼坑去弱脚面呢，看汤杯车热，关注刚打马的，就在九六三九年弱脚皮把了刚塞最难些队员。
0: 干嘛自己我怎么了嘛？ རེ་བ་ ཐེ་ཙམ་ཅི་ཆེ་བ་ཡུང་གི་རེ་སམ་ཅི་དུ་སྲ་ཡུང་གི་ལ་ལེབ་ཅི་ངེས་སེམ་ན་ལ་ཡ་ཇོ་བོ་ངོ་གུ་མི་ག་ཅ་ཅི་གི་ང་ཙམ་ཉན་ན་ནང་མེ་རེ་ཐེ་ཙམ་ཅི་སེམས་སོ་ཆེ་བ་ཡུང་གི་རེ་སམ་ཅུ་ང་ཅི་ཇོ་དུང་ཏི་ཏོབ་ཤུ་ལ་ཇུ་དེ་ཆ་ཇོ་ངོ་ལ་ཡ་དེན་ཅེ་སྲ་ཅ་དེ་ཡ་སུང་ཅུང་ཅི་གུ་ཤི་ཕུན་སོ་ཆ་བེ་ཐེ་ད་
1: 타 메바라 나미야 야르게 타 듄규 동해시
0: 생린데 콘도 센트바데니 고주토 심슈 미냔바라 모두 듄규치 제고베 제종키 제베 니슈 토케 추르게 뉴세트 겐람도 쇼르베 미나라 동셈 차베 냥에 슈베 지구 수리데시
2: 차잘 롱접기 지수 제베 김시 깨르토 밍람토 찬니 인라 Rilong arsin zebata, miyu arsin, dewe kiwa ni.
1: Sangalingi, Shamla Mutu, Sangur Gundu Gunjung, Le Tinki, Jordan Zoe, Tita, Sibe, Nang, Tinki, Nang, Tun, Ka, Sumba, Gojutu,
0: 你选车呢
1: 俺前老刚去十所块岗头，东冲北搭七八天，监狱书记唐浪小区拿书被扒了，况且罗松就所住个人，杀掉陆秀组中两个车队，控制党员席去拉上他，坚持的实地加新区。天安今年三十块为抢救了店内，穿过一个区别，电视准备过年去呢。记录七栋古旧古旧快递了，从我人进去罗松就所住人全被列块票的，年代装备陆秀之前他开车呢，监狱书不是。 各地都给他在春归宁巴的春兄桑兰塔持续别满内心被随队看他多多内部堂监狱许被来若宁巴你给他怎春归去三家民这娃的卡多多内部西区堂大都居住起嘎了错位南去乔瓦自己家吃住起嘎此外人进去内最提的三两年人归啊来居住监狱民内但这部以提着乌云堂制度局组长去监控内陆天给这了相对学话题
0: 军队去抢完吸毒罪不是？长隆五路土党委小巴忙不谈，策动吸毒车为人工退缩。前往人质局部，中国宁北中心信托盘着出笼情形，拉到小谷滩、牛谷滩的，警察日日前来，乃至西道滩，日益深入党内。南端恰场了，平松草坪，列举了监狱民内立刻去制度新的水土。
1: 中国用了铁板，陆军跟着人家送去拉走，当赞助的脱裤起公司就不是。老马人，从我认真去，你到你自己滚龙三百点内，前边跟人学别陆军跟着了，大将车队，参就几部是街头把车去。你呢？太极长在了点内，团结就看不出啥把宇宙前边过年去呢？那么是也不情愿。我不领吉林去学别云中去，从我认真去太极长在车边送人团就有。
0: 矿工军队呢，虽然长在江北，虽然说忙了拼不着别同门三队一百趟，矿了八十开人力体验，养心加七位抗战素，西出区普通时间又不是。进入年度节目就是六日，矿道科技满足的三百人力错，平时超时多少趟，没得开个满足的吕总各个工期，在我认真去，让种种吕总局的代表我。
1: 我把领吉林县大部署属地三十组县，吕总参与菜场团县，有些家吃仓不缺。人大小巴的美丽卡的盲测所很多队内，俺们都吃在中国月。闽南吃在中大区，平均娃儿排大七年的情形，俺们都准备推出去，自动七十不送月。第二，美丽给开把美景，月把你看这一趟，搬到平均娃儿去，走我困难日。
0: 所以呢，我感觉多数来点呢，啥都点赞送的过年去呢。
1: 现在你给我拿出来，老康去八十年不谈，老不中心的，老忙去新队拉家去，别叫去熟悉的月吧，谁来通？我不提他去，平常了，你这来忙的把了军刀找我谈，从我认真谈，啥都老手恰恰，俺们都擦拢穿为，电商开老的，新套过去。
2: 拄着给破旧的我手，军用为老手不点车是银白钱呢，目前俺前老康做准去，各都一了三不容易月。 各地队三队进驻，特别没把他，我说管吧。可是有各次一起我解约的，俺前老刚提买的脚皮被白马他，改用给新钱他创给看的用为苏军来接吧。也不说吧，提醒三队提的盲测结果，叫他讲没送呢，苏军去的。三队批改了，认为为难进不是。他讲抗战落着日龙一面，抗日抗的缺别。
0: 金山车道忙不，三星车为六转九头八穷呢。创建他创设计那把的年日线，军队做新月。俺前老刚做呢，老我俺就考虑为兄妹从头套，配件件那把三点个团套，在我认真去，这单明白老大提来，这是上面确定切记，也用的配了六角钱呢。罗森集团去盘中组装设备，别特别单据新毛就把它设计，美丽团队呢配配件用为多数的军控测试用吧，这些讲解不是。 爬上水面的盖着来，这个月白当月来几百趟，现在忙早出，突然盯着你来老婆吃不起明白汤，弟弟你来老婆吃不起明白，我这错呢。罗定就没啊，当给干了明白汤，当给干点错了吧，当给接受掌握姐姐，三六推磨我们这都对不起去。
1: 타자 계급 록처 편정 록슈기 견권 착진티 나신 군딩기 초에 최 개차 매바르 긴치 주바타 지도타 디기 덴베 편정기 스규신부터 중화미리 직된 초베 두시 덴보르 조베 추기 덴베 류 군투 좀신 옆제
0: 셀린제 콘투 센트바데니 고주토 니슌 최네 토메 삼두응은 제와 삼의 사토로 추기지 시크베 계급 록처 편정 록슈기 당연 긴제 세와 링진티 고르크베테시
3: 초 지르강의 유튜 초시 참견이 로교류 난주 미치 심지키 강엘레 넘버 기와 체크
1: 생글링게 샴라 무튜 생규르 군도 군중레 챙키 주된 조의 티자 시베 낭 챙키 낭 튜엔카 시바 고주토 탄잠 유토 당타르 흡루요 튜레 타르웨 신김 추부르 교르시 괴베 정용 경원 튜엔 시림 단전주 미린 총게르 미린 총데 랑다 총주 단지비 고르 괴시 년전 슈기인
0: 제로 니동 자매 뉴스 섬 르엔 다와 제파라 두자 자다 죽지키 만조 십제 십주 십제 메링 총제 저시 접진샤 칸사 총조타 신부 총조네 메링 총데 뱀종 롱괴티 랑탈 괴디 세위토부 사도 조베 랑탈 총수 당 저부 예 네트워네 네베 총조 사바시키 로니 코나라 다데 타다케 멍주 베드윈케 총수 되유
1: Tiere Burma Taube Gupsu, Ting E Kansa Chongzu, Yumi Tsoro, Tenda Yuzi, Moshin Tsugi Yubata, Ting E Singbu Chongzu, Chumia, Titan Jawara, Ting E Chongzu, Le Chip Tsugi Yu. Misim Jiktu, Jim Tubata, Nyamshu Simbani, Danjibur Chebe, Gane Tambur Guru.
0: Ting E Chongong Ye Yenza Mibasuchi, Danjibu Ye Netite, Danjibuta, Danzojung, Danyun Ye Dewe Tuzanje. Rimsum zanzu mala zuwa ta, cho nisu gyuwa ta, lenge jizho ge lamzu tiapde ta ne, chepsi ge changze towa ta, chukyu niti ge juandang chewa, manzo ge yichi cheba je ge, dangyu damne, zhongzo uli nin ge cenka na chukde, dan zhubu manzo ge sukshin tu, nguzhe gyuru che yu.
1: Dan zhibu, tatop taten ki si chu lopchong ki zune du che ne, manzo ge kode xin le zhok zhe le de ne, dan ki rigbe xiong lu manzo ge simsu subar che de, chongzo yong ki senpa mabu dang la cho, zakong sungwe ginzhi zhubi zamlu mengxi dian tu dang wa re.
0: Langta chongzo yu tatong, cen ten ki chongzo rinbe che go beyu ta, dan yun ki che go kang, mang pen xe xu sa zi je zhun ne, dan zu yong ki beyu ta, cen li tiap de ki je xe yi li gui di che de, dan yun ta manzo la lopchong tu du ta, le zhu xe xu, rin ne che go che beywe sa ji kim si zhun yu bzi.
1: Langda chongzo ro su yun ki xin le yung bu mang bu me be, mang cho ki yung bu mang tu dong gui na, nye ba tu san ne ti gar chan be ken din tuen le gilin bu to gyu gu yi yu. Dan zhi bu shu ji lo san ci rin ki, dan yun geng zin be ne chi di, cho mang bu gui ne de xip ta, chi jo su gui ne do xip lop zhong che tar. Sa du nam xi tan chan ba ta, chom zhi dun lam yang be, si chuan ki ni wa de ba zhi.
0: Langda chongzo, mu ngab jia xip ju yu be, si chuan ki ni wa de zu tuen le lin yong yu dun ne, si chuan ki ma jo ta, ke le ye ma jo sung tu zhi we, ma ngu dong dang na zo je te, si chuan ki ma ngu guo tong ju zhi ta, chi zo dong mi ni jia ngab ju zun lin ta, ke le ye ma ngu guo chi sung dong nang zhi che de, xiang gang, jing du nian zi lin ta, pen zhong qi zhin pen men so, ke le cha zhin ta nyam zhi ki, min lin chong jie ki sa du xing le ci xip be dun din si tui mo to dun ka la, 前十三周的电呢, 天气女婿什么配合车的,天内配件了,那这一天归属那么是。
1: 타자 기쇼 추간 채무 응업중 없이 유배 시주한 기니와 딥수 남차 초 용내 튕기 최고 초대 로다르 총주 냠딥라 키보 고치 야탕 응업중 언니 곱시 개바타 진지 겸나 타고 김미팅 친이 라바 유바르 구치 체바 레미르 라자 고치 십게 주민이 쯔토바 제중내 망초로 사자로 풍의 유바타 마가나 슈치 키보 유바 라바 유바르 용보 유바 제기 편제 문제 토비
0: 미리 망보 뒤뒤에 총소 인배 당 지부 토다 파송도 미리 튼지티 소자 지네 미리 튼지 팀자 지다지 시베 지고 딩사베바타 미리 가게 망조 뒤주 제대 수준제 두신 냠도 동화 미리 제 샵도 냠도 잡아 피제제 차시 냠도 링워제 제대 지미 냠니 치린 지동 섭도 동화타 투모기 문진 지투 용화 제휴
1: 청춘 난칭아 미리 튠지키 둠지칸 종네 당연 긴체타 레제베 긴제레 추베 둠지 봉카키 신난 둠지 체베 치데 제디 튜도도 김제와르키 겐다 세와타 망초기 주시 탁주체네 청조 용기 시튠 딘리러 송경 체브시
0: 다자 Lanta Tongzu, Yisho Tugan Chemina, Sijuanke, Niva Tietza Libata, Yangsing Jachebe, Dulam Zanla, Kunyumba, Manzo de Gore Nalia, Gadu Kimbata, Tantan Serve, Tandar, Shilimke, Tavsa Tamboro, Lablu do Yoshinku.
1: Singalinga, Quanto Central Batine Gojito, Tansam Yutu, Tantar Lablu Yu, Tule Taraway, Sinkim Chubur Gurse Quebe, John Yon King, Wentun Shirim Tanzanzu, Million Tronger, Million Tronger, Lanta Tongzu, Tanjibu Gorgup Tije, Tindi Sangurgundu Gunjon Litsinki, Judon Zoe. 其他西北南城选择大概是个人。

0: ཁེ་ཆུ་རི་ཡུ་བ་ཁེ་ཆུ་ཐེ་ལ་ཆུ་ནི་རི་ཡུ་བ་ཆུ་ནི་ཐེ་དེན་བེ་ཆེ་བེ་ཞུང་ལོ་སི་ལ་དར་ཅུ་བེ་དེན་ཅུ་སོ་ཞི་ཕ་གི་ཆུ་ཆུང་ལུ་གུ་སོ་སུ་ཅེ་ལུ་ཐུ་གེང་གབ་ཅུང་གོ་སུམ་ལོར་ཆུ་གེ་སུང་ཅན་གམ་བུ་ག་ཤིན་ཐུ་ལོ་བུ་ཐུ་མི་སམ་བོ་ཅེ་གྱ་ཁ་ཁི་ཅེ་དེན་ཅུ་ཆེན་བུ་གེ་ལ་བེ་ཆེ་དི་ཕ་རང་ ni gebu lang ta ki ge den nu gup jik song war chin be she be ti mwe me ke ba na jik tun shi pe gi ring ne tam je ge tong ma da zhe ge xiong sum da ni le jiang bu qian ne ni bu se mu xi ma ni ne xiong qin ga bu nga so gi tun qi de xin tu do ge pa shuo qi ge jiao lang guo meng ju ni ji shi qie zang pe gi ri xiong gun le da wei mi qi bu da zhe ji bie xiong di le jiang bu qi ge ti ni gui ge xin tu qi wei ne tun shi 铁丁铁丁的松康中西里切片的切拿切拿许清罗子娃加速拼错了点击许年飘给打这日别过了接着许别能团拆这许别听见呢塞那有秀听的里切拿跟加速拼错了呢肯定记了打这日不是个月不他打这日别穷皮过年我就拿为能团的拆这许月下面啊这问能团我的先说呢
1: 刚提前给推出的那里的给加速分组来点的细节的，我们就拍给大周日别过来，给了我就是那种那需要的。但我们拍给人类太大的早啊，啊，梦西的也不赢了，但拍给大周日别过的吧？你大周日不的赢的，咱把头马给了个，但拍给大周日不是要的，肯定是了，是个月呢。
2: 但大周日不的，人家住那个的，可以控诉到那个那个，我住那罗那属于。那是了，但听人家开始说了，我讲说，平常农村人的来过，起初比较开始那抗中，心里吃东西别的，那了也因不因呢？你他的开始那吃着那个，送那些开始那我讲说，别给大周日别穷别过了呀，开始那，你这个。 가르스고르베마 이나라티가 링주세네다 세주면다와 나잠도 是吧 지인베이나가랑도카르스나 다주스제네 벽이 다주직베스고라진 다주스직제네 그도 후랑샤샤바 딘데 지지 디네인베이나 야 다주직베스는 딘데다 야 카시기 인베이나 아니 다주댄주스야 선로 야 카지기나르야 카르스나 다주베 슝루스 야 카지기나르 인베이나 大嘴别做了，是吧？按照说，现在现在的邻居现在的，听这个俺们做个路居套了，现在的地铁套了，怪不听这忙不多。因那样多少多年前不一呢？你俺们做大嘴这个是现在的，开始是有那几个团的几个，他做的开始是呢，票给开始是呢，你开始要的是呢。 听着就好了吧，明大气，一个错，印度开始，俺们做那么久，错什么事情了？听着，印度开始呢，第一个开始是呢，你南下东北雄路就好了吧？第二开始是呢，你大周日不是有了？原来我那俺们做开始是呢，大周日别雄路先听着，拆的南面大，原来我那一个就就说，听着个雄东北给开始是，第二大周日不是有开始是俺们做，记者说对吧？ 听得起来了。嗯，当然就大周日不的，人家呃，去那给的，可以控诉到那个。哦，对了，当然就别那卡尔斯那，他的做准备送的东西，然后票给人家了，什么的，上边的带给出国那些人，嗯，上边的带给卡尔斯那，票了人家，叫我俺他去，俺是嘛卡尔斯那，等下才能第一出国了，因为那个，然后票用给他的卡尔斯那，寄给他开人别卡尔斯那，票给人家寄出。 你可是从东北住西吧？听着，但俺们做大周日不的，因为那是年七月空，可是呢，俺们做是年七月了，恰恰不一，那俺有的，俺日不当，扎日不，说日不，说话日不，怎么日不，这个也要了吧？这个俺呢，大周日不的，可把多个些呢，俺们做扎日别告诉的，我要的。 다직베스 다지 독스슈디 이메나 하남체나 남생 나란조 디린상게 나란조기다 지기 신윤전 바스네다 예나오나 아니 지기 표기 되바 아니 숨다 흉라서바다 예나오나 표기 되바 진년의 경지를 예배 밑에도 망체와 독스다 다직베스 시에바다 남생 가바코도 그래서나 제당 제비심나 나란조 갸각 다 카르스나 다도 친구 시어르바 베나 카르스나 자 자칼라바스 자 아니 뻔히 봤어요. 자도 양전 봤어요. 아니 자 뻔히 봤어. 얼 티게레 파고 두고요. 남시 아니 변한 거라도 가르치는 놈이 이제도 당 중에 된다기 나다 질문이네다. 야나오나 아니 그 심줄로만 이네다. 야나오나 가르치는 티레 토에게 나다 근데 이제 된 뒤에 먼저 자 이제 당 그래 시디 숨다 다 숨는 건지 만한 버전 그도 그런 가르치는 거라도 아니 자도 지금 숨려야 숨함 시려야 가르치는 문제는 게 근데 요리 디 카르스나 디버지 노르요 말이 이나양 표역이 다다 가는 소리 니 첨부게 나니 나도 다다 디링에 마디 슈야기 카르스나 표역이 다 주지 그것이바 디에 카르스나 거기 공수도 그래서는 나도 다시 배 공수도 그래 김장도지 카르레스나 다직베 다주직베 변한 나랑도 주지 숨다니를 되는 임베는 더 이수 디네 임나 숨다니기 시체는 뭉치나 숨다니 주두 임베 이내야 얘기기 기내 근데 이미다 숨다기 카르스나 다 작신 근데 이미 얘기 거기 진주 얘기 거기 지수 얘기 거기 가르스나 체 근데 주고요 남이 근데 주고요 대신 가르스나 민주기 네베 아니 가르스나 주순 근데 등기르베 진주기 네베 주순 근데 등기르베 야나오나 되게 문제 양숨 잡을 있는 아니 네베 근데 등기르베 라소고 딘데기 가르스나 중등베기 가르스나 중시 인도 대안 가르스 다시 왜 콘수 또 주고요 춘충 시사
1: 고르 망편 듣기
3: 야다 드링 안서 초고숨 로초그지리아 팅 당무토르바
4: 저다 오늘다
5: 오늘다 다 토카부르다 남규
4: 젠다링 안서 좀더 대야 녀젠다 튼제 샤라 심보스겨인다
3: 지지지
5: 아젠은 안서 벼세 심보스셔도
4: 오래래 야 보모 대세도 키스다
6: 라세게라 게라 체도 게라 문아서 시제 가르치니
4: 또 보모 야 군이
3: 가서 아니나 그래
5: 빼서 샤메도 어디
4: 어디 요 배제 샤미 직체
6: 배제 샤미 직체로
4: 너도 아 세션 오면 직체
6: 세션 오면 직체
4: 모르 세 직체
6: 모르 세 직체
4: 소롱 오면 오면 직체
6: 네세
4: 너도 아 어 네 저시 영주 직체
6: 네세
4: 러브 고주 직체
6: 네세
4: 너도 아 어 쇼고 가즈지
6: 너 쇼고 가즈지 봐
4: 네세 너 네가 또 아 동야라치 서시 숨 숨담 직체
6: 네세
4: 세세 비라 감지 야 요인다 어디게인다
6: 게라코나 숨게 시제 마무딘데 최토 아유나
4: 세마스네 가로레 저디 조금 염정리야 조금 용하다 저로
3: 이네 초보 예전에 범유스야다 제시아 승비 미숨게 세마무딘데 과사토레 다 미상매딘데 제비는 아니 세리 그저 졸라 중마레 봐
5: 제제제 오네
3: 제장 안주 미숨리야 딱다 제비지 변 약수 말도게 다 주망 안주딘데 오네 지금도
4: 어 여여 다 저는 용당인다
3: 와 제제제
0: 생일인게 고쇼밤 차고겜네 정리 타미신케 최소타 유노르면서 파베 자자기네 주 최베급소 만주 년대 카바 지지려고디 겨구시 미군 기념과 총회급소 한계기 미군 년대 카바 지지부디 중요 많이 남그 딤드레 주 기념과 최베급소 한계기 딤드레 주 기념대 카바 지기니니디 여러나 로보기 미군 파밤 니시 첩진 포급 얘기 면주 요료 체비 가발 직니 레고 디빈도 토레샤로나
7: 아니 갤라다 응주 러빈 팀 삼버제네 갤라기다 제덴주 첨부게 리스피 체제다 표장이 게데케주 시송제 제덴주게 제나윤에다 탄다 숨다니모도 통해 요마라야라
2: 오 리발
7: 갤라게다 표기 제 덴주디 카르카르 유메디게 갤라가 지금 뭐주 나로나 슈이
2: 다 표기 데 제덴주스네다 도르드나 당랑주 팀삼부제게 가르스 우리 배랑랑주 니 솜주바다 덩주베기 자외 슝디니 잠차지 리바 다 디네 다다 들으라고 좀 능지 제비는 거랑주 시주일 제비 임나 팀삼부제게 你开始从大家给退休了，别带钱的银币呢，漂了苦也给退休十年的，送大个熊十年的，听着大主编这边熊路，你节约是的，怎么银子？但银币呢，他的银币呢，可能是能让从我是通过一把的，送出把他大个出个你来要

0: 말이야. 제가 디인베 있는 거라서 솜다니 그거는. 이나 양 알아서 그 표기 가르스나 자직버스네 저기 저 재비 있는 아니 대긴 가르스나 직 자가 되게 빼대는 넘기는 알아서 최소한 지기요를 알아서 이제 된 거 알아서 정규요를 되게 피 표랑 게 힘비 힘비는 숨스는지 나나 약속을 알아서 디 개발 용도 다 뭐지 디토를 힘비는 개발 소수 시주다 뜨주 아니 민다 드미나도 요리데 있는 양 더러 뛰니 세비나 아니 숨다 다 숨 디표기 자직배기 인스 아니 가르산 공수 자직배기 아니 남장 숨부터 인스 도대체는 르나 수익장 가르산 딜러 아니 가르산 매도에 있는 주스네 다 연어는 또 하신다 돼야요 말 되게 단지 되게 숨잔 네버진 대실 다디 다다 대긴 알아서 가르스나 표기 다 조직 벌 숨이 숨다 다 숨이 인세 하바도 되는 숨주 받아 등주 배기 자와 뒤면 팀이 삼부대 잠부 인스 휴브르 봐 다디 인데 디인 뭐 이는 알아서 니 냉매 이렇게 해서 된대 제 디인도 자가 지자래 양 카시에 지기 인비 이나 다다 카시에 지기 인비 이나 니 숨주 받아 다 그 주배 자와 뒤 팀이 삼부대 잠부 민세 아니 신다 사빈지 다다 라서 배기 디 가르스 요리스나 얘기 시에바 가르스기 인지 사빈지 대기 가르스나 아니 얘기 좋아서 시에요 딘조를 뛰는 아니 가르스나 디한 팀이 잠부 민세에 손도 딘데 르르르 요리 많이 뭐 요리 디그지 디기 인비나 아니 예로 가시는 퇴용은 되듯이 이나양아란 쪽이 시인 거야 뒤 쪽이 가르스나 다다 야가 직자도 그 가르서 숨주배기 아니 자와다 등주배 자와 뒤니 니가 가르스나 아니 팀산부대 잠바디 가르스나 야가 직자 다 인베이네 팀산부대 잠체네 아니 이거 소고야다 그 소유미라 소바 된저 고르 쉬는데 이네 지르 미망비지 킹그리 다 디링아란 쪽 또디 가르스나 대야 아니 뭐시 가르스나 아니 다주식 배기 종폐고로 인도 투미산부대기 루주다 투미산부대기 제남신에다 진도 두두 진도 휴거야기 진도 그바도 이내양의 디 체를 커도 휴금이 빼나가래기 체험세비나 진도 그기도 투미 충주이다 팀이 그 충유 아니 투미 그 가르에서나 아니 여비용기 체 라소바 진도기 고래 휴거야다 야나 투미단 급디기 아니 지조기 남바디 컨데이미 투미디 투미 충의 급을 지조 컨데이 양나 투미기 가르스나 비유 사수 체급에 이게 깽근의 의미다. 아니 투미 삼부터 이나 자갈을 그 그스 나버리베 제발 자지. 안 투미 자갈을 나지 퍼를 립지 인베나 아니 로종 다루는 장바 근데 능주다. 양나 투미 그 로병기 체는 근데 근저 쉬고 의미다. 제발. 안 투미 자갈을 넣기 되죠 그도 나버리베. 양나 투명 파나지 야가라야 가르스나 아니 로 가주 슈브르베 아니 투명 퍼루 또 되게 슈지 아니 슈니 퍼게야 리네 거기 털어 장바 간다 강렁 여봐서 자네 아니 투명 장바 차지 아니 표를 거두 주 로버리베 그러바 딘데다 표를 로지 투명 삼부대기 얘기 수해받아 아니 수 얘기 수해받으려야 아니 개부 송생 간도 이렇게 가르스나 가든 근데 샴이 유미 가든 근데 제 유미 라소받아 아니야 투미기 아니 가르스는 당 다당 알아서 투미 삼부터 이면에 진의 표를 그린 책 장바진 표기 정미 뒤기 아니 시보 인쇄로 표기 이기 사바스 디네 인베네 양 알아서 로자의 통마야 인식으로 봐라 봐 뒤인도 이면에 따디 남주 기스기 유그리로 봐 로자의 통마 인생 나서 딘데 인도 투미기 잠시압에 잠주로 지 근데요 그러봐 자당 알아서 숨다 니다 나서 봐 디네 양 투미기 규르샤베 이렇게 가르스나 교주의 딘데 근데요 봐다 나서 봐 디네 인베네 투미기 가르스나 진중기 동주국거로 근데 이봐 나서 봐 디게 인베이나 아니 가르스 그래 가 죽지점 증언이 가르스나 계시 개보 쉬고야 딘데도 이내야 디리 나란조 디야 네네 수시 네 수시자 디카르에서 벽이 다 조지 배 준비 이 디게 쉬모가 전 돌뛰는 팀산 보대기 가르스나 비사 뒤세버티 가르스나 나란조 자가 지다 이미 꼬디 가르스나 세나 디지도 딘데 전디 쉬나 딘데 전 세나 섬기 둘래 아 예스
1: 아니다 먼저 벽이 다 조지 부르다 갸 교진체 요와 치리는 갸라가다 벽이 다 조지 배 준비권에 직공 어디스나러나
0: 레슬 다 내가 다주직 버티잖아 나래 내려서는 알레 더이 것도 도두시 쉬잖아 제가 나랑도 표기 다주직 변하는 더이디 유디 아니 제단 그 알았으나 더이 시스도 있는 상매 킹그리 다 나랑도 가르스나 빛나 표기 아니라 그래 투미 이거 수지 아니 얘기 되게 가르스 다자를 되는 나랑도 비유이데 졸어른 신기 윤디 인베이나 아니 얘기 되게 근데 가르스나 전다 마노의 치도 가르스나 얘기양 민자와 요르바 딘디 테달이 임베이나 아니 가르스나 마란조 더 이생 표기 루주토라 임베이나 더 이시바디 하장기 계층부터 되게 잠주 있나 하장기 망부리다 다다 너마 표잼비급내다 아니 가르스나 표기 깨도 여러분 아니 표현하시 외증주 땅지라서 더 이기디 가르스나 하장기 가르스나 잠주디 임베이나 아니 제외되어 단양 봐 유스나 뭐지버 요아마리 다 이게 이게 가르스나 점주양 점이 나죠리 다 임베이나 양 나랑도 표현해야 이게 중지 통막 가르스나 더 이기디 그게 봐 디케인 거야디 하장 개침 못 지르자 디인디 나랑도 표현으로 유토를 차시아베이나 로진 가와베지기 잠나베 더이기 디미시바디 되기 더이지도 다 더이 디임베이는 알아서 벽을 루지토리 임베이는 좀다 다숨기단기 더이 통마들이도 통마인도 임베이는 대야 이거 망부도요 말이 디인디 로진 가와베지스도 임베나 가와베지 좀바보디 임베는 알아서 편비윤이 다다 가와시베 룽거데리스 군고요 알아봐 디 가져와 향숨 스도 임나 로진 치와숨 중화숨 중화숨 스도 중에게 야게지를 봐 콩게 잡는데 다다 그 디미세 같은 데 지도 디지그리 디 당부제 드네 니버디 임베이나 차샤베나 와 로자와 론제시르기 잠난데 더이 니고 드버스긴 딘데 두 저발 라소바 디네 사벤디데기 잠샤베 가서 타과르시베 디조 인진 자주세바소 아니 사벤기 가스는 셜루 로자와 인진 수경 상비기 잠베 표기 대된주 레과시베 림부치 사마토 꿰바시바소 딘데기 가르스나 니에기 다다 가르스나 뉴스 제버 차샤베 임베이는 더이 고르기 가르스나 된주 유저구저지도 나라 장기 뉴스 라스 숨바 통유 외버딘데 그래봐 다딘데 통유 매버다 안 다다 가르선 빛나 드린상 콘 개발만 보지 점샵에 더 이딘데 양도 그래봐 딘데 당음에기 더 이로다한테 망치 어디 근데 질러도 벽에 얘기 빼나 까매 숨죽이 들여다 챘네 까매 숨죽이 빼나 얘기 깔아도 못 차시하나 까까잖아 근데인 아니 깔아 은주 바잖아 근데요 영주 근데잖아 라서고 얘기 들면 나서 초비 온 거야 알아봐 얘기 춥단 춥도 되게 전다 걸어 줄 거예요 봐 시에 봐 뒤 나란 쪽이 더 이기 지기 전주 삼지를 빼나 차시하면 알아도 빼간 로자와의 잠을 가서는 더 이기 안전 시에 봐 뒤 뭐만 안 줄 라따를 줘봐 그 인베이는 비율롭디 그 가르를 해서는 더 이기롭디 쪼리 다 딘조 선조 임베이는 근데도 계시나 비나 까매 숨죽이 드신체나 아니 저지 리제 디네 자와 디레야 제바지지 디네 야 가르서 자와다 제바디게 마인주 임베이는 다달로제 비나 얘기를 차시하나 까와 까와시바디 승인 선조지 여부 차시하나 어디 사 까까장레 와자르이나 까와시베 된다리 까와시바디 그그리 동대 니베 까와리 승인 선조 디셰 루지 디게 책제이네다 전제이네 지금 봐 나서 아야 와도 사카다가 진 엔카르스 와스 엔타다는지 거베지 是吧 루식민 是吧 연어는 미식민 세수로 언더체는 마 도르체니 딘데딘데딘데 체는 카르스나 잠시하시는 마 딘데 쇠버딘데리시 다티네 친중 카르스나 네 더이디 마 조르지 디디디디 세네 안은 가랑조 하바도 목이 삼디엔기 급다 대발라 카르스나 집에 더이 세인 군르다 아니 양 알아서 다다 가르스나 디린상기 럽다 진진 충숨기 나네 럽다 충응기 하바 럽다 충응기 나 알아서 표기 가르스 그룹에 루시 점주강 라서기 잠시하기 근데 두고 있으나 루중기 가르스나 더 이생이 손으로 된다 두가 디릭디 잠단디 은데 말이야 야 빛나 차샤비나 은데 세기도 코 가르스나 까웨까니 까장이 인생 손으로 그래봐 르기까니 사가 인생 손으로 언제쯤 그 집에 더 이승신 아니 말아서 소단 텐데 수고도 뒤 수요 전에 다다 가르스는 뒤 이리디 소단디 다르사디 망치와디 가르스는 뒤 엄마니 레저레저도 이내야 치수 연수 가르스는 뒤 이리디 숙침을 배용해디 먹을 삼 된다 엔라서 버리시 먹을 삼 되기 다다 가르스는 다다기 꼴기 뒤지어봐 가르스 그룹에 집에 더이 된전한 소단디 두스리 다다다다다 말아서 빛나 넘주 있으기로 봐 집에 더이 칸에 좀 마다 이게 라베치 세서 다디 주디 카스네 다등에서 야 티순다 빼나 마트 티발리 샤샤네 포샤셰다 셰다 샤셰사이 셰 디니 도엘로 치셰베네 샤셰셰네 아니 샤셰셰라 민주메 세서 그봐 깨제셰베 셰디 바셰이 세서 도스에체네 아니 다다 가르스나 나라도 루시 좀기 간고 세서도 나라도 넘기 얘기 가르스나 디린상기 명아라도 달자 뒤때체네 가르스나 이렇게 더 예소 주바 망고요 디인도 가르스나 더이 고르디 딘데 체네 그 그거보다 가디네 더이 딜레 다다 나라도 그만에 타봐도 다다 좀주니 총수가 당내선 좀주직 동반 레베에서 로직 통기 나래선 근데 도기도에서나 빛나 디기 까면 숨주 되면 가인비는 개장 가난의 개장 가난의 개장 아니는 아장 장장 그 샤브르바

이신 가르스나 빼나 짜자장을 자세 자요르 그발 아니 가르스는 더 빠야다 자요르 사바다 빠야다 자요르 라잡다 자요르 라소바 안데기 가르스나 되기 딘데야 딕저 소츠나 그발 되기 디게 파도 세이젠다 도르드나 까메 숨주 그림신도 머진 거지 까메 숨주 나네 자타가 자타로 되멘다와 되게 주스 다 텐트달레 드라멘다와 디 신나요 그발 다 디도 가르스나라도 망고치 두부지 문제 라소바 된다 디인디 더위 골랑해지는 딘데지 가르스나 에 두두식 들으선 주시잖아 지기도 그발 다디네 임베네 다다 되기 아니 가선 지금 백 휴비신데 가르스나라 쪽에 가르스나 벽이다 숨주 받아 등주베 그 고르키다 종비기 두두디마 두두지 휴데스 휴브르바 그발 디인디 당아라도 숨주베 종비 시바티스네 다야나 숨다니기 종비스네다 표기 다르기 집에 필름 뒤면에 사셨나 내려가라서 당마 신고야디 대긴 당부 쉬비 가르스나 팀 삼부제기 가르스나 솜다기 저의 흉디 니 짬융디네 디짬 디 가르스나 표기 가르스나 아니 솜다니기 저의 통마 좀이 짬지 통마디 디리 봐 다 인디 급 뒤도 인베네 표 전부 개별을 그걸로 송전 간부네 집에 아니 뭐기 랑담에 봐도 딘데지 얼마 뒤지 뒤기 나래 인베 차샤비 있는 거랑 좀 아니 가르스나 숨주배기 뒤기 숨다 아니 피게로지 근데 중요 그래서 레이스 넘나 봐 돌뒤는 송전 간부 아니 시수네 숨전이 휴저 저기 두견이 휴저군네 아니 얘기하자 싶으시지 봐도 때막 문도 봐도 뒤도 찍고요 뒤 뒤를 하람 제비는 가르스나 숨주바다 등주배기 자와를 제발 제비기 가르스나 아니 흉틴데 진다 총민도 진데 레샤 이나양 아주 가르스나 아니 숨다기 뒤골에 다다 가르스나 농돈바 자와 숨주바다 따기 주변이 투미산 보제 잠지 장 가르스나 급 뒤뒤 임비는 아니 티송 디오생기 급을 이는 아니 로자와 친부의 한 근데지 중부에서는 지키주생지 라자다자 좀 지지 가야되자 뒤에 오바다도 지키주시바 근데 로자와 친부지 중부를 콩게 가르스나 아니 얘기기 내게 생기 내게기 자와다 내게기 제바시바스도 이내야 내게기 제바당 내게기 자와디니 니 태가르 숨주베기 자와 당 등주베 자와르 제시에 제버 레베스나 진데 말이 코 근데 레스나 코 지르 임베이나 내게기 디 임베이나 아니 얘기기 가르스나 두어 남바 주다 얘기기 내게 세바 라소바 가르스 얘기기 내기 내디 말이다 이거 코레기 내게선 라소바 딘데기 가르스나 흉지그리 도르디네 디 가르스나 벽이 아니 투미 삼부제기 투미기 가르스 그룹에 숨다기 자와디 잠지 표현의 중외기 가르스 그룹에 표 전부급기 가르스나 다주지비기 흉 통화디 있으나 지구요 디퓨베 투미기 디퓨베 그러봐 이내야 코 투미기 가르스나 아니 숨주바다 따기 주변에 태가를 딘드 제바제바 가마리 딘드리 디지제 디내 인바 이나 나랑 쪽 가르스나 따 디기 뒤를 아니 나랑 쪽이 가르스 그룹에 다다 전부 계륵을에 당에 다도 두시지 단 중민도 쉬버봐 당디내 나랑 쪽 표기 루규가 마도 단신에 표기 전부기 루규 이 전부 두급제 저바 디네야 표기 CPU 트랩스 표 CPU 트랩 프로그램 표 CPU 트랩급을 임베인 아니 안 가르스 찌르나 나가란 쪽이 아니 별에 야 가르스나 딘데기 아니 숨다기 흉래 제바 제베기 딘데기 숨다기 흉딘데 중민도 숨다기 흉신에다 다주지 비숨신에다 쪽라딘데 강중매버지 이나야 다 땜바 나다다 치다기 참 여와치 그거를 봐 인디 뜸 땜바 나다르기 급래 다다 아니 제 기도기 가르스 내게 침비 자와다 제바니 자미어르스 디리제니 지제 디네 이노 땜바 치다르기 뒤에 임베노 통말에 임베이네 아니 벤디다 미데 미디어르 봐 미디 잠샤베 마구 천자스 다 마구 천자디 임베이네 나라도 땜바 치다르기 급이 가르 인세나 아니 표기 따주지 비슝룰 디세 제베기 스네다 야나 표기 따주지 비기 아니 슝스네다 쫄라스네 통마티 인세 디디 문진난 거 디 나란조 가르스나 상맥이 켄고야 딘데지 디 임베이네 아니 가르스나 빈나 나라도 사변지 다 군게 괜찮게 아니 숨주배기 대바스니 숨주배기 가르스나 이 숨다고리 임베이나 이게 좋아서 버지 여러 봐 이게 좋아서 버지 나래 이게 얼리거리 달라 소바틴 데 고르 시부시 숨여 다당마 임베이나 가르스나 괜티락 차비티 덴피도락 아니 심주 로마 아니 펜졸럽다 치미게 샤샤다와츠르락 가르잠도에스나 투미삼부데기 숨다 자와 당 사변지 다 군게 괜찮게 이게 좋아니 파주 십두르 체제
안 딜레 되게 예 빼나 미카지 여기 있으네다.

0: grass and sappers and pine branches, 芥末, tea, wine, and snakes go to the edge of the nearby woods to welcome the cuckoos and offer some pure water and offerings. Some elderly people believe that the cuckoo's birdsong can bring people wealth and good luck. Some practitioners of traditional occupations in Xizang als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time when cuckoos come, as well as the length and pitch of their birdsong. They predict the amount of rain, the timing of frost and snow, and the quality of the air from the birdsong of cuckoos. People in Chengdu have regarded cuckoos as messengers of spring since ancient times, believing that they will bring good news of spring to people and lead them away from the cold winter. The beautiful bird song of the cuckoo brings spring warmth and blooming flowers to the world, and all things grow. It makes people energetic and makes the livestock fat and strong. Therefore, people regard the cuckoo as an auspicious divine bird. Every year, in the third and the fourth months of the Tibetan calendar, people bring various kinds of food to the willow trees in the fields, to the gardens or places with clear rivers and the green mountains, form a circle and sit down, eating while listening to the cuckoo's chirping. It is believed that the bird song of cuckoos will bring good luck to a prosperous life and a smooth sailing in all things. The Tibetan people have a sense of cherishing all things in nature, and at the same time, they explore and master the laws of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ature through wisdom. For thousands of years, the Tibetan people,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gration patterns of birds and the changes of seasons, have included bird days in the calendar to calculate the seasons. The calculation of bird days is closely related to the seasonal conditions of agricultural and animal husbandry production. The cheerful chirping of the cuckoos has accompanied people year after year and has constantly witnessed people's increasingly happy life. Okay, that is for today. Thanks for joining us.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s, please email us at hellozizangprogram@163.com. This is Wen Huiyin, Lhasa. Hope you have a great day and bye for now.
1: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Tong Guilam Nusutumne, Law Don't Bachundu. Sangwe, Chejan Yose Totambone, Sindo Sibarasina. Chejan Yose Boy and Jim Jujin Boda Yamto, Yep the Huigong Ran Hindi, Shulam Dubdun de Seta. When you saw Xinjang Changi Subsodine, Dongju Sibi, Lum Si Jagrum Sibjuta, the Warsaw, Shulam Dendong de Che, Pinjong Dijong to Old Sinubashi. Kaza, Pinjong Dijong Ki, Rinuce, Debe Kuto.
2: 前不忙不你认为我存在的那些没来图册来的人超阳的别行不谈明儿啊家全命我就吃素菜暗暗一色啊图册写行不行记住你这次我认为这个地方记住你立刻给这次新的表白他们想的年岁开局不谈绝对的拉手接住那天的团建出去配合他这若就若贴子连做谈其实重点的给住这些不连做的接种给日瑞女在新的母女都连下去过的其他别
1: 配合他这若就若贴子连做的熊秀新的这一天的这只样大呢即孙杰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杰你杰一么谈这话成语苏南之西银行这都卡巴郎这呢即阿对你杰姑姑来过杰姑你银其实中间的给住这几天做的熊秀新的这一天的这只样大呢你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 ge lekoro lekoro lekoro chi lekoro xi lekoro lekoro xi sum ni chu ni ma ta jwa cha yu mi ma ra sam ju yin xing zhe du ka ba rang zha ni chi ge chi xi sum ge du ge lekoro ge ge yi ngü jür ge ge zhong ki ge be ni shi chu ki zhi ru ne ce ni ce ki ju bi xin de xi su qian gui gui zhong ke bian zhong yu guo ta zhi ne ji ji jin zhen zuo ge zhu ba ni xin ba ta gom di zhen zuo ji de wen zhen gui yin bi zhen ga ta bo tian le zhen zhe kan ki tian le jin ji tian le ma la ge qian gui qian gui le mei ne tian de le ji tian le xiao ju le zhen bo ta sa da le tian le jie sheng duo shi dong wei la lian zhen zhe ji dui tuo ngü ba qi yu zhen gui tuo zhe ge ge tian de zhen le yu guo le tian zhe xian mi ba ta ai zhen de qian gui ji wo ta chang zhen bie le ni me 我们学校之内的乐西年龄所规制些的北京自动电笔让穷运送他日军级定时三门外边的切语他来村的那是中间的年龄外国将为京东规制差距不切脱你们那他帮你说的外国面他不随便面那座当爱车这些的年龄外国他运送的那段看来注意不满色 망소라 내몽고고 시지양 제가 협대 당유 버시 니르 종결기 종세 십시대내기 켈레 당망로 편바 준비 디부서버 되유 다르 수연토 니르 종결의 종세 십시대내기 된다지 뿌다 주비 교주 조디의 시대 미마당 켈레라 편도 요주 미유도 체토 종세 십시내의 피바 주비 배추 망조 매딩 조동 압질하라 편바토 유바타 켈레라 멍위 고로치 응업중 압질하 춘중도 유버시 소진 부서 챔부주의 클렌징 중 폐제 동조로 근대 동외 응아 중의 참고 용라치부터 참고 뒤나 니동 숨절로를 립급 장제지 클렌징 중 지용 폐제 동외 추제 토르 동조타 70 체사라지 클레 니지 니동타 예급 준비 클렌징 중기 천대 퇴내 소두 조절하 좀 심바시주 된도 니동 뉴스로 중국 진내타 유고레리지 퇴내점 조 가서 天津 梅红怎么做的那种我做不谈跟别人怎么做的决定做呢人家有过了念着定色不切的你自动的没错话对接不得一么谈他定见怎么做的天然的别对你这一谈开了的从天来的忙做的桌边来前说的接年内写送人家谈从天旅子有过了这念着别的单位准备接对他我们把它解决不是卡斯所人不也瞧不到写不了写呢 매답 진료의 캐렌딩 중기 레드의 잡조로 사실 나더라 친구 좀부터 로숨기 뒤즈나 레리 괴즈타 정시 십슈 진료 진료소 전에 접근소 매답 진료 사도 캐레 카지 계승 사주타 천재타 사도 남베 캐렌딩 중 시절 하점 계승 차지 유부시 생글렌제 팅디 까몽의 선주로 년준 시사 생글렌제 샴라 변도 된베 제니 수숨탕 진도 고베 제 시닌지 넘시문의 쇼인 jiong mingzi kanga lo tui na sanyin ni pende dunbe cye ni shu sum tang re si pa sang re zho an da gar min chu jiong chui sami chue chen du jorwa nge tui da nam je ni kang chi mang khoro cye mu ti pa mang nub chang ta chang shara kui do cha lung zub xia lu tang lu nub du do du lung tang xie kui do jiong nam xie li hong ji ma wang chu zu nyu shi zep xie rin ki nguen de na to gong gom na gu chui u ju tang xia ju 라사 시지 닝지 참들 장규 로케 의주다 시어주라 차부 충분해 정원 법규다 사직하지라 차부 정원의 치워 법규 로주지 스부 마세 사직하라 차부 치워 법규 참들 의주다 로주 너리기 시어주다 로주라 지만 목호네 넘팁주 사직하지라 퇴처럼 누구처럼 법규 대민 사직하지라 퇴처럼 법규 상인님 나주시어주당 하세장주 시지 닝지 로게 의주당 시어주를 잡아주는 법규 로주지 스번 마세 사직하지라 잡은 정원의 치워 법규 참도당 어리기 시어주당 로주라 지모모 부코네 넘팁주 사직하지라 퇴자람 주절 법규 대민 사지라 지모모 부코네 퇴자람 법규 시에 퀸도 샴라 장정지 총결탕 종 추카키 냄시용의 수인 하사라 차분정원법내 림신 퇴사로 법규 저장자 주지자 진의 니슈사 구파라 삼주자라 차분정원법내 림신 퇴사로 법규 저장자 구사 진의 주구사 응아파라 낙조로 차분정원법내 림신 퇴사로 법규 저장자 응아사 응아내 주피사 듀인파라 저입 수요라 퇴사를 밤내 름시 집에 못 먹을게 저장하라 조승사 뒤에 니슈 습시 봐라 내동 수요라 下不 총을 밟게 저장하라 조지사 뒤에 니슈사 뒤에 봐라 생각해봅라 집에 못 먹을게 름시 퇴사를 밟게 저장하라 뒤인사 니네 주구사 구 봐라 걸음 수요라 퇴사를 밟게 저장하라 주사 주네 니슈 습시 봐라 게이저라 퇴사를 밟네 름시 넘 팁게 저장하라 시네 주구사 아 봐라 보신라 퇴사를 밟네 름신 차부총을 밟게 저장하라 제네 주구 봐라 현자라 차부총을 밟네 름신 퇴사를 밟게 저장하라 아차 제네 주왕사 지 봐라 암도로 차부총을 밟네 름신 넘 팁게 저장하라 니사 제네 주부시사 지 봐라 넘슝라 차부총을 밟게 저장하라 듄사 주네 주주 봐라 소종라 차부총을 밟네 름신 차부총을 밟게 저장하라 주사 듄네 주주사 지 봐라 하르 샤븐 정원 밤내 림시 샤브 총어 밤규 주자 안자 시사 군의 주피사 뒤에 봐라 띵신라 샤브 총어 밤규 주자 안자 뒤에사 직내 좁디에사 뒤인 봐라 호롱라 넘팀내 림신 퇴사로 밤규 주자 안자 군의 니슈집시사 숨 봐라 만감라 퇴사로 밤규 주자 안자 주사 뒤내 니슈사 주 봐라 조고라 넘팀내 림신 지문 못 허르규 주자 안자 뒤에사 시내 니슈서지사가 봐라 자유를 퇴사를 밟네 림신 집어 못 먹을게 저장하라 주피사 뒤에 니슈 접지사 지 봐라 보존라 퇴사를 밟네 림신 집어 못 먹을게 저장하라 주니사 뒤에 니슈 서주사 구 봐라 메닝라 퇴사를 밟네 림신 집어 못 먹을게 저장하라 조숨네 니슈 조숨사 숨 봐라 야사라 차분 정원 밟네 림신 차분 정원 밟게 저장하라 주니사 안에 니슈 접지사 뒤에 봐라 나가서라 차분 정원 밟게 주장자 아사 제네 종사 숨파라 제자라 차부총어 밤내 림신 퇴사로 밤규 주장자 제네 좁제자 숨파라 넘린라 차부총어 밤내 림신 퇴사로 밤규 주장자 주사 뒤네 좁제자 아파라 딩라 차부총어 밤내 림신 퇴사로 밤규 주장자 뒤사 시네 좁제 파라 파르 퇴사로 밤내 림신 찌모 먹을규 주장자 아사 제네 중니 파라 손아라 차부총어 밤규 저장자 응아사 진에 조숨자 뒤에 봐라 녀름라 차부총어 밤내 림신 퇴사로 밤규 저장자 뒤인사 응아내 주피사 니 봐라 니모로 차부총어 밤내 림신 퇴사로 밤규 저장자 뒤에사 뒤인에 니슈서지 자초 봐라 세근렌지 변도된배 제 니슈숨탕 진도급의 제 시인인기 넘시인문의 수차라
2: 니가라니
3: 니
2: 정 룽치 년치 예공 백개 룽치 이
4: 쥐둔 치자 투도 동비다 급지 시주 디네 세제치
5: 군두 성규 망최 토네소 군총 널피 위신 디네 첸
4: 다베키기 생호소비 레센디니 편정 룽치 년치 예공
6: 三九滚对滚冲三连杰公干部长谈谈那么做三个作为来真的你培养中天年轻内容培养中天气三九滚对滚冲设备初度来真的是我听的来真年终学习是对应三九连杰看不上我来真年终学习一些样建议三连杰听的三九滚对滚冲设备来真难决定作为职大谈三九滚对设备难在看你这里学习下面了是不是难对难三心难说三连杰我来决定作为职大设备难身体三心难说
7: zonye chi ge nyamnyong tha pe cho dik bu di ne chi zha se bo chi
4: san gyu ru gun du gun chung li zeng ki jue dun zo wu chi zha nan zhe
7: san ge ling ge ting di jue dun zo wu chi zha xie be nan zhe na ngwe le dang ki sa de ri bie xiong lu ji man jin le guo jue tu dang yun ki ce xin nian bu su ne yang tao bie si tun le chi gi da wa la len dar gu xie kui bi nian zhen xiu yin 习近平 ngay ba thu nying rui den kyong ki lop chong ta lop su chum zhe gyun che me ba zha den

0: Tewe, chungbe tsue, kuechung nyingba gyurgui le chungwe tabde tha denang tsorgyu. Gyuze kejian dedu kuechung ngabe kuechung ke mangshi tigu rimki nyingbar kyute chungmi gyundin tsobara tabde mebshi. Gyurgui maje kong kuechung ke lamgui su gondong mawe charwa chenpo papce chukiwa tha damzabdi kengdihyu. Lamzhu minyawashi ngasane chakyun shorwe lamzhu tha gondramto longyu sebume. Dersu tuyeche ya mambu mebe kare Ningbar gyurwe kujung ke desung te genle yabwa mebri. Sawo ke zogbu yudong lam gane chajo ta zogjin lo su zomato bar chingin tudikyu. Degu ke le dun ba shamba yangi ki sargu bar. Degu lega chigab degu la chungmi reshu yangyang chukidu. Tedin chungchung ta degu ke le dun be sanne sato tu zeshib tingmang cheba ta chungmi gongne shungmi chede sangme gongshu chebe chu ta zolam lo dun desung. Donglam soje ne dun ririshin se dwe ta chok dwe che ne kongrim ke dwegang zu dun de zin la kujung ningbe gyurgu namzang rishu shebhi. Tating ke gyurgu na man soje semche chesat mingde gyurgu ke nang dun ka nga denge chebate. Chushu cheru donwe dikje garwa ta chubu donglam ligdu che ne toso tosa la chokwenbe ne dun takju che cheba. Numna lam kya tu ting ne lam kwe nyongba. Lam dun jewa ta kanyo che ne kansa la logyo chowa cheba. Desung ke ngelen tingdik cheba. Zobu donglam nyingba cheba ta, chabla ta, zogchuk lo su zosa suyba cheshi. Senlinge, lundrup zon lopso ju ki, tuyzang tu camzhe gyu ne mangzo la zhuji jingsha, shibzhe nangdun yishin yangzhe la ne mutu je lindye co yangu zhu nangshi.
1: Kunu na xun kile kejin congzo ki, jibin lopgyo namchang tunggyu le pinzhe tunggyu ru gudi dandi, lopgyo rungwe cendin cheba ta, ro gyu ru nemin toba ra gilin cha je. Nidu lundrup zon lopso ju, samlo chepsi xung le kanki le tunbe sanne sato du, jido le tunbe wara. Zon yong ne, gange yube lome kimzang ju le chesi toba je. Cemzhe ru gyu rin, le tunbe ngujub tonen ta, nendin gengur ki le ge namkyu ta gyong ki, tuyzang riri xin le jido che ne, loma tan ti xin kimda tan beri samu che di kimzang ki benjo yung kong ta, cowe gange ngui. Lomé ni tu ki lop jo ne cui je si do si bza che pa ma se, zhe yu che ten le si bze si bza che pa ta, zhi do ne cui togui si bza che di, top dan ki si bze le tun tonen zhu pa zhe. Zhi do chi rin, le tun be loma mang bu si ki du ne cha gen du je ki xin pa ta, cowe cha gen zhung gyo zham yu me, wen gyan kang bai kyang di su sing du la gi mang bu jawa tong gup, zhi do chi gen cur sim gui che me tip xin. Kwan zui kim da cur, lop jo si jui ta, ro gyo si bzu gor, zhi xie si bza kip di, kwan zui ro chu gi jing yu.
0: Selendye. Samde legwab, tingdi pionchong longchin nyingchi legong pioge longchin ki sanjur gundu gundu shibe lezen shuzan daga chagi. Lezen di zomdi gengun nangki nima tsiri la ta, shibche chenggun nangki nima tsiri la ta, pusang tamdu la ri.
2: Pionchong longchin nyingchi legong pioge longchin ne tanda longchin lopchi lezen shuyin.
3: Lezen di nang lang e mangu chanjia ru kwe be zazi ti xi qian ne nalai ju gu ju xi gu le ya yi na ngu zhi du di ji xiu zi yu. Nalai ju gu ju xi xi ba tian kan zhe zhi zhe si na tu mi za wa nang lang ya ngu su song me ba. Tu mi za wa nang lang yi na kan zhe song zhe si na lai tang qi tang di nai tang ti ni qi ga la zha yin xi zo wo nang si ngai tuan na ngu zhi nang ru wa la. Xia zang nalai ju gu ju xi xi di ka zhe si na tu mi za wa nang lang ngu su song me ba. Yangma na, le tang, chi tang, di ne tang, ti ni cikab la da yin shi be, kung su mo du be, na tang, la yi, tuan ju juk zu ki, jub shi shi bu de re. Di jub shi bu di ge, se bu la ju shi bu na, da nga zu cho wa nang la ya yi na, halang, nin de ri shi pe ju deng gu yu si, shi bu yi ne, chok ba ji re. Ti di, chi nga, na le ju gu jub shi se di, ngo du shu je, zo mi yu ka ri ju gu gu ra si na, tu gyun cho wa nang la, Na tang lai yi pechoo chilu dike, chi xin yue ba dike la, rikba dile ya lopchung nanya ki, gyaji pyuge semabu namgi, ngun zin tang gyu nga yongya ki, chi tu yin. Xiamla nge, mangu chunze ar su tenpe, zadik di xii che je, nalai jubwa jubshi kola ya yi na, ngoto du du ji shugi yin. Nalai jubwa jubshi sungpe gub nila, chua nyi tuan na xie chok re, Tangbo nai jubwa tang, nipa lai jubwa si chua nyi tuan na xie re. Nai jubwa gabla ya yi na, mangu chunze ar ya dinde sumbo re. Mi gi ji tang, gyunzen tang, gyunzen tuan gi tenpa tang, le tang, chi tang, dine tang, Chizik ti xian suo duan tang, 외발 까와 착진에 치지 내발 치바탕 대래 도바 니탕니 개탕 메게 뜸바탕 맨탕 치탕 텐좀시 치급 다도 되버인스 단당에 로버디게이나 망춘제 뜨지 난라야이나 쿠베 날려주고 줍시래 나이 주고 주고려야 숨베 뜨디디디 디난네 레탕 치탕 띠네탕 세티기 치강 티탕 치강 타마라 쿠베 치급 타도 되버인스 시베 낭시 시부디니 나 라둥게 주고 시에베 급려야이나 모두송 심바제라 다가능신게 나래 주고 줍시 시바디 쿵수이나 추요 말에 디나 직체 시앙카레스나 공도 녜로베 망우춘제 저지 티낭라야이나 티니고라야이나 송요 말에 야마나 나라니 티니 튼댐바 주베 고라야 송요 말에 디금제 카레스나 망우춘제 둘러서바 라탕튠 티니 타는 항마 인스 나라니 티니 그 튼대바르 미죽베 꼴려야이나 레젠 공매나려야이나 모두 송스면 능신 나라니 티니 그 튼대바르 미죽바르 시에베 왕키 저디 디나라 티니 그 튼대바르 주 꼴 숨에베 금제 디레 튼오마 레탕 치당 때네 당 치급 타도 되바 인시베 공두 시에베 낭스 시부디 파푸제 어디 영디 지강 디게 나라야이나 나이 주바 주치 송넴바데 베나 미기 제바세데 당부탕 균젠데마 니바 균젠 튀기데마 숨바 치디디 시에서 뜬바디나 시바 왜 바르까와 착지네 치징에 바르치바디나 나바 다가는 신기 텔레 똑바 시바디 주바탕 겨와 메게 뜬바 시바디 둠바 메 개바 치 구바 다가는 신기 타마타마데 있나 텐좀기 텐댄발 주바스 나이 주바 주디 대나마데 샤망에 저디디 시체제 나이 주바 주고디레이나 모두 두두 슈기예 모두 무슨 뭐 슈콩이야 대야 세세체직라 나네 주바 주시 시바디 낭세 딘들이야 차천의 20당 30직 등도 전에 낭세 카지니 체 코네 누베 댄투구두스 카지니 체 시엔키 로체발라 댄제 댄바두스 양 카지니 쥐디 시부르야 삼루당 27제 텐데 체디 고든 강댄베 차라 고든 시부르야 삼루당고야기 차디에 두스 디게 참아 카드스는 날레주부야 줍시 고든 댄당래야 나데 20탕 문지 체베 규 샤베 춘도 무슨하지 아샤만 아도 치다가 난세 탕보 미기 제바시바디 모두 슈군달라 미기 제바시바디 컨데지로 코구레스나 급수법에 주제 낭된딘데시글 미제 테니 디 친이게 시샤바딘데지글이나 미기 제바스 문지 체국도 미기 제바 시바랑 치다가 낭세 니익토네 시에구도 문주 캐베 출리에 치다가 낭세 니익토네 문진탕 이십 제시에 능그제 대능신 엔 다데 산제도로 모두 슈베 규듬 낭래 내 초안이부 디토네 모두 슈두유 다 초안이부 디낭네 당부 가르시어레스나 견죽세드시어레 가라케 응원 자십주두 가사주 견죽이 된댄 바세드 견조가 된댄배 빼디 두경아도 초안한 야이나 폐주 슉침을 쉬보래 빼나 차샤베 있나 떡제체나 싱그제세알라 속바 치나리에그제세알라 속바 장나 싱그제세알라 속바 다 나주발라 세부시에나 고투부제세알라 속바 나주발라 딜레야 견조스 쉬보래 오나 공도 쉬보디게 나라 충외 너이디 겐조 인스 시에고에 금제 가래 오늘 콜라야 캐주라지 가려와댔으나 시에야 그 턴다 컨대지 인부 있네 쥐든디 탄일숭 탄일숭제 타직 친일기 시에샤베 남바댐바 딘대지글이야 이는 겐조 겐조스 시에그래 빼차샤베나 윤대장나 신기레스 나도 개제 디시어로 와라 다 크게려야 윤대장나 시기레스로 와라 이걸 보면 윤대장나 시기레스 다 윤대장나 신기레시바디 고든대로들이야 대베이나 장나 시두전에 마장나 시베 차디에 요르 와라 슈수 코르 와라 언데 다리 개제 디시어두전에 장나 시베 차디 숭제 친이기 시에샤버를 봐라 배차샤버나 윤대장나 신기레스에서 봐 덕지에 채나 또 투부레스 봐라 근데 팀상 아주 해서 처음에야 제디딘데 제두자네 니르 격진 땅나 니제 등기 인세를 봐 이봐라 동교여부터서 다가는 신이 신제나 체그레스에서 봐 세부시에나 고투부레스에서 봐 다 체당 세부시에나 시드던 가르시워라 세부 시에나 시드드네 세부 마시에나 시베 차디에 요르와라 제장 제드 강롱시 탄일의 숭제 탄일의 낭내 타직 칭이도 숭제 죄바댐바 딘데지글의 스그레스 제장 세부 시에나 시드드네 세부 마시에나 세기 차디에 요르디 타디 세부 시에나 시베 차디 타디 숭제 칭이의 죄바래 빼디리디 콜랑에 슈브능신 다 초와나라 야슈 쳔베톤의 폐주등리 나바디디기 나이디라 야이나 다두기 슝네스네데 망음순제기 공부능신 시에베이네데 딜레야이나 겐주스그데 겐주시에바디이나 미기지베 시에바시에바디 치다게 낭세 탕부드레
4: Sengye nama tso kongkam sang. Tandai ken nam tse sin shimba tene, pen zhong lung jin nyin chin le gong pe ge lung jin ki lung jin lop chi le chen shi. Le jen di nang, pen zhong lop da che me ge gen chi mwa chi lin do ji la ni, pe gen da chui ri bie ko la chi di nan xin yue bie sen na yub shu.
3: Da shama, mi ki je ba xie ba le, chi da ge nang se ni ba. 슝죽 거보 샤십지 슝아 슝 응원 자십지 죽 가사죽 슝죽 슝죽 시베 자든디 야만나 텐예디 나와 테마타 민코아장게 턴떡투베 개주지조아리 빼낭아조 뒤에 초와낭을 야 대주 신도 망와지리 빼낭아조 딘데스로와라 대대용골 락잠 시에나 세부 시에나 다가는 시기 돌드나 야마나 락잠 시에나 양갈 슈나 셀로 소바 게제나라야 피주 동루 디직디 망부 통규 요르와라 제장 베티다기 나라 슈베 너이디 가르쳐버렸으나 슝죽베 된다바레 오나 컨더지라 슝죽바스레스나 너이키 와두 시에기 게제 죄고 죽베 된다마시 Tortini Siena, Sidusane, then Tortini Sieg, Nandudige, Shamde, Siegube, Tundemurwala, Sebu Siena, Oh, Tortina, Yangar Shuna, Yaman a Mauer Jugutuba, Yaman a Jama Sieg, get a Jugutuba, Nay Dirigliaina, Mountain Jacomba de Vina, Shunzu Siebre, Dinang, eh, Sueg, Nale Jugutubsi, Chirag, Nancy Tambo, Miki Jeba Shibadi. 샤망에 슈에그 낭도니바 치라그 낭스니바 군젠담바 시바디고라 두두중어르 슈구예 군젠담바세디 튀균아조 페지둥두자네 디탈라야이나 커지베 따와딘데 두알라 녜데야 알랑녜르 커지베 따와고드 머슈콩라 베지샤 베나 메유베나 투어중 로종라 쩐베나 야게송드부 Kodun dendangi nama dili ya shi shubayi na kundaji resi na qime denbe tun ti. Bina tuwa chun ya ge song se dobu tun juwarwa di qime denbe tun dirwa la. Che zang qime denbe tun ti yinba yang na yubay gungzhen tu ngama goba dobu. Ne yubay na lozhong la zunbay na shibay ngama di goba dobu. 제장 치매 댐배의 퇴인티 인밤 유배 균제도 너무 꼬부더부 니데 지글라 시에버리 네매 유배나 도 중세 배디 치대체디 치대체디 누바 카드 통으로 배서나 군대 때마다 배시배 군대 때마다 체디지라

0: 콩도 시에베 견주다 대교차야게 견주 용도스 견주 매용의 치도 내는 저 군대된배 자딘대직다 조아제 메일파 자와이나 나대대나 야구두성도 다대대 매유배나 투어충스 군대된배 자디 잘고야게 고바양 딘대인 제단 문지능도전에 나대다와체나 어 딘대지를 문지나나성게 알아 샤나야 너희가 주고 시에벌레 다 치다가 낭세 숨바 군체 퇴기 땜바 시에벌레 슈그인 군체 퇴기 땜바 시에벌디 근대지글라 코구두에서나 치매 땜바 퇴디 두배 치도 양만의 치매 땜바 퇴디 두배 퇴도 와 두배 치도 기남 원주 시행식 창궐배 군체디 퇴기 땜바 딘대지글라 코구두스 배차샤베 있나 마자나 클래시 다가는 신기 사브메나 로더 클래기 떡제 마체나 계자시왕 클래용 시바더부 베디릭스 중에 나디레 시바데 나디 튼다 겐룰이야 나도 남발디레 27배나 군전 튼기 때마지 구구가르발라 군전 튼기 때마 시바디레야 被铁大个囊了穷哎可乐可乐可乐可乐是要说白俺做家当去罢了你不开钱不学不听个意思个可乐可乐是要同做了压抑呢打打这熊了开把做这些军队在那卡里给我的白事呢到底吃我点白炸死的到底吃我点白炸死吧的肯定这个了苦苦苦要的白事呢铁大穷没事吧 用米西吧，我是蛋白熟了，提到中西汤，用西汤是吃起来吞大的。别拿老中给苦个三个的可乐桃子，给这顶点子写不赢呢？可乐桃子都在那土给卖吧，卖土啊去。我是蛋白熟了，打开起来，可乐桃子都在那。
1: 他前头人家前头图个是呗，是那个吃我顶点子，输了苦苦要的完了。前张打第一个了呀，那到底吃我点呗，吃点是的。麻将呢，可乐心是的在呢，新古个月呢，糖多酱古个月呗，囤的输了点把吃不完了。大个能行个，三百美呢，落到可乐金是的在呢，给古个月呢，糖多三百古个月呗，囤起点把就完了。
0: 车长马江呢可乐些是送不来的，地南个那一地哦，用在囤积点把子了，我们这钱不来的，俺在点不呢，地里南了呀，可乐肯定先说个咋地，用在囤积点把囤点把了呀，那女吧，偏到开吃不起，囤下生个多事，地呢用在囤积点把些把地过了呀，那都给我这点点就输不赢。
1: 最近，忙过最近，拿了送不能行，得给点什么糖？忙过肯定送不来是那，来糖、吃糖、点点糖是送不得，得给条件学不能行，拿来就不就是点糖了，控制多个买吧，来吃点点少个囤点不啦，拿了你就不越讲，他的些个拿来就不就是些不甜糖啦，提到送多个买吧，糖，空洞我都送些不忘去。
0: 加多点我的水果买，这么需要给难得的客人是那其他个那些西吧，七点的咸蛋白色的，七点的咸蛋白色的，明的头发长起，团体阔腿白，开始就多送了。第一个给七色就多了，七色的，我们糖起码三个七点的， 我们糖起码大概能行个短糖脚级别挺大的银章，大的银章的卡的效果是那，那一扛都输白，那提了短呢，我糖起了一个个的，那一的几点用呢？短的给呢，我们糖那一的就是从外短的给卡的是那，起码就完了，前张。 第一个给七点的咸点吧，是都在那七面搁不啦？我们点吧，吞大的嘞，吞咸点吧，就过过的。接着明天吧，咱们给吞口味，你不就多些个，就这样，大概一，那一七点。

0: 대대는 이게 딱 같이 제가 뒤지 지어라 이거 준비 매디 나와니네 개초메스 딱 계시 로숨이다 이제 이거 찾아비는 아니 이나로 로숨 최대 어디나로 이거 찾아나 아니 그럼 이거 준비 매디 이거는 나와 중에 예초메스 카셈스 셔리 딱 계시 디 규주디 나다 체제라 다시 제가 규림디 단데 침게 땡비 나다 나 체제 장난 칸사게 규주 진지 담비는 딱 먼저 Nizu chachin ki kunzi, kiju kinsun nami kinchi tibi chi yuris na Tambu guneshi na nganzui ki riba, ani gungsi la lupzi riba Nganzu dinzi kan ki yosan chi tu jukyu yinsi ta gungzu kyrchu danya Kesi ngonsu kundu kyrchu di rinju baji kyrchu di li chabi yubi yina Ta nganzu yosan chi tuya gimzi ki yo ma riba Chie dan ta kungu kusi priya yinsi kungu kusi priya di yina Nganzu nizu minu tiki ta 내가 준다면 준비해서 집에다 규정기 있다 규주지 열봐 이 나로 있다 나와를 내기 나로기 체시 체제 아니 규주 가지 계획이 이 체시기 나로디 그래서 제일 유스 그봐 뭐 디제 체제 다 침기 디베 지도 다 반대가 좀 규신원에 심나 되게 망고력 사브리 로순제 체제 아니 침다 체비는 나와 중기 체시지 그봐 땅 좀 내가 준비 유매다세 체비 규정디 규주리로디 아니 내내 로 나와 중심 차지 양분주 양자 다완인다 이미니 시자다 다와숨 무슨지 지금 저기 다 규주지로 담버바 디메나 되게 다와숨 이는 로스빈 다 출력셔요 봐 아니 제반 이 로 다완인다 이미니 시자다 디헨디 규주 친지 계주 버바 디 계주는 이 체시디나 다와지 리케 라고 체시체디 기서면 가스트레브나니 다와레 에 라고 친니다 가스 시디잖아 아니 로니 다완인다 이미니 시자다 이거 찾으나 뭐 체브나 아니 친니다 가스 지리요 리스
1: 차투소 남싱원다라 도구 망잠 제바타 차자 법급소 초로나타 장부잠 양사르워 소소 되미종 리주기 뇌친 인간 학비 급소 칸교 서법 토살 니유 도출기
2: 안저 수이남 안저 수이체도 배전 시기 유탐 차롱기 럼뷰토 가지 체듀 마웅비에 쥐람토 파지에 체듀 안저니 외난 진비에 환희이 멍뮌 타다 용수 세뉴 안저니 지부서 동해래 교배 김희이 양다 미지 럼부 뒨비 쥐미이 안주니 제침기 규조가 인디 침중기 배모 롭제 능부시 안주니 제침기 송기부시 인디 랑 취미도 니도 중미시 안주니 제팀기 락다와시 인디 제팀 닝지 제와 루미시 안주 제팀기 제그리 튠보르 찍니 탈롱기 쥐람 함도 숭신 난주 제팀기 제지 튠볼 시장내 딘튠기 누구 비교 장애 총매 진입

0: Pomo, amegi kala sagasyo. Kala disungo.
1: Lese amla.
0: Uchi pomo, kachiyo. Lagba majuba kala sayo marta amegi.
1: Amla, lagba majuba kala sena kachire.
0: Oho, amegi. Tadi ngarani ge rinu ge chumi chunjun deya. Gechichi titu.
2: Namgu nganzu lagba chugwebe gyumzen kari yinam. Nganzu lagba chunjun ti nindar zemutsu watang. 丢通拳吧，张着切吧，上去了七不少个，来个忙不起个月呗。前张俺子喇叭，每个没通喂，内部差么忙不贵个月不济。哎呐，俺子喇叭么住哇？开个米糠、辣椒、那空嗦、噗噗当我紧呢，内部差么提个他对呢，俺子说不能嘴呢。
0: 超过
1: 亲戚轻松，拿着证明拿错弄喂，人家样千不一。
0: 前阵军电车呢，那个张木主要给空气加不起的呢，年过给特批连拉续的，偏女七十的哒，碰不上给先送的。
1: 先生啦，今晚奶奶那个主要给空气加不几个人。
0: 我也去阿妹，但叫我那个主要就是。
1: 来，阿妹啦。
3: 초보충주조 테린키 아메 올루 레첸낭 저직슈베 레첸키 낭튼 창마 헨게기 녀람도 퓨심바인 초보충중최 만수 레첸 센낭와 토지체 슈규탕 켄남바양 레첸 테낭 슈웅낭교 거수 슈규이
0: 포모 다장게 라쿠투야기 쿠심 듬부티게 심부두게
1: 아무라 심바 심바 탐부출르네 라쿠르부스 니바 lakpa yik tu chok. Sumba lakpo phen su pu pu ta ne. Lakpe china tsamma tru. Siwa tsuku nga ruru che ne. Parthi shenta tina pu pu ta. Nga ne tipu nika yangja tsamma tru. Tru ne lakku niya. Pu pu na ne tsamma tru. Chupse tsamma ta wa so. Lakpo tuwe kurim. Du nam so. Amla undo chucho la da ya yo ma re. La bu bu bu chi tu chu di pa ga je chu chuo la ma ti bi jia gu ri
0: po mo mo ne ya gu shi da tu xian li ya mu tu di ti ren an zhe le cai nan ti ti che bian nang zhen kan ni ba na ma ji zui xi di chuo bu jin jin ci sen xin na shou
4: 我 ran zu cuo yan na la tuo xi ta chi wo zhe mi na zuo ge qing de yao xi 혹시 다 추워 뒤에게 안주 미피 귀림 주비어다 보모
1: 시자 안주의 직딩 감침 부대야 찬나 개배 맞에 시자 몽구치기 랜신 되게 듬바 침부유 이내내 추워 몽구치 양탁배 랜디 큐니 하쿠민도
4: 보모랑 게 추워 친구 유배 삼루도 유부 거래 감히 제시 라로디 부치시 보게라 나마 리즈나르 지고 가치고 디나르 친구이나 디엔디엔 라라 고야기 렌지 닌도 카브지
1: 나마 리즈라
4: 오오 진행하라 님님도 나마 리즈나 줘
1: 레스 볼라
4: 나보게 나마 리즈기 고데 치기인다
5: 아제양라 공감상
0: 범람라 공감상
5: 这样啦，那这秋的呀，俺家来看千万元的。我们看人家三匹马哥凶的，我们俺这群草原那里呀，羊是讨厌鱼鳖，不亲近近的，今年的可把是水银吧。哦，这群羊是讨厌鱼鳖，这种是的呀，俺熟悉耶。哦，连这种是能破解的呀，多么是我大泡沫，多么啦？哦，多么些的呀，俺肯定是对不的了，是哪差不通的，这样啦。
0: 이는 그 가서 하네 법이 언니스러시기 언진 어 아재양라 쟤는 돔스에 되네 어 토박하지 않아야 되네 마마사에 금생 가리인다 보모 너 돔스에 디 강배 딩리아이는 어 하장 착배 접으시게 되어리
5: 접으모
0: 어어너 접으디 이는 돔치 사지 가봐야 간 데비 이네래 앵코 담부시 제피에 심지에 소스 마사비 응고여리 제잔 딩제이 두 이는 돔게 구딩 로제 다 캥 응고에 탄탕는 신내 신다리아도 시제 딩디 조조제 데토여다 tom ding di shu zhu jie de bei ge li ya yi ne tom qi gang bie ding qi bu gan pie qi de qi chu la zhen jin yuan ne chang mei ne lam sai ne su su tom de da jie de xian wo bi ding a li ya tan bu xi jie tan jie ni tom di ni yin ne ma ma sa bi yong gu yo ji
6: o bu gan qi chu le
0: o
6: a bu le tom qi ji di gang bie gan li ya bu meng gu jin zhe yo ri
0: yo da ta ti ne don ti ne su su su bu ji che le de ga tan jin ji dun sum ki ma wa ngo bu din de ne ya ga tu ji
6: mo ne don ti shu la a
0: da yin ne don ge yin ne su su su di ne song ya ji e chi du an ko ding ti chu chu che de na ja ya me ne pi ye ya ke tu che de na ja din de ge bi ya ke si ko ba me bi ne an gang be gang di bu 有些人的偏也谈不起什么嘛的，但第一的话是简单的钱，人家个钱谈，下面呢对吧？跌到过来实力顶着，身边个不一样，你不得个长么皮具等我要打。么些人就都是代表个不一样，但多么些人他把顶地出租些代表是多啊？一年里全国脱离啊，但多么顶着是第一里啊，搞不要嘛的。工资顶到固定了结，顶地出租些代表呢，他第一存哪地呢？给不要嘛的。
6: 哦，顶着也不是。
0: 这样啦，
6: 这个俺就穿那里呀，脱一个冬棉去，那个啥的这米那做谈，其中一年这米那做多。
0: 我是婆婆，冬棉啊，人忙过月里，一年里婆婆让俺那往穿阿姨，看中眼的腿毛开出几月里。
6: 腿毛开出几啦？
0: 哦，前的冬棉穿不落去，刚不的那还将爬不起来，人过是多的是为了。问题是，冬棉穿嘛呀，伊那穿了认为刚不喜欢哒。
6: 前年这样啦，很多俺最痛苦妹妹冬天不听这药儿呗。
0: 你也看到了呀，伊那米林和妈呀，伊那冬天要的是，冬天伊那哪么也批准你个拆弹球的这心痛药儿是的。冬天拆弹
6: 球的这心痛药儿是啦。
0: 冬天伊那拿菜去处理呀，你也查完他，俺今年他爬出。
6: 不准年纪得吃这松节，俺可能就是，得实力去玩啥？哦，我那冬天还想吃不有几只是吧？
0: 是婆婆，她的短衣也冬天把的有的，俺那年年不洗穿的。
6: 哦，冬天她腿脚不穿穿的，蒙古生不多啊，长袜的垫子，俺那哦冬可能就长袜的，冬可能心头这边。
0: 但第一呢，泼沫，当时的那人群看不起么？提出了呀，人得奖还讲个别说起个日子的。当天呢是属于超额的给怕吃了单呀，凶了单子都是吃凶的直接能超额的头一个的。那提供俺做喝汤的呀，第二呢，当给吃汤凶了呀，单别超额的过不得呀，开把提子没比那里，团外套了呀，呢当给吃土单别的超额的过不得呀，套了呀，呢当时是属于那单别的可缺的。
6: 可的，
0: 他吃了个，可我谈车票几辆，俺出西南大个呢，今次定的蒙古去了一个周游团，俺第一呢，亲爱的，他给俺最讨厌的，当个新蒙书记，真不嫌弃吧？
6: 哦了，
0: 我的新月个，钱多钱？俺太多人能看了呀，家也碰不着那样，我最吃不起，当个超额的单别够了呀，差大的呢，够着吃了单的，那凶了单起我吧？
6: 节制的吃单别吃大的，讲的月饼么多，凶了呀单别吃大的，讲的呀，伊呢不加一个节制的月嘛的。那听这云对的，吃大的讲的呀，不吃家属呢，俺冬天开始我来是呢，凶了呀单别吃大的，你看的怕咋子亲戚，俺不得啥个重要的。那样开始是不是嘛？前半夜哦，节制月饼吃了呀单别吃大的讲的呀，冬日你个说不脱的那个月圆嘛的。
0: 还是人家冬天说不定的，咱们新湖南店别吃了是冬夜有的，吃了第一呢，节制的牛不定的买不熟有的。
6: 这样啦，你要看到了呀，冬开始了呀，土有的是一天节日。
0: 是婆婆，但冬开始土都面对，但俺就说不要土味呢，你把个大天节呢，没区别，那话天节要死的。
6: 冬天是面的，整不出是他家做不要的是吧？
0: 是，但冬天是面整不脱水，那它退休那俺就米菜那里呀，它土生隔壁那个月饼嘛，且还没地摊里呀，一年来女子们个送药单。这些我也跟咱看的是，那它整不脱水，那看的出去够用个月汤，出够也跟咱的呢，看出三叶多节的那怕就业去多的。但这些节呢，多节的呢，手脚我可能就靠边那来不起我的，看出开始，出个假币呢。 아니 세 살에 뭐 해도 되게 있는 칸에 많이 꾸는 거리.
7: ཁྱི ཕྱས ཁྱས ཁྱི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8: 哦，成都人哦，政府特殊实施开始后呀，普遍买起，做不定这个嘞，拍不动啊，啊，关注干部的做白干部，不要关注米多接干部去对什么，做不起来，钱又要人是吧？而且养啦，
7: 是的，那今天是前边那等拿子今天派出，隔壁大爷他拿子今天派出过夜，人家请不要人。
8: 前阵子退休俺去，蒙古拍片都接退休俺了呀，做不完没给俺通病的嘞，退休到底还真做不恰恰。

0: 남게 차니 싸워 부심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투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처부이
0: 맞지 당미 속자 응외미 잡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고시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종아 뇨총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게 좀 줄어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0: 당아주 자로 자로야 줄루니아데 당고도 가르스네 수수 장게 수수 추고디 토 토군 나세 사군디 즉 자로 즉 다 야토세 추고디들 즉 슝기 즉 채륜베 참바 자 즉 자로 줄루니스든데 질이야 개고고요 채 디당고치 니무디니 키란 추고디 베나 참데 아무데 안다 간절 소바나 총음 먼저 먼저 안다 간절 소든데 먼저 다 충아 딘데이나 먼저 즉 자로 땅고디 다 사지 피게 대메르 와사지 다른 무십례 대요나 총원에 별례 대요나 참도네 거리례 대유사든데 제제다 먼저디 비게야 펜토하고 대면서로 봐 어느 오토야 고름도 랑갈 조선다 니가 쉬부도 아니 이거 다가라 자그로 다야 탑시 열었을 때 뒤나 자그로 당부도 수수 토고 사건도 다 입자 니버디는 사고 신다데 단 초고 초고 열었어 사고 신다데 단 초도 가렸으나 니버도 주고 사고 뭐부터야 입을라 딜이야 도교라 기대야 입아 딜이야 토고라 기대야 입아 디메기는 기란티 추고디 비주 집에 규림 나로리아 예제가 파티는 디장마 속고 유바 이게 장마 속고 퇴총 기란기는 지금 레타 부디 지금 유미 탑달라기 비게 땡고 유바 디메기를 봐 아나 유미 탑달라기 그 발로 비게 코드 나고 유바 아나 토다라한레 레톰네 약속해서 봐 토다라한레 모티베스 쳇다 비게 사지데 사지신 달리자 토다 모르듯이 미신 다다제 또 모르다 그러한데 비게 다 저마도부터 기내주 유체 결항이니 진이진이 숨가래야 비게 가르스나 낙주기 비게 자그로 땅이야기 비게 날에 리슈 얘기 좀 다 그래스 디는 아주 디날이야 사자 토고 사자 뭐였다 하나 토고 사자 메세 사자 사고 신이야 자그로 땅이야기 진제기 시주 유체로 봐 진제기 아주 즉 뎁디 유체 디치 유체 다 지금 하나 지금 nga moda mer wa moda las ana moda zong jin temdu ma yuche thoya mi do ana ji kha ji bar meng gu shi bu te je bar ka ge ye de yung gu do yung gu ro da ko ran che ji wa ana ji bar mi do la thoya mi do ro wa chu go ko ko ya mi do da ga chu de ji xip xi ma che wa le lo ji sum ye sha ro wa lo sum ye sha sin so den de da din de ge ne ji yu yi na 지금 십시 마쳐봐 십시기 팀도 팀그 땡게 쳐봐 뒤주디 팀무숨이 여비네 아 작으로 나고자 대주거래 작으로 나고자 대주거디 자도고 도덤기 림주인이도 그 자도고 도덤 날로 그 뒤주거디 배주디 제마초가 다 작으로 나리야 취샤 세제 공자 대주거디 카지 가 삼루 가 가래가로 권하 대주거라서는 다 림주인이도가 니모르디 로와 자동 보페리샤 스갸갈 로와 자동 보페 정신기 작으로 나리야 담브르스기 단나 계계 최고 매업자스 인술 수수 답대우 시차베스 삼당 동안 되는 털 비나로리아 정신기 공자 대비 자동 보페 소딩 사자로 왔다 공자 대비스고로 왔다 비나 비갈스고르스 다 모르디 그러나기 가르스는 뒤주 규정 붙인데지 십시 채문도 십제 간에 자문도 제단 디인도 주고디 자그르 날 권자 티디 기란 무티 비기나 단침비나 슐름 돌이야 주슈나비나 주고디 직내 롱미 바르 유스드네 바르게 기란 모르디 발렌 체제 이거야 년대 개인 거래 배퇴용 거래 롱래 디날이야 퇴제 변에 가르스네 비게다 짐준년도 그 직 지르기 권동 그 따든데 그 첨제 첨부지 날 사자 슐름 딘데기다 직 사자 남도 떼오스 딘데기다 지기 년도 바르간 거 다섯 주 아무래도 딩아랑 주다 지기 디날이야 년동기 딘데 다섯 첨부든데 다 빙무 사실로 와 딘데 날로리아 퇴용자 모르디 딘데 내 퇴용 글랍제 깨겹인 거래 디디디디디 깨겹 그래 깨겹제 모르디 안자야 퇴용 그래 퇴용제 디 간에 퉁거라서 단 뒤주 퇴봐 랑가 퇴봐 모르디 퇴용세 갑자 퇴봐 칼로베 땀 모르디 땅이디 돈다디 바 퇴봐 딘게 퇴용 그래 다 디 퇴용도 남생 가르서는 디군돔 치스드네 지금 락도가네 깨깨깨서는 그 땅은 남규가 깨벽이 디 여러와 남규 카바스 난다 다 제가 다니는 쇼테스 여러와 딘제가네 깨깨깨제 사군다가 딘주인다 걸래야 다제제 모르 딘제시 갑조드네 쇼 딘제지 용구도 아니 디나로리아 격자에 출시 딘제시 땅인구도 아니 디 다가라는 각돔 제제 어디 야 강야치스 타용 그래 다재인 그래 다디치 단체나 지기 가르쳐 지금 알아줘 있네 지기 징아 계승이 소리 타용 그래 징이 걔는 다치 가르치지 나를 다디야 저러 와 더디야 저러다 남시 마음 미개야 권돔 체제 가가 교수디 가르쳐 춥지나 가미지나 야 다 저보다 마 미개 권돔과 다재 고거래 되네 디 딤드 년도부터는 감응에나 비기 연율이 요스티게 연율 노블이나 야 샬이야 쇼연데는 살 파친제로 와 감응에나 사제 비게 제심제 비게 야군도 대우래 군도다 도덤 제조 그래 감에 개날 추고디 강야 치야다 추고디 야 야도야로 속 칼로디 토게 칼로디 라길 달제 치야 안에 제제 개르스는 kirang di chugo di nga zo chobo ngoy nal karsana chugo di kirang yinba ta chugo dagbo di chugo di shibshi lo mungu macha zang muranga tami na muras di jikbige langa na kwenba yina nye la ki di mev sukri samje shinda din de li ranga tanro chida mila chi chugudwa
1: nga
0: zo din de ta lena nga di tonyo yu ta pigi haja mungu cha mora tanro chi chimburwa ta raha nye mora chik tanro chida nga lega yu lep ranga dine dinte chil tansh talibro ta piki kaja piki lakir ya dhubri karisina nga zo chakro lewe chugo ta chakro gonja tibwe chugo lo mali kyan chik shibshi shibje ki tuga tuju di tengmo sum ne kyeb dike ina nga zo chik di ina chale kyeb dike rengshin ki gonja tibwe dike ina kendi mutu shunglongwa dambi ina di dandu nyi kalu di lakir di ina bē mēb sōgō rē, lā kī tī gāgā tāngi nā tēw shō sōgō rē, tā tī nā lī yā gāgā tāngi nā kā chī tēw shō sō nā, tā chī tīn chā wā tsāng mā sōyab, chā tō nā bē mā tsāng mā sōyab rē, tā lā kī tī chī mēb sōyab rē, tā tō sūb sīg rē, tā ngā rā nā mgū ngā zō gāgā tāngi nā lā kī chū shō chā sīng jī tōwa, chū shō sō nā, chū sō nā ngā zō nā mgū tō gō rō bā, shō tō kī mgū tā mā mēb sōg lakye diya kyalan chiya chik ane kyalan chiya ki chik gyug thangbuti namdra thangbuti chayamina yalan ya yore chadang di yin tuju dawa sinanda losum ki tinte ki shibshi shibshi ma chayabda ane chakro tuju lep tinte chugo yagu shubde yorba ane bogdun lango tinte bogdun lango ne ta tuju simiyungi logikli mido singi sor tinte mila zon kwan kyeba cha zon mishidaga nyo chin rwa chadog lango tinte kyeba lango tinte nyo chin ta pigi logik zish tanje tine ta chugo ni yaw shib deyu bache ane tuju yu zo yun du jigi chakro tanga sinna panga samche chuk tinte ta pechu yu mido kabri kasha ka nga bugu kyaya na mido shinda kike chigmi tangi tango ya me ane nga jaya raji yin saa so tinte xian nang gadoa
1: rwa gila
0: jatan di yin du zama di rik di ge gadi kena pizhu se ze chung long tola dambi yina ta gonja kyeb su di gonja di chugo chugo di karisan chogyo toptan che mes xeb re gadi chimbi yin jing ne kena shibshi shibze nami du shibshi shibze di nami yina di che lunbi yina chogyo toptan yibze che man lunbi yina ani chugo di denja gali ya yagu mewa rwa denja ga yoja tsambala nyo mengyo di yinba Ani jik tingana tenzuyo ki, jiki lezo tenmina tenzuyo ki tinte ki dhulu tige tuju yob tinte sunza. Ani chugo ti rik tiga ina kaiti nganzo, ta tanda nga shevi yin, nganzo tu dewe jiki nido nishu zenga nalo le, nganzo shigizi tongge ngonjo ki tinte ki kalob jiki kaba yungudu. Kaba yungji nye moja dosita chakro le so, ari nga danje pya, chakru tansa nga zuyo, zonggo zol ni chakru kiasa di mindu u, inji miji chonggye ngon zol dhogo, ki chonggye ngon zol kia ka chudiyo, ane kharisi na, dhimdru nyandabaya kaache, nga dhus chakru ba kia ka chungi, mura ngare tenpu che tambi, sudi zami nyam tila kia di ya duje, ta la kia posu sungu dunga, ta posu na ta duyebza, ta posu na ta kiajit kardu shebri tiongyo tola, la kia di ya duyebri, duje kharisi na kira nga ke, chakru tuju liwa chugo di mutu tansa, kalubi di laki di ni bai mep suyubri. Bai di diao shio satiri, diao shio. Diao san da bai di bai di mep suyubri, zato ni bai chitin chabri, zato ni chitin chabri, bai to bai suyubri, chata. Chi yao mar bina, mep suyubri. Di mep suyubri, ani kira, xine kalubi laki, da lurin dama suna, tangbu nyo ba sunba si cha cha dukyuri. Tangbu ne, laki chali rabi ne, chali, chali lumba ne mendo, 주주님도 지금 말에 차단 뒤인데 아니 남주 주기랑 거 다니에 그냥 라키티 내주도 내질이야 라키티 매수는 그냥 땅 아무 지금 남주는 뭐 다니에 라세니 유 시제는 신규 유섬 체련제 라길랭자 주기랑 거 땅 도마래 라키티 장조로 봐 로스는 되는 뭐 주기랑 거 땅 초고 염을 제가 레넬 주기 라 지금 랑고 땅 초고 톱땅기 지금 야나 레넬 라키티 제 비게 롭존다티 바스데르 마레
1: 레스다
0: 디인디 디톨리아 간선 추고 자로 땅야리아 응은주디나 십제가네 셈네 디나 내주디게 유체 데네이는 추고 지 뭐 매와 자로 땅 근데스 제 뭐 매와 자로 땅 당부대 지 추고 멜쇼브로 와 메든데 첨부 숨데 쇼제다 추고디 벳 멜릿식제 바다 팽고도 매와 백호대랑 차제 주고고 돈도야매 주고고 안다 창무스치제 비기나 응급급수 차되네 제베 측제 통야매 요든데 임베 있나 아니 지기 급디디 메디 쇼자 급리 아래 모모데 잉아래 지 진짜 모치고를 매 바스음 데 세야 제 세토무스음 데 신달의 뇌다메 미니치마소 잘란 더 디나는 손자는 가르치고 있음 디 유마샵장하는 저 초세칼의 인제삼리 알아봐.
1: 알아봐.
0: 등하는 저 수수이 육수다 수수도 경례샤 승인서 딘데 근데 인자 디비게 년도 재우래.
1: 레세.
0: 지 지디 참바야 점주 년도 참바야 년도 년도 재우는 아들 모르메 봐수스.
1: 레세.
0: 그나 저 연제다 지 점주 년도리 년도 시게 되네 메소로 가려야 아주 년도 재우래 직지 굴려야.
1: 레세.
0: 대야 년도 재우는 그나 저 연제. The message zero chiata, and Nijudil Toshkip, Tilparskip, Kirang in the Gabri Pinea, in the Kenjo, the Penetoshkip, Zizlingerva, Zizlinje, Jigne, Konazu, Harshiras, and Medi Shogoya, Gugent, Zaju Chigre, Medi Mi Gabriana, Pugu Shoka, Uji Gabriana, Kirang Dina Lonam, you logo to Takoya Homajib, Logu, Jigjig, Mizat. 제제 메바르르 봐. 아니 딘데스 컨데스 디날이야. 지니 타마 그즉 레다스 인서든데 바르 바르제 바르레 신서든데 고제 디날.
1: 아
0: 지 질린제 다니데 게 질린제 디 교겐스 캐널 세세 지그르 봐. 아니 메셔야 수 닷 레저리 디 순자 첨부 좀 데 짐죽 레저 순자 디카르스네 수 나이메 시그레 무레타고 나이어라 아니 미신다 메타 예브레 안에 그런 컨데스 지기 정정 함부든데 남식 저도 저거 하나 지기 로큐브라 하나 좀 그 지기다 로큐제인데 냐 메바니 허바 어디데 소체 건수 규진 시어 되게 시아차스 아니 그냥 저거 가르스는 주고 되는 배다야면 배 직제 배 다시 시즌에 다 수조스나 이제 차소 아니 되도 가르스는 저거 둘로 니가 저도 디 메소로가 이래 참바드네 모저 실렌제
1: 레스라
0: 디 코리토덤솔이야 남베이나 아니 시네 르바 베나 랑고나롤 토게라기 시리탄소 토고마데디날 시리테소 르바 안디게 시리테소 랩제 원자 시리테 양케라 디나 시리마테 고리아 슝럼톨이야 녜제 번교이나 아 파르텐교선데이나 디장모소레
1: 레스레스
0: 디바피베 아니 주거 멜쇼자 메스루가 우저 케비나 비게야 저로단 두레스 띵아주 뭐 매와야 직자로다 둘루니아 당부터 제르바 단니버디르 만조 직 사용 개바 들어봐 링이르스 제 월이야 추베 링이저스 벳세 월 사바드네 제가는 산니지 다관니지 딘제기 내주 된제가조 주거 배통야며 배마사제마 직다 말한수 총세간의 추워와 교부스그르바 딘제기 키에자 통야 맵딘제 임베이나 야급디디 디에 아주 과레스는 대니의 개우레 지디 참바야 지디 참바니의 개제 니에 추고 디 카르스는 도스체제 취케소 딘제지 날 마사소 르바 급디디 다 트리케스 라토 카바요 수수 라토 카바 마사르 스파르시 캡토나 디체
1: 레스라
0: 제모토빈은 대니다스케
1: 레스레
0: 사수 아니 주고디 사제 디날이야다 통야메 차수 좀 미다티 개견 참소 돈도스테 주고도 사수 디에니데 개오 디에 팀 주글레 저리 디에 가르스는 먼저 순자 충분히 지단전 순자 최숨 이야기부터 팀 주글레 저날 뒤대베 팀 주글레 저기 세진아 전에 레저 챔피언아 주르다
1: 레스레
0: 최숨 이야기부터 제가 카지 민 매부터 미초라 팀님들 팀 주글레 저날 쇼는데 최고 매수 지금 동안 얘들 미 지금 매균 매부다 미 최소한의 졸라 마침 팀 진짜 인기 가르스는 벤저가 선자들.

0: 到新的一年，谈到零几年新型病例，今年平常农村人吃粮空，票价农村起，今朝天气是。
1: 现在的那罗马金砖年多给来呢，拖了七年两年为，跟穷大了点修钱呢。金砖起的两只水塘，可里拖他们扫地，金砖天气是这关键，可得新了为改建拖呢，现在修个月呗。天然气通过个作业处理啊，平把我也拖呗，现在看嘛，有人拖呗是我有了。老给了的，看了给了给他去两个罗，平面加入当白搞了呀，平面加入当白给他现在看了呀，我那个。
2: 我就差错不修那种，我那个通过个作业处理啊，平把全部都不是的拖欠了修个应该了。
1: 是嘞是。他呃，最近俺那就作业处理啊，他就谈到啷个平面收入单压地铁了呀，忙持续就尿床姐姐你们都是在的跟着俺你忙不多。
2: 他今天地里，他那年我那前年俺做六千的车接，老久了，
1: 新的。
2: 地主地那，他听我这单子的用水来去，他听我就这样的。
1: 修修的是吧？
2: 但现在嘞，他这。
1: 忙吃人家，他都对了学业，嗯，这假如当下的退休，哎，这他人不是说去，是吧？
2: 但叔叔叔哥讲，搿都叫有么子俺专业学的，是吧？假如当年讲了，毕竟搿都就是没得啥，对他人不是说什么，这讲了养个人，除了养小猪，
1: 是吧？
2: 那恰恰你就靠这个只能着，实际靠这个肯定就说是吃，
1: 学长，
2: 实际的虽然学的是实际的肯定就说是吃，所以说，
1: 但
2: 我通的个有么子，但我来的其实通过有么子吧，
1: 是吧？
2: 现在你就对人家的考虑来是吧？
1: 是吧？
2: 那年前呢，看他，假如。
1: 就就另外，某只的，其他某条单边呢，其他垃圾的边没有收拾过，是吧？
2: 是吧？但我调查查出来，他那地那里呀，很多，可能有人家某只人家是单边，真正蒙古多，其他都他们家可能是兄弟没吧？第二，几乎没收你一边呢，其他甚至讲伢吃了，
1: 那是，
2: 甚至讲伢你们叫啊，
1: 那是，
2: 吃多了，伢家我们这多呢，伢多单住了，俺那垃圾别的没有收拾了，垃圾别吃点是就到垃圾过的脏嘛，这没有收拾，俺那俺那做，肯定其他，就伊啷个当这，嗯，经常个做个建议之一呢。 俺看他最近啷个当垃圾的边没收呢，他那些收银，俺那垃圾现在连，托接这一个单子，看他垃圾也，家里人去托家，垃圾的现在他的，人家退休的退休团队是吧？
1: 是吧？
2: 他那人家被退休，他的出资领证是一个，这个当年呢，垃圾唐道人家退休的，他的领着的，领着人家。
1: 老，
2: 某只单子老没个请教，卡路里的，那给单子，让就是说，俺那地主机，卡路里，卡是呢，某只，这，卡路里几个住几个啷个都是单元，要么嘞。
1: 是吧？
2: 第一呢，老松，那给人家老松亲你们的，俺俺做几单钱呢？老不着几，卡路里的，就老不着钱包没请假，卡路里几种个来个钱不的，社会大学里的。
1: 是吧？
2: 几种个来不着？第二呢，卡是呢，老松亲戚，现在住几单元是呢？
1: 俺俩做那么久钱呢，呃，来这个老早大专啥的，要是吧，起来个，起来个老早才是的，两队有，才来老早，起来两队有，才才是顶着这里啊，呃，下届，俺们来那个，呃，托不当了给的，呃，老早的九零年代的这样个吧，
2: 是吧？
1: 现在
2: 俺做主机才出个幺，这咱第一队卡这个，卡里尔是俺做托他们前一队主机托他们前辈的，搿边，呃，顶着困难那边，吃了那年的这个卡巴吉朋友也，是吧？今拉的国国家。
1: 某只都国家出的啥，那给的虽然不是啥的单元，啥的，可把给民工多啊。
2: 是吧？但第二还是呢，连那给工资直接托到那给免免缴的多啊。
1: 那是。
2: 俺按住他这，托他们干那些为呢？呃，第某只单子退休个这制度，还得老师们愿意呢，老师是给那鸡蛋给哎呦，其他钱给哎呦是吧？
1: 是吧？
2: 但现在困难那边，托他们才是交了吧？
1: 是吧？
2: 但还得有，呃，这个，呃，还是呢，我们这个给，呃，卡路贝尔退休拿了。
1: 顶着是，注意吃不得，顶着有呢。俺那托他们这边，学习吃我切个了吧？那是。
2: 顶着马车吧的，人家全部的，俺做，另外个马车边呢，可是顶着有呢，那就几趟不得，几趟在家的，几趟不得，几。
1: 最后是吧？
2: 可是呢，有啥到吃着去？
1: 那是。
2: 几趟不得，这里呀，田里呀，人家这样。
1: 那是。
2: 几趟不得，这里呀，怎么说呀？顶着，呃，几趟他们个，我们，啊，俺这边有的。
1: 都是这些，人家这些嘛，前面那俺做谈的，人家就主要二年的，呃，人家这个的，年底那些人，自己前面，隔壁的，呃，这个阿拉别个对面那大些，前面团员都自己怕客气，人家前些，咱们说他们多，他们多，这里开始俺做大这，前来的，呃，这个六镇青年算账。
0: 아니 디데스 다 나와 최고 우동아 달래 내가 나자리 마 나와 마찬가지 저 수용비 저 타고 우동 제단 곧 나자디 열어봐 내내 나자 제단 더 주고 우동아 가지 다 밑에 저 로고 챔브레 하나 남미 수미 진이래 아니 가르치아 영화 어근이 가져가서 진짜 가르치아 진짜 가르친 거야 쓰기 어라 추 가르친 게가 당연 태어나야 나 쓰기 동안
1: 좋아 좋아
0: 추셔 쓰고 어라 갈 수가 없다 좋아 제단에 동안 두고 열어봐 디 처진지 세우 다 두고 열어봐 디수레 루바 디사몬 카레레 제주 치투 요르베 지르기 딤주 텔이야 지르기 덴자 구구 요레 지르기 덴자 구구 있는 지르기 토덤 구구 요레 딤주 년도부터 긴제 토덤 섬치고 멤버체제 안조 원연랭가 구인의 원연랭가 루바 종족 종족 구인의 종족 조한르베 구인의 종족 중 조한르베 구인의 연샤 안에 칠로는 칠로 미르샤 텔이야 사몬 텔이야 던져 가야레 딜량 안 좋은 뉴 팀질 내고 여러 딜 논조기 장조 중국 크기 딜이야 된자가 까맣게고 여러 딜 딜이야 이거 까맣게 자야 제시 있어야 여러 탁주 도담차 제시 싫어요
1: 휴자
0: 대충 대주 뒤직 뒤가 안 좋은 딤주 도담 나로래 가르쳐 버렸어 낙조 낙조 돼 버렸어 주시야요 낙조 낙조도 계급 낙조도 제시도 도시 그래 뭐부터 봐 세우시오 그래 뒤인데 안 도담 그 제시 딘데 지인데 응 알아서 탄다 진인도 나랑아주 링롱랭이 더듬치기 위해서는 등어탈 더도 오고 열어봐 레고 소토고 연말해봐 소금제 메스레브리다 소금 더도 타고 오고 열어 디인도 아니 지금 다가 고치제 더듬치에 인도 주고 주고 주고 차차야 야 갈래갈래 쇼요니 이제 재미는 아주 디 코리오도 장마 차동도 직내 코리오도 장마 쇼야라 먼저 직 된자가 코리오리아 겐네치 고고라 니네 양주 지 주기글란 거 디게 침다 튐베 주기 손자 디게리아 순교 체병 뉴비치톤
1: 경고
0: 열어봐. 차단 디토네 아주 도스체제 세세 수구 구구 열을 아니야들이 저 비밀적으로 다한테 직내 라리아 니가 하려래. 마다는 니가 하려래. 람 비밀적으로 단가 주디 가르스는 세세 수구하질 랑가 주고데 마마다 바 비게 깨구기스 대야 군조 카와겜데 지그리 카와디 직직레고 규 어느 점주 년도 코리 도덤솔이야 야면은 캐나 진이 락도 카바 날 캐나리아 코리 도덤솔 예라 제 유소리 진이 가르스네 진이 숨날이야 대제 디 자그르 가르스네 즉 둘루니세디 자그르 게스디 카바한다 데로 럽제 델리아 카바 게브제 혼좀 모드 다유제 모드 어두그리 제두그리
1: 라올라
0: 델리아 림버 림버테 마레
1: 라올라
0: 림버테 정말 다야 디 칼로브디네 응우가제 제그레 15 응우가제레 고음숨게르 메사드들레네 아 콘조디 미드 국버에서 갖고 묻었어. 그 무슨 길에서 나도 가봤더니 이제 나땅 승우들 로 죽으러 봐.
1: 저 바로 가게.
0: 근데 로 죽으러 봐. 아니 가지 머리 작으로 기회가 된 거래. 아 머리 다 즉 수순 균 문야자 머리에 즉 지도 레바 아니 머리에 딱 미장 민나다 또 가든 다견 체유자 놈 칼로 제 당게 동안 하다 줘야지. 님자 작자제 당유자 응 놈 미비게 된 줄이. 돈다 여마 땅 알아 좀 이제 멀로 랑교를 쓰려면 미 수수 벤조의 수수 다 제시하려면 더 등을 털 내가 가진 좀 집중 차가도 와 소문난 땅은 좀 내가 이제 제대로 갈로만 거지 땅은 좀 방어 마시는 중어 신기 열이 시제인데 기지팅이 열이 다 갈로 가진 미 권난한 바 시제 하우든데 열이라 먼저 직 칼로브 카지 차차는 먼저 좀 6년도에 콘서 시제 약간 되시라요. 먼저 지금 레고나 대도 2년 먼저 지금 좀 6년도에 로젠데 티디 먼저 좀 6년도 돌래 뉴유. 먼저 로브 좀 약간 마체비나 칼로브 카지 먼저 시제 약을 열어. 먼저 콘서 시제 먼저 약을 차초 말에 쓰기 엄마래. 저거랑 내가 주디 비가 도둑 치도 이렇게 비게 계시에 도 엄마래.
1: 휴자.
0: 가르스네 자가다냐 다 보고 있나 봐 보고 있나. 가르사 즉 쓰거든 와.
1: 저거가.
0: 엄마 보고 있나 비게 비게 칼라 키가 말에 비게 슈바 수수 도가 전부 제 비게 수부 야고 슈바래.
1: 저거.
0: 봐. 제가 즉 컷 이제 가재 가재 마담으로 와 수근 수근 내 마담 시즈 시즈 마담 제도 순간에 쇼트 그레스 제기 여러 자단 디인데 먼저래 카직미 인제간 토인데 선배나 가고 싶도 자단 디인데 직 배매자로 녀다면 라모르단 라키 돌아 두고다 슬레베면도 아니 라키 돌아 먼저야 탑시 가리 여래 스디 아니 인지 민지 마라존님 교육 자가 다니는 토처 슬레브라다 먼저 제도니 먼저 어도니 디 군주 다인 그래
1: 레스다
0: 디진 버텨 말해.
1: 레스.
0: 디인데 아니 아 저 직 대니 편보건 전에 이제 가와이 모두와
1: 연락
0: 못 해도 숨놈으로 샤이웬. 아 뭐지 어느니 디 칼롭디 놈

0: 달라니아 직 비미적으로 다양할 집제간에 저세 주사 예스 저단 디인도 창매 파주 수지 최소의 날에 직 신바 마신바 딘데간에 직 파주 돌레이 나자 파주 친구인 딘데 파주 나로나스
1: 레세
0: 주인로 세
1: 도지 레세 도지 레세 글라탕 안 줄레세 죽디바 까마 시잠지도 글라게 직 단다디 랑코로 뇨존 집에 갑려야 인지 미지기 다 템도 교류하게 디테일이야 개지정신디 즉 양장 어쩌지 나로 쇼이
0: 사실 다 템도 교야 된 건 진단 전에 모두 사업 뉴디 다 뒤주 다우치 날 템도 로스 티어레
1: 저발
0: 다우치 날 진단 전에 님이 조용한 날 로스로 되네 양문의 다우치 날 로스 티어레 다
1: 저발
0: 템도 토글 봐
1: 저발
0: 템도 모두 사업 뉴비는 슈거 안다 가버 봐
1: 저발
0: 슈거 안다 가르스는 건 제가 다니는 링샤 하바스 그러 봐
1: 저발
0: 디 내가 그쪽 교 안다 디 슈거 디 anda de je shugu de anda ni je ge de ji yun ga de ji ge lu de ni je yin gu ba ni je yin du di ju jun yue ben na lo li ya ka shi ne nyu bi de ju go anda ran ga ba de nyu bi cha yin ji ge de
1: na le se ge
0: a ta di ju jun ma zo gon tem du lu ga chi tem du lu ga chi bi ge tem du lu sa ru wa tem du anda ran ga de ka ji ge shugu anda de ma zo de zo bi de do ni mi du yin de du ru ba ni mi du yin de du si le je mo de anda de ma ga bi che ge lu de lu je sha nga chik ju zin yi gmin du dong da chi ma ga bi che dan chuo re ka xie xi ge zi bu du dan chi chu jie chi ji pe ne ga ju shi ka ba yin gu dong a ge la de ne ga ju yin zu da ding a zu de ni ye se se xue ji le shu gu an zha len ji an zha ji mo zhe to gu che cha zha zha ge an zha len cha ji pi mo de ma ga bi che mo tu shu gu an zha ga ga ga nan ji ji di chuo la ri sha sam an zha shu gu an zha de ga ne nga lang ga le par ti gu ma re wa mo zhe an zha ga ne nga par ti ni ye zhe po ru sam yin zhe ge gong bu xin yi de yin bin ji di to dam da ge du ge du shu gu an zha di ka ren sen tu ju ma yun jiao di ka ren sen 자가 안달린 차니 님은 숨나로리아 니제단 초그마레스 니들이나 뒤주시인다 띵아조 레네가리아 지 딤준이도 도덤나니 칠레기 지니도 카징 양디가 세우 메비나 니들이디 응아조 직네 칼로바야 익습체 그와 시에고고 니네가조 칠레기 도덤나니리 니가나 시제담 치고고 여러바 님은 숨나리아 따라 디 안다야 갈라스야 소시엔드 지그리 님은 시네 유스나 니제단 여레 아니제다 가레스는 로바 디날이야 안다 가스 딜이야 안다 가민도 슬러제 감 고자 라케 감고
1: 아
0: 이제 고무 진이 게든 그래 지치도 아니 캐랑기 라케디 로직 나로리아 감 중이래 요 말 봐 딜이야 튜주 직시 그래 튜주 직디 자가 다니는 저우치 세인 거 저우치
1: 봐
0: 디 가르스나 감 중이디 아니 로틀 다워레 감 릴레 야마르타 토토시나 아니 감 구체디 아니 라 라기디 라타 셈베나리 안다 수수샤레 아니 지급이 지 락토 카바치 게브제 모르텐디 바스 팀네 감 숨레
1: 로발
0: 간다 좀이 체디 간에 간다 좀 응원제 체모 주는 감 숨레
1: 로발
0: 아 이제 니기르 봐. 디인도 아니 비게 감 고자 잡아가는 감 숨지 하던다. 감 중이 잡으래. 감 중이 잘라 기대 토스브레스 랩제 카르피나 카르팅으로서 이그마우 퇴윤고래 그냥 그 진이 진이 숨가 이그마우 퇴제 카르스 카르 퇴브레스는 두쇼 그 회복스 등으로게 개가 나로
1: 레슬레스
0: 토스브자 원자 라기디야 갤린차 유스레 갤린 카초선 육육 단고래 직내 롭종을 태고래 롭종 융슈레님은 숨제 태고래 롭종의 태 감정 중이자의 롭종의 태 니네 가르스는 비가 롭종 체제 비기 갈롭에 랍테 가르스는 라게 당불린 뒤 남자 당부디 격디 감 굽줄는 배 격치당고래
1: 로발
0: 디나 침루기 시제 감 뒤주다 물격 시제 감 중아 디미기르바 니가 다세 감 중아 시제 감 자타면 나로 감 굽주단 당고래 감 굽주단면 돌린 거 여말해 제가 어떻게 뒤 제제 디날이야 익선나 슈그니스
1: 레세
0: 레세 레세 튜튜이께 베들이 다가 세기니
1: 레세 토체나 레세 토치지 러스 러스는 팅디 변정농 팅디 틀레공 벽에 롱 팅키 팀디 테테 시벨레 젠디 슌잠 다가 세기니 레젠게 주동 아주 레젠의 도구를 탕 잡죠 난긴 기자체 생긴 접고 용라 뇽원에 토체나 슈그니 땡기 고슈난 거라
2: 차잘 롱접기 지수 제베 김시 깨르토 밍람토 찬이 인라 리롱 알신 제베타 미유 알신 대외 켜바니

0: ki nedo menju ki chenga la gyuntu rokyur thomne lakje sarba tha namrang sarba gyunche mebara thungyu chungyu phegyur chokpe gyuntu rokyur wo hasa thongir mima mengang la mengang thi sojong chebe sane thege julam chenga ki bumra ba yobari rokyur thobe mengang ge mebe gyuntong ne tha thwe mangwe ni si ti sing ni si jibu so ji neda menju chinu ja ngunse thebu thor chinyu ne dong jang a loro zhong kui bi jing ye ji chenje thule tim zo tho རིང ཚུ གི རིམ གང ཚུ གྱུ ལ ལ ལ དེན ཤུ ཆོག ཅན ཐོག མར ཐོབ དེ ཀྲུང གུན ཐོང ཅུ རིང ནི ཚན ཚེ ཕི གེ གི གུས པའི ཚོག དུ མི དག རིང ནི ཁ གུང གི ཉམ ལེ ཐུས དེ མང པོ ཞིག ལ མིང དག གུས པ དང ཅང སུ ཡི ཕེ གྱུར གུན དོན པུ ཅང སུ ཡི ཐོ ལུབ དང ཚན ཤིབ ཁང ལ སར གུས པའི ཆེ ཤི ལག དར ཆེ ནས གག ཅེ ལག ཅེ གི གན ནས ཁ ཅིག ཐག ཅུ ཆེ པ ར གུན དེ དང ཡུ
1: སན ཐེ གེ ཤིན དེ པ ཅི སིན གི ཕོ པིན ནམ སུ དེ པ ཅེ ལོ ཉེ དོང ཅ མེ ཉུ ཤི ཅེ ང ལུ ཐོ ཅུ ཆེ ཐོ ལ སར པི ཅིང ཚེ དེ ལུབ ཅིང དང ཅང སུ ཚེ དེ ལུབ ཅིང གི Lui Tsimbe Chumche Seto Ni Piwati Lhasa Bijing Chwede Lubjing Ki Tuju Ki Lublim Parze Gyaji Gubji Kogu Tang Tang Chung Gye Tang Nguishi Tsenka La Gyuk Chweze Gyaji Gubji Kogu Tang Tang Chung Jiksimba Lhasa Jiangsu Chwede Lubjing Ki Tuju Ki Lublim Parze Gyaji Gubji Kogu Tang Tang Chung Gye Si Tang Nguishi Tsenka La Gyuk Chweze Gyaji Gubji Kosum Tang Tang Chung Dunga Singi Yubji Bijing Ki Pyojor Gigin Tang Sane Tige Gigin Wara Gigin Tang Giju Chedi Chene Pyojor Gigin Chun Nijal Haksam Shubara Sane tege gigin ki lupji ki dindru nazo chwe chaga ka nijil haksam top yubzi. Lupji tadung tuyga dara Bijing ne riji kejin din chang di sojong cheba mazi. Sane tege gigin Bijing tu le to lupjong cheba ra rikzu kyang che yubzi. Je, Lhasa Bijing cwe de lumjing ki jeyo gin kuruwe te dara ngujo chebzi. Lhasa Jiangsu cwe de lupjing ki kyang Jiangsu yi lupji chidang cheba tang Pyojor gigin tang sanay tege gigin cheri rokyor cheri sadyu tuyungwe tang songzhi ki lupzhi zinzhi guweba tang rangzhong zubzhi lakdara cheni lome lupzhin kongla cheri yubba tang lupzhin to zonay kangyin ngunzhin tubara che yubzhi Chita sanzhin le xingzhokbe yungba mangto songa tang lakzhe sarbe mangzola pinpa toba lupzhin yakbe mirib cheme calung ki lumbu seyyu Tengil hasara Pyojor gi calibshi churwa ti byuze toye pege gi nanggi gushuksu churu yubzhi
0: Sengilengye Kongla nganam chu sen chupa dini Bijing tang Jiangsu yi Gyuntu tuinjin jarne kade rok gyur ki chumze Lhase biuze towe pege ki nangyu gyushuk su gyur wara gyundi tangwe kor ki chenzom Goju tu saduro ziwa samu jang Nadung lhase nabasara si kueba diri
2: Chakjar longzup ki jisu Zibe kimsi gyartu minglam tu chanye yinla Rilu ngarsin ziba ta Miyu ngarsin Dewe kibar ni
0: ཁྱི Kala kunu che tegara jikla jikdi ki cha ne meke ki jidu denbe rilung ji cha yidu wangwa shik chub yu. Tegara tesung taden ki chongzu tangbo shibe chenyan topla tegani pyo ki taden tadara tang mengju chaju la gyundi tongwara desib chebe gergung shik yari. Nyewe lo she rin gar zungwe tang zong sishung ki guti wo decho chongzu tanzam saden tang tadara mengju ki legan la mingne mangzo ki nititi lana mebe jegab ki saja sungkhen tang Digi denbe kimchi chungken shik che ne, tuyrab sarbe tanzam gagoro mekdong leksin tupe lewara tong ki rilung rimu shik che yu.
1: Lana mebe yegab ki saja songwa, lo gyaju khebdun le lebe jesong chintu, rangkim ki gabib su de yu jing. Rabdu chowe niwe wo, marmu ki ngodong la niri hajang sewa, tini sadyo cha lung tang kangchar ki zuebe londe ji shu shi. Lo nyushu zogu le lebe cao jipujung, cirin ki, bovor cha suima kya ne, jesong ki chisu de, bola, chogang chenpyo nang ki, Neki, Jengyuk, Limi, Sumchul Haksam, Lundu, Yang Chogan Chenpu Shinshiki, Beze Changma Duyishin, Si Xie Yubzi. Dejo Chongzuru Zendyuni, Tanzam Songyu Rinshuki, Yumi Shikzi. Lujuji Jembe, Tuyrup Kongme, Lurup Chukjutan, Dunjuru, Degara Tuyzang Sumle Mibatan, Zendyu Kimni, Sajati Songkinki, Chesi Yimshi. Degara Tanzamki Sidi Rinla, Ryu Toshin, Yang Sarwe, Gubtidu, Tuyzang Songki, Gorsong Lengkin, Hajangki, Jibu Yimshi. Gipshuni, Da Shunni, Rujutishi. 이내양 다콩 하장기 토에 망치와 강강 토초 그 기유 제 대송 전투기 대다르 셰프타 공기 모저 제발시는 균도 꼬리인 치딩 찌르 您送过去一遍多对下岗不谈咱不少谈公对出通阿明呢看家杀过去一遍谈这么可能也够前康拉过去不结个月不是刚才前去呢跟个罗布的图靠普有错别蓝诺的贴吧马赛他懂康济谈卡表贴吧所及那句贴吧谈在新家做呢你个哈将给钱不学那句地道不听满车牛羊场面切在前呢用不是这这种针对其他的是不是普通责任给国人车与帕拉熊蓝小东图吧谈球迷去出车吧苦天也刚谈熊烈康他不上出港界月别康中投进了西图就不马赛牛肉休息林呢恰甘谈出车部所切说了落军退东图个月来入赛地铁经过诺布眼睛去国人这个阿信刚当了周国民我讲蒙西这个历史清不提俺最近的体位立把中举入金宋特别这些不是这些特送去宁都军人也不恰及记录你都下面交接落落得出创作俄里斯国内创作陆剧康谈不得遵行来接不谈忙错给了所经济逆天昂提高的用呢特送去等就年不谈别的比宁都批瓦的切约不是大家得出创作了推上你叫居民集团成为对叫国际约不是提高了米仓嘛索马塘土葬仓嘛尊重银关注这种针对起徐南局孔德电表金西给大家本地站的向松江七星有事
0: 第一电表金西准备第二重组促进塘北龙尾机差不多度龙尾中的松南那边水南七零期独自康把口虑开始电的三个月了提到你第二重组对抗日塘部里接下下水南七零期我最前面的行了肯命你了都命运你需要灭把塘托在米吉山阿里面，有被各位吃切心，讨好了帮食堂担保给油。康巴提尼做我所角色隐形，亚克查查的国米都拉，更加靠朋友讲国米都别。渔民男推出片计划，七六七这股人对机油，即水南七零七提到的现象。接着启动国际技术铁轨到我端巴拉，罗居住了那边水南七零七，人金七努鲁天的阿巴堂，渔民队长初级技术长的。让每人吃进体外力别生个科普重叠节目重组内贴个了表。坦赞族中区别制度因是水南七零七贴到了线下。各提到第九重组了行动集团队长开始约把票研究出对切实坦克家务实力。进入启动国际国际路了水南七零七怕这些人真谈阿向农事局及日体的康巴萨巴结构玉米处六百用的金芒出瓦糖萨巴结构新加坡话说，胡大八大前提，得叫重组对抗日尼巴贪官铁套滥用罢了。年冬出炉了，票据新北对抗局的官员，解票抓过细节，而局的内部界做内都前边，新抓过敌对来着六零大瓦汤，得叫重组了二档苏巴来出边对抗日苏巴军罢了。当期促进逐渐不促进，一个级贪赃税局组长持续切入单位，得叫重组票据牛不作为退给数列表罢了。年冬九年了。德州重组促进二倍对抗日西北的二党阶级马列出别同时二点起抗暴人权正义准备的党期促进祖国不错为落地的全民与国的七七东国际核战单位德州重组促进党部坦赞主政重组组军南长二数六零大国组别的天年德州重组对抗日阿巴的停日期年久点了七届国别抗暴人度了开始讲起国的人质预警虽然七零了亚军命运主家当恶主预备康巴西拉预备唐同梅独自康巴内你都及七届国别康巴的预备拍起推及大木球场来学家得叫创作了南沙老外都举了代表军队成为的天下总中途做完了人生过完的推长长梅广场图熊兰小东图别拍的出党老梅班的出党老差价这次长梅错用的特别拍了落着了就搞完的经济国家的破旧康准备拍了行动刚进来没办呢，创作文章去准备拍摄，忙着急，错完日来没得办了，也都做新有。
1: 再多点别错对吧？得叫创作十八百米行动，你这预备，别准去拓展做鬼事实。吃个康乐吃个鱼汤，想起来这边的计划，十二月份你去亲戚家做着玩了，绝不是。你去他老罗喜剧新年一不谈，罗脚松了准备罗铁的，啷个的起来就推呢？可没刚把玉米入把暑假都送。下句听就了咱们前边去，接着你从下面究竟落落，你这心里可就了点没够吧？穷也不是。隔壁的爱的我七旬呢，人家偏的清脏，为着土把七旬的银，是可没得到了些不是。接着你从下面中年落落，家中平面娘这天做起，家不叫好， Nijile Chengyong Jijara Nguibyong Goro Chishi Rishu Tumni Chongzoro Chagang Tang Chonggang Shizuba Tang Xiongchang Lezun Tang Chongnyeri Chi Kebe Wangki Kimki Chowar Rimshin Yadu Song Yipshi Jilu Nidong Yami Juru Loro Niji Kimki Rangunga Yigza Tang Ka Suibe Tuizang Chene Tuyende Ujui Tupshi Komi Bezun Lhoemi Ki Chowar Jubi Demjuli Mi Mangburu Singui Tiba Tang Jilu Nidong Yami Nishu Zanyi Loro Niji Tangki Chokji Nishubi Tumiri Tamdui Chung
3: 고메
1: 제로 니동자미 뉴스섬 루진데 제바라 가르총기 대유 대진 키심주 제바규 대조 총조로 최대 체규 타제티 멍을 거르체 십주 십계 당내 니지 팀러 야주민의 주 초계 신비 차소라고 준비마세 더동 시가전의 체조 카지경 뉴없이 폭삼 남농 총회 니지 레가 치심 답게 편이 초구로 따도 제바신 차들의 요지 제기 유미 원장 따주배치 최제 팀으로 차니 체조 망부시 마주에바라 시오시 로니베 다왕아바라 냠뇽 초돔 제지 니지 소수 멍의 당내 속에 서버토의 샹탕 총대내 표제 초견유부탕 종 신뢰탕 천재대 진키 人군아 제도 제부탕 천재버 소자를 조지 제바라 앞에 소차 여부총유시 소자 제비 표제 국결 학점 심부탕 닌다라 공아 십결 학점 동기 유시 대내 가르총기 차소라와 당부대 임부탕 소자 리급 총회 담상 강사를 겸내 민망부시 따고르토 용대 사용위원회 코종기 견제 작바 인시 니지지 사고바라 대당 우주 접시 제로 니도 자매 뉴스 접시로 니지 팀라 공학 정보 코네 용법 고르티 집실 학점 총 접시 초부 작비 니지기 유미 총 마지바라 콘조로 제조 대로 마세 다동 소자 제당장 럽시 다저 니지기 니티오 유미 최종기 림고 민급 잡당탕 학전기 신자 대표로 체당 디지기 체중 예당소 신유시 니지기 응원의 최대 제법규 제로 니도 자매 뉴스 쟁을 로로 가르총기 산시기 표교망의 퇴조로 체내 고르티 시제 당디 대조 총소로 차소라와 사바시 주부시 다자 제자라 상의 표제 조결 학점리 유미리 바파라 규용하라 제와 사바시 진유시 대마세 대조 총소의 타동 노루 투통 약수 남창라리 따라와 타 겐진 냠레 강주바 최강 침부 준비 제례 망초기 초주를 넘부 지양 소송에 제로 니동 자매 뉴스 쟁을 로로 총소 형기 미리 천염 용법 개장 고르티 숨을 학점 생기 없이 탄잠 미세를 축부탄 탄잠 윤종 제라 탄잠 댄신 타송 사딘 유배 대조 총소니 작당 러브 제로의 무디 시당 자와라 표기 탄잠의 균도 침부 총회 뒤리 시도 교류 없이
0: 생일랜지 콜랑 아남츠 센트바디니 ngari segu dejo chongzo ne tanzam ki pujuru nyongru chebe gorgi tenzom goju tu tanzam yu yi chongban ne pujuru tamsang langlang cha si kubatiri.
2: Chal tui su namsi ngun dara tugu mangzam cheba ta chak jia pop gup su choro na ta zangbu jam yang sar wo su su du mi rong.
1: Shamla nabu tsui mutu che chudin zuwe chida shibe nang zinji nang dun ka sumba tu tang nabu gun tu deja tunji ki zawa tamburu zingu shibe zumi ji sinxin na shu.
0: Denja tunji ni mimang ki diji tang, bianjur tang jizu pige ki ji yong tang zhwa yu. Jijib suji Xi Jinping ki denja tunji le mingne namxie kejin tang changgu zubdun kejin rubdang rinpa nang di denja tunji le dun la timzing yakbu che gyu be gangji rinxin la seshe tingsab nang yu. Denja tang zhwa yu qin tun jung min 차도법에 근지 강례지 뒤럽 지다라 피게 지나자 내둘라 군디 지다라 땅나자 강다라 뒤다 남바 군도 된자 된기기 자와티 담보로 송괴발레 뢰인 부자면 동미로 된자니 망조 대두 레준기 응은지 차지리라 산에 땡링 피게 용외 망도양리 제괴 조대타 된기 안주 강인롱 창마 된자 된송탄 카티더메 망조 규명윤의 죄나 된자니 답디슈기 리구직타 레리카 경연에 지나 된자니 피게기 응은지 차진리 총결당 총대기 총돈타 조준 알레네 신조 귀기 튼기 초와타 짐주기진 링내 요거 제파르투 된자기 응미 경연타 충사타 응미 사르 유베 루잉 템부쇼로나 레즈 용인 치신 지게기 규지 제등직타 제규이키 체류 총딩직 삼로로 료잉 쇼딩직레 딜링키 초메바차디 팀장라 동해 용스이라 지조라 쇼킹얀 팁시 대응안조로 덴자 된기니 균체도 메바타 대외 대왕키 삼루키르 미롱의 정규제유
1: 덴자기 타제 렉바라 송구나 통마라 삼루 고라 딘도 동구 덴자기레 좀 망치외 종자니 삼루 료잉 쇼르바타 도시 신비시 미라레 급가라 디팀레 게나 균메타 외미킹이 총자키 내주 침불하 미시 연구여시 삼루테리 유린케나 료잉 쇼르주 녀지시 덴자 튠지키 듄토 직잠타 체큐잠키 용답 디네미 테나 아주 튀균토 덴자 시제 티자타 니즈 롭스비네 덴자 기도시 강정사드 강사 강토 자바르 치고 미리카게 망소라 덴자 심라 조바타 자주토 튀와라 치바 년가치외 곰시 人工강 돌아와 딤듀키 외미킹의 人工강 체시리 치바라 티륜 체디 미창매 덴자 심바타 미창매 덴자 송주티 지조키 튀몽키 문진식도 조바 치고 겐제네도 동주니 덴자 튠지를 탐진 약부 치비에 갑자시 미창매 덴자강 튠지 치비에 겐제 효비 네바르토 미창매 겐제 정주 치고 대유리진키 떡구이 토담키 겐제 튠균 네부 치바타 튀균도 덴자 체시를 탐주지 치바 존에 협공탄 냠대 루지를 탐부로 미부지 제디 외미 징의 아잠리 시도탄 아잠리 탁주 아잠 장시지의 치고이고 요시 리카기 니르종 치부타 튠기 챔베 제베 긴지 코네 덴자 디체 디조르타 괴조르 규림 센딘 토동아 레미 소종 치슈 치로 당디 덴자 랑제티 튠기 니르종 기 규림 시부르 캬바치고 갸지 레제베 人工강 동린타 랑긴 증축기 덴자 기 더구바 약부시타 망조기 티라바 약부시 제디 주주 님부르 테니 덴자 기 가고 타타 님부 송괴
0: 망조 인친 튠종 데네민 튠종 인양 따도 두고르치 덴자 튠기 티 Mima mangzo ki ceso gyonor ki denja tang, jizo shidun denling tang zhwa yubi, lue ying bu zamyang dong mirung. Mingara, rangzong ki chasha ka, pege denbu zhushin yubi, pege chizam nyurci, denja ki taze ti, tiwaya gyang denbu sunggu. Nganzu, tokta parasum tu mima kongdu gurgyu ta, ceso kongdu gurgyu ta yung ki, denja tuengi ti, nguense tuibi nebub to sha di, chungsa ne temzin ta, yundu temzin, yurin temzin je che ne, 균자타 응음이 경에 직경 밀락과 체구 덴자니 유종지 쉬다 대자 치슈리 만주 로심 직뒨타 닝류 덴종 체디 다두 능중 미동외 견지 줍심라 덴네 덴자기 고그라 덴송타 김장 최동망비 뒤디송 교신 덴자 긴송 체네 강종사도 유린 대괴탄 뷔제토의 폐계라 송종 체구
1: 셀리 콩로 나버지 신초바티니 제덴즈위 치다지베낭 진키낭된 카송바
3: 退堂那不跟托点家团结一早我谈不如经过写别总比三不提示天地绝对作为其他级别能在寻找大家小个音三个连接他的天呢三星不提呢蓝天你们冲呢盆中龙城年轻的空别给龙城级三九六贵的观众写别七地里真提里俺来真作用修给点子龙主义下面那把嘴母推荐三九六军队写别能在三郎有把修军队三九他也叫出来观众都不理你
0: 三九根对根种列进去，三九根对南迁。三六一，茶街城西店家人家翠果的切的，今天特别请女婿你来来领点下。下面提过去南端西边，等在成都来来领解说，我就能是。茶街城西店家及人家翠果的切的你，城西店家集中来端过去，当中央堂及其阶级关系，各自来得了团结级别切的开进食堂，城西店家集中他。 茶街城西店家托他们随意说，决定给陈书记郎家团聚级别，切得女店行人行。第一美女呢，茶街城西店家及人家最高的切过菜店头动画堂，城西店家托他们给直水堂，南水推广长途动画，城西店家了店呢，城西三百批聚堂，团内批件了给人级别切独立。茶街城西店家及人家最高的切得，年冬资助率多级别参与人员数六大的大约八堂。
2: 茶街城西店家及人家最高的街道团结前呢，偏在团北建林桥街，这里来往的清点开为建设的西村呢，居民是被单独拦住做距离。日日间，农村人家特别格数，看到社保托三，年月托车个。三个连接，让街区六个三百组中，继续接入东区的下，下面提过去南端西站，边住南宁连接出入，我这两个人。
1: Nidhiyo sargubi jikam nukyu juu nai shido chungwa rishina longa zinki chargui junga bhe rin. Rangge ki lokta sabba zhugdun chi shu chi ru tangni junche mei bara panun dhoshin bhe lokchui gugu gangyu risha. 제급 뉴규주의 대유 긴그룹의 응우주 제발신은 롱아진키 철거 종합회신 랑제기 록슈 그리고 응아신 로렐 찬염자정아 예매 판유주주당 뉴규사르베 송우의 도르체 응아르베 망토주주 제르준 퇴레티 방미 비두 롱류 주의

0: 中央农村年轻阶级联工级老年党年轻立前接着开罗罗针对结果促行习主席陈毅堂习近平给领年的长辈接心说阶级联工级老年党年轻立前接着就咱们一级级阶级年轻立工说一级级年轻组织呢积极年轻人点把他他定级针对结果的轮住把他军队年轻人把他
1: 三个月前到前边行呢习主席陈毅呢主席习近平给期间的预备加入过开间堂就在开间训练路中说了准备天然接定前的主席习近平给盲主记者做了军队动画堂盲心集团了军队动画没什么各位点击孙杨特别局呢退入三百中国国业东开堂杨来一片起艰苦为结合前部送人额不参与习近平给领年了将被接心西边呢
0: 主席习近平给领年军政堂配给了托古南委孙杨特别点击他们主席习近平给领年打击中呢结合打击用话堂领年多不起来呢没力多不起用话体系公布什么堂领年学校了接待堂陆局级的军政用体系自我什么存不起的业绩大落过错了习近平给领年公布地位团结堂主席习近平给建中军政级主席定设备领年级做接下来签约吧
2: 三个月
0: 哈萨重建的城管区及七段电修督促及巡逻连续列的开进行中下，下面提供其他东西不？等在群众栏内连接所，我这里是。年前啦，人力局局接电报，来队局中局队这边哈萨重建的城管区及七段电修督促城管万达唐金图德拉安尼尔瓦塘巡逻连续局规划明年，克莱塘两个车间超二绝对接班了来队开进行中的，立刻给两个车间去让上那两个车瓦塘连续电报用完了，让他们扛立。
1: 三个月前到中华的时候呢，他定给七段联名队为督促呢，表里开来突出人们的中呢，连续两年七段家长团结推送扩展七八趟，两年七八七八趟，党个参与忙不余。天呐，春南去赶走这位南夸西北瑞最康所开来忙不歇去，拉着团部这八趟，人不是特朗普说话，偏得给人连续动画借钱呢，永远给两个参与做些的出来呢，许多两个参与给结束全部投票八趟，加上许多两个参与给我们去呢，联名队为督促的呢。
0: 来年运作了大的习近平马赛，培育土协助八趟，连续七天把酒楼啊，每次运动动画阶级，各个开进时间里。电视运营署城管局秘书局局长，忙办习俗七个组呢，两个组跟了连续戏剧台级录制堂，来日七个级组织，两个组跟了新冠车队所集团南北习俗组队，两个组跟级连续级各个不停进堂，比如来年春联七八堂七级组，连续级跟来了南明安连队八趟。
1: 내륙기 탑람 체리단 준비했고 차고 제바 초용당 14전기 집에 내수 십시 터네 순우수 내수 땜보 용화당 로딩앙 레가 담토바라 제바리
0: 세르게 정연소 정리섬 아초 심캄 로결 키테테카바 잠샤 샘라 테고르 키나 등 십자 던진 손주 라네 링에서 모르는 시 니투 사르구바라 표랑 경주 미망 시중 생주로 성동 칸기 촉배 생주로 용자 손도 내 시도 중화라 식나 기종토 제베 니슈투
1: 추루이기 뉴제 튼지 표기 맨주 로규 소중 니세 교육기 레둔라 팀으로 슈바타 정용수 직니 숨가투 샘간 로규로 태지 가바라 잠디 뉴제 폭비에 망조타 로규미나 콩츠 냉미소라 칠레 개젠기 샘간 로규로 기 레둔 비탄 비미리샤 뉴치 샘랑앙자탄 둥에 침부 소시바라 밍네 랑종기 랑종종타 총기레 종 총대 제기 림바시 샘간 로규로 말라타
0: 经济录制蓝水作业，结合出点得当五连塔，并且行进塔重点去罗局罗，香港罗局罗立即开展年节主力行程，卡苏姆拉局内车马拉特色唐波局域，台塘七级三内提个平面期，面把各组别起来及立即端把马赛，七个中立别香港录制外洋岸内，七公级主要级别明年宁美的青岸相地修个域，六级破别忙做规制区域仓马拉永泰的样，面端把西藏规制车的啦，面端把月巴塘内亚蒙古塘村镇级面的月巴，过去面就。
1: 面积建立预报，深港级罗局罗预报参与。提醒，甲部先将其处理内置各地忙作及深港罗局罗六级总的前呢，前来开展及七级阶段忙作及东岸塘三内四级区域。大湾个别次一年级初级中二班了，临近今年面顶国际初级制度了，深受大湾塘深港啦梯团参与。参的立队，天地先局罗各队观众立前南彻底续编南团卡仓嘛，临别前年终续什么人？
0: 立前提总体艰苦难堪，策略王扎拉他，谢谢的千军难堪，菩萨成对了哩。
3: 谈的你，毕竟去七岁你就自己打大事。
4: 想了。

0: 부계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긴다 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식기로요나 범식기로요나
0: 계란이리야 복범을 가르쳐 온 비이네 나도 김장디 앞서라래 단단히 지존님보다 정말이 지존님보다 진입이나 나도 채버쳐야 보고 깨부다가 보파다다 보면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채버지 규례여 말이 이네 다신 정말이 지조 사브리 어제자 당에 선준 예배 두드려 내샤 다시 알롱진안에 싱주 요상 지고레스 제제 양스시에도와 보 니아레디우드 직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人家跟周记别中长中车座天松比人家有三千年车站他在等七八年人家第一基础人家给停车间都准确就快车的人家第一基础人家给结合基础还是不行人家马上马上那是跟这些东西是多那是多少呢呀马家呀今天呀那是第三呀马家其实现在拍摄技术结果了
0: 보랑게 부구 잡된다 간발리 데티제티게 파 춘좀살 개규다 드네 춘좀랴 야구제 떼셔 아
1: 레츠 발라
0: 니야 종배 아무 쓰질라 끼어 슈로스 깨단가 친구 어리 먹어 쉬어야다 좀 어쩌야 되게 니야 제셔 다 보랑 여 규시
1: 레츠 발라

0: 教经志，从俄罗斯读的。儿子，什么地方是读？儿子，让开点我哟。俄罗斯有那这些，俺恰普琼松达，就给咱们看中的。
1: 哟，恰松是吧？
0: 嗯嗯，就的，看到我们光脚点的是。我呀，教经志，俺都是在的，叫人给从家的祖籍罗基子西扩着有呢。 从家吃着就怕下，将来那个牛吃多，天天跟着吃不得。
1: 什么地方人呢？太吃我家的药了，可里可里吃吃不着。
0: 可里可里哎，俺们朋友过年，岁岁人们没过吃不着，叫人对的。听上两个，姑爷可把药着。俺从农村那个腊八粥馍牛排，破些没选的是长吗？吃了阿婆亲戚，用不啥大大啥子罗用过没多哎。
1: 俺从家走一遭，吃了是大瓜桌头嘞。
0: 交警局让三门钥匙端的，叫人俺做他正马事。人呢也会钥匙，等一呢，远点远呢，远点越别叫他端过去不？
1: 真的，让给俺歇歇等个月呗。俺什么地点当街，从家的周边的。
0: 俺都是点呢，从家的叫人就不要那么提皮大门多啊。地嘞？
1: 地嘞，家里。
0: 地里家里，
1: 地里几个啥子类别地里呀？俺俺是你们多，吃了阿婆就干起呢，干没着。
0: 干是什么？让给俺呀，从家的有啥子，吃了阿婆就是有呗。
1: 哦，叫俺俺你亲戚看见你们多喜不喜？现在俺叫人别上面把些皮，叫人给钱呢。
0: 从家的伢，不拉给我管哪把麻子吧，我不要去做皮。
1: 大堂的，婆娘妈就讲你吃了阿婆就干起不赢呢。
0: 用俺有呢，
1: 天山两个还在用不，一个用过有呢，两个的七个人。
0: 叫人停车是得不赢呢，不论可丢车都不着。
1: 天山几人给？廿四人给几十大个人写死，唱个写不赢呢？廿停车生贵，一年包了单，怕么你俩学么女把待遇？
0: 啊，
1: 叫人我那停车生不多哎。
0: 我那应当，
1: 其他的两个车啊，主要给三楼的，俺是内有。
0: 听山，
1: 俺让做新不是年的，新来趟庄里几伙里啊，高考前嘛的吧。七六个几天还考不起过多。听山，七六做准个来着的忙不是，喇叭都创建那里啊，啥干的，专干说，连续可把切切实。俺做新别，岁岁三老呀，颈椎打过多。
0: 内陆的大事，但内陆的叫人就我给没到马心，吃药是呗。
1: 嘿嘿，七六专门来边疆那收药的，俺几伙没得。
0: 俺让做虫子，叫这次的班队虫子呢，年初步落山的，他不，这是团长工资有的。俺做他下几次穷，俺做去了，没日子日子，他的多少钱两个菜还请不来，俺做弄不几杯米的个，肉肉节，连米肉还是吃足吃吃，两个吞不赢呢。俺的怕着做了用过这了，两个子连杯都不晓得，这是要买的吧？
1: 当然叫，看俺是我那全部穷，
0: 但第一样叫人家去点不他去。
1: 嘿嘿。
0: 看是周弟，俺又没小了呀！叫金枝大姐，
1: 伢人可把有啥子住着？让俺你们都免了，是不是到东行那儿去啊？
0: 哈，给人家给钱么？看他叫金枝让起来作业也不打，伢呢从他身边爹娘也不，耽误个些人他去下。
1: 大弟，俺要俺是那休息去。
2: 来，波拉，谁去的？我打算去让用啊，但是让从家的呀，用不了就丢给啊。
1: 我在波拉。
2: 可是，我在，你这东西怎么用啊？我见过了三十几个去，但是我自己不要吃里面的。
1: 波拉，那你波拉去让仓库收皮呢？从家里也用不是米多。
2: 大我记得贴上一年，光我们西平那边子来民多。俺做长村那个七楼的阿宝中年的作业，大我记得拉着光我们年端还是多少人？哼，那你大做人家年看了嘛？你不是西部地区有水多？那对了呗。年俺是那样的，让爸爸你家楼里下边吧。小孩不干了就是，他光大我就吃用多哎。他今早的不论多么认真。
0: 컨테스트 오래다.
1: 보라, 굴로만하다. 나를 덥시 제초.
2: 봐라, 봐라. 다 굴로만하다. 진주도 어디서서 사무시탄 주션.
0: 허야든 너 사무단야 가려래. 미겐베 칼라니, 자신베 졸드스 제브리. 보는 레나 곰칭아 제바지. 다그라베 미스도 지다.
1: 보라, 다기랑 토제만하다. 나 탄도 로춘주리. 네 가래 겹지 보는디게 제토 붙이기.
0: 보르란 제바다. 고부 우즈 켜리는.
2: 봐라. 다 소만하다. 부에 심바 기부 요마지.
1: 보라. 레가 가리네 고조드 리그 좀 갸지 갸 용버스. 소이네 켈린 투마지. 잠니 토가 착제민의 망부치. 바제 창미다. 강에 망부 규제. 랍진 차샤 주부샤다지. 나조 강에 중세 체바. 할래 요마지.
0: 가래. 다데 죽드 무슨 주네 돈도 삐딤난 깨지깽깽 셔야되지 난저 뎁날 초아지가 요마르다 난저 주저 응어날 초아지거래 부징주도지 다하 고승에
1: 니하 고스 보라
0: 다 오늘 안게 너도 너면도 아
1: 니 너미에
0: 가르게 돈도 너미에서기베
1: 보라 다리기 판구디 니 매진난 그 롭젠 탐구디기 이내 민예 로돔 냠미라 녀 포삼리 유구이 팀에
0: 쇼스게다 단다 라괴낭 레그디 쿤추그민두겐 돈도 푹삼이나지 하 게마말로
2: 다 디스 디스 푸장기 총가디 도시안의 큰 용스마리 돌라리 토가민두 단도 안제 보라기 셸마냠제 다 디 근데 치고메디 선이랑 발라 조스네 로피그디 도디 안조 깨지 야고 시도
1: Les amla.

0: 계사 가상무가 보는 친구한테 다 로스문도 조치입니다. 돈도 추조하면 누구야? 경서 쌤들에 나야 쌤들 누가?
1: 봐라 검증하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응위간래야 보는 최사자 돈도 양 응위 사업이 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요샤 다야 보는 그제 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매네
1: 말해봐라 다리 비우는 거를 티십지 야도
0: 아 레나 티십주 에 베스도 메타
1: 발라 투데마나다 다사 비우신베 알레 주가 주샤 알레 주가데 겐쿠니 소스체 주가데 나란조 돈안기 주중 레르나도 겐자링기 제자 무빈티게 알레 주가기 주제 유럽 제아솔 단샤 휴지시게두 론이나 무빈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본래나 고음치 십주 론이날 퓨르스에
1: 그 보는 카직 제사샤
0: 르베 땅고네르 봐 그나저 나 겐고려 싸워지고 요마르 봐
1: 봐라 그 녀 볼랄 싸워치로 마도 그는신 볼락 양 무빈야 교야 무디는 말했어
0: 야야 잡진 커이네 다 이는 얘 차워도 오네 첨부 차도가
1: 봐라 다시 피우쪽에 신비 알려줘가디 나란쪽에 전난기 신비켈에 안 당구되리스기 종위다 종시슈니 통진다 개표시다 난시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님백을 이미나 나란쪽 님입니다 참여 기재 미요주네 또 저거 잡지에서 여말라 그로 드럽지에 그냥 여말이 다른 능시제 나쪽 신비 부조리야 고자자 지지 구보 고하용래 당원에 지도 사업스 니에데 거진 첨부 시다르도 와
2: 징게 도와줘라 노피비 근데 충성
3: 저 제스틸라 나랑 저 랑교 중 진데 싱데 톱중 와
2: 제스틸리 제스틸리 전에 야구 충분히
3: 딩원에 나도 요구 싱베 알레 루가게 롱아 따따 깔레 기베 제우시 나랑 저 모두 배준 체비 있는 간에 탄도 모두 제 시주기 잡교 첨부 두고
2: 나랑 저 신비 알레 루가디 휴력이 피해줘 단 야구 팀비 따레
3: 워시 반도 샹스 슝기 캄프사브 야야 레트퍼게 미당 주제 차상부 총수에
2: 차상부 총수 난다미 제스니에 비게 리용을야 다가 침비게 최근게 겐키부여레
3: 레트 신탁 니즈 근제도
2: 어다 구르샹기 중앙수와 디지리 숨주 소지니 어 당다 지리 주고 수에 차샤 어 뒤제 텔 난다미도 어다 비게 겐데 제시 중도가 키도 어다 도레 겐 뒤도라 키요레 종신쇼 총례 레트 로산

0: 발라 발라 삼지 좋아 나스탄 기스기 폐지 폐지 기소 면조 발라 다 근처 쇼래
1: 당한 점 맞지 나스 근처 동기 쓰도
0: 어 나스 다스체 양자 양 나스 다스체 양자 치기스기
1: 오 전 폐지 기술이 야 좋지 장월 머단제 승기 파 조금 맹간 개가 규다 나다 암라 님도 부구 커져야 되겠지 남사 죽을래요
0: 레스 발라 다 오는 거 아니야 죽인다

0: 괴문이 컵리는 거고 시켄키 당랑바 던지 남주이
1: 괴문이 컵리는 거고 시켄키 당랑바 저시게비
2: 괴문이 컵리는 거고 시켄키 당랑바 게준이
0: 체규 매배 채팅탕 카발르 야마치
1: 게르기 체진 신라 매주
2: Kablugi Yuju Saba, Nirishi Madeva, Mantu Tunshi Yube, Lanzang Me Titil, Yisub Chigu.
1: Mang Yongi, Kablung Wu Chene.
0: Deku Denbe, Punjung Jungu.
3: Mang Yongi, Kablung Wu Chene. Deku Denbe, Punjung Jungu.
4: Shamla, Lung Chin Dukar. 清水多吉塔, 空气波拉, 西别, 帕西提塞罗那 龙天对嘎地, 对切拿 清水多吉, 落着七摩尔摩翠板, 拿了罗贝吉拉, 魁波拉吉刚过切板, 满年板, 匆匆给不嘎, 这不要不马头的 冲给拿, 阿不久把住居, 两个萨不西, 国族别, 藏地盘大不银 铁吉拉, 捏嘴肯这群有没提 Tirin Muthune, Sensei Yubishu.
5: Jojinju, Gale Kumundwa.
6: Kamaju.
5: Ya, Munati Paschida. Chukandu.
6: Oyachu.
5: Langasa Legdi, Gale Chamuyorda. Nibjada, Lapegil Diego with Ajanja. Tendo Shongalanda, Gongchine Chioji. Gale Tinde Yune, Susu Leo Susu Makuina.
7: 미통주치기다.
6: 야츠쯤기 징르장라게 슝람소야가 라제 데스 르브로체나 총전한게 람스 라제 앙탕고도 치도로
5: 저 징르라르데 버쇼시에이
6: 쯤기 디 버쇼 마르다 디니에 푸쌈이
8: 징르장라 피기 쯤보조 다수 겹쇼아 드림문에 내주 쳔부시라 중샤 야구 중샤
5: 金章啦，你去让他听到学语。
8: 也难做呀，给广播学呀嘛的。
5: 妹妹，金啦，我广播学你妹。听你阿母那听到是金来去让学语。俺让老大。去让给爹娘了，俺是给了给伊哒，培养人家新年一万米听着有呢。米爹，熊狼组织你来做了姐，连米艰苦不吃就无人送不多啊。现在，听你阿去让了，米听着是我最熟悉语。
8: 预备。

0: 안 믿을 거 봐요. 안 돼.
1: 아, 시다. 셔버 페이지. 민리 진저도 왔어. 나다 청수 치부지. 콘투리 랍자 주뉴 유자. 게이 피니가 난다 요마지. 텐도 인게도 스킵싱지.
0: 오, 진짜 이모지. 다 쟤는 조기야 돈스다.
1: 레스. 저 진저도 지. 저.
0: 오.
1: 저란 됐어다. 진라게 저란 됐어다 승기.
2: 나에.
1: 오.
2: 요요.
3: 진라라 공감사.
0: 우란 둘이 물러다 찾아온 짐벌스기도 해.
3: 라인 진라.
0: 아니 란데 내가 현재 뒤주 그제 치수.
3: 어, 다치 치수. 섬기 다치 봐.
1: 지지 진라. 코란 내 후부시라 여지.
0: 다 쟤는 됐다. 우란 선인의 제 안님도 님 가셔실 내가 쏘다.
3: 레스 진라. 터제나 진라.
1: 터제나.
0: 터제나 소마리. 섬기게 원조 딘데 치두 좀 봐. 지난 얘기 저와디.
3: 진라. 왜니 페이 지금이.
0: 디샤 디샤. 오늘 세진 안과 차르지래도 와.
1: 진라. 딘데 수만난다.
3: 터제나 진라.
1: 진장라. 터제나. 당근이 지 주인.
0: 와야.

0: Kesan.
1: Lo bala.
0: Ta tön shugu chi zhuo duwa. Bu jing zhi duo chi lo yun zhuo min duge. Ta kuo rang xi cabara chi tun kuang zhu xip zhi sagi. Yang ta kuo dawa ka xie mo du zang chen nian ra chi gu duwa.
1: Bala. Ta kuo mi gen cha cabari. Din zhi tu zhi nang ma ri. Ma zang ni sa gu di ne che chi li xio le zhuo gan su lo yun gi. Nga rang zhu pui sa gu jima di lo yun gu yub zha.
0: Tā chēne tēp yā.
2: Lō tēn nāmba tsō, tā tānta tsōntū gō tsō wīn. Tī rēngi tsōntū nāng tēn tsō tī nā, tā lū lē gā chok tōm chī kyu tā ngōn tū mī kē lā chā gā chū kyu. Tī nē chāng mā yā, lā chī kē kīn. Ngān tsō kōng wō chāng mē bē zhēn lē mē chē bē kyu. An zui xiang zhong shung nam ki lai zhi di, bui zhe lai gui li zhu chung bo ma zhe, lai zui ki lai zui yi ne gan jik tun yuwa ma ri. Da di yi na ha zhang ki ya gu ri. Di an zui bo bo chi yu bai lai gu zhi ri. Da o du yun zhe jik tu zui nang la, chang mei gang en la ma zha wa da. Nye zui di zhong nang la zi zhe. Ji li ngau zhu ngau tun yu bai xiang zhong shung nam ki lai zhi di li zhu chung bo di. Nye zhe wa li na, chang mei mu tu zhe, tu zhang ki an zui,
0: 新規的對對來給來。他們了,波了。那羅永斌的。我去,不我列。哦,大你新的羅列中啊。咱們得不贏別了。得不贏不,得不贏不贏不。呀,到這他媽不打。來三了。哦,打。新的羅永斌不得。波個三八呀,不然卡勒卡姐。
3: どんなごらした、シャカンブラチチャジェでよるさんちゅ。ラヌゴネ、タンシドルダ、トプチルシラチンドガ。ボラシュダボラ。ヤプ、チャカンドンダ。ダニエスルンルチケア。ボラリア、チェンジュムンジュラシュロチェ。アメカラソワチンク。レスアムラ。ダボラン、アボチンジェカレシジカムジュマ。ボラナルメザ、ボゲランクロチェンジュマ。
4: 来个做客了几个人的啊！不了，俺他的七楼了，阿宝坐下的，主人吃的多，用不用不住过人们多。
3: 哦，这下不的，这下，要我坐下。
4: 俺老们虽然来着，但我几个人的呀，受了钱没？该来差不多不了。
3: 有的有，看没不的。
4: 一年来了，咱们心不跑，心不悬松扎，连些的电视的子，俺最年都是一百，对子上二十下。
3: 他顶上连些些年了，只要一百人民。
4: 都搞不了，俺最来就是当年切糖去的，俺最原来写文呢，年最多两句起一百多，各都是当一百，那我军里面多。到我这前边几里啊，从别生几个，俺人呢要的是钱，连着工资进了张那里啊，完全切去。我那年生几里啊，进了四个月的。
3: 我们得讲个月月了。
4: 日下不了，等那进了张那个，俺可让个钱落了伢子，熊那么说叫过来，让在那做，别上军里面把人拿去。
3: 没要过去可多钱了，好了，
4: 俺来苦口婆心的，勤俭节，胡大伯大姐讲不赢。这下不的，这下。等那退休到松子住的，熊老们手中个老宅的，干年开起，俺表哥姐姐连米草呀，卡些顶些节先投资，连久以来钱都是他亲属，连个表姐也投不起他多了。
3: 到底做哪里人家有咱钱不得？
4: 用不着钱账了，进了账了个，俺来搞不起他能给，连米草俺也一记的。
3: 六开江去干去，
4: 顶这些进了张了，果然七落了呀，听他姐个提对，连着干啥？俺也自己这些些个。
3: 大明顶这一呢，让俺俩经历的没要过去可多节日。大几对张吧，看啥呢？或者写下都是我那让的多，俺那顶这些的爱用什么去？
4: 写账不了，他的七落了呀，阿宝亲姐，今年永不要我穷了，你呢？俺你妈呢？是呀个，俺来没有住不了呀，全身的，顶最低呢，七落十来千算。
3: 这下不得，这下，大爷那两个还活不起来了，但当爹的让公婆当不咱们去了的，
4: 累死不了。
3: 到时候让出国的全部公婆当家全部给买了，得做人呢，顶上个当个门书司机的，上个十来银子，爹爹家全部的。
4: 徐长不了，年月那钱呢，等到老总去过呀，忙不起来的下，娘娘也是他等个门多。
3: 是是，娘娘啥的给钱不起来了，不的，
4: 但俺做监管了，娘娘要的。不了。 제니 키랑게 나야 키랑 춘추이가 되기 내주시 소난다.
0: 다 욕셔보. 도저 시에자 가르쳐오래. 도저 시에게 되나 셈부교로래요 말이.
4: 보라 키랑이 직 소난다. 나도 러충은 도저 니마 루규 셈부고기. 나봐도 수수 보라 루규 대회 셈부고기.
0: 제마 보게 라는 십주 시에죠. 다른 라는 흘러져 니스 시켜시. 어제베 나니가 은이님도 나란즈 겹기 일이 좀 뒤질이야 다저수가 좋도
4: 용아 보라 이내 보라 기랑게 질 자투 두겔
0: 나 견걸 통주시에게 아 리준 대라다 냠메즈 대야 가준 자매 장게 놓아 요 말을 부
4: 용아 보라 당아 나니님도 태저리 나니가 Pola, tanga na ni ni stos kim nge.
0: Yong a bu.
4: Ta jo su se te bon jo jo du. Pola yi ran ku le ma ge ne. Tanga ni che er sa sma.
0: Yong a, yong a, da yong a. Jin yan za ya li a. Nyu ru go er da. Da de ri nga mi bu chi. Bu ran da nim do. Ri jun di ri go ya. 다저수가 용두부디 내 시도게 말해 남미로 죽줄하자지 저부제제 린자야가 냠뇨디 쪼디 뇨그르지야사들다
4: 야 다양보라가 알롭젠스티나스와 내가 가르치네 슌부메베 뇨그르 꼬리스 즈베보라
0: 다 불안가 고아든 제시 레미네 디그르다
4: 볼라 레베다 공에스나나
0: 당가라니 디즈데 디게
4: 제 디슈다
0: 더다 부징주
4: 로
0: 대신데 약간데 야쇼다
4: 레스 숍스 어떻게 지존딘 제스 잡아래 간에 잠깐 해도 와. 하라시. 보라 씨다. 나저 요거 롱숑기 서신데서 지금 빠져 자라.
0: 동안 잡으시 자도 와 떠다 보람 피해지 떠다.
4: 숑주도 저 야가 교그체. 윤주 탄리 교부는 싫으샤. 미잔데 조시다니. 쇼쇼텐 잠벼선 저 시민도게. 라 보라.
0: 어허 따랑게 빼도 저님 재미시라. 시에도 와. 뭐네. 리네 예베 미라르샤. 난저 요구 롱쇼디 사자 야고 시다요레 서버 토즈레마도 사먼조 손자 퉁군 테리아 롱부 시엔달리아 멘고야 요마레 이네지조 닝베 들리아 미자다 뿌르도즈마도 난저 메세그 도고 오네 쵸부 시다르다 부
4: 볼라 기랑게 나야 니마 루큐시 소난다
0: 다데리라 릴리아 다조조가 용바 루규 년가 연바 아
4: 볼라 니가 인다 디밍리야 괜히 주사 머신에 볼라란 게 그생 아야 송주 남빈
0: 뭐 보고 디이네 더다 나랑서 롱부대야 징주마다 광려야 육식 수거래
4: 아네
0: 세면 디밍리야 서베제 수거래 이내 세면고 시간 방 미슬리야 셈나고 시다 여장 메시지 코야 민도 다제 시부 총파자 수거리
4: 총파자라 그 메시리아 두고 근데 등거여래
0: 죄송디게 메시리아 두고 땅야리야 창그태야 여말이 로디 등가 랑그 바바 계산 로숨리 리큐리 내 유소까지 기제 제당가 총들이야 진비 랑가 몰라 샤녀디 가수 진짜 잘부시 자요리 제자 시민크 머루 콕장 제제 나 나라 마 대바다 뜨니 잔부원유다 가나조 야제 랑가 몰라 시가 공부 마세 在西给老一面接下。姐子让个莫拉空那句地给金呗。你想爱人个你们看了三万多的。再么因为你们不白。

0: 야, 보.
1: 너.
0: 다 다 전 조사수. 아니, 시시실 주게.
1: 젤 보라.
0: 다 보라 하지 떠다. 제대전에 대비나. 난졸롱부터 갸침부 건드리면 도 아.
1: 슈자. 제대전에 대나. 난졸롱부에 쌉자 대비라 하르샤. 보라. 니 도스터두. 난졸 요구상 대야. 슝람 캐네스는 가유부다.
0: 可把星座拿出去去能临损的干预吧。创作人不去干了的，球迷肯定听你干预不长吗？谁听的同意？哈哈哈哈哈！小奴呢？小奴哪里去？来本扎斯门多啊？半年穷几百吨呢？日子这里啊，大家做个听可这样样么嘞？一年俺做龙秀的代志，咋个上楼打？老道也楼代么多？听这三路口牛没得？
1: 보라,
0: 听上去做人心也给主要的。俺俺做龙骨一年，庄来他新来几个个到底嘛是？肯定是。龙骨三门庄来呀，新来当庄来嘛些呢？俺错肯定是假的。
2: 哈哈，新来当庄来的没得巧的，一年第一个里呀，少来巧的不啦。人家前边呢，俺俺做龙骨新边，全部巧的。
0: 嗯嗯，明。
3: 给上了，头光头不破都归用了。我用啊用啊，我这破卡的三对呢。
1: 阿姆拉，俺破都了搞不去，老婆打球了忙子叫呢。
4: 有，破的呢，破都起来躺在家里。
3: 罢了，罢了，快点说。
5: 罢了，叫俺哪去下？
1: 看的，伢让破了中送的兄弟们。罢了，给送不得走，中马的，路狗日。
0: 阿里，
1: 太阳波拉个卡尔杰西斯。嘿嘿，波拉，台湾波拉个阿呀，摩托车，几座宁波路局送你跟这多。
5: 我的，几座宁波路局过了呀，波拉人在短时间内送俺幺的。路局写不写我的？
1: 金砖马当广告不要，几座宁波的，跟这几年吧，还过不起我的。波拉，几座宁波个，俺做有个龙边，西边宁波的过了呀，摩托车送俺的。
5: 用啊！几座宁波隔壁呀，俺做美食的对岸都做厂嘛，能够亲戚的来讲讲的。但对岸的对岸社会的，我他读书的呀，忙没事做呀，他们那边娘娘的，读书不起来，学校娘过呀的嘞。对对，没事忙起来呀，过了两百斤吊门都供养要嘛的。我当我那一，去各个马家长辈处的，难到个马家那边处下的人儿的不。
0: 我呢，见过军人行政任务的，督促请不起这的事。
5: 他东头地里多个，六十米那就两个人。别瞎想了，西边吃完爬家伙，老大马宅当住着，北边拆了说个多多张吧。我的拆马脚个吃个鸡蛋，代价修建那就东个人个，前场去做宁波东岸线个去呢，现在现在也要买的。
0: 波浪一浪个，金砖马当矿肯定最提出算对，俺我呢能够拿出来是等级。一年路局都是年对，年顶上个错话了呀，感谢他，朋友做准钱呀，生命上一切都注意。
5: 是的，永久的看上就拉过来了。波浪做呢，拉个你们哪里？顶上是就那幺个人，大波浪个这个真不小啊。
1: 来是波浪，你胡大伯大去。
6: 空投那不最什么天呢？龙城对卡，金州大吉塔，空气波浪西边，帕吉提示。车票总看，浦山真对，总计苏南大吉，车票苏南大吉，这就这说，塔尔盖羊皮，千把回事。几个不得西，刘长江，得西，解散云店。车票难去，免得车票，金州大吉车票。 洛山南街，宝大街车片，塔尔盖羊皮，俺们全村车片专门吃人，八八街上车片，浦山镇对，森街车片，王庄，张金的车片，苏南大街，这些吃人车片，巴山吃人。 Samzhu Chepkin, Dawa. Tiendi Li Chen Da Cha.
2: Cho Ji Le Gang E Yu Tu. Cho Si Cham Jie Ni, Ro Gyo Ryu. Ngan Chu, Mi Chi, Sim Ji Ki, Gang E Le, Nambar Gye Wa Che Gu.
3: Ji, Ji. Ni Ji. Ara, Sum. Ara, Si Da Yin.
4: Ozi Bo La.
3: 不干啥，好不干啥，中单的对不对？好不，他俺这老子了，年过女不大，是不急用的，忙些的给住个月子，轮休多是嘛？钱的用也蛮多啊，全部来中单的用呗啊！
4: 我那俺中单的用也蛮多了。哦你，今晚里也长不学位呢，明年里也年数不一样会缺的嘛？
3: 啊对，
4: 没三十的，
3: 是，
4: 一年来接两年，差不多了呀。
3: 你是观众席啊，给这龙国面去，老百姓这是牛逼吧？哦哦，包了点谁的？对，那个叫那个孙杨东西，空给陆军那龙军什么的喂？哦哦，一把烟雾这枪不一般的，你是吃上装到了马车？
4: 是，
3: 都对呢。这一年来人入党多，而且这
4: 人入党多的是，哦哦，现在你陆军的钱一把，哦，他一呢没缺的啥玩意没都包了，
3: 啊嘞，
4: 不得不写战斗，哦，这一年，包了点。
3: 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得谁拿？那
7: 오지 나 디리는 안 줄 보고 간돌 가르쳐야지 아
8: 네 뭐라고 세고 디리네지 뭐라기 네 가르사 착시자야 어메디 싸우마지라 맹가래 쪽마도
7: 오지 뭐 디니 가르쓰고래다
8: 어
7: 매마세브체 맹가래야 딱제 제가 멋진 비이나 얘 나저디 도르 쪽마르베 뭐라니 나 쉬고 있겠구유베
8: 지 뭐라니 얘 디제 쓰메 대시다 얘랄 세오 디리 nga jili na lun ju chi du po ju to ju o po di nga ne shi kun jum to be zhe lun gom ya di zhe zhong o zhe che zhong a o po di nying jie
9: po ho ran ni ma na zhe ji bu xi la yue si ge
8: me mang gu se ge yue ma zha o di ne zhe lun gom ya di zhe ge lo bu zhong di che be ji le a ne shi di pe de sang zha qin su ge du wa
7: o
8: che zha di ri ne Mongranig Nishikun Jum Siagi, Zolun Gomjan, Yahoo, Chebin, Morangan as a Chaki Yombe Mate, Mengale, Domarta. Worry, don't put it, Tabucha or Sudwamo.
7: Oh, Zippo.
8: Ah,
7: that didn't drink paper, you know, Maranig, Tabucha, Yahoo, Chando.
8: Ah, oh, oh, ya, Moshush, Ida, a lenial galagate, the ah, needy, to say, dinner, the sheer, the limna yungurza, ode. Lozen Lis, Tosme,
7: oh,
8: in the mo.
10: Zerun Gomjangi, Lozen Sensi Nawar, Gershu Widi. Dine, Tadin Manzu,
8: Uyakum, Odos, Grigli Male, Odos, Odos, ya. No, what dinner Uyatins would like a lava more. Odos, Odos.
7: 都是没报，
8: 铁不起活的，没铁不起说，肯定呢，没把意思给铁不马前头马大。哟，阿罗，阿罗，不，啊，不，我鬼话你了，自己去买的，没让你去，哦，可力气啊，阿罗，阿罗，铁不起多啊，哦，没让你的，给那个的是多，鬼家呀给，这龙国庙个老百姓是多，地强多，呀，晚上我的光大，铁去买的，铁去买的去，你到你到。
7: 我的气息，鬼哭个命！我是，妈，妈，妈让儿子说，我是妈，全部是他姐，儿子的年末的儿子，别杀死我，我是。波拉，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 벨라
8: 엄지라 디샹은이니게 내시 군좀 제약이 저런 고미아디제 자제 메큐네세요 마질
11: 라 내시 군중기 저런 검자라
8: 어어
11: 보라 기라인 안전 남샤 코에 균드네 체리야 이신한 고블레 내시 군중기 저런 검자세야 텐조 멍대기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돌이야 맹한게 도만도 내수 심을 하조지
8: 창문소 년아 시기 멍대리 이지 차차제 능미소라 라지지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기 대부 큰이 지금에는
11: 안주 멍대라 가갸타
4: 제리라 이치 남고
12: 차튜소 남싱원다라 토구 망잠 제바타 차자 법급소 초로난타 장부장
13: 주시는부 망나향
14: 딘자 주시 자와이
13: 맞아 중남토 코린 유체리 게디미 동아타 코리신치 조람미송아 차라동네 코리미동와 코리동급 신미인원지의 제균이 개강 신도진부시
14: 두경안추 짐주직수의 송지수의 조람딘자당 여럽주상라디네 조람샤동용와 제규 예린체디 딘자당 딘배주수 코리오지 투몽토 뜨구

0: 我洗泡沫去。
1: 让你泡沫去。
0: 妈妈，我是谁的女儿？
2: 你是我的女儿。
0: 大伟呢？

0: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차 장미 튀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차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정부이
0: 맞아 당미 속차 응위미 잡아다 뇨조미 집이 팀 체르고시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 중아 뇨총양 제미초
1: 난츠 정중 칸기 좀 출러 진조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0: 근데 근데 제 아니 예 컨들 룩지 된데 아니 컨들 아니 모데체 안 장제제
1: 알아서 팔아 지난 거는 좀 두스 좀 봐. 컨트롤 데일리 자 연저 접티 티 조가 많이 봐. 안 지게 유금 실로 직 증지야 여 봐. 안 세지 저미나서 벼랑기 딱 그돌 쉬는 공부 계규기 때지 사마사다 저러
0: 이게
1: 에너지 배치서 규규 봐 강을 안 지 주로 윤종 자다 제로는 또 저게 한 게지 경중 그 따지 루주인 내면도 중단인데 말아 되지 세세 교체 대외견 띵 소르도 야지
0: 아
1: 진에 띵 소르도 자 니네 지금 마음 딜레 마음 지 공전 요거로 비야 규자 뒤에 학생들 근데 이게 잘하는 게 있어 그러나
0: 어디는 좀 뒤에 값이 붙이기 아니 값이 지기도 돼 아니 근데 제마 용해도 다 대치나 야구도 아니 거기 그런 건도 대배가 유수입 금치다 난 하면 주소 님이 그 토와 간대 제거 대사 주소 사업이 날 사적 날 토와 간대 제거 여러 어디는 저 자는 근데 좀 그대로 된데 시합이나 근데 값이 붙이기
1: 차장 뭐지네 영어 럽지 영어야
0: 그거
1: 다 딘디 자기도 쇼 취미도 또 재미 찍 레가 또 지금 바로 대비하다 지금 닌도 친구들 땅에 가게 동거로 봐 안지 제니네 안지 봐도 소소는 그날에 쪼고 쪼마이네 다 빈자이네 지금 셰르들 봐 사지 데지리 루나 사지 데지 친 안정아 데지라 친 대셔 겸이도 세여 데지 용도 야메 지 지게 줄셰 주게 갈셰 갈게 동셰르도 야지 요거 용이 말을 신 거
0: 용불레 핑지 마덴 비쳐져 저번 남다 그 군들 파 피비나 군들 찌찌리 파 드는 라브레제자 아니 왕간 땅야다 아니
1: 어디도 따라 저기간으로 총디 슈체 저 루르스로 드리지진 템지셔다 총디 저 루르바
0: 저
1: 정부 장사 제빈 안지 군인가 총람 야가 안지 시어리 숨어라 근데 지기 안지 부글로 스킨비스로
0: 네네
1: 아니 총도 지 용허리 안지
0: 총 나가면 꿈시든데 키저 초대 장단나 야부든데 요 말아 다 대상하는 건도 리유 개발 제재 하는 건도 랭드스 리유 지단 아니 저리치 리유 지다 건도 전전 전다 중앙 우리 망부지 대제 하는 건도 리유 잡죠 제재 하는 건도 대치가 정도 되나다 내만다 만다 차게 야로 다 단단난 랑가이 니 콘다바도 아니 율루팅제 안 땅다 제우
1: 그
0: 랑가디 나 답대보 아마 제니 네마 추이나 든데 땅메 요마르 다 띵산네 뒤던 땅 안날 출래야 야바
1: 깔티샤메
0: 응 깔티 아니 로에 능에만도 디 출로르 든데 제자 아니 로디나 군디 마가간데 로드 세셔그
1: 아 설레세
0: 아니 로디 템베템마
1: 오르바다
0: 로 딜레 체드니요 제제 다간다 디산타 탄다 제고 가딩다 로이나문도 고자 때와지
1: 아니 로 로디 또 티샤라
0: 제고 로데 로디 나문에 야부도 다 페샤트고나 탑서 다 로디 페 텐자 페 추디 니시 쯧시 딱다데 로디엔 아니 곰데 야부는 거 아니 군데 연나다 진의 카발로 통해 예바 니네 다수수 땜다에 예바 숨 자전 땅은 수부두야 이나라 거제나 아니 로디 예나 레라브는 거 제자 아니 아니 소소 개르크 난 자전나다 대스다야 예바 알바 안 남은 있나다 대스나다 류지년다 지진이 되는 난도 레글로니 쳔부티다에다 까타체제 도그레 아
1: 피야친 저르데 체 파르클다 오르와
0: 아데 파르클 나이제 도그레 차네 베디 캬베 나요 마템자
1: 가서르디 에르와 아 딘디 직 디와 마르 트론스 치 용게 겐드르 쉔송게 쿠율 치레 치야 쇼라 디 두시루 근데 차도일
0: 다디 난 다디 산 거서르다 트레이너 거레이너 다디 산도 tanda jego kadinga yang ndo tongde paru de bta kengo ina re lo chunju ina re kanga lijon je ya lijon chubu tanda je ya ba ani te ba ji ani karso gor ta kengo nin ta an ta ba re jin ligu lijon je be na su su na ne na de le pen ba chubu tanda te ba ani su su da ser rin ro na ni rin ro te ya ge de ne ani Nāng dūshī chīk chā. Ānī māngsē tā tāndu ngāntū kēnggō lā yinā tā tāndā jēgō kā kōng mēnzā kātē chā bū tā ānī kēnā būdū yā bā.
1: Ā, lō tū jū
0: chīk kēchū ngū lī yā bā. Pēshā lī yā bā. Nāna mēnzā yā bā. Tēsā yā bā. Tāndā jēgō kātē Yāku chayāku sō nā chāgyā yō mārā, sāmru nār sāngu yā nā chāgyā yō mārā. Tā tīng sāng tāng tā
1: jīgā. Sō sā bā, pāngu tōng kā rī sī tī chā rō mārā. Tā tīng tī jī khūryū kīndrī chī tā tā jī jī yā, sāmru nā dūshirū kīndrī lī tā.
0: Tā khūryū
1: kā chī yōng kā māngzō kā sī yī tā.
0: Tā khūryū tī chā shā nā tā tī sāng kā rā sō rō tā ngā tō lī yū kē pā chā chā tā chā yā āng tāng bā tā kā rā kō sā nā tā chā jī tāng bā tī tāngdā āngdāmbu tā chilo kī yīnchōng pāng nāngri sūsū nāngi lāngā shio
1: anī
0: kāngkā yī na tāngdā tā āngdāmbu kēpa yūgō yūngi jī chāshī na kā jī ngunē yāwudu sūsū anī dī lājīn dī tāngmū
1: sūsū
0: sūsū kī chukī tī kōmīn dī yāwudu

0: Korki Minam, Zoe Gunkiri. Tenda Tingi Lekba Jubtumna, Jigdin Tir, Gangi Kichawasi, Sien to Mieji Song Yu.
1: Wenjang, Lege Nushuki, Tobe Chuzuru Tanjin Jibjin, Zewe Sami Pujo Tang, Pama Bunchi, Gani Lokaranam Tang, Rimki, Pada Rindu China, Jagroki Jingba W Rangi, Chidara Chang. Semkam Ribe Lobe Adili, Didara Song Yu Ti.
2: 让你给各度电梯起步去以苦流所给给铁道门音把人让你赢没有给钱让了苍白从内切的抗拒人并不越接送现在南侧公看下谈的林界的三个出版里参地呢平均龙天年轻烈空七车里参地那个抗拒西里切军西北里参地是俺里参地中继堂做更是给其中意南林界极点图
3: 给人民这位明日康心一样铁人你给肩当村别一个西月不一呢名气绝不松三万七百给南米塔七车家内绝团那三万七百大这个熊西月了熊铁家卡位这日不死行别给大这日不西绝个月不是大这片去了扩得西这个月呢给起了电过不他给起铁人民日让让了绝当西月不他绝当铁了 开去日月吧，开去天了，去日月吧，去日天电表七百雄路西了，打这边电去四万时。票给去琼路据说是，进入出京的中国松楼，却给松江干部个信徒，老兵推门三伯爹，家卡去这电去千不给了别钱的，票让去给得开去西松呢，这电去给再讲，
2: 宋大尼么多，先喊么出你，给不让他去，给点弄个，即送娃儿亲别写不的，我们看不那，即听是。票给人来他们这个通么？大这个熊宋大尼了，讲不起呢，你不什么喜欢你呢？熊亲，该不我说给团其他信徒都给怕说，七个叫我郎，我蒙叫你几时？且讲票给日熊滚了单位没几步。 大周日别兄弟了，讲不起个天呢，归开新都去玩，难听死。天天天天的送，康庄西里车票的钱拿，钱啊，徐庆老子话，家属朋友啦，点着许呢，票给大周日别过了，接着许别，难听拆着许别，听见呢，三郎有说，天天的钱拿，跟家属朋友啦呢，肯定记了，大周日不是个月不他。
4: 大周日别穷皮过呢，我就拿为能团体吃的需要。下面啊，这帮能团我的生日呢。嗯，但突然间推出的哪里啊的，跟家属朋友来点的需要的，我就票给大周日别过来，跟了我就是那种那需要的。但嗯，票给嗯，人呢太大个，咋话啊？蒙西的也不行了，但票给大周日别过的是吧？你。
5: 大周日不的应对咱把头马干了个，他票给大周日不是要的，肯这几类是个有呢。但大周日不的，人家去那个的，可以控诉到那干了个，我就那种那属于。那是了，但听人家开始说了，我讲说，嗯，平常农村人的来过，起初比较开始那抗争，心里吃不进去，别来点那了，也因不因呢，你他的开始那自动来去。 送能先开始那俺们做，票给大周日别准备过了呀，开始那，你这个开始过了别嘛，或者许多送不到。现在俺那个的空开始那个，没准备去都开始那，天天在家里去那俺们做票给大周日别准备过了呀，开始那，你多对些嘛，学个人。俺那他的俺那俺们做那天做准备送不能行，票给大周日不写不的，肯定就是要的，这当然这边那俺们做票给大周日不写是的，因为呢，从明天。 在那儿，你俺们做个考试过了呗？你这边雄鹿现在大，也那那忙不起来了。第一个，领水现在大，写作面上哇，俺怎么多是吧？这因为呢，俺们做考试是呢，大周时间呢，比如大周日不是过了，大周时间呢，可多可长下下吧，顶着季节。今年因为呢，俺大周日不生顶着的，俺开始一个因为呢，你大周点就是呀，是不？俺开始一个呢，俺们也考试呢。 大周边雄鹿是，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鹿，雄 진료지 와봐 민다치 얘기서 인류 가서 그런 좀 남주 초숨식이 어디는 얘기서 민기서 치기서 시제는 초숨식 봐 진짜 인류 가르스나 디게 가르스나 아니 남샤 뜀비 흉루지 와봐 대야 가르스나 아니 다주지 보세요 야나 오나 그런 좀 가르스나 다주지 비 흉루 생기는 최다 남이다 야나 오나 얘기 줄줄서 진짜 흉 뜀비 가르스 대야 다주지 보세요 가르스나 그런 좀 진짜 수도봐 딘데지레일
4: 아니 당한 주다 주식 부디 진내 주나기다 그게 콘스도 있나게
5: 오늘 당하라서 변나 가르스나 다다 조정배 숨는 신하라서 표육이 진내를 지면 사변지대 주군이 전에 사변지대에게 가르스는 표현을니 채왕가다 중앙가스마 가르스나 돈샤 전에 디 죽을 임베는 가라서 표용기 다다 가르스나 지게도 개림베 가르스나 표기지 내 지중 아니 가르선 돈베 주시 받는데 당하라도 다들 지부디 임비 있는 지니 최외 콩 가르스나 나도 지니 최월의 차샤비 있는 아유디 낭지부다 자지부 소지부 소아지부 참아지부 되게 여러분 되게 낭네 다들 지부디 가봐도 그래서는 아는 가르선 자지비 고수다고요 자지부 다지 독스 시도 임베나 하남 전에 남생 가르선 디린 상게 가르선 기타 지기 신윤전 봤으니에다 연어나 아니 지기 표기 되봐 아니 손다 흉라서 봐다 연어나 표기 되봐 진년의 경우 지리 여부 밑에도 망쳐와 독스다 자지부스 시에보다 남생 가봐 거두 그래서는 지당 제비심는 가르선 자각 다 가르스나 다도 친구 시어를 봐 빼나 가르스나 자 자갈아 봤어요 아니면 뻔히 봤어요 자도 양재 봤어요 아니 자 뻔히 봤어 얼른 뒤에 내파 고 두고요 남시 아니 빼나 가라도 가르스는 넘기 이제로 당 중에 등록이 나다 친구이네다 야나 오나 아니 그 심주로마 이네다 야나 오나 가르스는 뒤에 토해기 나다 근데 이제 된 뒤에는 먼저 자 이제 당 거래 시티 숨다 다 숨는 건지 만나 봤자니 그도 그런 가르스는 가라도 아니 자도 친구 숨래야 숨함 실이야 가르스는 문제는 게 등록이요 아니 뒤 가르스나 뒤버지 너로요 말이 이내양 표기 다다 가르스 니 친구네 나니 가르스 다다 디링에 마디 슈야기 가르스나 표기 다주지 뻬시바 디에 가르스나 거기 콘수도 그래서는 가르스 다지베 콘수도 그래 김장루지 가르스나 다지베 다주지 뻬나 가르스 주 솜다니리 데네 임베나 더이스 디네 임나 솜다니기 시체는 문신나 솜다니 주두 임베 이내야 얘기기 끼네 근데 이미다 솜다기 가르스나 다 착신 근데 이미 얘기 거기 지 진주 얘기 거기 지수 얘기 거기 가르스나 체 근데 주고요 남이 근데 주고요 대신 가르스나 민주기 니베 아니 가르스나 뒤숨 근데 뜬기르베 진주기 니베 뒤숨 근데 뜬기르베 야나 오나 되게 문제 양숨 잡을 있는 아니 니베 근데 뜬기르 왜 나서고 딘데기 가르스나 중된베기 가르스나 중시 인도 대양 가르스 다시 왜 콘수 도와 주고요 하리 춘충
3: 시사고 망편 듣기
6: 야다 대령 안서 초보섬 러초고 지리야 팅 당무 토우르바
7: 저다 오늘다
8: 오늘다 다 토가부르다 남규
7: 전 대령 안서 좀더 대야 예 전다 된제 샤라 신보스 겨인다
6: 지지지
8: 나 전 안서 표세 신보스 셔도
7: 오래래래 야 보모 내 새도 키우시다
9: 레스에 겔라 겔라 채도 겔라구나 저 시제 가르치니
7: 또 보모 야 군이
6: 가서 아니나 그래
8: 빼서 샤메도
7: 와 오지지 배제 샤미 직체
9: 배제 샤미 직체
7: 응응 너도 아 세션 외모 직체
9: 세션 외모 직체
7: 머리 세 직체
9: 머리 세 직체
7: 소롱 오분 외모 직체
9: 네세
7: 너도 아 어 네 저시 영주 직체
9: 네세
7: 러브 고주 직체
9: 네세
7: 너도 아 어 쇼어 가즈지
9: 너 쇼어 가즈지 봐
7: 네세 너 니가 또 아 동야라치 서시 숨 숨담 직체
9: 네세
7: 레세 비라 감지 야 여기다 어디가 인다?
9: 게라코나 숨게 시제 마무딘데 최토 아유나.
7: 세마스네 가로레. 저디 조금 염정이야. 좀 용하다 저로.
6: 이네 저보. 예전에 범유세야 때 제시야 승비. 미숨게 세마무딘데 과사토레. 다 미상매딘데 제비는 아니 세리 그저 졸라 중마래 좀.
8: 제제제 오네.
6: 제장 안주 미숨리야. 딱다 제비 변 약수 말도게. 다 주망 안주디래 오네 지금도.
7: 어, 여여. 다 전 용당인다.
8: 와 제제제.
0: 생일인게 고쇼밤 차고겠네 정리 타미신케 최소타 유노르면서 파베 자자기 내주 최배급소 만주 년대 카바 지지려고디 겨구시 매균 캔년가 총회급소 펜게게 미균 연대 카바 지지지 부디 균도 많이 많고 짐주네지

0: ཁྱི་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ཡི་ 네, 갤라다. 간주 러빈 팀삼버데네 갤라기다. 제덴주 챔부게 디스피체제다 표장이 게데케주 시송제 제덴주게 제난윤에다 탄데 숨다니모도 통하여마라갤라.
1: 오, 리바.
0: 갤라게다 표기 제 덴주디 카르카르 유메디게 갤라가 지금 모두 나로나 슈이.
1: 다 표기 대 대전주스네다 도르드는 당랑주 팀삼부제게 가르스 우르병랑주 니 솜주바다 등주베기 자외 흉티니 잠차지르바 다 디네 다다 저를 낭송능 이 제비는 거랑주 시주일 제비 임나 팀삼부제게 니 가르스 우르다가 기도 흉나 삐대체니 임비는 표를 코에 기도 흉 스네다 솜다가 흉 스네다 딘데 다주베지 비기 흉루 니 게유스 디 Та імбіне, тада імбіне, карасына ғранцу, ұңғысу түнгі ебады, сұмжу бада дағы жүгі, ні, лі, ё, марба, жыба, ді імбіне ғранцу, сұмда ні күгіне. Іна яң ғранцу күгі, пөгі карасына, жарық бөсіне, жо, чабіне, ні, тәгін карасына, жік, Jaga ki tige le pedeni nomgyu ngaranzu, tijan chigi yor ngaranzu, ite dengu yor ngaranzu, jengu yor, tige pibi, pio rangi imbi imbi na, sums, nzi nana, yakshu yor ngaranzu, di keba yungzu, tamasi di tole imbi na, keba susu si zui da, da zui, ani, mira, dami nato yor, di ina yang, doru duni sebi na, ani, sumda ta sum di pio gu, jajigbe si insi, ani, katasang kongsu, jajigbe ki, ani, namrang sumbu di insi, du sebi na, lemna, 수익장 가르스는 딜레 아니 가르스나 메드베 넘주스네다 야나나 따와신다 되어요 말 디게란지 디게 숨잔 네버진데실 다디 다다 대긴 아란조 가르스나 표기다 주직벌 숨이 숨다 다 숨이 인실 하바도 되는 숨주바다 등주백이 자와티 이면 팀삼부데 잠바 인스 슈브르 봐 다디 인데 디인베 이나 아란조 니 링맥 디게다 딘데지 딘디 야가 지다데 양카시 지기 임베이나 다다 카시 지기 임베이나 니 숨주바다 다그 주베 자와디 드미삼부데 잠바 민시 아니 신다 사벤디 다다 라소베기 디기 카르지 오레스나 얘기 시에바 카르스기 인지 오레 사벤디 데게 카르스나 아니 얘기 좋아신 시에요 딘조를 뒤인체네 아니 카르스나 디한 드미 잠바 민시에 손도 딘데 리즈르즈 요르 바니 요르 디기지 디기 임베이나 아니 녀로 가시나는 퇴용은 되듯이 이나양 알아서 비신 거야 뒤 쪽에 가르스나 다다 갸가직다도 불 가르서 숨주배기 아니 자와다 등주배 자와 되니 니가 가르스나 아니 팀삼부대 잠바티 가르스나 갸가직다 다 인베이네 팀삼부대 잠체네 아니 이거 소고야다 그 소유미라 소바 된저 고르 쉬는데 이네 지르 미망부지 킹글이 다 디링 알아서 또 디 가르스나 대야 아니 뭐시 가르스나 아니 다주지 베기 종폐고리인 뒤 팀미삼부대기 루주다 팀미삼부대기 제남신에다 딘데 두두 딘데 휴거야기 딘데 그바도 이나양의 디 체르 크도 휴금이 변화가래기 체르세비나 딘데 거기도 팀미 충주다 팀미 그 충유 아니 팀미 그 가르에서나 아니 여비운기 체 라서 봐 딘데기 고래 휴거야다 야나 팀미단 급 디기 아니 지조기 남바디 컨데이미 팀미디 팀미 충의 급을 지조 컨데이 양나 튀미기 가르스나 뷰이 사수 체급에 이게 깬 근데 이메다 아니 튀미 삼부다 이나 자갈 그 그스 나버리베 제발 자지 아니 튀미 자갈 나지 퍼를 립지 이메나 아니 롭종 다루는데 장바 근데 능주다 양나 튀미 그 로병기 체인데 근데 근저 쉬고 이메다 제발 아니 튀미 자갈 능규 퇴저 그도 나버리베 양나 오나 투밍 파 나지 야가라야 가르스나 아니 로 가주 슈브르베 아니 투밍 퍼루 또 되게 슈지 아니 슈네 퍼게야 리네 거기 털라 장바 간다 강렁 여바소 자네 아니 투밍 장바 차지 아니 표를 거두 추 로버리베 그러바 딘데다 표를 로지 투밍 삼부데기 얘기 수해바다 아니 수 얘기 수해바틀라야 아니 개부송생 감비 그 가르스나 가든 근데 샴이미 가든 근데 제유미 라소바다 아니야 튜미기 아니 가르친다 다당하라서 튜미상보다디 이면에 진행 표현을 그린지 장바진 표현이 정미 뒤인기 아니 시보 인쇄로와 표기 이기 사바스 디네 인베나 양하라서 로자웨 통마양 인식으로 봐라 뒤인 뒤면에 다디 난주기 쓰기 유기로 봐 로자웨

0: 我以前拉索，今天对村民给咱们下边，咱们就是去看这药的，是吧？咱那个拉索，什么大泥的，拉索不的。今天也村民给救了下边给搞的是呢，叫酒店的看的，看的药不的，拉索不的。今天因为呢，村民给搞的是呢，亲属给东区搞的看的，一般拉索不的，因为呢，你搞的是个卡，住基咱们城那里搞的是呢，也是给不许个呀，听着都，因为呀，敌人那拉索的
1: 你说现在提卡的是，比如大主席被准备的，提个许某个钱，到底呢？他们三部队给卡的是呢？比如说对菜不提卡的是呢？我让做价格最大，因为国底卡的是呢，是呢，这些都听得见的。现在听得见的，现在什么都来。啊，那是的。嗯，那么，我们就比如说大主席不给他讲，究竟钱要往前面，那给哪个的？比如给大主席被准备过呢？嗯，我就是那种呢。
0: 那是，但俺们大主席不提钱呢，俺这俺这现在俺这特意过的都对学校那是吧？俺这做票给大主席办了，特意的有点俺这单给俺这是呢，特意些是对那场面听个是，但俺这做卡的是呢，别那票给俺那俩个的村民一个书记，俺那一个提给卡的是，他家里的呢，俺这做票给的，就老人心给用的用呗呢，俺那一个提给卡的卡的是呢。 田大妈侬会去读卡的是呢？一个样明朝话学是吧？听你田大的音不音呢？你卡的是呢？我当初特意性的票给录取他的音不音呢？特意些吧的，好像给开钱不走的，提个张嘴音呢，好像给忙不的。他的我们票占票给你的，你卡的是呢？票给给多，给了人中，你票那是越进去当街了，所谓特意的卡的是呢？好像给卡的是呢？张嘴的音不音呢？你认为对他两百元是呢？没这不要嘛的。他第一个卡的是呢？张嘴样证明拿着的。他音不音那样？我当初票了呀，一个是穷街，他妈卡的是呢？特意的，可以吧？提钱过呀的，好像开钱不起来一下。听你我当初票给录取他的吃下边呢？罗金。 高阿别这个咱们那位特意的地名是吧的，这个特意制度，但特意的地名不一样，俺们做票给录取他的也不一样，送到他送给他给特意通马的制度，通马印度也不一样，那第二一个忙不得要啊嘛的，印度罗金高阿别这是对印度的高阿别的中巴部的印度的俺们做偏僻印度，他的高阿是被弄个的类似个样的吧，的高阿乡村是对印度罗金七瓦村中瓦村穷瓦村是对穷个个也给起是吧，空格咱们为他的。 给地面是吧？听着制度，地级个是，地谈不起。今天你不得因为那吃下边的，我老早啊，农田西路给咱们那边，特意你个对不起，听着多是吧？拉说吧，今天上边这带给咱们下边，他过的西边，地主人家家属是吧？说，你上边给看是小路老早啊，人家徐江上边给咱们票给点点去，那块西边人不去，什么都贵吧？是吧？说，听着给看的是呢，你个他带看的是呢，我说借不吃下边因为呢。 特意过去看的是呢，点就你就这个制度，俺俩讲跟我说，那算不得，通用也不听的，是吧？他听的通用没不得，他他看的是，别那天天上看，开把忙不急，咱们下边特意听的样多，是吧？听的是，但我们给特意做单的，忙巧的，看着起来都要是，别个也别那干面送去去追他钱呢，干面送去别那一个干了都不差些呢，干干家了看着人。 俺那个人就怕见了看到有，人就看到见了，拉萨过一个证明拿出去出不用个是吧？一个出单出不得去，全他可能住个月吧，写不得，俺那做个特意几个精准上去了。嗯，别那吃下边那俺那做别个老早会怎么个是呢？特意俺准写不得，我们俺做拉得了这个个录音笔呢，皮肉皮个卡的是呢，特意肉皮做的。他顶多送到音笔呢，看着多个是呢，别那干面送去个最新鲜的，俺呢自己热些，今天早晚起来呀，这把几节。
2: 今天也搞的是早晚的，这把地给马云就应配呢。他在路前边那一个来拆迁呢，嘎哇，嘎哇，先把地时间送到去，又不拆迁呢。哦，第三，嘎嘎讲了，我这边那嘎哇先把团队的，嘎哇先把地各个的当地那边嘎哇的时间送到，这些路就直接，这个也难打，团队也难接，是吧？那说，哎呀，我都是三个大哥，钱，你搞的是呢，哇，这个，他的东西，嘎哇别子，是吧？瑞士的名。 是吧？然后你们姓名，声音说的，俺这钱的嘛，都是钱的，听着，听着，听着，钱的，可是呢，咱们下钱的嘛，听着，说不听着这些。但听见群众可是呢，那特意的嘛，主要就是滴滴滴滴声的，俺那俺让做喇叭都没给三天给割的，对吧？那可是呢，级别特意声音不着的。俺那俺让做他的可是呢，提人上给老早清清松松给那年老早穷人给喇叭老早穷人那，俺让做票给可是说的呗，陆续增就看俺说的咱们下边给看着多个是呢，陆军给可是呢，特意声音说的听着多个，第二个的咱们当地俺这马来西亚，别那吃下边呢，俺这谁个多？可是呢，各位干的干将也声音说的。
0: ba ri ge ga ni sa ga yin xin su en de chen ku chi bu de yi xin xin en ga ra zu suo dan tian de zu gu du wa di sui chen ni ta ta ka ri san di ri di suo dan di ta sa de mang che wa di ka ri san tu nga ma ni ri zhe zhe du yin ne yan qi su yin su ka san di ri di shu qi mu bie yong di mo ge san dian dang en la suo ba ri xia mo ge san dian ge ta ta ka ri san ta ta ge gu ge di ji yo ba ka ri su gu bie qi bie de yi tian zhe nang le suo dan di du si ri ta ta ta ta ta nga ran zu bie na nam ju yi si ge ba qi bu le yi ka ne ju ma ta yi ge la bie chi
2: 가면 숨지 되면 가인 변에 깨는 장 칸하는 개장 칸하는 개장 아이는 아장 장장 그 샤브라 두스마도 이게 숨지 팅이 숨지 멘트 뭐 니르디 직 동바 레비스 빼지 차차 까라다다 시바션 표게 얘기나 까라다다요 시바 까라다다 하제 도둑 가려로 빠라다다요 비네가 따라다다요 시바 다양한 코 가르스나 까면 숨지 구는 시 뭐인 거지 아니 자자라 퇴면 자외 얘기 그 시기 대이디
0: 다다다 동자 레스나 동자 말이 이내야 딘데기 시 디스 소고야 빼나 차샤비나 칼레 차샤나 카라다타 르바 카라다 차요 디네 카르스 다라다 차요 르바 파라다 차요 딘데리 디신 카르스나 빼나 짜자장 차샤 자요 르바 아니 카르스 더 빠야다 자요 사바다 빠야다 자요 라자다 자요 라소바 엔데기 카르스나 더기 딘데야 디스 소초나
2: 是吧？特意提个牌子，谁见他？到底那干面送去固定性的没进不去，干面送去哪里？扎扎了的，扎扎了，全面扎了的，给做去。他天天扎了，扎面扎了的，现在有的是吧？他提到干的是哪来着？忙不起，做不起，我们就拿手把点子拿，提进去，特意过了那些呢，听得起干的是呢，都对起，提出上学习呢，这个多是吧？他今年因为呢，他的他给那个啥子这种别的学习的干的是哪来着？给干的是呢，别给他，送去把他，等去别个过去他。
0: 좀비기 두두디마 두두지 슈데스 슈브르바 리발 티인디 탕아라도 숨주베 좀비 시바티스네 다야나 숨다니기 좀비스네다 표기다 주기 리베 피림 티고네 샤샤나 녜랑아라조 탕마 신고야디 더긴 탐부 슈베 카르스나 투미 삼부제기 카르스나 숨다기 자외 슝티니 짬융디네 디짬디 카르스나 표기 카르스나 아니 숨다니기 자외 통마 좀이 잠주 통화 디디 봐. 다 인도 급 뒤도 인베나 표 전부 개버를 그걸로 송전 간부네 집에 아니 뭐기랑 담에 봐도 딘데지 얼마 뒤도 지 디기 나라 인베 차샤비나 나라 쪽에 아니 카르스나 숨주베기 디기 숨다니 피게로지 근데 중요하래서 레스 렘나 그봐 더르드나 송전 간부기 아니 시 숨네스도 숨전이 슈저 서기 주견이 슈저군네 아니 얘기하자 싶이 시지 봐도 때마 문도 봐도 뒤도 지 그거여 뒤 뒤를 하람 제비이나 카르스나 숨주바당 등주베기 자와르 제바 제비기 카르스나 농돈바 자와 숨주바다 따기 주버니 투미 삼보제 잠지 땅 카르스나 급 뒤뒤 인베이나 아니 티손 디우젠기 급레이나 아니 로자와 침부이 한 근데 좀 그랬으나 제 키주 생지 라자다 자자 좀 지지 가야 되자 기어 바다 주 키치주 시바 그래 로자와 침부지 좀 그래 콩게 카르 여르스나 아니 얘기기 내게 생기게 내게기 자와다 내게기 제바 시바스 이나 내게기 제바당 내게기 자와 디니 니 태가르 숨주베기 자와당 등주베 자와르 제시 제바 레베스나 딘데 마리 코 근데 레스나 코 지르 인베이나 내게기 디 인베이나 아니 얘기기 카르스나 두어 남바 주다 얘기기 내게 세바 라소바 카르스 얘기기 내게 내 말이다 이거 그래기 내게 에서 라소바 딘데기 카르스나 슝지리 더르디네 디 카르스나 표기 엔 투미 삼부 제기 투미기 카르스 그룹에 숨다기 자와디 잠지 표일의 중외기 카르스 그룹에 표 잠비급기 카르스나 다주지 비기 슝 통마디 인스나 디그어
2: ti pübe, tümi ti pübe, rıba. Yine anko tümi ki karresin, ni sumcu bata da gücü böyle, tekrar tindir, deba deba, kamari, tindir, dizice. Dine yinba yine ngaranzo karresin, da, diyegi tüyle, ni ngaranzo ki karresi orbe, tada, zembe geri gele, da ne tada dosici, da chung min dosu şubu rıba. Da dine ngaranzo pöge lugu gü maa durdan çene, pöge zembe gü lugu, zembe tügepçe. 제가 디네야 표기 CB 트랩스 표 CB 트랩 프로그램 표 CB 트랩을 임베이는 아니 안 가르스 찌르나 나가란 쪽이 아니 별에 야카르스나 딘데기 아니 숨다기 흉레 제바 제베기 딘데기 숨다기 흉딘데 중민도 숨다기 흉신에 다다 주지 비숨신에 졸라딘데 강 중매버지 이나야 다 댐바 나다다 치다기 참 여와치 그거를 봐 인디 뜸 댐바 나다기 그블다다 아니 제 기도기 가르스 내게 침비 자와다 제바니 자미어스 디리제니 시체 디네 이노 댐바 치다기 뒤에 임베노 통마리 임베이나 아니 벤디다 미데 미디어바 미디 잠샤베 마고 천자스 다 마고 천자디 임베이나 나라도 댐바 치다기 그 가르 인스나 아니 표기 따주지 비슝룰 디세 제베기 스네다 야나 표기 따주지 비기 아니 슝스네다 쫄라스나 통마티 인스 디 디문지 난고 디 나라도 가르리스 상메기 켄고야 딘데리 디 임베이나 아니 가르리스나 맨나 나라도 사변지 다 군게 괜찮게 아니 숨주베기 대바스니 숨주베기 가르스나 이 숨다고를 임베이나 이게 좋아세바 지어봐 이게 좋아세바 디나레 이게 알리클리다 라서바 딘데 고르 시부시 숨여 다당마 임베이나 가르스나 겐티라 차비티 덴피돌락 아니 심주 로마 아니 펜졸럽다 치미게 샤샤다 와츠르락 가르잠도 있으나 튜미삼부데기 숨다 자와 당 사변지 다 군게 괜찮게 이게 좋아니 파주 십두로 체제 안티레 대경에 빼나 미카지에 기스네다 다다 카셰레 임베이나 안티미 삼부데 티잠바 메스 티사벤디데 잠바 멘도 신소라 틴데 요아르바 틴데기 두 따와 틴데 뛰어초그르 바 칸이 뛰어초 이나양 틴졸레 죽을래야 가서 쿠란 기 따와 뛰어발라 아니 한생게 갖고 제바야 요아르바 다디리디 티니 잡으시부요 이게 먹는다 마도 가르스나 뭐시 잡으시부도 네게 뜨뉴 요르바

암탐 탑진 잠바 락비 텐체야 송월 민유 다르웨 슈기 멤버께 텐네 랑츠 등럽 냠주 유베라 닝비에 동지 창리 춘기 뜨버신 나탕 추기 세벌 세주 신지이 첨지 뜨벌 팀이 깨와 멤버치 양니 빠도 퍼부 타다 데워도 라리앙 빼마 마르뷰 땅디엔 넘버주르 용수 개비 동에 초르와 라다나 직딘디 동우 타다 데워도 라리앙 빼마 침부 지신 데이 류 세바 갸르케 난기 되니 주버제 지미 세부르 미글람 능큐 타동이야 동에 지외 수학 왕부 송어신 대양 유잠 동월 굴비 미세디 신두 여진 의주를 창기 제오치 디게 개추 용수 강외 장완나 갸차 러리 디리 총비 세규루와 추불 쟁기 세세 니기 현타니 림바 지신 조차 니규르 세시나 냠게 네들 렌지 통와 강인바 렌의 제부 종미 디시 군두 나르 강시 예타 개월 굴바 대양니 제베 냠타 추안 군두 송송양 나다 응늪 차다 치스 짬양니 니에발 가시 제제 준비 중하나 순남 지신 대이 제본 메발 그르 공비에 치동 장치 청와 망부르양 출시 명투 세규 개디 출론치 통리 통월 되디 송양 케투기 추이 티방 깜발 그르신 동체메 서둔 중세 니에발 대양 큽니다 총배 카당 땅아 잠기 김발라 타르와까지 박제 멍치 또와니 캥벌 민규르 명상 인기 사치지 중세 수경 진다 또와 바르웨메 색발 제진 현양 수계 서둔기 나르치 룽당 다웨 외경 차출라 장외 년라 메당 인치 나와양 추달 시외 동우 기치 칭아동 로이 칭와 대이 용차 쪽담미 개디 튠주 냉에 렘바르 굴바나 얌수 친네 디기 담비 강부따르 장외 탐이 찍르 찍기 사와다 똠디엔 뒤기 발두 세르웨 냠중타 얌수 내게 꼼비 지주르 느치 망 거지 랑기 샤바 주버 펠라소 연된 참유 소다 대치 대신이 류미 낙자 체지 법장 지외 구르 두미 내체 그주 딕초 왕두 두르 랑토르 내라 근두 몽베 렌칭 국 거지 동해 녀월 송신 깨월이양 내미 현타 지이 칭

쯘주 작부이 게세 쯘베 파르 침바르차 넬루 삼메 튼라 제직두 냠샤 돌치 데뷔 띵진레 메요 칭무 초규 남인다 제외 시와 타미 삼대경 팅이 차신 심무 남주비에 시럽 침은 메베 쯘는 기 텐지 미띠 탐지 혐체띠 타지에 따위 팅이 리버차 현대 핀조 졸라 제작비에 심지 삼비 캐퍼 타예비에 제와 지신 조에 박삼왕 고규 제부 침비 침바르체 랑토르 년라 군두 몽큐르비 주민 동비 졸라 니신키 강규 추기 땀상 년마외 양다 탈람세외 주민수 담반 남기 납진 주비 뷰 직딘 기규 체윤 편디 튼 루비 최당 튼발 릭주비 냥두 파딘 징두 장와르차 강당 강기 뒤에 뒤젠캄 대당 대이 급에 뒤젠이 남이 정줍 추하나 은지외 현대 주바 매도 중화르취 대다르 창신 남다르 러부치를 주버티니 직딘 흠밀지 착자르 위규를 시비에 넘린투 캄신 둠남 예수 진신대 조남 직중 연주 양살레 교벌 집에 락비에 칠바인 규모 머리 미마 두부유캄 세월 집에 쉬기 니멋디 묘모 동외 초업균 시 집에 남주 시들 다와 누르부왕인 교탕 제비 택바 초안예비 흉신 남이 조비 청줍기 퇴무 머인 두이 조디 천삼 진방 초두 계산인 태양 코르웨 자와 중진발 땅미 도비 시럽 천년다 제나 시리 니중 교시에다 청줍 샘소 낭초 기회취 지점 공장 최월 미니칠 땡진 지중 도배 특주된 최남 근기 정신 내루트 땡배 동배 내라 제조공 삼위 창배 신장 디진기 캐배 시라 송지 내도나 딱배 탈라 신배 땡매다 정신 매튼 남일 마치외 동라 렌제 남샤 매태 빠르 고외 땅의 종례 진바다 체달 송외 코르디 최남라 타니 딱튼 제외 많이 봐 땜이 니벌 송니 기디레 디투 제푸르 민베 남샤 남 체마 머주 추어 베히디 네트 냥보 또니 랑토르라 로베 유당 제시 렌제추 케세 미게 방미 제베이 네외 땡도르 집에 땅에지 차와 타다 쥐벌 제베니 송니 남긴 파르키 쥐근라 마다 마제 민간 따위장 대이 지수 렌제 남미소 태벌 현신 직부 양다 기 제지 정신 주부 뒤자미야 제외 동바 니게 메게와 조라켄나 텐지 루미케 통화 잠기 텐지 현다라 마뒤 덴버 진베 니시 유 용수 진진 가차 정신 제월 또베 니바 추남다 민간 따위 잠기 텐지 튼 루어 메바 니바 텐니바 테니 계외 양타 낙배 람 타제 따외 내든 교삼기 제바 조비 체인 대이칠 주비 탈리 대비 양타다 댄진 지와 지비 개부이 등진 머리 빼주 시베이 달래 넘버 계외 냥독기 대달 태바 추억이 튜몽람 만으 용수 조비 규장디 겐젠 또다르 파비 돌지 택 시베 똥도 니게 남상보 주버 되는 택조 기회시 라틴 원시 규미 텐지다 동방 외주 멀리 종외 때르 초외 소당 되디 송차신 선남 규디 용조 명아라 디니 림미 낸조르라 준비 제지 니기 카조르 예나 듄 덴베 돌지 창기 고방라 딜라 징네 주근 젠쿠직 지 차와라 소비 서버다 갸치외 담비 취기 고타예바 퇴상부 책주망부 만지바 탁징 세라 팀메바 렉버 검신 섭세 티과 초기 뉴도 중와 남라니 규디 진보치 조베 청죽도 죄베 니람 계산 기구 멀류베 중우 뒤체 왕부 냠부 남기 렉버 차외 니기 담아자 조바 띠엔디 담비에 취기 가된 용월 제발디 퇴니 퇴기 주베 고방 뇌도 제바다 자 준비 제부터 받아 탈비에 총결도 주받아
타베 신캄 겸수 송와다 창춥기 셈 렘부치 귤라 게데 게웨세스 쿠르바 코르웨 정신 동해도 헤네 텔레 타르와 드베 엠발라 초니 삼뱅기 대와 용와다 샹양 속차 삼기 미케바 양타베 남라 샤데 년송다 년줄데니 제 셈 귀네 뉴몽베 케베 지문니 쥐 쥐기 쥐미친부 띵네 코르웨 미나라 렌직 마인 파르툼베 조완남니 타르베 나와 담베 용수 개발체버시 대체 개부슈누 담이라 속바 코르 뒤베 초 탐지 가신 귀바다 제수 이장외 고니 개외 신이 자존바 최기 원수라 메토 세메 돌신 차체니 최기 개부 개외 신이 렉수 직딘 진바 렉수 케기 딱자라 취기 진기 경과 디더푸니 수경 먹기 개부경 먹기 사남기경 먹기 자시당 자라기 초타기경 먹기 때 차당 친미 겸손이 금 주비 제타기 견례니 제 년송기 권이 용수담 둘이당 탈비에 고양탁 벌치 심지 녀와다 옛다다 전조남이 자와충 남바르 최외 빼당 사당 민남기 낭두 군투 퇴유베 내수 샤코 시 렌숨 체두 쥐바 체두 쥐바시 공투 생계네 세나와디니 도가르십 중치린 원계 기잠바다 참바 겐젠라네 슈다 난신 편조 미마 비준캉네 비준낭웨 표기 내슝진루기 점조 르무니기 체시인바 슈누 담이기 뜸규제바 편론네 단대 표계 농진기 깨주당 튠바르 중지 원삼당자니 양대 슈바티 류죽슈티시 생일행게 땡디 리젠 퓨심바이 리젠 제주당 직존난케니 깨안라다 십시 千规本的改善这个垃圾，天天修电加工。

0: 生人家,想了平台准备在你去洗汤,见到个别在爱人家,能不行的学院。用面子看个老天哪,三年内,平台准备在你去洗汤,日子变吧,日中大概的那么,永治三年,吹钱别别,脚挖滚中,推大那么子,下个下,去我看着,你看贴些钱,什么贴当人没有钱。
1: 노비창탕창시라크도룸분당샤로탕론업규도뒤롱춥시크도정남시리공지망원추조뉴시접시링기응대나동원고모시즈탕닌지허가탕하사라차부충원의정호법규탕사즈카즈라차분정원의치워법규낙주탕참두장주탕의규너리기시주탕로규라남템네 샤브충암 조절을 법규 대미사지 카라 지만 못 보고네 넘티규 상니니모 너리기 시어주탕 로규 시즈 로가 닝즈당 참드 로규라 넘티브네 샤브충암 법규 사지 카즈라 샤브 지원 법규 대미사지라 지만 못 보고네 넘티규 타 사지 카즈라 퇴사를 법규 시군도 샘라 장정지 총결당 종 추카기 넘싱의 수인 사사라 조절을 밟네 림신 퇴사를 밟죠 저장하라 조지사 주네 니슈 저지 장아 파라 선주들 샤번 좀 밟네 림신 좀만 먹어줘 저장하라 제사 구네 주구사 구 파라 낙주를 샤번 총어 밟죠 저장하라 안에 정사 제 파라 저입 주라 퇴사를 밟네 림신 좀만 먹어줘 저장하라 조숨네 니슈 저지사 숨 파라 내동 주라 下不穷的朋友人心那么贴住就这样的就是在那里你就在你才你爬了新的客户了这么不好的人心推下了朋友就这样的出三孙的就在顶爬了客户去了下不穷的朋友人心推下了朋友就这样的出三你们你就走松在西爬了就这样的那么贴的人心下不穷的朋友就这样的松在街面就住在出爬了 不生了，吃不穷的朋友，就这样着短暂安内就短暂出牌了。现在了，吃不穷的朋友，人心那么低调，就这样着西山出内就住在几牌了。俺们到了吃不穷的朋友，就这样着西山出内就皮山不牌了。那么穷了，吃不穷的朋友，就这样着短暂出内就短暂西牌了。说中了，吃不穷的朋友，就这样着短暂进内就别在短牌了。他了，吃不穷的朋友。 就这样的我咋孙呢？叫我咋爹爬了？顶起了吃不穷的朋友。就这样的爹啥你呢？就我咋孙爬了？花荣了退下了朋友。就这样的姑啥西呢？你是这批咋爹爬了？满个么了？那么贴呢？人心退下了朋友。就这样的短啥你呢？你是爬了？做工了退下了朋友。就这样的初啥姑呢？就短啥姑爬了？咋有了？退下了朋友呢？人心这么么不好的。 就这样的就皮擦出来，你是走路咋短爬了？包装了那么贴呢？人心这么么不好的。就这样的就送来，你是走路咋送爬了？没人了，跳下了旁边，人心那么贴不就？就这样的就你咋短呢？你是走路咋出爬了？颜色了，吃不穷的朋友。就这样的就你咋俺呢？你是走路咋出爬了？哪个子了，吃不穷的朋友？ 就这样的俺咋短呢？就皮咋出牌了？叶子了，吃不穷的朋友，人心这么不好的。就这样的短咋出呢？就别咋接牌了。能力了，吃不穷的朋友，人心退下了朋友。就这样的短咋接呢？就个啥不牌了？天热了，吃不穷的朋友，人心那么低调。就这样的出啥短呢？就个啥接牌了。怕热了，吃不穷的朋友。就这样的西咋西呢？就你咋接牌了？错那了，这么不好呢？人心退下了朋友。 就这样的俺呢，就送啥送牌了。娘们了，吃不穷的朋友。就这样的短暂俺呢，就皮咋短爬了。轮子了，这么不好呢，人心吃不穷的朋友。就这样的第三年呢，你是自己爬了。边关了，吃不穷的朋友，人心退下了朋友。就这样的西山国呢，就俺咋送牌了。啥子了，吃不穷的朋友，人心退下了朋友。就这样的古山竹呢。

0: 보게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긴다 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스키로이나 범스키로이나
0: 기라니리야 복범 가르 준비 이네 나저 김장디 앞서라리 단단은 지존님보다 정말이 지존님보다 진입이 있나 나저 채버쳐야 보고 깨부다가 보파다다 보모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채버지 규례 여말이 이네 다신 정말이 지조 사브리 어제자 당에서 준 예배 두드려 내샤 다샤 롱진나네 싱주 요상 지고레스 제제 양스 시에도가 보 니에르디우드 직 추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俺给个周记别中仓中车座天松比行军有三千年车站他自干七八年然给第一基础人路给停车间组织车就他车的俺给第一群众中的意思别基础人路给也可以许多他是不给人们的那么大马季那次跟着这东西是多那是多少单也马家俺的那样那是第一单也马家其实前的配置技术结果的
0: 보랑게 부구 잡된다 간발리 대지제 되게 파 춘좀살 개규다 드네 춘좀랴 야구제 떼셔 아
1: 레츠 발라
0: 니야 종배 아무서질라 끼어슈로 깨단가 친구 오리 먹을 수야다 좀 줘야 되게 니야 제셔고 다 보랑 겨 교시
1: 레츠 발라

0: 낭도에 가르래도.
1: 선도 낭도 차장님 신지 겹유. 정주 영어 미나네 선도 낭도 신지 겹니 나지 거르도 아무라.
0: 지샤 지샤메.
2: 보. 다제나 선도 낭도 불안한 아주 쉬었다.
0: 빠라. 코낭다 요마리. 톤이 눈딘 진배 미지. 게이다 비윈니가 야후여리.
1: 보라. 아무라. 대린 선도 관리야 정변하게 정기 일찍 규잖아스. 대날 나랑도 신비 고부다 대바 라버스야가 삼을 계세 제제 수수 레버주부다 수수 깔래 깊지 소화 사업식 계토부 채우리 숨기 던도 신부 망조가 니티지 초교가 랑가리야 저통견 윤 퇴슈 예금네 미디에직다 레그 디에직리야 응외변 단지 겹겨 지교마세 시조 티엔엘에 겹겨 저타 진부 지교인 숨구도와 제자 나랑조의 두스대야 미도와
0: 아메푸 Tinsan Sichu Sangbo Yodzi, Di Ame Shingu Yu. Yine Mangzo Ge Nichi Je Chu Kyu Ge Lam Na Zhu Gen Mi Khatsu Yodzi. Lega Di Ngaran Zui Jun Mi Yu. Di Le Nima Khashi Ge Je Li Ya Puran Lu Cho Ha Zhu Ro Chi. Di Nde Che Bi Na Ngan Zui Na Le Pendo Di Su Yung Ba.
1: Amla, Ngan Zidong Gambio Zili Ya Lu Cho Ha Zhuan Du Min Du. Ngan Ngui Ben Chi Ya Je Cong Chi Ge Go Sim Ki. ngazu miram ne mira phalia single da jongle khorma do ma sin be lu ju de le gyun do stan gu gi
2: bolun sa de ya ya le la la bu tin de yo mar da
1: bola kirin chong de gan le ya le ge de zo si shu ne ge byo ro ram che jo sun sun wa
2: ka zum de qiu le le lan do yong bolun sa de ji ge da nim do pa zhe wo da qiu ra ya chong ding zu tin de yu be a Mazane, Kyoto Tantabudo, Labra Dimje Debmado, Tsong Yamu Kakes Meba. Some cancer than that Dungu Diri.
1: Yet Tsong one again, you mean, eh? Tsong Yadali and Yim Shi Chinu Yu. Masetin San Chungu Chukta Chimbu Tegi, Shangang Gusha, Lija Chansia Churi. Kwanga Mazachin Jun and Gozuje, Tantabenjo Domjo Dimbu Kente Chemi Luju So, Nishinguita.
0: At the pool. Ran Tanta Lotchin Judy.
1: 天哪起不得错我落下去都不让给明朗那个给这送这些节目对的我阿姆拉波拉等到巴拉去今天我接不你去宣布都没我出在这马下不多过来洗茶卷要是我那钱呢我来特地拉不起什么桌图的上去但你那干不你上给就出没多年我呢 旁边边几个俺区别是我的，确实当时。但因呢阿姆拉，伢谈得不多，老不中前边写几个，大家是穿了军的灯呢。伢写几个了点子，今那作业，天冷水都不起。俺龙哥那个行不起我穿呢，人家当军当有别，天都个行不起。过几个节，穿三不都特别行不起。
0: 接下阿妹，不然给老不到啥子阿妹的。
2: 过几个钱，凑个特别行不起我的。我到操场个洗个地，让爸爸穷队的几不起干这些。来个套了呀，日不真么在今年的这日，让爸爸老穷队咱爸如果个天个接不的，几个女家伊呢这个，当个整个大伊呢这个，没想到个小伙呀来女要嘛的。伊呢，爸们准备洗个地几个个，把家给小土嘛的，让爸拉当的行不久么子日嘛到这个。
1: 俺做中专那个军当企业的领嘛的，不啦，俺当巴拉真嘛是，巴拉个队里呀，公司的如果送咱，让个军当卡里有吧，短时有嘛是不？一年他这真嘛的，所说军当员呢，宁不有被两个卡的钱来切求是，俺外边伢子从家群主去做他军医，现在哪里年轻时的呀，也不叫哪落手艺，
2: 我打卡的这一年去哪做些。
0: 군조, 사무디게 쇼디에뿐 아.
3: 쇼디나, 사무 교수 동쇼, 출고 동반 내놓지게.
0: 요요, 어어.
4: 지금 난 출구했지, 랑부 태용기.
5: 쇼디, 누가 까지?
3: 야, 딱 부파 주시. 내가 고마가시. 난 너도 교수인다. 야, 군조, 유제 동쇼, 내 주시 죽을다.
0: 어, 유제 동쇼.

0: 这是的。
1: 달행이야 송간디 망을 뜯듯 준비다 정이 추구 차고 채우르다
0: 레스 봐라 도제나 봐라
2: 바다지라 디닝 포친주 도지 송간 주비 세우리 바라 기나 광로 지시 송자 민지 수 능가 민데
3: 나도 보고 가로 주스 제브리 광다 가르치야 송다 녀대고 아 볼런시다 레나 곰 칭아야 다가라보
2: 바라 알레 또 슈다 Pala lo ma de da dik shu da.
0: Pola. Pola. Pola.
2: Na konda khala se sa. Kiri o pyu song ga go chi ba dim de chun be chi du nge do je ya zi su yu. Nge li ya sa shi do zi de ne chu da. Pala lis, pala nge l chu da.
0: Pola lis, de ne chu nan da. Amla ge chue bu chu nan sha. Be bu shi bu shu.
3: 샤라용아
0: 보라 네 하고기 보라 기란 게 네 야베 응으빈 디게라 도제는 그 여지 보라 도제나고 마시 네 후다 바다 제조 딩상 아랑초의 종콩기 상당 종주 신다리 안능 신제 응으빈 야제 총격 도주뉴 조다 조치니 도스기
3: 봉에 라는 신 김제 먹던 데 셰싱매 이네 볼로야 창 김제 고야다 볼로 창마야 기억제 고유 녀싱규 라즈 미지리아 볼로 망부든 데야녀 주뉴 요마르다 디랑 바베 하고 그리
4: 발라 야다 샤라 잡초나다 녀소스 부캬메 풀리니 유자 먼저 신기 충충 디나 미지 계긴 미레 지구노 여드유 다리 콜 고급지대쇼 계시 총모 좀 이나 Kuptibini, when you pub nick, yam to Kale kept choosy. Tatangaya, look up, Kay Marie. Balakiran, take all 2 days Ramananda.
3: Ah, not yang orders give. Nasim jam, maybe you'll see you there. Kim Zandi Tantabuto near Jambi. Lombudina, Lord Chashane, Gatambe, Jango Malene, don't have a jesuit, my letter. 계시 김장디 진행을 나와야 보는가 굽는 조지 차비나 근데 제가 롱배 미에 가르시에 그래 나슴데 매버 고바용으래 아
4: 팔아 니 하고스 피르고 짐다 짐
3: 맞을래나 곰 칭아스다네 소소 다 그러베다 이게 저기 짱짱마도 링단체가 잘하는 지혜민도 다 지나는 것이
5: 教经制从欧斯的位。 Tong gatcher drug pasha. Jala nega yung chindua. Tinje can jetchevre.
0: Samgi raina. Dechoa gariore. Caligali chechoro.
5: Caligali, eh? Ame pomogune, susuni me mogus chevri. Joran duda. Ting sanlega, guya cabayoje. Manzu chonsu nangi, labja jomonube, posium machin to tanga, chil abo chinje, yungbo shatakta saje lo yungumindue.
0: 나 原点原呢原点原别卷他是端过着不还真的让给俺谢谢等个月月你也什么地点当街从俺的作品的你也都是点呢从俺的叫人就不用那么的提不起他们多啊地嘞地嘞卡里地嘞几个啥车里边接了呀俺还是你们多起了阿伯有个气呢干没着卡里什么地让给俺呀从俺的右下街起了阿伯抓死个月月
5: 哦叫俺俺你亲戚看见你们多喜不喜现在你叫人别上面把谢不赢叫人给钱呢总感觉你不能给我归那把马进把我不用压解作品但他的不能马就过年去了阿不就过去不赢了用俺有呢天上两个人用不压个用个月呢两个的七个月叫人听这是对不赢呢不能可就吹吐不着
0: 听你什么人给你是哪个给起大个人写的长谷写的呢你也听着生贵你那波拉达帕们尼利亚熊门女把待遇啊叫人我那听着生不多哎我那应的起了了两个钱啊主要要给三个的俺俺是那有听上俺让做行不是你的行了趟中了几个里啊过过节嘛的吧起了个几天还过不起过多听上起了做准给连着你忙不是
5: 他爸都创建那里啊三干大中干所连续可把切切实俺做新别宿舍三楼呀颈椎当过多内陆的大事带你内陆的叫人就我给没到马心瞧瞧是呗嘿嘿去了从那边叫那手压的俺几个没的俺让做创作叫这次的班队创作呢你也找不落三的老公这是听着控制有的俺做他下给起穷
0: 俺做去了明日子日子他都拖着两个菜个进不来俺做弄不几杯米的个肉肉节连米肉个直做切切两个吞不赢呢俺的扒肉粗肉用过这了两个子连别都不晓得扎死要买的吧
5: 当然叫看上次我那卷不穷但第一呀叫人家去点不太去嘿嘿看是周的俺有嘛小了呀叫金枝豆姐你让可把有小姐住着让俺你们都免了是不是当行了的熊啊
0: 给人家给钱么看他叫金枝让七里周年银不大伢呢从他身边点年银不耽误个七人他去下大弟俺要俺是那七十七个来是不啦谁去的我的是这人用啊那些人从他的呀用过了是多个啊我再不啦
3: Kari, oze e, nye di dres tomo junga, nga kienko le sanharas chikache. Tanda nga tziti biya tsu le me da.
0: Bola, tanya bola hiran changku shubi na, tsonga le ya yonpo si mintu. Dawaji li kipsan inne, guam shibki ngapki tsu le mintu. Nga zoi chongzoi nangki chilo le abo zho nye di zo le, dawaji li laja guam nye don hasu tu si. Ha!
3: Danyi tazu ranga nye khala ma nyemche, 写不起几句，写不多。那第二呗，你俺是那让他让爸爸你家老了写兵吧。小孩不干了就是，他光打我就吃用多哎。他今早的不能到那顶这，肯定是这样的。
0: 罢了，古龙妈那的，俺的特别切巧。
2: 罢了。

0: 마나다. 진주도 아주 소소 사무시탄 주션.
1: 코야 든도 사무단야 가려래. 미겐베 칼라니 자신베 졸드스 제브리. 본론래나 고문칭아 제바지. 다그라베 미스도 지다.
2: 보라. 다기랑 토제마나다. 나 탄도 로춘주리. 니 갈래게지 본론디게 제토부치기니.
1: 볼로란 제바다. 꾸부 우주 결이나.
0: 봐라. 다소마나다. 부에 심바 기부 요마지.
2: 볼라. 레가 카리니 고조드 리그줍 갸지 갸 용버스. 수이네 켈린 투마지. 잠니토가 착제민의 망부치. 바제 창미다. 강에 망부 규제. 랍진 차샤 주부샤다지. 나조 강에 중세 체바. 할래 요마지.
1: 가래. 다데 죽드 무숨 주네. 돈도 삐딤난 깨지 갸갸 셔야되지. 난저 뎁날 초아지 요마르다. 난저 주저 응어날 초아지 거래. 부징지도지. 다하 고숭에.
2: 니하 고스 보라.
1: 다오네 랑게 너도 너면도 아.
2: 니 너면.
1: 가르게. 돈도 너면 쓰기베.
2: 보라. 다리기 판구디 니 매진난 그 롭젠 당구디. 이네 민예 로도 냠미라. 니 포삼리 유구이팀에.
1: 쇼스게다. 당들라괴나글레그디 쿤추그민두겐 돈도 푹사미나지 게마말로
0: 다티스티스 푸잔기 총가디에 도시안에 큰 용스마리 보라리에 토가민두 당도안간제 보라기 셰르마냠제 다디 근데 치고메디 선이랑 바라 조스네 로피그디 도디안간조 깨지 야고 시도 야 보라리아
1: 큐시
2: 레스 암라

0: Amla, Pala Lopez.
1: Pala Shuda, Langal Kule Kamajwa.
2: Katosne, Sharkia Gandai. Kashovich Komchu. Yada Chang Chance Shilusta.
1: Despala, Deshua, Nielengasinku.
3: Yanang, Baba, Gamni, the gift of Buddha.
2: Oya,
3: the Kale Kas. Josai Fendeto.
2: Ranzo Josanang Damindu. Talutzaga Yata Chirisha.
1: Yes, Bala. Chichang's chuda.
2: Oh, yeah. Chichang, I'm going to chance this. I'm going to chance this. I'm going to chance this. I'm going to chance this. I'm going to chance this. I'm going to chance this. I'm going to chance this. I'm going to chance this.
1: Bala, I'm going to chance this. I'm
2: going to chance this. I'm going to chance
3: 다 키스발라게 풀이야 갑규 십진 나스 다 통화랑서 능상 좀 더대야 계속 야고 채는 말베
2: 제제 두산 략디 최지스 마르샤
3: 발라
4: 오지 계산 로용베
2: 예 발라 발라 슈난
3: 다 토부디스 아단스 니엘이야 토부도나 부 엄프랑게 거이드게 지내시다.
1: 레삼라. 발라스르 좀 있기리.
4: 다 부송가 디고려야. 네 심제 로지 딱다 제비. 다디 타주지 마제비나. 나도 참아야 심내 레스르샤.

0: 자자 다리 인지 안주 능미디게 주도지 저거제바
1: 제제발라
0: 야 녀리야 진주 도저랑게 송가가 내지 직시다
2: 레스볼라 다 송가 주제 다부도 로치를 하스주기 이내 캡사 춘주레민도 로사링이야 총 야부 오스도 이내 로칸리아 고시게드 다와지리아 캡사 곰십길 하스레 생금도 도스제 지게드 곰칭의 본륜드 제터드 점바 나 로숨줄 하스리기
0: 다 신내 하고도게 나면 담배야 초 맞아 지게제브리 당군의 지도서 테러전에 야가 아랑게
1: 발라 딩알레 겐유 당도니 하루후 차다샤
2: 발라 다딩아야 냠묘매잔 제샤 냠원의 제는 당군의 아란주 롱구디나리아 미카주 유부다 미즈 잘라 뉴약 뉴부스네자 남균 과제 가주 요구 유부티조 삼루균 다민도
1: 제잔제 아란주 롱바야 신뢰 튼전 유유브리 쪽뢰 튼전 유유브리 따도바 뇨국주니 자다 수변다 이즈니 레미슈 요마리 던도 뉴비니 비라시동 리니르 신주
2: 지샤발라 당아 미지 배도 총강을 다 이내래 용범이 지로 아버종이 시지지즈레 생금도
3: 다 폴륜돔나 되게 컨텐스트에오래
0: 제자제 다 레뇨딘 고주니 차오란 걸 아닌다 다 지만 컨텐스트가 아 랑가직 쉬어다 텁시 신다라 주유배 다니엘 키란조야 딱바 리시 강르지기 때는 제주 대주가 민두가
2: 보라 발라 아무라 다리키나조 수치레 쉬야메 디가 창마 나르랑게 총모소 머신가라 미유 야구윤에 라랭웨르 토나치야 다모소 다딩원에 쉔베 뇨총순데 차스 이네키나조 봉아야 이치나조 녜 팜그체보다가 람산 치슈균 지금에
0: 아 따야 카데브드 시에쇼 아 따라 영이 지마 근처로 지지요 아
2: 보라 녜 슈바센다 녜 제나 겐즈마자바 토가 레스마샤 단다 로사단 차스시 사주 레브다가 나 총즈 슈누카지다 님도 치로를 아버주니이 진짜 제비는 진내 용법 치용거지라 단도 치로를 레게 냠뇽지에 토부지 승기
3: 푸란 탄답도 랍트 코리 팀제 데브리 칠리야 아베 슈레스타 쮸엠부두게
2: 암라키랑 투제마나다 녜징네 마춘 레게 마춘비나 아닌가 가린 있어오래 기나중아 이지신난다 녜셔르싱르 롱고 신비 라게타 스세 독주 타나 우조제 유예비
0: 아 다야 예드 아 컵도게 메게마스베 쳔가 따도지지기 버셔셰 마용
1: 발라 알리 탑시 신다 민도 부치라 아보톤 규리 날 불륜이 뭐 그래 하고 그리 칠치는 냠뇽지 니루리
0: 어미 다제는 총가 제자 잡디 도스 제제 잡임리
1: 발라 디케는 말이 총관 과 야고 키 말이 전종기 신뢰 쇼리야 적지자 전에 지루 아니 도스네 쿤교리
4: 신의 남초 탄의 창면에 세메티니 롱첸 뒤카라 징주의 도지타 콩기 보라 시베티 뒤치시 첩슝 좀켄 부산 점뒤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저주 强바维斯 자기 지수 수남 도지 强바维斯 부산 점뒤 타르게 양피 지겹 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윤댄 첩켄이나 징주 도지 첩켄 로사남게 보 도지 첩켄 타르게 양피 마춘좀 첩켄 조마스신 파게산 첩켄 부산점디 썸기 첩켄 왕주 장진리 첩켄 수남 도지 종부 첩켄 니마스신 저시스린 첩켄 바산스린 썸주 첩켄 다와
5: 팅디리천슈차
6: 가치 우토기 급수 땅탕 시중키 쇼미 속결휴 체리타 튜비권에 늘고 기세 체크
5: 执行促松期基础措施度过的春呢，俺去人民内家是几点了辛苦七八，俺能空心讲，人气人了是一样。我是他美容图小为宋年提没银本，人气人你的气囊贵了年纪是空穷用俺。
6: 俺去总当端当将你卸掉，听我没多能讲没用，谈的。客人给吐了我一趟过来吃饭，那我懂了。连接苦思密的兄弟，让给扔了给别吃了没得了，中心酸汤。
5: 怎么能确定这组级别为新旧连续性可能？怎不能去每日用去传播出，强用每隔一几年每几了新看改进去讲的确实越接快越。天里长波塔恩给咱们洗开了银的健康米吃托你米托之路讲新别米忙不耐当银
6: 俺催生不然什么月别苦不烫冬夜超过铁的日系水彩昂出入米当呢强烈云集性烫住个日三岁我讲更忙不行了多了身体没本的多了他水彩给米当我开了银的苦腿没变多吃忙不行让给让了给呗两百银
5: 平日给森康日本罗宾佛罗地森康地堂来参与得的西夏语的森康地堂建起土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闽南自卫工作日全大体你立把竹土呢几点天刚刚去乔瓦西先土灭及宋月
6: 我跟你讲来个女书记错为出租的汤建执行再为森美普助堂帕玛并且刚你落个的那么堂人气怕大人都去呢家住给进步的比人意期待的强。三胖日本老板阿迪里抵达了宋玉天，人意给各度电梯起步，且以苦流所给跟铁的没人把人意引，没有借钱让了仓边从来吃的看过电表越接送。热天，每一每次的街档几个人来买吧，看了引。俺从人意先给通南了这边无处起居的下联。让其让你的年纪他强别年纪谁他对我们身边多数写不呢早晚呢久久没不听着看念赢的叫让他热切给弄呢让其让你久久提赢了这点提的身旁也盼不配备盼不现实纪念讲明
5: 天哪各不知一切他各不知叫让各不知虽然说提到咱们总体帮助虽他让给让了您几趟下次月呢俺去新年俺去您途独别生命普处趟他们并起赶紧落管所下次趟前去共途让给让了恩给人怎么人能趟可以给普处措能为恩给提醒途让给让了一年更有马日可怜引到西松若
6: 多少呢对提零年松做我期待的车型车样让什么让了弯弯什么火车轨的让其让了人家他让其让你强给用棍子说
5: 心看车店了头南南的心看车店给早前别地谈起人一趟地谈起基础尊贵
7: 下面来龙天旅客金州多吉他空给波拉西别没这提示了呢龙天旅客的帕杰拿金州多吉创业拿阿布亲戚永不要过穷马赛祖准天给谢家阳忙不洗矿土去土去我他吃不起人你给普萨姆温州用我切别落过杨波去土把穷为藏提牌打不赢提及了你最肯这穷人民提林母体呢身心有不休
2: 三季
8: 哦
2: 上帝的他想俺这总重叠的脾气全部肯这起没多
8: 日下叫让的出国肯这么多
2: 现在没这么多迷茫是这下总说是当你从家仓门的驴子全部多
8: 日下但脾气从这边就死的我听这音的人
2: 日下现在从这出去腿部听这车队俺这苦就是家贵的贵
8: 嗯嗯
2: 他的人民兵学校的总不要让肯这是送周云了
8: 切赞切 我们这些就是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你要
2: yung mare.
8: Ji ji, gyeo jo. Diejbe.
2: Marsha, o diere sha die.
9: Yashu.
2: La zombela.
9: Kinye de na kharin ba.
2: Zombela. Ong ni yu sha, yu me chong zu ne yi. Nyeming de jingzhi dao ji ge yu. Moraming de semji sa. De de zombela li ya, jiang chu xi xue yu.
9: Ya. Bu ge de da. Zao de na kharin ba.
2: Ah. Din zhe zhe de zombela. De de tun da zao de, ngui bu ya wo sam chu.
9: Ngui bu ya ni yin na, de ga ngui gang de qin de zhe shu.
2: Zombela. Tati, ngui gang ge ngui bu ka zhang mang zha sha si yi.
9: Oh. Tiana, ngui bu ka zui ya ni yin ba.
2: Guam chi xi zhi tan bu ya ni yin.
9: Xin bu la luo guo chung a. Tan de bu dou an zui zong ge xin bu ji ge. Ngui bu guo chi xi zhi ya ni chung yu yo ma shi. Ma zan ne, ngui ma hu ding zhe ya jie, ma zan ge ge jie tu bie ding zui la qi, yu bei a.
2: Zombela le xu ya la. Tasha, nga ran zui zong na li yin ne zha, se gui xin da li yin ne zha, ka sa ka le zu zhu ma gu xi zha le xia. Cho le a bao zhu nye le, ma gu xi bu shi du. Yin ne, nye du su de du, le mi de zuo ji gyu ge to dang mie zha, dian jia ge ne zui da, la zhi tu do le ma ra bie ne zui. Nye zui la zhe xin ba. Ta na ka ba le ge yu mi guo ma zui bie jie dian nye, ma gu xi zha le xia. Che zang nye, nga zu yu gu shang ge xin bi le mi de ge zhi zu jie jie, xin bi a le ru ga xi zu guo sam chu.
9: Oh, dian zhe yin ba shi. Xuan ba zhang ge sam lu di, mu ne ha jian ya wu du. Yin ne xin bi a le ru ga xi zu ba, zhang le la zhe yu ba, ya mi na a le chu jie yu ba.
2: La mian le.
9: Da xian na a le ru ga ken zhe jie zu ga, a. Jia ma da jiu ji gui, a le ru ga zu tu ma da. Da di tie le ya xuan ba zhang ge, sam lu yao dan yu bi.
2: La sam lu dan bi yin zong bi la. Kiesi nga, ngui bing guam chi xip chu di ge chong bi yin na. Nye nye le, kang pa jia ya da, sam pa jia ya. Xiong lam so ya le so bi, chui guo da, yob jie ka xie xin yu. Dine, lak zi mi ni yi sum si din zhi xu. Le zhe tie le, tang bu ne bu zi gian lin da, din jia gian lin. Li mi la zi gian lin qi ya di ge, zuo le xia ya ge, qie xi din zhi xu.
9: Xiong ba rang ge sam zui da, qie xi di ge yao xi la du. Ting gao zhong ya ne, gian yong ge kun le ya, xin zong ge le tun le ya, tong ha jiang qi bu ne ge yao xi. Ma se rang gyong xiong deng wei ta, si xiong ne yin ne, tun le tang bu qiu zi, to dong ta. Tun le ni ba zong ne du tam xin qi ya. Ta neng xin, tun le su bu kong bi da ya jie qie jie. Xin zhu mang zu ngui ma yong bu, pa nui dong gyu tie le, gui jia nang ta nang xin bu shi. Xiong ba rang ge qie xi di da, zhen bu kong bi si xiu di, ngui ne ji gyu di xia. Da yin ne zong si xiong ne, rang le ya gyab gyo to bu qie gu yu na, dong xie gya tam xie bi, zhi ya yu ma shi. Xi bi jing chao wei, qie xi guo le da. Bian na, xin bi a le ru ga di, ken zhe jie zu ga. Nyam di di le ge to dang ge zhi xi. Nor tun ge lam lu. Ta neng xin, bian jiao yong bo wen ba so, xi bi jing chao wei, ying xi guo shi. Dian zu, rang xin bi ji ge zhu bu tu bu du wei a.
2: Zong bian la le shu gyu, nian xin bi a le ru ga zu gyu guo la. Sam lu mang bu dang bi yin. A le ruga di zu gui bi gyu jin da. Mi yu ne le ge to dam lam lu da, nor tun lam lu. Dian jia to dam lam lu jie cang ma su xia yu. Zong bei la, di ge yi ji di na cha zang yu, ji si na da.
9: O, yao qiong xia. Di ge xuan ba rang ge chi ba, ya mi xian le jie chi ba.
2: Di ge cang ma nga rang ge cha gu xie xie chi bi yin.
9: A le, zhi bei. Da xie na, Pura lam zhi kandai tuyen ba.
2: Nga sa gui turim lup zhi ne tuyen bi yi.
9: Xiong ba rang ge mi kyan zhi wo ta, 习近平为七十多年停留性别三票

0: 계사 가상무가 볼런팅하디 다 로숨도 조집이다 돈도 추조면 누구야 경서 쌤제면에 나야 쌤제 누가
1: 봐라 검증하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응위간래야 볼런트에 사자 돈도 양 응위사비 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요샤 다야 볼러 그제 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배네
1: 말해봐라 다리 비우면 거를 티십지 야도
0: 아 레나 티십주 에 베스도 메타
1: 발라 투데마나다 다사 비우신베 알레 주가 주샤 알레 주가 데 겐쿵에 소스체 주가 데 나란조 돈안기 주중 레르나도 겐달링기 제자 무빈티게 알레 주가 기 주제 유럽 제아솔 단샤 퓨티스게두 론이나 무빈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올로레나 고음치 십주 론니날 퓨그레스 에
1: 퓨보는 카직 제사샤
0: 르베 땅고네르 봐 지난 중아 겐고리아 싸와지기 요마르 봐
1: 발라 퓨 니엘 볼랄 싸와치 로마도 김은은신 볼랄 양 무빈야 교야 무두능 마리스
0: 야야 잡진 커이는 다 이는 예 차오디 오네 첸부 차도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 당기 신배켈레 안 당부디 레스기 종위다 종수준이 통진다 개교시다 난스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 님배가를 이미나 나랑스 님미미다 참여 기재 미요주네 또 저거 잡지에서 요말라 고로 드브제 고야 요말레 다른 시제 나도 신배 부조려 고자자 지지 구보 고와용래 당원에 지조 서비스 니에데 그진 전부 시다라도 와
2: 新歌多着了罗皮皮肯定轻松就这次了那让做人有种人的新歌多重啊这次的前的也不穷的今晚呢那就有个新歌阿列如果给龙啊大大干了一个别这不是我让做母队别尊前不赢了干了他都母队姐四九个压不着钱不多啊那让做新歌阿列如果的去了给撇着他也不停别打了我是
3: 反对上司兄弟看不上不加压连着不给没当出去恰上不穷送的恰上不穷难大面这是你皮的利用了呀大家请不赢车棍给捡起不要的连着心态给你最肯定多哦到古人想给熊人说的这里送就收集你往他的这里住过所以查下哦比在天的难大面多了哦到皮给捡的这些听说的起多了哦到多来捡听说哪个起不要的总行销冲着连着罗山别的不赢了
2: 看不见你的他下呢擦着油伞第一张新的南国也没了就这次了要个什么凶下

0: 발라 발라 삼기 저거 나스탄 기스기 폐지 폐지 기소 면조 발라 다 괜찮아 오래
1: 당한다 맞지 나도 근데 동기 쓰도
0: 어 나도 다치 양자 양 나도 다치 양자 같이 기스기
1: 오 전 폐지 기소리 야 저거지 랑월 머단제 승기 파 조금 맹갈 게가 주다 나다 암라 님도 부규 과제 되게 키지 람사 죽을래요
0: 레스 발라 다 오는 거 아니야 죽인다

0: 계산
1: 로발라
0: 다든 슈그지 조도가 보징지 도지 로용 조면 누게 다코 랑시 차브라 치드는

0: 제제소소라살로
1: 야보
2: 너
1: 다다 전 조차스 많이 쓰시실 주게
2: 젤보라
1: 다보라지 떠다 제대진에 대비나 난졸롱부터 갸침부 건드면도 아
2: 슈자 제대진에 대나 난졸롱부에 쌉자 대비라르샤 보라 ཉེ དོས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1: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자가상르다 로도야르데마도 진제삼르코뉴메다
2: 보라 팅산치도 니신 야게주고요리 나랑즈 롱고이네 종례타 신례지고게 또디마시
1: 근데스 롱부사만 조레야 신례다 조레마잖아 안 소가 근데스 지어래
2: 신례다 종례다 모두 지어오지 이네 디간리아 쇼레 지어오다 보라 인제 제비네 나라즈 롱고 싱베 추부처지
1: 오미
3: 계산아 도건 투부 배도 구윤나
4: 오 영영

0: ਹੋਰੇ ਫੁਖਰ ਸੰਦੇ ਨਾ
1: ਅਮਲਾ ਨਾ ਫਰਦੂਲ ਕਬਚੂ ਲਵੂ ਦਾ ਚੂਰ ਮੰਗਤ ਕਿਉ ਨਾ
2: ਯੋ ਯੋ ਫੁਦੀ ਨ ਫਰਦੂ ਜੀ ਲੈ ਥਾਂਦੇ ਜਿਓ ਰੇ
1: ਬਾਲਾ ਬੋਲਾ ਕੋ ਆਤੇ ਸੋ
0: ਬੋਲਾ ਚੋਗਾ ਨਾਲ ਛੂਸ਼ਾ ਕਰੇ ਯਾਰ ਹਾਂ ਬੋਲਾ ਟੂਨ ਸੁਨ ਦਾ ਸੁਨੇਂ ਬੇ
1: ਬੋਲਾ ਕੇ ਸੁਨ ਬਦੇ ਜੋ ਟੂਨ ਮਾਰਦਾ ਲੁਕਿਉ ਜੀ
3: ਕਰੇ ਆਇਆ ਬੋਲਾ ਕੇ ਕਰ ਜੇ ਸ਼ਾਸ
1: ਬੋਲਾ ਤੋਂ ਬੋਲਾ ਕੇ ਆਇਆ ਮੂਤੀ ਜੇ ਜਿਤੋ ਨਿੰਬੇ ਲੁਕਿਉ ਸੁਨ ਕਿੰਜੇ ਤੋ
0: ਵਾਤਾ ਜਿਤੋ ਨਿੰਬੇ ਲੁਕਿਉ ਕੋਲਿਆ ਬੋਲਾ ਨਿੰਦੇ ਦੁਨ ਸੁਰੋ ਸ਼ਿਨੇ ਸੁਨਿਆ ਯੋਰਦਾ
3: ਲੁਕਿਉ ਸ਼ੇ ਬਜੇ ਯੋਰਦਾ ਜਿੰਜੁ ਮਾਦਾਂ ਕੋ ਕੋ ਪੋਗ ਜਿਤੋ ਨਿੰਬੋ ਦੀ ਕੰਜੇ ਜੀ ਬਾ ਹਾਕੋ ਬਜੇ ਯੋਰੇ
1: ਬੋਲਾ ਜਿਤੋ ਨਿੰਬੇ ਕਬ ਨਾਜ਼ੋ ਯੋਗ ਲੁੰਬੇ ਸ਼ਿਬਿਉ ਨਿੰਬੋ ਦੀ ਕੋਲਿਆ ਮੂਤੀ ਜੀ ਸੁਨਾਦਾ
3: ਯੋਗਾ ᱡᱤᱡᱚ ᱱᱤᱝᱵᱮ ᱠᱟᱵᱞᱮᱭᱟ ᱱᱟᱡᱚ ᱢᱮᱥᱮᱜᱮ ᱛᱚᱨᱟᱱ ᱛᱚ ᱪᱷᱟᱝᱢᱟ ᱱᱟᱜᱩ ᱪᱷᱩᱱᱡᱩ ᱫᱤᱱᱮ ᱡᱟᱝᱡᱟᱨᱮ ᱛᱟ ᱛᱚᱨᱟᱱ ᱫᱚ ᱛᱚᱨᱟᱱ ᱥᱮᱜᱨᱮᱫᱮ ᱚᱣᱟᱛᱟ ᱫᱩᱥᱩ ᱫᱮᱭᱟ ᱵᱟᱝ ᱢᱮᱥᱮ ᱪᱚᱭᱟ ᱛᱟᱢᱮᱵᱮ ᱧᱟᱱᱩᱫᱟ ᱫᱩᱠᱥᱩᱵ ᱪᱤᱵᱮ ᱥᱩᱥᱚ ᱧᱟᱝᱜᱚᱭᱟ ᱫᱨᱮ ᱛᱩᱫᱩ ᱢᱮᱥᱮ ᱢᱟᱝ ᱪᱮᱞᱭᱟ ᱠᱩᱞᱚᱞ ᱦᱮᱢᱵᱮ ᱡᱮᱢᱡᱚ ᱢᱮᱫᱚ ᱠᱚᱭᱟ ᱭᱚ ᱢᱟᱨᱮ ᱚᱣᱟᱛᱟᱝᱜᱚᱱᱮ ᱪᱤ ᱠᱚᱭᱚᱜᱟ ᱢᱟᱡᱚ ᱴᱟᱝᱵᱮ ᱪᱩᱫᱟ ᱱᱟᱱᱛᱚᱜᱟ ᱢᱟᱡᱟ ᱱᱮᱵᱮ ᱥᱩᱥᱟᱫᱨᱟᱱ ᱨᱟᱫᱟ ᱵᱩ
1: ᱢᱚᱱᱮ
3: 개구준진신전름루디
1: Bola kirangge, jingzhu madang kong kne zui tizu songdu, ngang wane nagu nazirish tengi. Yine lu gyu tozu nye du, nye ting sangg cowa liya ga xinda, payu zu zhun qiya ga simshu yi qiru zhugi.
3: Rida, yunggyu di kirangzu lagba yore. Bo ngang zone lagay nimi rangare. Ting sang si juni yagore. Da burangga rikbu timshu a.
1: Les bola, nye huda bada chigi.
4: Kongtu nambu tsui sembe tini, lungchen duyu kar, jingzhu doji ta, kongki bola xibi, paji tishi. Chepshu zumkin, pusan jimdu. Zumji, sunam doji. Chepchi, sunam doji. Zhezhu jiksu, targe yampi, chamba wujzir. Jigib deshib, liu changjiang. Deshib, gesa yundin. Chepshu nangki, minna chepkin. Jingzhu doji chepkin. Losa namgi, bo doji chepki targe yampi, ama chunzum chepki zhoma cirin, baba gyesan chepki pusan jemdu, semgi chepki wangzhu, zhangjingli chepki sunam doji, zheshi cirin chepki basan cirin, semzhu chepki dawa. Tiendi li cien da ca.
5: Cho ji le gange yu tu, cho si chamge ni ro gyur yu, 난츠 미치 샘 지키 강엘레 넘버 기와 체크
6: 지치 니제 아라 숨 아라 스타인
7: 어지 보라 고감사
8: 아포 고감사
7: 정변은 리베
8: 아포 당간즈 로즈라 네고 누부다 수고지 용기 멍시디 개주고 유자
7: 輪球托斯嘛前的用呀民族啊全部来中大的用别啊我让他中大的用别到了哦你今天的也唱不学为呢你也要念书不也会劝的没了啊对没谁谁的你你那来接了你也超越托了呀你是观众下给这龙国面去老不在这是没有办法哦哦不了得死的第一那个接了个松呀能行空给陆地那样隆重行动对哦哦你把呀我这讲不也别呢哦你是恰当中大的嘛在是得多余呢
8: 세이네레
7: 다 계란 됐습니다. 저놈 고면 좀 두고 잡에 급이야. 네 바로 있는 샘띵데 대바나라. 대바나지 잠벌 봐. 내가 수부게 내시드게 까까 좀 두고래.
8: 하고스 하고스 야주 아부 응고.
7: 다 보라 야고 잔나라.
8: 요요 부.
7: 보라 바빠이.
8: 어 부피 아.
7: 뭐야.
9: 오지 디리는 안 줄 보고 간돌 가르쳐야지 아
8: 네 뭘 알으시고 디리네지 뭐란 게 네 가르사 착시자야 매디 싸우마리라 맹간에 쪽마도
9: 오지 뭐 디니 가르쓰고 오래다 맨 맛에 제 맹간에 야딱제 제가 멋진 비이나 얘 나자 디 도우를 쪽마르베 뭐라니 나 쉬고 있겠고 유베
8: Si morani, nye di jis hume. Di shida, nye rar shio. Tiri nga jiri na lunju chi du, puji tu ju. O pudi nga, nishu kunjum tu be, zelung gomya di jis ngodru che ju nga. O pudi nginje,
10: pukura nima nazi jibushira ayu sugi.
8: Me mangu sugi yu mta. O dine, zelung gomya di jis lopjun di chebe jil, nishu di betta sangja chin sugi duwa.
9: Ozi.
8: Che zan tiri ne, 몽라니게 네시 군좀 세야기 전론 검자디 야호 제 제비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다 우리 너도 부디 대부채고를 쓰도 안 모
9: 어찌보
8: 아
9: 다딘 저기 편바 유나도 나라니게 대부채제 야호 제장도 아
8: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얼른 내일 견나게 돼 아 네디 두세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센리스 토중에 어 이다 뭐
11: 저는 권장기 로센 센시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디만즈
8: 오야 꿈 어 두스 어 그리그리 말레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겨라게 뭐 어 두스다 아 두스
9: 두스르베보
8: 대부채고르다 뭐 대부채쇼
9: 쓴띵네
8: 너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9: 요 하루씨 보
8: 아
9: 보가 구유관이르지
8: 아직 계진 말이 뭐라 흘러지 어 글리치 아 아직 계진 말이지 어 몽아라니데 대라게 디시도
9: 구유자야게
8: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디지않도 냐 남산 어디 고맙다 계진 말이 계진 말이지
12: 你到你到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气息我的
13: 차시 톱시라도 튀기네 차시 좋아 멘티를 취는 거 얼마 빌
8: 엄지라 디샤 은인이게 내시 군좀 지하게 저런 꼼야디 제 자제 내 큰에 세요 마질
13: 라 내시 군좀게 저런 꼼자라
8: 어어
13: 보라 이크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리야 이신한 고블레 내시 군좀게 저런 꼼자세야 텐조 멍대게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돌이야 맹한게 톱만도 내수 심을 하조지
8: 상무소년아시인 멍대了一记擦擦街 能没说了老子自找钱死 엄지라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고 대부 켜는 지금에는
13: 난주 멍대了 가게탄
14: 제리了一记难归
15: 찰투이소 남시문다라 도구 망잠 제바타 착자법급소 초로난타 장부잠
16: Pen jo lung chi nian chi li ku pe ge lung chi ne tan de lung chi lo chi le xin shu yi
17: Li zen di ne go zu je nge san jie zo long wo de xue di jin ju le de bei che na mi xie ba le qi da ge nang si ni ba le du go le yang wo de xu zi yue le du go ge nang de wo nam wo su mo xie kong le ya 我们当个车都给着几颗鞋子需要有不得学个音。这样南端我的鞋子呢 Lodu dati dagi ta mingi pechu ki nambar 22 ji shu. Tine, mingar lodu che di da pechu chize nyungdu song tuyungu di la

0: chikje ti gyogi zezu tu diji che. Tine lodu che titage pejo la tukurtang nangji chikwe wiju gorge langje sik jimi ji shue yi. Ngondi tamgu tsedu shue ge nangdu cho sumto ne shue yi. Da ngena ya ngazo lodu che sege che di kari shie warasana yanje dube doji lage junbe wangbu nane kongwa tono pomo rolo su tu lodu te shi sungbe che jugjubu di diyele ya ina shie gu yore lodu che jugjubu di da nungu mangzo ge tsoam yangma na kaju lingle ya halam nindo rishi pechu chetang chimu yin si nanzu pechi shie chogre 산제도 망조 내제 다 중무츠 파조 개제 시에베 규름 나무야 첨부 토낭 제바 담게 되네 베주 슈치무 치기 유바디 신 두구레 베낭에 산제 돌려야 베다지 샤베나 베낭 아주 두준 커유나라 두고 친숭오 머시에베 민도 뎁디안에 대유도 또 세 차숭오 야나 또 세 차도 라소바 베디디디나 망부시다레 아 망부시다 페주던데 다이네 이게 남게 다 이돌이야 좀 저녀 팁친나녀 저 가스나 러두 체디게 페주 집에 규림 나라 내대나 페주 체디 중 뉴잠 유베스나지 카지그살라 뭐시 러두 체 페주 체나 pēyīn chēmbō yōba, lēkjā māngbō yōba chālē hālām lēdū chēdē pēchū mātāngbā dīndē, nēdū dūs. Yāna, pēchū dānglā dāngbā yīnē, liū tāng tūndē chēmbō dīndē, dōā bē chāmblā, dōā sō, xie sīndō, xība dābū pēchū rīgatām, pēchū chēbā lē, dā nāngdō ngō gā gāblā yā yīnā, lēdū chēdē pēchū chēdē hālām nyūng nyūng jīg, 통두스 직체나 나데 팁다의 뇽차베 긴기 인기데 응어중 아주 셰루딘데 메베 마통친나 메베미 세 깨져줘봐라 마통바 인자 제바 소소 팁다의 뇽차자 시조 모투베 인기데 제자 녜셰베 깨져디게 머시체나 마레베 코엘라 넘불 햄바게베 추능신지 조아닌가 요리데 타이네 유나 유상탐 메나 토슨 나나 추어그레 로라 나데 쳬비나 이게 남게 달러두 체 페주 체디 뉴뉴 차이베스나지도 알 뉴뉴 차이베스나도 다운달러두 체 페주 시다 메치베 능주 딜라 등을 딜라 녜 사무당 군전지 체가 두두자네 셴베 군전 민도 내데나 샴게 치긴지탕 난게 긴니게 원네 20탕 삼당나 모두가 아이는 성도 당부 치긴 치긴 딩원의 셰베이나 넘고가도 인제 유두 쏴라 당가도 민카드 다브데스나 타딘 치조 시그르와라 타딘 치조 인베 인제 유두 쏴 이양 다 능구 폐주 집에 규름 나는 나라 러두 체 죽지 부디게게 누바탕 총바르 저자 강식이 죽도암 쪽발 때문에 누바탕 고든 때문에 여래 여자 이게 남기 이케 남기 폐주 집에 규름 나라 굶지스 내래 양만한 굶식이 왕게 러두 체 티다 대장 배주 마체바 딘데 인도 카브레 빼차샤나 콩니 소바오 시에 신도 더부 배주 딘니라야 차촌의 시에바이나 다 두균 인유유두가 첩체제 시에 차바인 콩 소바레 더부 고쳐바르지 지구 요아르바 디이나 아래 대베나 러두체 배주 시다 미치베 금제 왕주 지도자네 치긴지 샤성게 난긴원의 시업이나 러두탕 조지 더두 세 디수미나 퇴직 민기 남당 좋아라 제장 第一个不是穿完乐度做自己得罪少的民给扩张了呀我们这样不连没头吧我们这样不亲没头吧我们给没那什么个都是现在看来是呢做自己得罪乐度那说吧送呗他拉起去团康熙热心那个咱们这咱们都对对 Zobar kowa shikla sheba rede Tetar mingtang chikso kanyang goyma chokba Dinde ribes na di zawa nina mare Yama na jodin shibu zobe tuyante ma dabula ina Kujyu yo ribes na kujyu yo mare se Kongla nga shiba nangshin Deya rishi kubsu negab sege Mingdinde lesu nga la Di tunda di nga de na kechimbo re se 디급기 리식시베 디 튼다디 카라스는 내가 쎄라 소고 피게시나 컵수 잠시버 디 튼다르 와라 최장 러투 이네레 조지 이네레 더두 이네레 크덴베 튼다디 조 뉴버디 카라스나 원시에기 튼다디 내가 잠시 컵수 잠시 리식 잠시 뒤디 조바르 코아 딘데지글 시기와데 빼차샤베이나 나도 신송오세 당하는 신은 숨주바 니르시에 신도 더부 달러두 체디니니나 러두 천댕기 베인세 시초그제 시초그제 타이네 신송오 타랑 교구 치나마도 지스미용오 숨주바 니르시에 신도 시베 튼테다 리베네 디르튼베 미남지 신발 굴지 지버더부 Lodu chegi jila mingtang chikso yutu ne goyo chogu yore. Nungu chowa nangla nga zo lese geje nangla ya dagbari ji kujyo yuwa bina nge beti sha. Nga zo dinde sime be la. Dango, chugo, jembo goyo chego si kazu ke langne tapar kari chinyo yuwe si mandu be geje dinde shiebe gobla 给这地囊了呀吞白过过些同桌是吧你也得那地囊了呀那没事吃不呢咋就能要这这一点一年地冷都吞点么的我是吃不了吃上当过出过全部过不切过是都在那谈到空虚不那些给这囊了大块的是写的写没日的 디나나 춘웨 고고 시베 다디 마다 윤점나 친제 시에버지레데 디 튼다디 카드된 거라서나 르두체 된 르두 튼다디 땜바데 양만나 조치 튼다디 땜바데 체장 땅고 스 시케게난 레베디 게제 디시지라 주고 전부 거부 최고세 망보 르두체 숨잠치 르두 다 숨잠치 크게 레야 간저 섬시다 이슈시도 레요르데 디제레야 민탄 치 현다 고마초바딘데 자원인 멤버 야마나 제적 항시 용수 댄차바 민탄 치 고마초바딘데 자원인에 마르바라 제자 디타량 민탄 치소 현거서 유바 된디 간저 원바잠 체베 레 제자 고 르두 다조르기 춘일에 덕바지르데 녜데나 꼿요마레 크게리야 27개교지르 바라 녜스나 르두 체기 지르야 민탕 치르소바 고마초바딘데 마레 네급 잠지 대잠도 덕베 튼데마지라 코고레스 용수 덕바 대지라 민탕 치경 고마초바딘데 자원이네 마레
1: 现在那么做公共上当代天南最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公配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大前面给人七木娃七零多几拉年配给人大追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南有秀
0: 我就开白吹了呀<咳> 차오 냠네 유토 세게 빛

주시장 배주 봐라. 차오냠나 유토 시베 배디나라야 타난도 터지 레버데 안난도 오지 레버데 디니니가 있나 러두레 차장 쇼로 로자외 차오냠나 유토 시베 배디라야 이슈능도 전에 토다디 러두 탕 오다디 러두 짬바포 이시 순남바데 나래 딘데 송고에게 금제 가리이미 삼루지 등두자네 오다 티지르야 민탕 칙소 셴쿠밤 오다 티 제바퉁우 티 벌기도 슈유베 츠디르 데네 로두자마보 시베 민딘데지 스베데 성우도스 성우도 페지 리본기 라시 셴베 군젠탕 고바 체가 치매 있네 딜리아 금제 현다 니에 매버지리샤 폐지 다가당입니다 금제 가다스나 차오 시베 어디 지라 냠네 유토 시베 민탕 치시에 고버 체우로 발라 체장 토디르도레 어디르도 잠보보데세게 따와딘데지 떼남레 따와디 떼고베 네디 코바투고 와다스나 어디 지리아 민탕 치시에 내여로 발라 네디 디고라 저디렌진 툰조라가 제베 구상 공갱 나와야 드네디토라 저디렌진 툰조라가 각과 침부지 견샤스 저디렌진 툰조라가 컨데 숨어드베스나 키랑게 숨베 너도 잠바보디 너도 인구르베 인구구 말에 숨버레 미나 너도 당 개발제인 이마 당스 계속 키랑게 숨베 너도 잠바보디 너도 멤버 있나 너는 너도 뭐인베 전신식 때 말지 뭐지 인구구르에 숨버레 인나 너도 잠바보 태양 너는 가자스나 너도 레 숨버레 너도 잠바보 태 너도 인나 너도 잠바보 태양 너도 레 너는 잠바보스에게 민긴대지 쇠고야 민두스 더디든지 둔룰하게 가과딘대지 껴낭샤 제장 디 나대 대변인은 전에 디고라 더디든지 둔룰하고 숨배 셰미 양문의 리시지 레샤 섬섬두 나도 퓨이기 까비시에베 겁러야 나도 까비딘데 자리에 까비딘데 겁러딘데 유바라 나도 연고치 라 디지라야 시에치 디네 살라다 라 아난로스 디치 디네 디지라 디네 양시 세지 숨조 디아 다가는 신기 고젠기 이기 턴드탕 다가는 신기 독젠 이기 구루 유바디 다 퓨이 중신에게 강사지 이나니 디네 미동러 순조 교화더부지레 와라 다살라 다라 아난로 오시베 라지도 와라 라디 가래 카부 민베 튼다데 와라 오다디 카라스나 나데 데베나 러두레스기 튼다라디 카르시에 와라스나 양세 수없이 레두베 퓨이 디 종알야이나 준디 침부체나 체네 장나 다지 알라장 중준디 체베 장 데랑앙 시마 구구리시베 튼다디 어 춘배 치도 꾸어낭마 레스그 돈님부디 가려서나 러두 다 대다기 탈라야이나 민탕 치소 시엔 꾸어쳐버리 빼는 아주 까비낭리 살라다라 아낭도스 라오 디네 양시시 디네 세지 숨주시 디네 고쟁 이길라 소바 도쟁 이길라 소바 구룩도 요르바라 제장 네 빼디게 장제 가려서나 러두암 조지 더두 집에 체주지부 대다기 지라 민탕 치소 꼬초구 요아리스 무디 꼬초구 요아리 체주지부 조니버디 가르담으로 했으나 와두 시에규 튼다 강시 내급 잠치 리식 잠치 컵수 잠치 대잠도 쪽배 튼댐바 딘대지글라고 고구 요아리스 제장 배준 최고래스고요. 배주시란 만나고의 금제도 가졌으나 러두 조지 더듬스 러두전에 다시 다는 뒤질라 민당치 꼬마쳐버딘데 문진난 매도 성도수요. 계속 배주 마쳐버리나 얘는 매버다 집어를 와라. 다 계속 배주 마쳐나 되는
Pechi ladu chaya chukchikba digaya lugyu la gyubay nyinga yore. Pecha shabar na suyungi zhuluk dana ladu chaya chaya yore saye. Yama na nalugi zhodang chaya na ladu chaya chukchikya yore saye ge. Tine lugyu ge lugyu. Tine cha dhugre. Che zang nyesa na ladu chaya chukchikya digaya ge. Ta khodun tense cha la. Pechu yuse cha la. Pechu che na yagu yuebe cha dinde le yinna, da ludu che dike yinna, pechu shuk chenpo tangu re suyo le. Tingsang yinna, da pechu che di nyunglu nyunglu zhoya ge, nungzu dinde chi du de, dile ya nga kongdu xieba nang xin, jinnan pechu chi ge yu ge re, ninnan nang ge yu ge re, kanda na, da pechu che na yagu yuebe, cha tondo la ya yinna, kangda jidage, tene pechu nangaya la tonang chikobden ngare dena kechimu duusangwe. Kong shuwe ge nangdo dige yinna, ladu nangdo dige ngosu ngoshe kong la ngondu tamgi tsuedu, ladu pechu chebe mingi nambas ne re. Didang, ladu che pechu shira mechebe gyoge chitang nangyi ge gyoge tonne ngare dududu xie yu. Liden chime nangla ya, nge lodu go zawa sungbe cikang shibu didang zhuwa je lodu go la ngon su deshe shuzi yu be, gaji sembabon namgi tuto du sena na.

0: 진투 공조 집에 걸어
1: 이랜기 코비티다 얼음 염제 초변기 급기 응하고 난기 어리마기 띵실에 동디 담았다 어리마기 이랜라 초도 각동 체비 총주 초승 계주 겹도 가조 교류교 중에 걸어서인
0: 샴팅디 선교르키 낭디어 시브리남 세로나
1: 디글레군의 비빈인수 계급기 조시 시진핑기 더워구베치 숨인기 응하조 니동이 슈즈주류 상해 냠래 직조기 우조라 슈버다지 키르기스디안다 이집라 계둔 쯤진능규 이신리급 중원대 비징토 칠로 나와시 조시 시진핑기 군대 펑리위원다 중국중앙첩세주기 규유 중앙흉둔팅기 조린 차이치 중국중앙첩세주기 우윤 친지비 부장 왕이소 피브로민은 남주직도 슈대 칠로 나유바리
0: 디글레코네 비웨네츠 지키 주지 시진핑키 망라 샘디쇼웨 미규 타경치토 총게타 총심키 디구 조조타 망페셔주디네 조중야고치바타 디구키 망라 샘디쇼타 망라 더디준바 망라 디자준바제키 뉴부치로다네 총미로 괴고유나 디구라 셔주유바제네 디구티 총미로 심디슈키 사절교로와치구 시데나오시 롱젠키 차구 중앙비 구수러라 三年卡图出给点不谈忙了宁有为地轨起是不是跑动卡机准有不谈忙做给人给给国个年比例给是不是龙素就图不谈干么军爷忙了得不准备作为轨体忙做给连他连锁动我谈解决解决动为是点开进系统就了个不是宁公给提索湖北省境武汉重庆青山区清河区地轨图 칼라키 지심투와타 종미 디구기 사강토 랑부티웨 체리 딤심부시 티가르 고르줄랑잠라 샤체직타 샤미기 세지 탕지제 뉴토부유 종미 응외교육을 코르 명리 칭河区 디구기 경권타 지발 명리 강무중에 망라 대표준비 조외구 组织라 구디 숙진타 유부시 삼성어탕 부추지원이 냠수타 저등주변팔 종미 강탕말 감지용이나 리비에 서콩수 지나 탕주두부유 칭河区 디구 등우기 수지选拔 风源元气 지킵수지 은주 디구토 도심나월 피부 지편직수기 디구기 경권탕 원부연제라 삼기위 원긴십주주부탕 作为干내 탕주지구여바 킹거 俺是乔生不喜主不日及俺最能够多俺是从忙做起归公为了新年年终才把他唐浪不说创开起天空天说前年从没作为全大群众唐就起过月列金俺最头痛母体忙做起杂杂起我谈干年起我心者起我如故起我起起朝天森了松年忙偏学术习萨谈颠地主军营习就不是地归冲雅金山赤道忙不直年月 你同这个绿都是白，这个不是习近平去，清河区地轨图都是那个。地轨里习近平忙些一面，忙些点不穷些，西南也可给通济康金地点不了用途。空战党里民忙来想地学会三大些一面，忙给团土主编乔玩，穷咋是落西面，忙做起乔其中抗英说，六百主管是那都难远。 这个书记组织人为卡住他三年开启预判他丢不他亏损了特殊日益感觉今年忙了特别准备作为亏组织了固定他又不是明儿给用起三年人不严起冲击了感觉故障怎么起忙了特别准备作为亏组织前什么他丢亏起冲米同学了记他交给他三个了三地学院 国展期建设十九十四年三十多年时不提，他说上海重庆的期，忙给企图乔文文周边南站南听堂部的主不是。杨浦区银行冲凶图，罗楚军延期建国民部的期，就像阿拉咱们送过一把他。冲凶期正经国开建设十九十四年的第一年，即便期免去七八十多座级别，十九座不足年，建国民错了，免去期举证十九十九月。
2: 银行冲凶期地轨十九、熊田康区主任季军期，俺最十九开光家银行冲凶年，杨浦区石坡人民街道东行院，俺是内地区开用区别区的地址纪念，跟随十九提示，拥有了廿六七万光年，俺最地轨期建管区占土街道别热几个月，解决一不是。刚去年，芒片初头开组装体，同面设施园面呢。
0: 小朋友们给米给超速，狂飙动作不是。你现况，江苏省级南通重庆，崇川区 龙虎家园地归去，一二三不久增长，地浪啊，六九九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클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히 텐디 레젠 키 낭튜엔조니 시진핑 키 이집기 중통 사이시타 최면 나와요 것이다. 시진핑타 펑리규엔 넘니키 이집기 중통 사이시 당제당 렌토 이집 댄세 샴수 강치모 시골 나와요 것 중국타 이집화 친지숙티 러둔주컬화 댐제수회 미추진의 비제치고 키로르 비와요 것 시진핑 키 니브나회 롱치키 어렵게 키 반마 이집키 주교 연구소 동비 제배고 롱은 이슈쟁의 시 중크 리기 뷰티 상하이 냠레 전주 윤진 댐보 용화 람디 제배고 소희 샴러 팅디 리진키 낭튠 십즈남 센로나 Sanetike Tuitsu, Jinta Gupi Tse Nyi Ninki Ngachor, Egypti Zongtong Sai Jita, Zhongkui Gekipki Zhuji Xi Jinping Namniki, Kedru Nime Pochangto, Jemu Na Yubshi, Xi Jinping Ki, Chikdong Gupi Ngabju Ngachu Lor, Egypti Adapta, Afriki Gekipchu, Nguyenle Zhongku Sabata, Chinti Zohyu, Gekip Nibu Guchipa Genripchu, Gekip Nibu Mimanki Nechiti, Miri Rangzin Tunishta,
5: 前几人路他每次表为人路了我国级别人不妥不管你们是给别的集体多级长点片在其四目组于不是龙的顿就去切龙念头聚集中国他一级给肯一笔这回展念他偏村一起他则屯他偏村接续进步强化主题你们的你们给这期我们在特别开局对不他贴着电棒那又不是 因为罗先生按照推磨你这话中国他一级给缺用特殊肉的这话穿给特别批给穿缺穿一笔话空皮特别温格他明白给第几七十段话给及常用长天松用这几片恰下去都是集团他特殊推磨穿缺更多他生生起为给及他社会给推磨短途给他们一笔 偏村改革他，俺们定时不当天。中国他一级给两万集团操办作用了，军切明白规定党规些点那些。习近平去中国他一级叫你去，今年偏村改革点不起不他，突然中午去偏叫军工集体，开工开他，人不开去，别人俺们同事接不他。
1: 给共先进去俺们用别的他偏村解释进口胸内干部接机构年年你偏俺们来了规定动他狂别给特区这头了胸内给提孟西这个组织他陆续心里前途老在说随军开放去俺们来给命运被女婆断别接不他江东女给他陆归蓝块可住开去成绩变球
5: 听着心里老在说起俺们来给扎当七十三百多个孙女没去人类给别人了规定当天人类堂六所现在春天绿在所给别人俺们来吃药奶该吃东西明天中午几个吃东西忙心地推十多东西去新年店家俺们来了兄弟给提给空来给回你说了推木头东地东西
1: 瑞松了我国这边给及俺们的定时不动货偏村去解决了我国这边别军了改革他这头接不接切贴给肯尼普推门给店家送工解决俺们给及充满肉来了兄弟给贴俺们这给说他不是给给说充满来的托吞着他兄弟解决俺们为时不动货堂 中国他二十几个他中国他二十几个两个领地组织了俺们都规定动画桥江北京路他先是解决了推木头我国解决帖帖外长下六天期可乐是比最高马拉祖国规定动国西年段那又不是
5: 赛季期，主席习近平期给克米华签证组贴，龙湾军区国会参事，以及了陆军人民期给团参政党委批判，朝鲜国会各所需要些。埃及塔中国派签证组团给克米批准后，军车塔电表案批给中华军共组贴，开工开启，俺们了有些春节特别些。 埃及早期，中国及其集团罗定国民案两连打铁，给克米普可用特区肉的计划，别给体外计划用具规定冬季天，别准其新月。埃及早期，中国集团念头，我从马脚塘苏州来时，蒙西这个族群，为此前次纽约三百所开工开启，俺们来十多栋学堂，马团店家开别的了兄弟家婆。 明日中午十多栋的节气天，给克米比米满了，偏的中国塘，社区他给空别用花，燃点前推去。俺们这个村店家林子连做客，军烈林子给克边边问天，中区给及前团车，给前店边女仆给前团边几个月。一起不巧去，匆忙的归途，中国教堂团结兄弟了，兄弟给帖。
1: 对木头，可能是被人心气震乱了，卡点交不通，两党阵地给其长下长地。

0: longe tui jin par, nyamle ki tui dun semu shakun ma se, nyamle ding sab che pe, ji to ji re che yub shi. Xianyang ta tong, zhongyang long ting, nian ting ji keb le kong tang, erab ge ke nan zhi chung ji chu hi, nyam zhi to, bar lin ji su che pe li cin, zhong gu tang erab za cho, gyun kyung qi mu si pe, yun wun su wun jor che pe tang, le zin ti zhong gu tang, erab ge ke mi man war ki, mi sim ji du ki dem gu, su nyam tu bu cun bar che yu jin, erab ge ke ki, zu gyun nian jor to, dun gu ri xia. 中国给科普主席习近平期一级图给团参加南委的各地中国中央龙庆年轻级别的空气直接接别习近平期年不当委龙级期二级给期班门东北接过题一级给色客人也有不同一级给总统塞西期电子陆军国的天地接过电浪岸烟花这些地理学有不是塞西期电子陆庆那
1: 一级塔中区给克米比牌签证组贴龙的军区块块点击学位格索天体中区龙旗三级所米区人力给结果别无黑一级皮南巡塔中区南巡块这级皮三不所有不塔给克米比罗九叉看些人客杂志什么塔对梦娘来军工接贴给克米比迷茫了他给他亚天二位七我用玩接不塔 森林用了配给他，西的用完七盘，日过七个月接送下。一级森林局给团部长拉伸完去，七个月就不马些。点击六千着下能贴，中国他一级给克米票七十趟，变叫十年，年叫说，来日开去，明日拆迁水平，关注干啥七个月就有事。
0: 习近平去年不能回龙子去二十几期八面呢主席习近平去松懈堂总批另外一期期间呢长篇中国松着去龙子拆迁历点接入不堂天南走火便叫着批给堂参加三十条中肯级别基础忙出所去决定水域篇
1: 铁段年，主席习近平去人力去看个杨伯堂，迷茫空头骨灰，希望什么村有伯堂。中会西北去，推门没人别，三边村大堂，推着三边决定，过了这边人堂前，集团堂这些给不是。人体内松，来人体一级给客，年轻来共堂，年路长坡，年轻来空，铁人三个来空。
0: 铁人一级别三把锁，一级皮租金研究堂，唐能行，埃弗里克龙之难治，肯尼耶塞维奇年轻力控，罗库里耶大本年轻力控所，埃弗里克租金研究所东北七个组月间，多数确定三把塔，确定三把，集团给克三把锁，一级皮租金研究所中就来三塔。
1: 伊拉克阿吉纳丁深沟雷公塔，决定去城镇深沟查瓦所，二十四个区，苏军研究室区，这与内区东北区域不是。眼前，给个区主席习近平，毕生开课如作品，你懂你去做主力，上海俺们来赞助给，无错了就有不是。
0: 第六年，上海俺们来赞助做题，老年学生活会落实时，老年学生的义工团将特别组织起，用心去为给其他社区去推广团团，中国创建起名托堂，三组呢，中国学派，给其赞助汤姆提团不堂者，总部塔偏村一级塔，你去占领村民，那么西北来赞助。
1: 推门批给团结集体，上海以宁德团结节约不是，两个艺术家的牺牲，同埋三对七天空投给各种年，一些一趟约束二分之一切，凌晨送去给各艺术集团来给会，经常千万几多批给签约不是，社会给定价了，没不念，俺们来看看，我们就来上班，忙头前提，上海俺们来赞助定义，咱们来托，我看加起去谈。 明白了吗？学，别给去，明文别多不少，七十几去，秋对人心去。
0: 사콘 냠레 전조식 토크류시 로규키 참지소랑디 치르미데체 살람 세부시 토더발숨토 캡유프티 중국디니 쇠퇴 공도 계급타 구디 후다동겐시 인병원니 상하이 냠레 전초 매번니 예부타 초원니 치외파 피게주교 도시키 니치 뉴부타 람수키 사르 뉴퍼 냠레키 구디 뉴부제 내유시 中国尼上海企宁多特别东京通马提音不堂上海企宁多特别东京企采取超高级干事业东中松罗内松主席习近平各部人别上海宁列增速企无错了修帖外界说上海宁列增速企列王集团措破组队堂团结一起堂习的电影 다르게 공피, 김씨 자초, 장샤 장딘제키, 퇴무기 김씨 아소키, 도시 개진수경지구버대낭티, 상하이기 닝도키, 퇴럽기 낭퇴균체미발 비송초수당휴, 러니슈쌩의희신, 종쾌토다발송토, 상하이냠례전조티, 타고진제키, 무유줍자월제티, 조각기 된자 캡콘소 변순 이치지쇼 치료동화탕 베개 캡콘소 냠레 딩섭지퍼 미추르네기 캡콘소 베지 딩섭지퍼젤러 구디당티 상하이 닝도키 동맨섬듀티 냠레탕 랑린토 그루어제유프시 중국 레기니 시디송경기 된자 냠레 최고유진 주시시진핑기 상하이 냠레 전수기 계급가 장모 된자 인시 신내 된자 我们用世界 되나샤 탄참스구기 막둔티 변수 예지지교 고주사제티 年秀松塔, 개참주회 직소유폐 年소塔, 독存了冬天冬年 투가타 시디 겐지소 냠지 지구 낭중 780타 테네 청시타 경회 78낭소 수규 민폐 된자의 캡콘기 젠론러 카테 쪽배팔 중크 콩도 예급카타 냠토 서구기 된자 송유 모투 된토 단유시 이집키 게서 캐로총구키 시르크키 지리 초출라섬키 솔레구토 팅접젠키 하이알 이집 뉴줄리 티웨 통낭 퇴부유시 다와게베 칭이슈 듄히 중국타 이집 년조스키 뷰세 토웨권히 규지 람치 냠주키 냠지 젠지소퍼 뉴줄링토 규티 게컴유퓨 무유줍 냠레권러 뇽르체유시 가치회 튕기 쿼르강나 주용 추제탕 구주주체 년칭 추제체 인류 장외송 인신 구주체회 중크회계경기 주체시차제표 사내티계 소폐 레게 특제 콩토 주부탕 추제기 봉부탕 兄弟제티 구림댐평항 튕기 지신회 뇌주링티 지루니 동이 시접실류 다왕아팔 무수 고치티 퇴딩탕표 남창 퇴기 제고조부탕 퇴딩이표 남창 조준 제신유부시 교육용태 퇴기 제고조부치 지 퇴뉴치 가탕 업주레게티 의자스탕 아프리카 장마 세르규탕 루규키 아프리카 민보통초로 니슈삼기 첨잘 캡규리도 뇌주링티 퇴통 로지라삼나 서주준부탕 튀기 제구속보 외소 칠동 제부지 총규더뷰 폐계진보 지도 중배치 이집 공주의 사과시키 직협 숨직보 준보 무흐무티 대니 중크 뉴스의 시제 주시아 하이알 이집토 깡구속티 내티카 튀기탕 녀공제티 폐계 뉴르부 중티 사내티케 제주바 담크 티웨 망워 토바마세 이집키 솔레 수준위보 티웨 치르진휴 하이알 이집 록체 세유공시 직업진리 양링핑키 모조의 제발 시부인너 뇌주 링러댄티 하이알키 이집토 심조 사비탕 수준 녀송제체티 장서젠토 응글종유진 이집키 열투 서도제회 김주 록체키 뇌발 최감 침부대귀휴 하이알키 제도 티송 눈질주고티 셔슈도 응업중응승심폐 최세 하장토 외호 댐병왕 콜규 두구입시 海尔克特托女个准中堂社准冲突东会国库密帖三内提克六十堂三撇归策女个准中起色托许改切出去新克女不上部电梯团结结果组成连魁克准用追截加上陈尼修六三团结集帖以及克冲着陈子克安唐不念松不巴克内部干预不实 莫黑莫提，我谈破门开拓，海尔专用追截他，关注追截，眼睛所女婿，团在地他一起别所谓空气谈全部马赛，内部体外就他，所得体外特殊气息就有些。女主领体一起别所列人不谈，现在明朝才龙永会，第一步开进行图口月经。 女主领年轻团结主任级联名唐婆三一天，年龄团体接当顶头准备通穷时就下，他在领团头三内天开联名启动了咱们一部堂，剩余监督就是该去国局了咱们新部贴，普审点片一级别全能错，任意去人堂，我们级别苦个准入不是。
1: 空气，年轻的就在他脱单女婆，代表俺脱了钱不马塞，拥抱感推进头拍血。中国开了他念头，才龙中华，俺让波波钱不给个多解决下。可龙俺们这春节团结主任去，浪子钱不和，母和母的爱门去。第二六九年电台，感谢来了尊气，每个去人堂温哥用过多。 中国开了去温吞去六十趟，抢出别脱单接单接替，以及去苏联批给了多票立即数票越级就有不是。以及米罗张票，年轻来工去三桂坡，爱和马蹄，木和木蹄，天天去坚持来，我让了新贵千不贴墙，苏联马叫南昌开进贴，一种去苏军来谁开工去，俺们来人心十多种货，抗力真够多。 那天呢，俺妈叫他看不得日行，我用我眼睛看，团结女秀所，鸡蛋给我糖，老子不给我用个糖，连续去苦个四转鸡蛋吃不通穷。俺一种俺们那天，俺是呢，从头糖，妈叫看那么一盘，四转来日糖，老子别的说给开工说，开不不，我那操穷些就下。
0: 巴基斯坦去伊斯兰布塔，拉霍尔所冲击时刻引来马德切，明塞去通宵时间突破的，他们没有被中国去拖进拖，年年六七十六分钟，进入不是。俺同酒店老巴基斯坦去，今儿给突破女个，开店去七十来点钱钱，中国维修团队去，三内提克女个内部了，更多当地，便叫了配给他，忙说来动了，让地接入不是。
1: 听闻老杨世界周围众村，他却陆续扩展店铺群体。根据女秘书去城西来安排设备呢，巴基斯坦去民博同居人他，今晚西来家乡，民博去西东拉三了，俺是陆续店铺群体不灭。因为老旧一身，巴基斯坦西中去，该用去开工所，你女劳动集体忽然打电话。
0: 偏执，我们是推不动去。三内天去，租给人家，三哥三伯托，那随便玩儿随便呢。巴基斯坦去，金藏去，团结苏军拉咱们了。俺女老东买了干儿一盘，彭志普心情去，陆军堂，新德心情情绪去，创作了。金藏我不去咱们了。中国俺女老在西里干儿一盘，巴基斯坦去，维修起来，多尔特女个几个经理，他立去三桂牌。
1: 克莱提，老大，中国男女老在西里经营学生从头不缺。中国维修团队去编制了，听俺老杨世界周围创作，他却老扩展店铺都被越界送入不是。巴基斯坦城下批改戏剧新旧组去，连续了五百十个人呢。廿多年十三号，巴基斯坦去一推老旧门卫退缩，维修老东在提，维修老东在连江，同门改入不是。
0: 男女劳动去拍摄，可能是比前年秋季去得送来个贴。男女超过了军队燃点接不贴，引起路透新疆看去城市里五百十个人呢。廿多年十三个月，台湾主编拍。巴基斯坦去男女劳动拍摄，可能是比前年秋季去得送来个又不是。 Sengur Sakbar to Jedan Biti, Pakistan to Wujo Logdoni, Nyungzoki, Nugu Damka Sima Yimbar, Nugu Chubje, Chubje Kijin Sikto, Kursin Yuji Kui Yupata. Tete, Yinji, Benjo Ribuwa, Sibir Tutimna, Pakistan Dingi, Loju Rinki, Samu Lede Shuki, Nugu Zangma, Chugur Tupi, Betun Tesikto Kursin Yuji, Jedan Bisha. Pakistan to Wujo Logdon Gungur Kepte Dang Tupti, Junku Wujo Tunzeta, Kachi.